0: You're listening to EBS FM Morning Special, and that was Amy Grant with Baby Baby. 자, 이번 뉴스 커버리지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Ray Sam?
1: Upstairs, downstairs, in a house full of spies.
0: 위층도 아래층도 스파이로 가득 찬 집. 제목이 이래요. Upstairs 하고 downstairs가 뭘까요? What does that mean, upstairs and downstairs?
1: In a house. Or a building.
0: So that's the upper floors and the lower floors?
1: It just depends where you're. Like, if you're on the top floor, then you can say, oh, let's go downstairs. It just means the floor, any of the floors below you.
0: Okay.
1: And then upstairs is just above you, wherever you are in the house.
0: 아, 그래요. 그러면 위층, 아래층, upstairs, downstairs. And this particular house seems to be full of spies. And we'll find out why in just a bit. 자, 영국에서 얼마 전 과거 귀족의 소유였던 대저택 중 일부가 박물관으로 개관을 했는데요. 오늘 보게 될 뉴욕타임스 기사는 그 박물관이 과거 어떤 사연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0: 지금부터 들어볼까요? Ray?
1: The German generals were chatting freely, exchanging tidbits about the V-2 rocket, the world's first long-range ballistic missile that the Nazis were developing. It was May 1943, and the soldiers, prisoners of war captured in North Africa, were living at Trent Park, a grand country house in a North London suburb.
0: 독일 장군들은 당시 나치가 개발 중이던 세계 최초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인 V2 로켓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자유롭게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1943년 5월, 북아프리카에서 포로로 잡힌 이 군인들은 런던 북부 교외에 위치한 웅장한 시골 저택인 트렌트 파크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Okay, so we have Germans. This is 1943, and they're talking about very sensitive, highly secretive stuff, but amongst themselves in this massive house.
1: In London.
0: In London.
1: Right, and they were and they're POWs.
0: Prisoners of war.
1: Right.
0: Okay, so they were exchanging what?
1: Tidbits of information.
0: Yeah, what does that mean?
1: So tidbits, small and little interesting pieces of information or news.
0: Tidbits는요. 그냥 작은 뭐 재밌는 뭐 이야기거리 아니면은 뭐 토막 뉴스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왜냐면은 그냥 독일인들끼리 chatting 하는 거죠. 그냥 그 수다를 떠는 거죠. 여기서 they're just chatting freely,
1: casually talking and then they end up giving little bits of information and it's all being listened to. So it's all this information. Yeah, it's all being collected.
0: 맞아요. 지금 이 부분에는 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잠시 후에 나옵니다. 지금 독일인들이 나눈 이 모든 대화가 다 도청되고 있었어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영국 런던에 그 포로로 잡혀왔는데 근데 굉장히 크고 호화스러운 굉장히 멋있는 대저택에서 독일인들끼리 있다 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런저런 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Oh, have you heard about the new ballistic missile? The V2 rocket? Oh, yeah. 이러면서 했겠죠. 자, 그러면은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Ray?
1: Trent Park had been the home of Philip Sassoon, a wealthy politician and celebrated host. And the prisoners lived a life of ease in the spacious mansion set amid 400 acres of parkland. They wore their uniforms, retained their valets who had been captured with them, walked in the woods, read in the library, played billiards and card games, and foraged for mushrooms. What they didn't know was that they were part of an audacious, improbable, and brilliantly successful strategy for extracting information that would play a major role in the Allies' World War II victory.
0: 트렌트 파크는 부유한 정치인이자 각종 모임과 파티 주최자로 유명한 영국 귀족인 필립 사순의 저택이었는데요. 수감자들은 400에이커에 달하는 녹지 한가운데 자리 잡은 이 널찍한 저택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군복을 입고 함께 포로로 잡혀온 시종들을 계속 거느린 채로 숲속을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당구와 카드 게임을 즐기고 버섯을 채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은 자신들이 장차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정보를 얻기 위한 대담하고 믿기 어려울 만큼 기발하며 놀랍도록 성공적인 한 전략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All right, so these German POWs, they were living a life of ease.
1: Right, so this just means a very comfortable lifestyle. They didn't have to work hard. They didn't have to really worry about anything.
0: Right.
1: It says they were just walking in the woods and reading in the library and playing billiards or pool, foraging for mushrooms. That sounds great.
0: I know, exactly.
1: It sounds like a great time in a beautiful country home in London. Sign me up for that. That'd be great.
0: POW 전쟁 포로 이기는 했지만 이 대저택에서 지내면서 카드 게임도 하고 그다음에 정원에서 산책도 하고요. 시종들도 있었고 너무나 여유로운 삶을 살았죠. 그게 바로 living a life of ease. E-A-S-E입니다.
1: Living in this luxurious mansion.
0: Yeah.

0: exterminate against you.
1: Exactly.
0: So, yeah, that's what I love about this story.
1: Me too. 이 지하 공간을 lair라고 표현했는데 L-A-I-R 이거는 이제 그 보통 야생동물이 숨는 곳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이제 비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어가면서 퀴즈 다시 드릴게요. Ray?
0: Which of the following helped the Allies win World War II by breaking the Nazis' nearly invincible code-making system Enigma and is now featured on the British 50-pound banknote? Is it 1, Albert Einstein, 2, Alan Turing, or 3, Nikola Tesla?
1: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암호 생성기인 Enigma를 해독해서 연합군의 승리에 크게 기여하고 현재 영국의 50파운드 지폐에 등장하게 된 이 인물이 누굴까요? 영화 Imitation Game에서 Benedict Cumberbatch가 연기를 하기도 했죠. 1번 Albert Einstein, 2번 Alan Turing, 3번 Nikola Tesla. 자, 이 중에 정답 몇 번인지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그리고 EBS 반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Let's take a break. We're going to listen to Billie Holiday, I'll Be Seeing You.

0: 고위 군인들을 영국의 대저택에 편안하게 모셔놓고 이들이 나누는 대화를 몰래 엿들으면서 그중 기밀 정보를 이용해 연합군의 반격에 이용했다는 비밀 작전에 대한 이야기를 뉴욕타임스 기사로 듣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이 기만 작전이 펼쳐진 대저택 트렌트 파크가 이번에 일부 박물관으로 개방되면서 대중에게 이런 과거사를 공식적으로 소개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제목이 Upstairs, Downstairs, and a House Full of Spies입니다. 이 타이틀 자체는요, 이 표현이 그러니까 Upstairs, Downstairs라고 하는 게 영국에서는 특히 이제 계급 차이의 의미로 idiom처럼 쓰이기도 하고 20세기 초 런던의 부유한 가정과 그곳에서 일하는 하인들의 삶을 다룬 70년대의 TV 드라마 제목에서 유래한 그런 제목이라고 기사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단락 들어볼게요. Ray?
1: The Trent Park operation remained classified until 1996. And until now, this piece of wartime history has been little known to a wider public. But this week, Trent Park House of Secrets opened as a museum that shows both the upstairs world of gracious living and the downstairs world of hushed clandestine work. Everyone knows about Bletchley Park, said Giuseppe Albano, the museum's director, referring to Britain's famed World War II code-breaking headquarters. But Trent House was part of the same network of intelligence houses and as important.
0: 트렌트 파크 작전은 1996년까지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 당시의 이런 역사는 일반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 이곳이 트렌트 파크 하우스 오브 시크릿스라는 이름의 박물관으로 문을 열면서 당시 위층에 우아했던 생활상과 아래층의 조용하고 은밀했던 업무 현장을 모두 공개하게 된 거죠. 박물관장인 주세페 알바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유명한 암호 해독 본부로 쓰였던 블레틀리 파크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곳 트렌트 하우스도 같은 정보기관 네트워크의 일부였으며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2: Right. So this was all a secret. It was classified information until 1996.
1: It's crazy, isn't it?
2: Wow, for the longest time.
1: Yeah.
2: So the upstairs world was very gracious.
1: It was. So usually when you hear gracious, it refers to people.
2: Yeah.
1: And then you're saying that person's very polite and very kind and very respectful to other people. They're very, like a gracious host is what you'll hear a lot. Someone who welcomes you into their home and they're so nice and polite to you. But in this case, when we're talking about gracious living, again, it means like that life of ease we talked about. So it means living in a very elegant and luxurious way.
0: 사람한테 gracious라고 하면은 굉장히 자애롭다, 자비롭다, 품이 있다 이런 뜻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위층의 생활은 어땠죠? 굉장히 부유한 생활이었잖아요. 그런 거를 여기서 표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층의 그런 생활과 그 다음에 downstairs world는 hushed, 요거는 이제 요 뜻이고요. 조용히, 비밀리에. 그 다음에 또 이 단어도 역시 비밀리 했다는 뜻인데요. clandestine work.
1: So before I say that, when you did hushed and shh, you do that to someone, you can even say hush.
2: You can
1: say it.
2: Yeah,
1: say
2: that's right.
1: It doesn't make you feel great when someone says it to you, but you can say it. Mm-hmm. Anyways, clandestine means secret, something that's done secretly, either because it's illegal or in this case, it has to be secret because you're fighting an enemy.
0: Mm-hmm. 지금 그 지하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비밀스러운 작전, 그걸 여기서 clandestine work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1: Usually it's used when you're talking about operations between countries or what the CIA does. They do clandestine work. It's secret. But I guess you could like have a clandestine meeting with people if you know.
2: Yeah, maybe secretive.
1: Yeah, secretive. Like people at your work. Okay, let's, you know, a bunch of people go and have a secret meeting, I guess. You could use it that way. You can use it that way too.
0: Yep, definitely.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Bletchley Park는 잘 알고 있는데요. Alan Turing과 다른 수학자들이 이제 해독을 했던 장소로. 그런데 이 Trent Park에 대해서는 비교적 최근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일반인들은. 이제는 그게 그 집이

0: 일부 공개가 됐다는 거. I really want to go and visit if I can.
1: Yeah, I would too.
0: Yeah. 자, 그렇다면은 이 기사의 제목에도 나왔던 이 저택의 upstairs와 downstairs, 위층과 아래층은 실제 어떤 모습이었는지 재현된 상태를 다음 단락에서 만나보겠습니다. Ray?
2: Upstairs, the grand salons used by the generals, sport, Sassoon's scrolled initials, plush sofas and shelves of leather-bound books. We were helped by great photos from a 1931 Country Life article and by Lord Cholmondeley, who found some of the original furniture, said Tory Reeve, the exhibition designer and curator. Downstairs, in cramped quarters, a mannequin sits before the listening equipment and recording apparatus wearing headphones. Stores of period tinned staples, coffee, tea, salt, line larder shelves. The draft room, where the manuscripts were typed, translated, and copied, and a mess room have been faithfully recreated.
0: Upstairs, 위층에는 나치 장군들이 사용하던 웅장한 응접실이 있는데 이곳에는 건물의 원 주인인 사순의 곡선형 이니셜 장식이 새겨져 있고 고급 소파에다가 가죽으로 재본된 책들이 진열된 책장이 놓여 있습니다. 전시 디자이너이자 큐레이터인 토리 리브에 따르면 잡지 컨트리 라이프의 1931년 기사에 실린 훌륭한 사진들과 원래 여기 있던 가구 일부를 다시 찾아낸 첨리경의 도움 덕분에 이 공간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반면 downstairs, 아래층의 비좁은 공간에는 청취 장비와 녹음 장치 앞에서 헤드폰을 쓴 마네킹이 앉아 있습니다. 또 식료품 저장실 선반에는 커피, 차, 소금 등을 넣은 당시의 통조림 필수품들이 줄지어 놓여 있고 옮겨 쓴 원고를 타자하고 번역하고 복사하던 초안실과 휴게실 공간도 충실하게 재현되어 있습니다. Alright, quarters. Let's have a look at that expression. In cramped quarters.
2: That means rooms. Or housing space. In this case, cramped quarters means the room is very small.
0: Mm.
2: So it's not big. So there's not very much room in there.
0: 그래요. Cramped는 비좁다라는 뜻이고요. Quarters는 여기서 어떤 이제 공간, 뭐 방이 될 수도 있겠는데 여기선 그 지하실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죠.
2: You can even call where you live your quarters, though,
0: yeah,
2: too.
0: Yeah, I guess
2: it's kind of an old-fashioned phrase.
0: Yeah.
2: No, I don't like, oh, I need to go back to my quarters. Like, I don't say that, but if I hear it, you hear it in old movies.
0: Yep.
2: Native speakers know that it can mean that, too.
0: 그래요. 뭐, 때에 따라서는 예전식의 표현으로는 그냥 집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Now, what about stores? It says here, stores of tinned staples.
2: Supplies. So something you keep because you may need it during emergencies or just to have it stores of something.
0: 비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tores of period tinned staples. 그 당시의 통조림 이 저장분. 거기에는 뭐뭐가 있었냐면 커피, 티, 솔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2: It's like I know like I have stores of coffee at my house,
0: yeah.
2: stores of tea, stores of soap and toilet paper and paper towels. Those things that you need. So
0: yep.
2: house supplies.
0: 비축량을 말합니다. And what's a mess room?
2: Ah, mess room. It's like a lunch, like a eating room, dining room.
0: Okay.
2: Usually it's used on ships. Or military bases, a mess hall or a mess room. So soldiers and crew members eat. But in this case, it means the dining area where these intelligence workers would have food together.
0: 여기서 intelligence는요, 정보라는 뜻이에요. 그 스파이들이 얻는 그 정보 있죠. 그걸 intelligence라고 하는데, the intelligence workers, obviously, they need to eat as well. So they would eat in the mess room. Mess room이? 군대나 공장의 식당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도 지하에 작게나마 구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All right, how fascinating. That was a look at today's news coverage. 자, 이제 주요 표현 다섯 개 복습해 볼게요. The first one is 뭐 작은 토막 뉴스, 재미있는 이야기, a tidbit.
2: I have an interesting tidbit for you.
0: 나 굉장히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 그래서 엄청난 뭐 긴 그런 스토리 같은 게 아니고요.

0: Yeah, a tidbit is just a small bit of information.
1: A little bit, tidbit, bits there, right? Because people say, oh, I have a little bit of news for you. I have a bit of information.
0: 그렇군요. Bit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기도 하는데.
1: But if you just say it like this, oh, I have a tidbit for you, then you know it means I'm going to tell you some little interesting thing.
0: Aha, got it. 자, 다음 표현은 굉장히 대담하다. 아니면 뭐 뻔뻔스럽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는데요. Audacious.
1: That's certainly an audacious plan.
0: 그거 참 대담한 계획인데. 자, 다음 표현입니다. To lull someone into something.
1: His friendly tone lulled her into giving away the secret.
0: 안심시켜서 뭐뭐를 하게 하다. 그래서 lull someone into 하고 그 하게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여기서는요. 굉장히 친숙하고 친절한 목소리 톤을 이용해서 그가 비밀을 누설하게, 비밀을 다 이제 말하게끔 했습니다.
1: So what, voice phishing scams, they try to do this a lot, right?
0: Okay,
1: the people are
0: okay.
1: very nice. Or when I worked at a call center, we always had to be worried because sometimes, you know, if someone was going to try to get information, they would probably hire or to get like a nice old lady to, oh, can you help me? And then you just, you think everything's fine. You get lulled into thinking there's no danger and maybe you give away information you shouldn't.
0: 목소리 톤을 이제 악용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친절한 목소리를 써서 그로 하여금 안심하고 비밀을 다 공개하도록 했습니다라는 게 예문인데요. 뭐 여러 상황에서 lull someone into something이라고 하면은 안심시켜서 무언가를 하게 하다입니다. 자, 다음 표현은 complacency.
1: The player's complacency enraged the coach.
0: 그 현 상태에 만족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거죠. 그게 complacency인데 선수들이 그렇게 그냥 안주하는 모습,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모습에 감독이 화가 났습니다. 자, 마지막 표현은요. 비밀리에 하는 clandestine.
1: The government carried out a clandestine operation.
0: 정부는 비밀스러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Alright, well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자, 오늘 기사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방송 내용 게시판에 저희가 업로드해드린 전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독일의 암호 생성 체제 엔닉마를 해독했고 현재 영국의 50파운드 지폐에 등장한 이 인물 Who is it, Ray?
1: Alan Turing.
0: 그렇죠. Alan Turing이었습니다. 그 Turing Machine이라고 해서 1936년 Alan Turing이 고안한 계산 모델이자 현재 컴퓨터의 이론적인 기초가 되는 장치도 역시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건데요. Alan Turing이 그 Imitation Game에서는 이제 Benedict Cumberbatch가 연기를 했고 he was I guess in the movie, you know, very shy, but a genius,
1: right.
0: isn't he?
1: Yeah. yeah.
0: All right. 자, 2번 정답이었습니다. 당첨자 게시판 저희 방송 후에 확인해 주시고요. 거기에 이제 당첨자 명단 올려드릴 건데 확인해 주시고 선물 받으실 정보 잊지 말고 올려주세요. All right, let's listen to a song. This is Jim Croce, I Got a Name.

어서 오세요. 저는 카페치기 윤고은입니다. 원하시는 책이 있나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밖의 날씨는 어때요? 소설, 시, 에세이, 과학, 역사, 인문학 종류별로 다 있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이 책이 딱 좋아요. 음악은 이게 좋겠네요. 화창한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기분 좋은 날에도, 울적한 날에도 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문을 엽니다. 놀러 오세요.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백스테이지 투어 프로그램에 한 게 있습니다. 평소 관객이 들어갈 수 없는 공연장의 뒤편을 둘러보거나 공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하는 건데요. 관객의 시선에선 무대의 배우와 연주자만 눈에 들어오기 쉽지만 사실 한편의 공연을 위해선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무대 장치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명은 어떻게 바뀌는지, 배우들은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공연의 감동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스테이지 투어는 그래서 단순한 견학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공연 예술이라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협업의 결과물이라는 걸 확인하게 해주죠. 그 보이지 않는 사람들 안에, 물론 여러분, 관객도 포함됩니다.

8월 7일 금요일 중경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마스카니 오페라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간주곡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백스테이지 투어는 무대 위의 작품들이 안겨주는 감동에 그치지 않고 무대에 올려지는 작품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지 이해하게 만들어주죠. 관객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공연 예술의 동반자로 만들어주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그동안 외국인 대상으로 했던 백스테이지 투어를 이번엔 내국인으로 범위를 넓혔다고 하더라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연장의 백스테이지 투어와는 조금 다르겠지만 방송국에도 백스테이지 투어라고 할 수 있는 견학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방송을 할 때면 가끔 우리 스튜디오에도 견학하는 분들이 찾아오시는데요. 저에겐 일상이 된 공간이지만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에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 될 수 있겠죠. 나누고 싶은 이야기, 사연 보내주실 곳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 방송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 칸소네의 낭만을 대표하는 명곡을 준비했습니다. 빅시오의 빠를라미 다모레 마리우, 사랑한다 말해줘 마리우. 깊고 따뜻한 음색의 테너 요나스 커프만, 아셰르 피쉬가 지휘하는 팔레르모 테아트로 마시모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빅시오의 바를라미 나무레 마리우. 사랑한다 말해줘, 마리우. 테너 요나스 카프만, 아셸 피쉬가 지휘하는 팔레르모 테아트로 마시모 캐스트렌지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제목 모르지만 분명히 어디서 들어본 그 곡, 퀴즈를 통해서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이 곡을 쓴 작곡가는 앞서 발표한 작품이 크게 실패하면서 깊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피아노 협주곡 2번과 함께 이 곡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작곡가로 화려하게 재기했는데요. 다음 중 어떤 곡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1악장, 2번 라마이노프 교향곡 2번 3악장.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브람스가 오랜 친구인 요제프 요아힘과의 화해를 꿈꾸며 만든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올린과 첼로의 아름다운 대화 속에 브람스 특유의 서정성이 직해 배인 곡입니다. 들어볼까요? 브람스의 이중협주곡 A단조, 작품으로 102중 2악장 안단테, 게이샴의 바이올린, 지안왕의 첼로, 클라우디오 하바드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청취자 이경아님의 사연이네요. 얼마 전 피아니스트 조성진님의 리사이트를 관람해봤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연주를 듣고 나니 귀가 황홀하고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슈만의 빈 사육제의 허리광대 작품으로 26번 다시 듣고 싶습니다. 네, 요즘 특히 더 공연장에 다녀오신 후에 감상평을 들려주시는 분들이 눈에 띄는데요. 공연장으로 피서를 떠나신 거겠죠? 아주 탁월한 선택이신 것 같습니다. 빈 사육제의 어릿광대, 이 곡은 슈만이 당시 음악의 중심지였던 빈을 방문하고 난 뒤에 쓴 곡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때 슈만이 느낀 감정들,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어떻게 그려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경아님의 신청곡 들어볼까요? 슈만의 빈 사육제의 허리깡대, 작품으로 26중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아사이, 클라우디오 아로우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슈만의 빈 사육자의 허리깡대, 작모로 26종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아사이, 클라우디오 하라우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디로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들려드립니다.

이 곡의 제목은 뭘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1악장, 2번 라마이노프 교향곡 2번 3악장.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풀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는 영화 시네마 천국 삽입곡 중에 골라봤습니다. 엘리오 모리코네가 쓴 사랑의 테마, 리사 바테아시빌리의 바이올린, 막시밀리안 호르눙의 첼로, 니콜로스 라허벨리가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영화 시네마 천국 중 엔니어 모리코네가 쓴 사랑의 테마, 리사 파티아시빌리의 바이올린, 막시밀리안 호르눙의 첼로, 니콜로스 라우벨리가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 교향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2번, 라마이노프 교향곡 2번 사막장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는 당첨자 주소방에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보실까요? 라마이노프의 교향곡 2번 2단조 작모노 27종 사막장 아다지오, 미하일 플레트뇨프가 지휘하는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라마의 높이 교향곡 2번 2단조 작모르 27종 3악장 아다지오 미하일 플래트노프가 지휘하는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스트리아 그라츠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트하우스 17이라는 창작 집단이 있는데요. 이 단체는 연주자와 성악가, 배우와 무용수가 작품마다 유연하게 결합하면서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시대 연주라는 말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죠? 고음악을 당시 악기와 연주법으로 되살려 연주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런데 아트하우스 17은 단순히 시대 연주에 그치지 않고 당대 의상과 소품을 갖추고 배우처럼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소위 고음악극을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이 아트하우스 17이 10월 첫 내한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 5개 도시에서 공연한다고 하는데요. 연극과 무용, 시대 연주를 결합한 고음악극이 어떻게 무대 위에서 구현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1부 끝곡입니다.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D장조 바흐 작품으로 1068종 1악장 서곡 조반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카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2부 첫 곡은 도니제티 오페라 돈 파스칼레 중 꿀가루 도일 까바리아레, 기사의 뜨거운 눈길, 소프라노 올가 페레티아트코, 미구엘 고메스 마르티네스가 지휘하는 미넨 방송 교향단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 2부 코너 시작해볼까요? 스토리를 더해서 더욱 선명히 기억될 음악,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의 주제 아래 클래식 음악을 묶어봤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최근엔 나라별 음악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요. 지난달 스페인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월드컵이 마무리가 됐죠.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프랑스가 그 뒤를 이었는데요. 이번 대회는 큰 이변은 없었다고 봐야겠죠. 전통적인 축구 강호들이 4강에 올랐으니까요. 그런데요, 축구에만 4강이 있는 게 아닙니다. 클래식 음악사 측면에서 봤을 때 4대 강국이라고 꼽을 만한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8월, 이번 한 달은 클래식 4대 강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들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4강, 그 첫 번째 시간은요, 오스트리아로 떠납니다. 오스트리아는 클래식 음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죠. 국토는 작지만 서양 음악사의 흐름을 바꾼 작곡가와 작품들이 이곳에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음악의 수도 빈은 음악사의 거장들이 활동했던 도시인데요. 우리가 오늘 즐기는 클래식 음악의 많은 전통이 바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꽃피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에는 이 빈만큼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모차르트의 고향 짤츠부르크입니다. 유럽 순회 공연을 마친 16살의 모차르트가 고향 짤츠부르크에 머물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때 모차르트는 쾌일번호 136번부터 138번까지 세 곡의 디베르티멘토를 연이어 작곡합니다. 즐거운 음악, 오락음악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디베르티멘토는 그 이름의 뜻처럼 원래 귀족들의 연애나 사교모임을 위해서 작곡된 음악을 말합니다.

있는데요. 디베레트 멘토지만 작품의 완성도가 워낙 높아서 오늘날에는 독립적인 연주의 레퍼토리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교향곡 못지않은 긴장감과 발전 기법을 갖추고 있어서 짤츠부르크 교향곡 1번이라는 별칭도 갖게 됐죠. 훗날 위대한 교향곡 작곡가로 성장하게 될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모차르트의 디브리트멘토 D장조 쾌모로 136 짤츠부르크 교향곡 1번 중 1악장 알레그로를 모차르트 해석의 권위 있는 단체이자 짤츠부르크를 대표하는 실내악단 카메라타 짤츠부르크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 디베리티멘토 D장조 QMR 136 짤츠부르크 교향곡 1번종 희락장 알레그로 카메라타 짤츠부르크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만나는 클래식, 나라별 음악 여행. 오늘은 클래식 4대 강국 중 하나인 오스트리아로 와봤습니다. 앞서 짤츠부르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짤츠부르크는 모차르트의 고향인 동시에 노래하는 폰트랩 가족이 살았던 곳이죠. 폰트랩 가족을 알면 저랑 연배가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주인공 가족입니다. 개봉한 연도를 찾아보니까 무려 1965년입니다. 개봉한 지 60년이 훌쩍 지났지만 세대를 넘어 사랑받고 있는 고전 중에 고전인데요. 사운드 오브 뮤직은 실제 폰트랩 가족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뮤지컬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줄거리를 짤막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수녀가 되기 위해 수도원에서 생활하던 마리아는 폰트랩 대령의 집에 가정교사로 가게 됩니다. 무려 7명의 자녀가 있는 집이었죠. 군인 아버지 밑에서 엄격한 교회 속에 생활하던 아이들은 처음엔 마리아와 갈등도 겪지만 음악을 통해 마음을 열고 결국 한 가족이 되죠. 하지만 곧 나치 독일의 오스트리아 병합이라는 시대적 비극을 맞게 되는데요. 가족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알프스를 넘어 망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영화에 담긴 장면들을 통해서 오스트리아의 첫 인상을 만든 분들이 아마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이죠. 아름다운 알프스의 절경을 배경으로 울려 퍼지던 노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도레미부터 에델바이스까지 단순한 영화 음악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곡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메들리,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물며 수많은 명연주를 남긴 아서 피들러가 지휘하는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만나보시죠.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메들리, 아서 피들러가 지휘하는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나라별 음악여행, 오늘은 오스트리아로 와 있는데요. 모차르트에게 천재라는 수식어가 빠지질 않죠. 워낙 많은 걸작을 남겼지만 그 중에서도 그의 천재성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곡이 있습니다. 1738년, 모차르트는 아내 콘스탄체와 함께 짤츠부르크를 방문한 뒤에 빈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스트리아의 한 도시 린츠에 머물게 됩니다. 이 지역의 한 귀족은 모차르트를 제대로 맞이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의 방문을 기념하는 연주회를 급하게 열게 되는데요. 하지만 정작 연주할 새로운 교향곡이 없었죠. 그때 모차르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린츠에 머무는 단 며칠 만에 교향곡을 완성하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은 도시의 이름을 따 린츠 교향곡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모차르트가 린츠에서 직접 지휘하며 초연한 곡입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36번 시장조 쾌에모너 425 린츠종 사악장 브레스토 차세대 거장으로 주목받는 타르모 펠터코스키의 지휘 도이치 캄머 피라모니 연주로 듣겠습니다.

모차르트 교향곡 36번 시장조 쾌에머라 425 린츠종 사악장 프레스토 타르머 펠트코스키의 지휘 도이치 캄머 피라모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8월의 나라별 음악 여행 이번 주 여행지는 오스트리아입니다. 1867년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뒤 당연하게도 분위기가 침체돼 있었죠. 이때 빈 남성 합창단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에게 국민들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작품을 의뢰합니다. 그 결과 탄생한 곡이 바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였습니다. 합창곡 버전이었을 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큰 호응을 얻지 못했는데요. 슈트라우스가 관현악 버전으로 편곡해서 파리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장 공연에서 다시 발표했는데 그때 대단한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지역마다 불리는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도나우강은 독일에서 시작해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10여 개국을 흐르는 유럽의 대표적인 강인데요. 재밌게도 도나우강은 곡의 제목처럼 푸르기보다는 회색빛에 가깝다고 합니다. 제목의 푸른색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오스트리아의 풍경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곡은 라데츠키 행진곡과 함께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에 빠질 수 없는 곡인데요. 지휘자는 이 곡이 연주되기 전에 새해 인사를 건네는 것이 오랜 전통이거든요. 때문에 이 곡은 클래식 청중들에게 새해의 희망과 축복을 상징하는 음악으로 자연스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도입부와 다섯 개의 작은 왈츠, 코다로 이루어진 이 곡은 빈 왈츠의 대명사로 통하는 슈트라우스의 대표적입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야넥 레제 세경이 지휘한 2026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 연주 버전입니다.

2026년 빈필하모닉 신년음악회에서 연주된 곡인데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야넥 레제 세깅이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8월의 나라별 음악여행, 이번 주 여행지는 오스트리아입니다. 빈필하모닉 신년음악회에서 꼭 연주되는 상징과도 같은 곡이 두 곡 있다고 했죠. 앞서 소개해드린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와 함께 연주되는 곡이 바로 라데츠키 행진곡입니다. 관객들이 박수로 리듬을 맞추면서 함께 연주를 완성하는 독특한 전통 덕분에 새해를 여는 음악의 상징이 됐고 흥겨운 분위기 덕에 전 세계 클래식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곡입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1세가 이 행진곡을 만들게 된 건 1848년 당시 오스트리아의 명장인 요제프 라데츠키 폰 라데츠가 이탈리아의 쿠스토차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행진곡 특유의 힘찬 리듬과 경쾌한 선율 덕분에 초연 당시 청중들이 자연스럽게 박수를 치며 환호했는데요. 그 분위기가 오늘날까지 전해져서 신년음악회의 박수 전통을 이어가게 했다고 합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라데츠키 행진곡, 프란츠 벨전 웨스트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라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2026 예술의 전당 국제음악제 오프닝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8월 18일 화요일 공연입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중계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클래식 4대 강국 중에서 오스트리아로 떠난 음악 여행이었는데요. 오늘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극곡은 오스트리아의 자연, 특히나 비엔나, 빈 숲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음악으로 묘사하고 있는 곡입니다. 이 작품에서 특별한 부분은 치터라는 오스트리아 전통 현악기가 등장한다는 건데요. 치터는 알프스 지역의 민속 악기인데 슈트라우스는 이 악기를 통해서 빈 교회의 목가적인 분위기를 표현했습니다. 물론 현대 공연에서는 피아노나 기타 연주로 대체되곤 하죠. 서정적인 도입부 이후에 다채로운 왈츠 주제들이 등장하는데요. 슈트라우스 2세만의 왈츠 스타일을 보여주는 곡입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빈 숲속의 이야기, 빈 소년 합창단의 맑은 목소리로 들려드리면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금요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엔 또 어떤 곳으로 음악여행을 떠나게 될지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외장 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도미호카는 자기도 모르게 흥분하여 주먹을 꽉 쥐고는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부친이 남긴 낡은 적도통과 증명서가 저쪽 벽에 붙어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토지와 가정과 일과 사회,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의 무게가 어릴 때 메던 책가방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달리기 시작하면 책가방 속에서 셀룰로이드 필통 소리가 울렸다. 그러나 이제 그가 달려도 등에서는 아무 소리도 울리지 않는다. 미시마 유키오 단편집 아름다움이 사람을 죽일 때 예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션 멘데스의 In My Blood 듣고 왔습니다. 북로드에서 펴낸 미시마 유키오 단편집 아름다움이 사람을 죽일 때의 한 부분으로 오늘 북카페 시작을 해봤습니다. 아름다움이 사람을 죽일 때 이 소설집은 우리 북카페 소설 북클럽 시간에 만난 적이 있죠. 거기서 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이 포함된 거 말고 복수라는 다른 단편으로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여기 수록된 공작이라는 소설의 일부를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심지의 번역으로 만나게 된 책이고요. 지금 이 도미오카는 27마리 공작떼를 살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작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몇 시간씩이나 그 놀이공원의 공작들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좀 수상하게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형사가 도미오카를 찾아가서 뭐 좀 이상한 것이 없나 이렇게 살피는 과정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도미오카가 여기서 막 독백을 하는데 그 독백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 소설 속의 인물일 수 있지만 도미오카가 하는 얘기가 묘하게 우리 마음속을 파고들고 흔들어 놔요. 마치 내 안에도 있었던 어떤 감정, 근데 그 위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던 그런 감정을 이렇게 막 부추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지점이었거든요. 어릴 때는 뛰면 달리면 책가방 속에서 그 셀룰로이드 필통 소리가 막 그렇게 크게 덜컹덜컹 울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된 지도 한참 된 지금에 와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어깨 위에 올려진 것이 너무나 많죠. 지금 뭐 가정, 토지, 일, 사회, 도미오카가 나열하는 거 말고도 아마 우리 카페인님들도 어른으로서 짊어진 무게가 정말 많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이제 이게 필통 하나처럼 소리를 내지도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잊게 된 것은 무엇인지를 이 책이 부추깁니다. 미시마 유키오의 문장이 또 너무 절묘하고 아름답기도 해서 한번 펼쳐보시면 남양특집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서늘한 기운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2시까지 북카페와 함께 흘러가 주시죠. 션 오노레논의 패러슈트 그리고 레이첼 플래툰의 패러플레이스까지 두 곡 띄워드릴게요.

일간 카페인 만날 시간이죠. 이번 주 주제는 휴식의 기술입니다. 장인은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쉬는데 뭐 기술이 필요한가요? 그냥 집에 누워 있는 게 최고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휴식의 기술까지 논할 필요가 있나요?

하시는 분들 어쩌면 진짜 이 휴식이 이미 몸에 싹 이렇게 흡수된 초고수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늘 또 일카 들으시면 그걸 더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의미를 파헤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일간 카페인 만나보시죠.

휴일이 다가올 때 그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보고 싶었던 영화들을 몰아보거나 근교로 훌쩍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평일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휴일에 하고 싶은 일에 아주 담담하게 빨래라고 적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건 그냥 집안일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밀린 빨래를 몰아 돌리고 쨍한 햇볕 아래 탁탁 털어넣는 그 시간이 다른 무엇보다 마음 편안해지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반복 안에서 아주 제대로 쉬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격렬한 운동으로 땀을 흘려야 개운해지고 어떤 사람은 이불 속에서 꼼짝 않고 드라마를 봐야 회복이 됩니다. 누군가는 빨래를 개면서 누군가는 설거지를 하면서 마음이 가라앉기도 하죠. 쉬는 방법에도 취향이 있다는 것. 그래서인지 우리는 종종 남들이 근사하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쉬어보려 애쓰기도 합니다. 여행을 가야 진짜 휴식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어야 진짜 쉬는 거라고요. 하지만 몸에 맞지 않은 휴식은 아무리 흉내내봐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마음이 끌리지 않으면 그건 쉼이 아니라 또 다른 숙제가 되어버리니까요. 김민철 작가의 에세이 하루의 취향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것이 많을수록 가장 확실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은 나뿐이다. 나의 마음이 향하는 것들로 완성한 나만의 취향지도 안에서 나는 쉽게 행복에 도착한다. 그 지도 위에서 가장 자주 머무는 곳. 어쩌면 바로 그곳이 가장 쉽게 도착할 수 있는 나만의 휴양지 아닐까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빨래를 개는 그 조용한 손놀림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완벽한 쉼표일 수 있으니까요.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윈터 플레이의 해피 버블 들려드렸습니다. 아, 이 음악은 들으면 정말 세탁기가 떠오릅니다.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는 그 세탁기 돌리고 막 거기서 빨랫감 넣고 빼고 말리고 뭐 개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노동, 집안일, 살림 뭐 해도 해도 티가 안 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오늘 일카에서처럼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나 자신을 말리고, 빨고, 말리고, 널고, 개고 하는 그런 뭔가 휴식을 손으로 만지는 행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빨래가 정말 나를 정화시키는 그런 활동이라서 빨래하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고 신성시하는 분들도 좀 있기도 하거든요. 아마 누군가에게는 빨래일 수 있지만 우리 카페인 분들도 누군가에게는 다른 행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리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청소기 돌리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세차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무엇일지 궁금해요. 남들은 이거 휴식 맞아? 라고 묻지만 나에게는 분명히 휴식이 되는 행위들 한번 찾아보시고 북카페에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이레빗의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 그리고 이무진의 청춘 만화 두곡 듣고 가시죠.

0: 뜨부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세상의 끝. 그곳에서 전합니다. 세상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들. EBS 북카페 오리지널 더 클래식.

윤고은의 EBS 북카페 더 클래식 시간입니다. 만약 세상이 멸망하고 나와 도서관만 남는다면 우리는 어떤 책을 꺼내게 될까? 이 질문의 답이 될 작품 오늘도 열어볼게요.

세상의 끝, 마지막 남은 주파수로 전하는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을 보낼 곳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들어주세요. 세상의 끝, 그곳에 쌓아둘 이야기를 말이에요.

사하라 사막의 한복판. 비행기 한 대가 불시착합니다. 비행기에서 빠져나온 조종사는 애타게 주위를 둘러보지만 보이는 건 끝없이 펼쳐진 모래 사막뿐. 사람 사는 곳에서 수천 킬로미터는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지친 조종사는 모래 위에서 잠이 듭니다. 그런데 해가 뜨기도 전 낯선 목소리가 그를 깨웁니다. 저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놀라 눈을 뜬 그의 앞에는 신기한 차림의 사내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사방 수천 킬로미터 안에 인가 하나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갑자기 웬 아이가 서 있는 거지? 조종사는 어안이 벙벙하지만 아이는 태연하게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조종사는 얼떨결에 몇 번이고 양을 그려줍니다. 하지만 아이는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시 그려달라고 합니다. 지친 그는 결국 구멍 뚫린 상자 하나를 그려주며 말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양은 이 안에 들어있어. 그런데 뜻밖에도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순간 조종사는 오래전 자신이 6살 때 그렸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원시림에 관한 책을 보다가 코끼리를 삼킨 채 배가 불룩해진 보아뱀을 그렸던 그림.

하지만 어른들에게 그 그림을 보여줄 때마다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모자가 왜 무섭다는 거니? 그는 결국 화가라는 꿈을 접고 대신 비행기 조종사가 됐습니다. 그 후에도 그 보아뱀 그림을 늘 품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지만 누구도 그것을 보아뱀이라 알아보지 못했죠. 그런데 어쩌면 지금 눈앞에 이 아이라면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칩니다. 그는 자신이 그린 보아뱀 그림을 꺼내 보여주었죠. 그러자 아이는 말합니다. 나는 보아뱀 속에 갇힌 코끼리는 필요 없어.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그림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 그렇게 조종사는 사막 한가운데서 소행성 B612에서 온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린 왕자는 며칠에 걸쳐 자신의 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화산 셋과 바오밤 나무, 그리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줄만 알았던 장미꽃이 있는 별이었죠. 그 장미는 아름다웠지만 허영심 많고 까다로워 어린 왕자를 이리저리 부렸습니다. 지치고 실망한 어린 왕자는 결국 철새들의 이동을 이용해 별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죠. 떠나던 날 장미는 뒤늦게 서툰 진심을 내비쳤지만 어린 왕자는 그 마음을 헤아리기엔 너무 어렸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후회합니다. 그 어설픈 거짓말 뒤에 숨어있던 따뜻한 마음을 눈치챘어야 했는데 난 그때 꽃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거야.

프리실라 안의 I See You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더 클래식에서는 생텍쥐 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 펴두고 있습니다. 생텍쥐 페리가 비행사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죠. 공군으로 복무하면서 전투기를 몰기도 했고요. 우편항공회사에 취직해서 우편물도 나르고 화물을 나르는 비행도 했습니다. 파리에서 사이공 간의 장거리 비행기로 갱신에 도전한 적도 있는데 그때 이집트 사막에 추락한 거예요. 닷새 동안 사경을 헤매면서 사막을 걷다가 지나가던 상인에게 극적으로 발견돼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 소설 어린 왕자와도 겹쳐지죠. 생텍쥐 페리가 불시착한 사막에서 진짜로 어린 왕자를 만났던 건 아닐까요?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한 보아뱀 그림을 가진 조종사, 그리고 자꾸만 양을 그려달라고 조르는 어린 왕자. 두 사람 이야기 계속 들어보시죠.

어린 왕자는 조종사에게 그동안 거쳐온 별에서 만난 이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신하 없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 믿는 왕, 칭찬만 바라는 허영쟁이, 부끄러움에 술을 마시는 술꾼, 별들을 소유물처럼 세기만 하는 사업가, 쉬지 않고 가로등을 켰다 끄는 가로등지기, 그리고 한 번도 별을 떠난 적 없이 지도만 그리는 지리학자까지. 어른들의 세계는 그에게 하나같이 이상하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지리학자의 추천으로 어린 왕자가 찾아온 일곱 번째 별이 바로 지구. 그는 하필 장미가 가득 핀 정원에 다다랐고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장미가 사실 흔한 꽃 중 하나였다는 사실에 풀밭에 엎드려 울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같이 놀자는 어린 왕자에게 여우는 자신이 길들여지지 않아 그럴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길들인다는 게 뭐야? 어린 왕자가 묻자 여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야.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헤어질 때 여우는 비밀 하나를 건넸습니다.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여.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내가 장미에 쏟은 시간이 그 꽃을 소중하게 만든 거야.

너는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 영원히 책임이 있어. 그 말을 들은 어린 왕자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정원의 수많은 장미가 자신의 장미와 닮았을지언정 자신이 함께한 시간만이 그 꽃을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이죠. 이야기를 다 들려준 어린 왕자는 이제 자신의 별로 돌아가야 한다고 조종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곤 사막의 뱀에게 부탁해 자신을 물게 하고 나무가 쓰러지듯 조용히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조종사는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면 어린 왕자와 그의 별, 그의 장미꽃을 떠올립니다. 헤어지기 전 어린 왕자가 남긴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의 별들 가운데 어느 별에서 내가 웃고 있을 테니까. 아저씨에게는 마치 모든 별들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아저씨만은 웃는 별들을 갖게 되는 거지.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리지널 더 클래식 생텍쥐 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 꺼내봤습니다. 이어서 로로스의 여기 우리가 만나는 곳 띄워드렸어요. 어린 왕자 펼쳐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카페인 분들. 그런데 아무도 없는 세상의 끝에서 이 책을 펼쳤을 때 어떤 기분일까 상상하면서 오늘 이렇게 다시 읽어봤습니다. 혼자 남겨진 사람을 위해 써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일단 아무도 없어도 무언가를 사랑하는 법을 이 책은 알려줍니다. 여우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 영원히 책임이 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연습을 하게 해주죠. 사라진 것들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일 테니까요. 또 밤하늘을 올려다볼 이유를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어린 왕자는 조종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느 별에서인가 자신이 웃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별이 웃는 것처럼 보일 거다. 이렇게요. 세상 모든 사람이 사라진 뒤에도 하늘의 별들만은 여전히 누군가의 흔적으로 반짝일 수 있다는 그 말. 혼자 남은 사람에게는 정말 유일한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책을 펼쳐야 하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모이죠. 세상이 사라져도 사랑했던 기억만큼은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에 새기면서 더 클래식 마무리할게요. 이제 입으로 건너가면 김신지 작가가 제철 사문 들고 와서 반겨주실 겁니다. 존 레전드의 Under the Stars 듣고 가시죠.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첨단 IT 기업이 모여있는 미국 실리콘밸리 최신 기술이 개발되는 곳이니만큼 직원 복지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가득한데요. 최근에는 난임 시술 지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름난 기업의 직원, 배우자, 동거인이라면 체외수정 시술이나 냉동 난자 시술을 받을 때 회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일하는 동안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가족 계획을 세우고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더 많은 직원이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지지하는 기업.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지금 이 계절 가장 알맞게 잘 익은 산문을 찾으세요.
1: 제철 세계관의 첫 번째 펭귄,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0: 제철 산문. 이번 주 정말 여름의 절정이구나 싶은 무더위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더 반갑게 느껴지는 이 시간입니다. 절기박사 김신지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작가님 잘 살고 계세요?
1: 진짜 너무 뜨거워요.
0: 맞아요. 우리 여기 근처 역에서 이 EBS 방송국까지 오는 길도 모험 같죠?
1: 정말 보도블럭에 그 가까이 있는 종아리가 타들어가는 것 같은 작년에는 겪어보지 못한 더위인 것 같아요.
0: 진짜 저는 제가 겪어본 여름 중에 가장 힘든 것 같아요.
1: 근데 요새 뉴스 보도 보면 이제 기상학자들이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한다.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다. 그 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0: 근데 와닿아요. 그럴 것만 같은 느낌.
1: 그러니까 추세적으로는 앞으로 더 더워질 수 있다는 것을 네. 이제 가정하고 하는 이야기여서 아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절기 박사여서 그런지 입추인데 왜 이렇게 더워요라는 이야기를 그렇죠.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0: 진짜 새로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새로 쓰기가 가능한가? 왜냐면 예측이 안 되니까.
1: 맞아요. 제가 제철농부 쓸 때만 해도 어쨌든 그 전에 그 저의 그 5년 일기장 보면 쓴 얘기를 네.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5년치, 10년치에 누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시기쯤에 내가 무엇을 했다 이렇게 그렇죠. 썼던 건데 이제 이게 앞으로의 5년, 10년에는 들어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생각하면 정말 이상기후 걱정이 너무 되고
0: 우리 카페인 분들 지금 그래도 좀 이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몸 잘 네. 챙기시면서 맞아요, 지내셔야 합니다.
1: 맞아요. 네. 저도 항상 그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낮에 제발 어디 움직이면서 일을 하시지 말아라. 뭐 엄마가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너무 뜨거워서.
0: 그쵸. 또 걱정하는 딸의 마음과 네. 또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또 이제 얘기하시는 맞아요. 좀 부모님 마음 느껴집니다.
1: 카페인 여러분들도 야외 활동하실 때 항상 조심하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0: 맞아요. 물 많이 드시고요.
1: 맞아요.
0: 그쵸? 자, 요즘에 AI에 대한 얘기는 뭐 사실 이제는 그냥 너무 우리 날씨 얘기처럼 우리 삶에 들어온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
1: 맞아요.
0: AI 뭐 워낙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카페인 분들 궁금해요. 어떤 용도로 어떻게 얼만큼 활용하고 계신지 어학 공부할 때 쓰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1: 작가님 주로 언제 쓰세요? 어떤 AI를? 상황에? 네.
0: 저는 요즘에는 그 아침에 네. 아침이나 이제 저녁에 저 식단을 AI에게 이제 뭐 찍어서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늘 같은 접시에 먹고 이러니까 이제 중량 정도 체크하려고 했었던 건데 처음에는
1: 어머 현대인 같다.
0: 현대인 같다고요?
1: 식단을 물어보시는군요.
0: 식단을 뭐 이렇게 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먹은 것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그러면서 전 단백질 뭐 예를 들면 뭐 그 칼로리 이런 것들이 얼마큼 먹었는지 좀 파악하고 싶다는 생각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단백질로.
1: 좀 분석을 요청하는 거군요. 내가 오늘 먹은 식단에 대해서
0: 그렇죠.
1: 정보를. 네.
0: 그리고 이걸 올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저도 뭐 따로 식단 관리를 하는 게 아니지만 이제 대략은 파악을 하게 된 거죠. 어떤 게 건강을.
1: 트레이너가 AI 트레이너에게 보고하듯이.
0: 맞아요. 그래서 저 너무 웃긴 게 AI에게 뭐 이제 식단 얘기만 처음에 하다가 먹은 식사만 기록하다가 그렇다가 이제

요즘에는 만약에 제가 그 헬스장 가다가 하루를 안 가게 돼요. 안 가게 될때 저의 마음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너는 그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말들을 해줘요. 막 너는 그 너무 성실하게.

0: 것만을 보고 그 사람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1: 이 AI는 아무리 제가 나좀 이, 오늘은 너무 하기 싫은데 꾀가 났는데 이래도 이걸 그래도 기본 그 값을 저를 이렇게 좀 운동에 성실한 사람으로 짜놓은 상태에서 답을 해줘서 제가 좀 민망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
0: 큰
1: 이런
0: 그림일
1: 얘기들.
0: 수도 있어요. AI
1: 왜요?
0: 큰 그림. 그럼으로써 이제 동기부여를 해서 내일은 가게 만들고 이 식단을 계속 성실하게 유지하게 만들려는.
1: 그런가? 신지 작가님은 어때요?
0: 저는 주로 정보를 찾아보려고 할때 뭔가 AI를 활용하게 되면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궁금증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거. 그래서 전 주로 뭐 그런 거 많이 물어봐요. 이 이름의 어원이나 뭐 유래 같은 거 알고 싶을 때좀 그런 정보에 관심이 많으니까 뭐 이를테면 뭐 개나리의 개자는 우리가 개살구 할때 개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그쵸.
0: 그
1: 그런
0: 제가
1: 것들.
0: 바로 예전엔 검색을 해야 했던 것들을 물어보면 이렇게 알려줄 때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또 뭔가 교차 검증해야 될 때, 내가 그거 알고 있는 사실이 이 지식이 맞나? 이럴 때, 그래서 주로 그런 정보를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대화하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예전에는 A가 맞아 B가 맞아 했던 거 이제 거의 AI에게 거의 판官포청장처럼
1: 그렇죠.
0: 물어보잖아요.
1: 맞아요.
0: A가 맞았네 하게 되기도 하고, A와 B가 다 아니고 C가 답일 때도 있고 해서
1: 그쵸.
0: 옛날에는 좀 헤맸던 정보들을 이제 바로바로 확인하게 되니까 그 점은 좋기도 한 반면 빨리 또 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확인한
1: 맞아요.
0: 정보는.
1: 제가 왜길 걸을 때그제 주변 그 천변에도 있는 거 있었던 건데, 이렇게 뭔가 그 사골뼈처럼 올라와 있는 형태면서 보도블록이 좀 그렇게 돼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뭔지 모르겠잖아요. 이거를
0: 사골뼈를 발견했다는 줄
1: 그건 아니에요. 사골뼈들이 막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왜 돌을 이렇게 포장을 했지 싶었던 그 산책로의 포장 방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요 정도로만 설명하고 이 이름을 알고 싶은 거예요.
0: 오.
1: 근데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해 봤는데 아무도 모르죠.
0: 네.
1: 다 이제 뭐 사골뼈가 왜 이러는데, 이걸 제가 AI에게 이렇게 말을 했더니 AI가 이겁니까 이겁니까 이겁니까 하다가
0: 맞아요. 오.
1: 찾아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신기하다 이거 이렇게 부르는구나 했는데 그게 뭔지 지금 또 기억이 안 또 기억이 안 나서 또
0: 그지?
1: 사골뼈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0: 맞아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1: 이런
0: 막
1: 식이에요.
0: 알았을 때는 너무 신기하다, 너무 재밌다, 너 오늘도 새로운 지식이 플러스 1 쌓였군 이렇게
1: 그쵸.
0: 하고는 저녁에 이제 가족들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면은
1: 또
0: 뭐였지?
1: 기억이 안 나.
0: 그래서 이게 또 쉽게 습득한 정보는 뇌가 그렇게 기억을 못하는구나.
1: 맞아요. 아, 진짜 곡괭이를 들고 파내야 그렇게 해서 얻은 정보들은 좀 오래 가요.
0: 맞아요. 이게 그 유레카가 아닌 거죠. 이렇게 알게 되는 정보는. 그래서
1: 그렇죠.
0: 그냥 신기하다 한 다음에 금세 또 잊게 되는, 그게 또 단점이라면 단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카페인님들의 AI 활용 백서 좀 알려주시죠. 어떤 형태일지 궁금하고요. 우리
0: 네.
1: 음악을 듣고 와서 오늘 어떤 책을 열어볼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오카베의 Every Second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철 삼은 오늘의 책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AI 관련 얘기를 좀 나눴을까요?
1: 네, 오늘 준비한 책은 홍진기 교수의 사고외주라는 책입니다.
0: 사고 외주. 네.
1: 바로 확 와닿지 않나요?
0: 오죠.
1: 우리가 뭐이 가전제품 쓰는 거
0: 네.
1: 집안일 외주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제가 기록을 많이 하니까 저희 남편 항상 자기 인생 기록을 저에게 외주를 줬다고 말하기도
0: 묻어가는
1: 하거든요.
0: 거네요, 어떻게
1: 묻어가는.
0: 보면은. 네.
1: 사고 외주는 딱 직관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도
0: 네.
1: AI를 활용하면서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 사고력을 외주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0: 네.
1: 제목인데요. 먼저 저자 소개부터 드리면 저자 홍진기는 서울대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MIT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구했으며 현재는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0: 네.
1: 근데 어느 날이 AI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교수님. 이렇게 답이 빨리 나오는 시대에 우리가 왜 굳이 힘들게 생각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몇 마디 대답을 했지만 강의실을 나서면서 그 답이 충분치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날 이후로 그 질문이 오랫동안 마음에 머물렀는데 그거는 결국 한 권의 책 분량으로만 답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사고외주란 책은 그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다
0: 네.
1: 하면서 쓴 책인데요. 이 학생들 리포트를 보면 이전보다 훨씬 매끄러워졌는데도 이 리포트를 쓴 학생의 얼굴 혹은 지문이
0: 네.
1: 보이지 않기 시작한 그런 현실을 직접 이제 교수 현장에서 느끼고 또 연구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산업 현장에서 비슷한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가장 조용하고도 위험한 변화로 이 사고 외주를 꼽고 있습니다.
0: 와, 이 지금 책을 보면요. 손한 손에 딱 잡힐 정도의 이
1: 네.
0: 그 크지 않은 책인데 여기 보면 표지가 너무 강렬해서
1: 그쵸.
0: 이 생각하는 사람 같은 요 조각이 이렇게 뒤로 약간
1: 로댕에, 네, 아마
0: 맞아요.
1: 그것을
0: 뒤로 드러누워
1: 정확히, 네.
0: 있어요. 네, 약간 이렇게 뒤로 있고 팔짱 끼고 그 옆에 휴대폰이 있고.
1: 맞아요.
0: 네.
1: 그래서 정말 그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는 표지를 보는 그런 짜릿함도 있는 게이 사고외주라는 책인데 어떻게 저런 생각하면서 표지를
0: 네.
1: 만들었을까라고 감탄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0: 맞아요.
1: 와닿잖아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가.
0: 그렇죠.
1: 그래서 AI 시대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책들이 대체로 비슷한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직업이 사라질까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많이 하고
0: 네.
1: AI를 어떻게 더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책은 많이 나오지만 이 홍진기 교수의 질문은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리는데요. 왜 우리는 더 똑똑해졌는데 더 불안해졌는가? 그리고 정보는 넘치는데 왜 판단은 흔들리는가? 왜 같은 AI를 써도 어떤 사람은 더 깊어지고 어떤 사람은 점점 얕아지는가? 궁금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제철 산문이자 제철 독서라고 생각한 게 이제 막 자기에게 맞는 AI를 찾아서
0: 네.
1: 넌 주로 뭘써 하면 난뭐 써라고 대답을 하면서 생활에 그냥 동반자처럼 이제는 옆에 두고 살게 되었잖아요.

0: 잖아요. 그런 시대에 한번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자 답이 담겨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1: 그러면 내용을 펼쳐서 어떤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실 대목이 어디인가요?
0: 네, 이 책의 리뷰를 살펴보면 이 프롤로그 격에 해당하는 1장을 읽고 내 이야기인가 싶어서 다시 봤다.
1: 나를 저격한 듯 도둑습니다. 네. 이런 느낌. 네.
0: 그리고 거의 모든 문장이 밑줄을 그었다 하면서 1장에서 제시하는 현실에 대한 어떤 파악과 또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배경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의 일상에서 AI 활용이라는 게 이런 갑자기 닥쳐온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되면서 왠지 미심쩍은 마음이 있었던 분들은 굉장히 공감하시면서 읽을 수 있는 이 1장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1: 좋습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우리 카페인 분들도 나의 AI 활용법 지금 어떤 형태로 활용하고 계신지 사연 주시고요. 우리 수뇌부도 궁금합니다.
0: 맞아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주로 쓰는지.
1: 주로. 네.
0: 저희만 해도 달랐잖아요. 식단. 운동 분야.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름이나 어떤 그렇죠. 정보에 대해서 궁금할 때.
1: 자,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낭독도 듣고 갈게요.
0: 언젠가부터 학생들의 보고서를 읽으며 약간의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문장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비문은 사라졌고 구조는 논리적으로 단단해졌으며 서툴렀던 표현들도 매끄럽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상한 점은 제가 오래 보아온 그 학생의 변화가 천천히 자라난 변화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도착한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틀린 곳은 없지만 누군가의 목소리라고 느끼기 어려운 문장. 세련되게 잘 썼지만 사람이 그 자리에 존재한다는 감각이 사라진 글들. 보고서는 분명 더 좋아졌는데 그 보고서를 쓴 사람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글의 한 대목을 가리키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생각했나요? 라고 물으면 학생은 자기가 쓴 문장까지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멈칫합니다. 글은 저만치 앞서 달려가 있는데 정작 본인의 생각은 그 뒤를 따라가지 못한 채 길을 잃은 표정입니다. 같은 장면을 회사에서도 목격합니다. 마케팅 기획안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도착합니다. 시장 분석, 고객 페르소나, 실행 전략과 슬로건까지 예전 같으면 며칠이 꼬박 걸렸을 일이 단 하루 만에 전문가의 수준으로 문서화됩니다. 하지만 데이터 하나를 다시 물어보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 전략이 작동하려면 어떤 사회적 조건이 필요한지 질문할 때 문서의 매끄러움과 달리 흐릿한 대답만 돌아옵니다. 자료도 있고 결론도 있지만 그 결론을 자기 손으로 직접 만지고 다듬어 본 사람 특유의 현장감과 감각이 그 자리에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학술 컨퍼런스에서도 공공기관 회의장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결과물은 점점 더 똑똑해 보이는데 정작 그 결과를 자기 힘으로 떠받치는 감각은 약해진 상태. 저는 이것을 우리가 마주한 똑똑한 무능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답은 손에 쥐었지만 왜 그 답이 나왔는지를 끝까지 설명할 자기만의 언어를 잃어버린 상태 말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AI라는 도구를 써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도구라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 도구가 대신 지나가 버린 인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AI에게 번거로운 일을 맡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 생각이 자라나야 할 가장 고통스럽고도 귀중한 구간을 조금씩 밖으로 넘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료를 찾는 수고, 상충하는 정보를 비교하는 지루함, 숫자를 직접 계산하며 느껴보는 불편함, 문장을 수차례 고치며 논리를 다듬는 고독한 시간. 겉으로 보면 비효율적이고 버려지는 시간 같지만 인간을 잘하게 하는 거의 모든 것은 대개 이런 비효율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이 변화가 성장을 갈망하는 젊은 세대에게 치명적인 이유는 뇌과학적 사실 때문입니다. 뇌는 우리가 반복하는 행동의 모양대로 자신을 다시 설계하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오래 붙잡고 씨름할 때 그 사고의 경로는 신경망의 고속도로처럼 단단해지고 자꾸 해결을 외부에 맡길 때 그 경로는 잡초가 무성한 폐도처럼 천천히 지워집니다. 저는 지금 AI를 멀리하라는 캐캐묵은 경고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가 대신 지나가서는 안 되는 인간의 구간을 명확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 구간은 되게 불편합니다. 느리고 귀찮으며 때로는 나의 초라한 실력을 직면하게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구간에서만 인간의 생각은 자랍니다. 진짜 실력은 매끄러운 결과물이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동안 남긴 거칠고 투박한 흔적에서 만들어집니다. 한 사람의 내면은 결국 그가 통과한 시간의 모양을 담습니다. 이 책은 그 통과의 시간을 되찾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0: 홍진기 작가의 책 사고 외주 한 부분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김결의 글 띄워드렸어요. 아, 이런 경험들 곳곳에서 많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학생들 가르치는 그 교수님들 얘기도 들어보면 AI 문체라고 하는 게 뭔지 알것 같다고, 그게 딱 보인다고 하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요.
1: 맞아요. 저도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제 그 신입사원 서류 같은 거 검토를 할
0: 네.
1: 때 보통은 이 회사의 현재 직면한 문제와 해결 방안 같은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곤 하잖아요. 근데 답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I에게
0: 같은 AI가.
1: 그쵸.
0: 네.
1: 만일 AI에게 윤건의 EBS 북카페 개편 방향 같은 것에 대해서 너만의 아이디어를 현재까지 방송한 것들을 분석해서 뭐
0: 네.
1: 알려줘라고 했을 때 사실 비슷한 답이 나오는 것을 약간씩 변형해서 그 답안으로 제출을 하다 보니까 아, AI를 쓴게 금방금방 전략에 있어서도 티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그렇다는 거죠.
1: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 똑똑한 무능함이라고 부르잖아요.
0: 네.
1: 정작 결과물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데
0: 그쵸.
1: 그 결과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

0: 결론에 도달했는지라든지 네. 혹은 어떤 항목에 대한 수치나 의견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질문을 하면은 정작 그 대답이 흐릿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 이 일장에 정말 그왜 모든 문장에 밑줄을 그었다가 이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1: 그렇죠.
0: 공감하는 마음으로 밑줄을 많이 그으셨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진짜 우리 삶에서 너무나 AI가 많이 되게 들어와서 이미 뭐 AI 써? 이 정도는 사실 너무 큰 질문인 거고
0: 네.
1: 이제는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AI가 2025년에만 해도, 그러니까 AI가 앞으로 이런 걸 바꿀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2026년에 학술 컨퍼런스를 가면 이미 AI는, 그러니까 기정사실이 되어버렸기
1: 그렇죠.
0: 때문에,
1: 다 쓰고
0: 일상의
1: 있는
0: 배경이
1: 것이고.
0: 돼서, 그 이후, 그거가 당연한 현실에서의 그 이후를 논하게
1: 네.
0: 된 얘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저그 얘기가 생각났거든요. 그 작가님과 저희 세대만 해도 너 평소에 그러면 쉬는 시간에 뭐 해? 이렇게 여가 시간에 뭐 해? 하면 나 인터넷 해. 라고 대답하던 세대였는데 지금 세대는 인터넷 해라는 말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인터넷에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1: 그러네요. 진짜 우리 정말 인터넷 서핑하면 정말
0: 네.
1: 그 느낌이
0: 인터넷 서핑이 취미라고 하면 이제 이상한 거죠.
1: 그렇죠.
0: 지금의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것처럼 AI도 이제는, 근데 그게 인터넷은 속도가 느리기라도 했지만, 그렇게까지 변하기까지 AI는 불과 1년 만에 이제는 그것이 당연히 우리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1: 그렇죠.
0: 질문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그래서 제일 섬뜩했던 부분이라면,
1: 네.
0: 이뇌 가소성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어떤 문제를 오래 붙잡고 씨름할 때그 사고의 경로는 신경망이 고속도로처럼 단단해지고, 자꾸 해결을 외부에 맡길 때그 경로는 잡초가 무성한 파도처럼 천천히 지워집니다. 정말 제 뇌에 어딘가가 지워지고 있는 것 같은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리고 우리 뇌 내부의 어떤 상황들은 쉽사리 볼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될것 같아요. 우리 몸이니까.
0: 맞아요. 옛날에는 내가 힘들고 불편해도 이 사고를 붙잡고 그 드문드문 갔던 그 오솔길이 있었을 텐데, 거기가
1: 네.
0: 이제는 그냥 잡초가 점점 무성해지다가 그런 길이
1: 잡초.
0: 있었나 하고 지워지는 것이 분명히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1: 자, 한 부분을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부분을 읽어주실 건가요?
0: 네, 이 이렇게 겉만 주면 그렇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사실 책에서 빠른 답이 우리를 도와주는 듯이 보이지만 실상은 깊이 고민하면서 성장할 시간을 소리 없이 앗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금 낭독한 글에서도 도구가 대신 지나가선 안 되는 인간의 구간, 인간의 시간을 명확히 알아보자라고 했는데,
1: 네.
0: 그렇게 좀 AI를 우리가 더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는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1: 듣고 가시죠.
0: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학생이 사람들 앞에서는 질문을 하지 않지만, 생성형 AI 앞에서는 처음에는 어색해하다가도 점점 더 많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틀릴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고 눈치를 볼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AI는 먼저 말을 걸지 않습니다. 내가 질문을 던져야만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오랜만에 질문하는 사람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곧 질문하는데 거침이 없어집니다. 저는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의 핵심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질문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다는 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AI는 사용자의 질문이라는 입력을 받아 가장 그럴듯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예측 시스템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조금만 다르게 던져도 AI가 탐색하는 정보의 방향과 조합 방식이 달라집니다. 질문에 포함된 단어와 맥락은 방대한 정보 중 어느 방향에 에너지를 집중할지를 결정하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AI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을 넘어 AI가 사고를 전개하는 방향을 설계하고 조율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인간은 질문으로 대화를 이끌고 답을 바탕으로 다시 질문을 던지며 사고의 흐름을 만들어 갑니다. 결국 AI의 논리적 종착지는 언제나 인간의 질문이 정하는 셈입니다. 좋은 질문은 답이 보이지 않는 자리

위해서 답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먼저 찾아냅니다. AI가 답을 내놓는 시대에 인간에게 남는 능력은 결국 그 길을 정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새로운 관점의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생각을 풍성하게 만드는 사람은 사고가 단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다양한 경험이 축적된 다층적인 인지구조를 가진 사람입니다. AI에게 던지는 질문을 흔히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SNS에는 고효율 프롬프트가 자주 공유됩니다. 이런 프롬프트는 편리하지만 사용자를 성장시키기보다 현재의 수준에 머물게 하기 쉽습니다. 진짜 좋은 프롬프트는 외워서 나오는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질문의 방향 자체를 재정의하는 행위의 반복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맥락, 그리고 정직함이 담긴 문장을 바탕으로 AI를 단순한 답변기가 아니라 내 사고의 약점을 공격하고 논리 구조를 검증해주는 파트너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던질수록 내부의 회로가 한 가닥씩 새겨지고 질문에는 점점 더 그 사람만의 경험과 논리가 스며듭니다. 인터넷에서 복사에 붙여넣은 프롬프트가 타인의 거울이라면 스스로 고민하고 도출한 질문은 나의 사고 상태를 투명하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보입니다. 어떤 학생은 이 수학 문제 풀어줘 라고 말합니다. AI는 정답을 줍니다. 하지만 어떤 학생은 이 문제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어디인지 내가 왜 여기서 막히는지 설명해줘 라고 묻습니다. 이 학생은 정답보다 사고 과정을 보고 싶어 합니다. 질문은 단지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질문은 사고의 방향을 정렬하는 도구입니다.

0: 권진아의 새 발자국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제철 산문 만나고 있습니다. 홍진기 작가의 책 사고 외주 김신지 작가가 들고 왔고요. 지금 읽어주신 부분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AI 이름을 써라 쓰지 말아라 이건 이제 너무 옛날 얘기가 된 거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지금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1: 네.
0: 차이를.
1: 이 앞에 나온 이야기가
0: 네.
1: 우리나라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질문하기를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모르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0: 네.
1: 심리도 있고, 또 예전에 학창시절엔 질문하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에 약간 도전한다는 식의 그런 좀 통념도 있었고 해서
0: 네.
1: 유난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질문 있나요? 했을 때 다들 조용해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0: 맞아요.
1: AI를 쓰게 되고 나서 다시 질문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볼
0: 놀라운 발견이에요.
1: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AI는 먼저 말을 걸지 않는다.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만 대화가 시작되고
0: 그렇죠.
1: 어떤 방향에 대화를 이어갈지가 인간의 질문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능력에
0: 네.
1: 그것을 또 단련하고 또 섬세하게 벼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AI 시대에 정보를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는 이제는 그건 편차가 생기지 않을 테죠. 이제 정보는 결국 모으는 건 비슷해지니까 AI를
0: 그쵸.
1: 활용해서 하지만 무엇을 질문하느냐. 어떤 것을 질문을 통해서 자기 논리 구조를 어떻게 다듬어 가느냐에 따라서 결국 AI 시대의 격차가 생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책에서는 이 질문과 논리, 이
0: 네.
1: 두 가지 키워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0: 신지 작가님은 읽고 쓰는 사람이잖아요.
1: 네.
0: 그 입장에서 이 사고 외주 읽으시고, 이런 부분은 좀, 들여놔야 되겠다라고 느끼신 게 있는지.
1: 저는 이 질문하는 방식에 지금 방금
0: 네.
1: 낭독한 부분처럼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좀더 내가 첨예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제가 그 정보를 구할 때 진짜 이렇게 툭 질문하나 던지고 아, 그거구나 하고 마는데 사실
0: 맞아요.
1: 여기서 인간의 호기심과 상상력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질문들이 있을 텐데
0: 네.
1: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고 대화를 끝내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0: 그걸 질문을 계속 이제 잘 던질 수 있고, 그걸 활용할 수 있으면 AI에게 단지 사고 외주화를 준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도구 삼아서 나를 발전시키는 데쓸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여기 낭독한 글에서도 AI를 단순한 답변기가 아니라
0: 네.
1: 내 사고의 약점을 알게 하고 또 논리 구조를 검증해주는 파트너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말을 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이 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 나 이제 AI 없이는 한 줄도 못 쓰겠다. 나 이제 AI 없이는 보고서 못 써. 가될 텐데
0: 와,
1: 이
0: 네.
1: 후자로 가야지만 이 AI를 활용하고 나의
0: 그렇죠.
1: 논리적인 구조를 다듬어가는 파트너로 삼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굉장히 와닿았고요. 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앞부분에서 예전에는
0: 네.
1: 회의를 하기 전에 아 지난번 회의에서 뭐뭐 했었는데 혹은 저번에 찾은 자료는 뭐뭐 했어라고 서로 자기 그 사이에 서로가 이게 주관을 갖게 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은 대화가 아그 이번엔 다른 AI 생성 AI를 활용해봐라든지 프롬프트를 다르게 넣어봐라고 이제는 서로의 주관이 아니라 그 앞에 이 사고의 도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0: 그러네요.
1: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지금 읽기에

0: 정말 제철 산문입니다. 아마 이 불편함이 뭔지 모르겠는데 은은하게 안고 있던 불편함과
1: 그쵸.
0: 불안감이 있었던 분들께 같이 생각해 볼 여지를 충분히 열어주는 책이어서 오늘 소개한 것도 있고요.
1: 진짜 그 SNS에서 유용한 프롬프트 막에 떠돌아다니기도 하잖아요.
0: 맞아요.
1: 분야별로 던질 수 있는 질문들. 그 사실 AI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방식이 거기서 이제 딸려 나온 답변이 이거 그냥 너무 기성품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0: 맞아요.
1: 모두에게 다 똑같은 프롬프트 넣으면 똑같은 답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더 구체화를 시키느냐, 질문하는 자의 능력 차이가 보이는 거겠죠.
0: 맞아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 인간의 논리를 결국 이 AI라는 강력한 엔진을 움직이는 핸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1: 네.
0: 이 핸들을 쥐고 있는 손, 이 자체가 이 인간의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질문과 논리로 AI를 이끄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서로 간의 격차가 벌어질 거고, 그리고 사실 이 책이 그렇게만 보면 AI 시대 여러 가지 문제의식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1: 네.
0: 근데 이 책의 추천사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편리함에 속아 결론을 외주주는 시대. 이 책은 역설적으로 다층적 사고를 깨우는 질문의 힘과 시스템의 한계를 읽어내는 거시적 논리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 책의 진정한 미덕은 차가운 분석을 넘어 인간의 주관이라는 가장 빛나는 가치를 응원하는 데 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질문하는 힘, 이 논리
1: 네.
0: 구조를 다듬는 힘, 이거 자체, 핸들을 쥐는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에 대한
1: 그렇죠.
0: 또 빛나는 가치를 응원하고 있는 책이기도 해서 끝까지 읽고 나면은 아, AI 시대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태도를
1: 네.
0: 가지고 좀더 AI를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할수 있는 책입니다.
1: 오늘도 좋은 제철 산문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더 발룬티어스의 뉴 플랜트, 그리고 트레이시 체프먼의 토킹 어바웃 어 레볼루션까지 두곡 듣고, 그러면 우리 수뇌부의 AI 활용법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김신지 작가와 함께 홍진기 작가의 책 사고 외주 생각하지 않는 인간의 출연 만나봤습니다. 우리 수뇌부의 사용도 AI 사용도 보겠습니다. 수박 감독님.
1: 네, 요즘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교환 만들 때 AI를 활용합니다. 아주 잘 만들어주고 그 교환으로 강의할 수 있게 스크립트도 써줘요.
0: 이렇게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진짜.
1: 맞아요, 맞아요. 원래 자기가 만들 교환보다 훨씬 낫다고.
0: 아, 진짜요?
1: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0: 이미지도 잘 이렇게 맞아요. 배치해서. 그리고 참깨나라 조연출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공부할 때 인강을 주로 보는데 선생님께 질문을 할 수는 있지만 글 쓰고 답 기다리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AI는 바로바로 물어보고 답을 얻을 수도 있어서 진짜 편하고 좋습니다.
1: 학구열을 불타는 우리 조연출님.
0: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우리 두부 PD님은 약간 답변이 네. 이제 몇 주째 이제 조금 주저리주저리의 경향이 있어요. 점점 길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하실 말씀이 많으셨던 거예요.
1: 맞아요.
0: 근데 답변 보고 좀 놀랐습니다. 네.
1: 저는 AI한테 사회생활용 언어 번역을 많이 시켜요. 업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문서에 글을 쓸 때. 또 제 생각대로 써놓고 보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더 격식 있게 어른스럽게 써달라고 한다든지 윗사람이나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분들에게 연락하거나 답장할 때 이렇게 말해도 되나?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한번 점검을 받습니다. 이런 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긴 좀 그런데 AI한테는 안 부끄러우니까요 라고 하셨어요.
0: 저는 두부 PD님이 워낙 이런 그 글과 네. 이런 어떤 것에 좀 능통한 분이어가지고 자 이 언어 번역에 뭐 이거 지금 영어 메일이나 뭐 일본어 메일을 지금 이렇게 감수 받으시는 건가 했거든요. 한국어라고.
1: 아니 그러면 여태 우리와 함께 소통한 것은 AI
0: 혹시 AI? 아니 우리는 근데 윗사람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뭐 그런 건 아니어서.
1: 근데 두부 PD님처럼 쓰시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뭘 두부 PD님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디자이너인가 그분이 그러셨는데 자기가 업무 메일을 보내면 항상 뭔가 트러블이 생긴대요. 자기는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오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AI를 적극 활용하고부터는 그런 트러블이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인간적인 쿠션어 같은 것을 잘 쓰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0: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조금 교정하는 과정에서 나의 생각도 좀 정리가 되기도 할 테니까.
1: 맞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구나 이런 것에 대한 예시를 계속 습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0: AI는 근데 뭘 이렇게 잘 알까요? 갑자기 사회생활 해봤나? 뭐 우리가 감수 맡길 수 있을 정도인가요?
1: 그래도 너무 재밌네요. 다섯 명이 다 쓴 상황이 다른 것도 이 AI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재미난 포인트인 것 같아요.
0: 네. 카페인님들 사용도 궁금합니다. 오늘 신지 작가님과 함께 즐거운 얘기 이렇게 나눴습니다. 다음 주 또 기대할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끝곡 김동률 존박이 함께한 곡 어드바이스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 주인 박훌륭입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그래도 굳이 약국 한 켠 이 작은 책방을 찾아와 준 손님들은 한 분 한 분 기억하게 됩니다. 아, 그분은 비 오는 날 오셨지. 에세이 쪽을 한참 보다가 그 책을 사가셨지. 마치 책의 한 페이지처럼요. 사실 요즘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책을 주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먼 길 마다않고 일부러 동네 서점을 찾아오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종종 작은 이벤트를 열곤 합니다. 20고개로 책 제목을 맞히고 모르는 손님들끼리 책을 선물하고 제가 직접 제주까지 책을 배달하는 이벤트를 한 적도 있죠. 책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경험, 이게 참 특별하거든요. 읽고 싶었던 책을 직접 만져보고 우연히 괜찮은 책을 발견하고 책방 주인이 슬며시 다가와 건네주는 귤의 상큼함까지. 책방에 가서 책을 사보세요. 책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겁니다.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라디오.
1: 이 독특한 여우름 소리와 함께 맹렬히 돌아가는 쌍절곤으로 헐리우드 빌런들을 무차별 응징한 무협 스타 브루스 리 이소룡이 공식 기념일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법적 절차를 거친 후에 매년 5월 17일을 브루스 리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역사상 중국계 미국인의 이름을 딴 첫 번째 주 공식 기념일이랍니다. 5월 17일 브루스 리에게는 각별한 날이라는데요. 1959년 당시 18살이었던 그가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온 날로 그의 무술가이자 배우로서의 인생이 시작된 날이거든요. 헐리우드에서 아시아 배우들을 고정관념에 고착된 역할로 소비하던 시절, 브루스 리는 중국 무협의 세계관과 함께 강인하고 주체적인 아시아인의 정체성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8월 7일 금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출발했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1973년 개봉한 무술 영화 용쟁호투 엔터 더 드래곤의 메인 타이틀 테마 들으셨는데요. 작곡가는 무려 미션 임파서블로 유명한 랄로 시프린이었습니다. 브루스 리는 뭐 전기 영화도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미스테리, 뭐 이런 추정 그런 거에 좀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기도 한 그런,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진지하게 인터뷰 자료나 이런 거 보면은 인터뷰를 이끌고 가는 그 진행자, 주로 그 백인 방송인 뭐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굉장히 집중합니다. 이 브루스 리가 하는 이야기에 그 마치 그 철학, 그의 그 정신 세계에 스피릿

유치원을 한 그런 면에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무술가이고 배우로도 활동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어떤 자신만의 그런 철학, 스피리추얼한 그런

불었죠. 동양인이었지만 유색인종 커뮤니티 전체에 끼친 영향이 또 대단한 사람이다. 뭐 유색인들뿐만 아니라 젊은 백인 그 다수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죠. 또는 EBS 반디 앱을 통해서도 사연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브루스 리 소식을 전한 김에 이번에는 헐리우드의 아시아 문화를 알리는데 일조한 또 그런 영화 두 편의 주제가 골라봤습니다. 중국 출신의 이안 감독의 2000년 블록버스터 작품이죠. 와호 장룡 엔딩 테마. 이 곡은 2001년 아카데미 시상식 주제가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중국 가수 코코 리가 부르는 A Love Before Time. 그리고 이어서 일본 전통 무술이죠. 영어로는 가라데, 카라테라고 하고 공수도. 가라테를 또 알리는데 일조한 영화죠. 한국 개봉 제목은 베스트 키드였습니다. 좀 특이한 제목이긴 한데 가라테라는 단어를 또 쓰기 쉬운 시절은 아니었으니까. 랄프 마치오와 일본계 미국 배우 팻 모리타 주연의 이 원도 봤고 투도 봤는데 저는 이 영화 무척 재밌게 봤죠. 왜냐하면 랄프 마치오의 팬이 됐던 시점이라서 랄프 마치오가 크로스로드라는 그 블루스 관련 극영화에 출연해서 기타를 치는 장면이 그렇게 멋있었거든요. 크로스로드의 음악을 라이 쿠더가 또 담당하기도 했어가지고 그 영화 말고 오늘은 카라테 키드 파트 2의 테마송 골랐는데요. 피터 세테라가 부르는 Glory of Love.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중국 가수 코코 리가 부른 A Love Before Time, 이안 감독의 2000년 영화 와호장룡의 엔딩 테마 들었고요. 이어진 곡은 카라테 키드 파트 2, 한국어 제목은 베스트 키드 2의 주제가였죠. 피터 세테라가 부른 Glory of Love였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8월 7일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음악을 통해서 세계 음악 역사에 또 다른 갈래를 찾아봅니다. 매주 금요일에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그리고 베스트 오리지널 송 부문 수상작을 연대순으로 소개하고 있죠. 오늘은 2007년 제80회 수상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코어 주제가 부문 모두 유럽의 음악인들이 수상했습니다. 먼저 스코어는 영화 어톤먼트를 맡은 음악을 맡은 이탈리아의 거장 다리오 마리아넬리가 수상했습니다. 주제가 부문은 지난주에 부고를 전한 아일랜드 뮤지션이죠. 음악 영화 원스의 주연과 함께 음악도 담당한 글렌 헨세드 그리고 체코의 싱어송라이터 마키타 얼글로바가 함께 부른 Falling Slowly가 수상했습니다. 스코어와 주제가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매주 금요일에는 역대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 수상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7년 제80회 수상작을 살펴봤습니다.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영국의 조 라이트 감독이 만든 영화 어톤먼트

콘서트의 음악을 담당한 이탈리아 출신의 작곡가 다리오 마리아넬리 그의 Farewell 듣고 왔고요. 조 라이트 감독의 오만과 편견 안나 카레리나의 음악도 이 또 다리오 마리아넬리가 맡았었죠. 이렇게 또 손발을 맞춘 파트너십 조 라이트와 다리오 마리아넬리. 이어서 오스카 주제가 수상작은 아일랜드의 존 카니 감독의 음악 영화 Once의 음악이었죠. Falling Slowly. 아일랜드의 글렌 한사드와 뮤지션 체코 출신의 마르케타 얼글로바의 듀엣이었습니다. 참 묘하네요. 예. 부고를 전하고 또 우리가 아카데미 주제가를 소개하는데 딱 요 시기에 맞춰서 80회 오스카 수상작을 돌아보는 요 타이밍이 좀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금주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뒤풀이 음감회로 이어갑니다. 이번 주에 만난 아티스트 세 분 다시 한번 만나보죠. 칠레 출신의 지금은 멕시코 시티가 제2의 고향이 된 몽라페르테 최신 음반 올해 6월에 발표한 팜파탈 볼륨 2에서요. A pensar de ti y de mi. 우리 사이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라는 곡 먼저 들어보고요. 푸엘토리코가 고향인 뉴요리칸 아티스트죠. 살사 보컬의 또 아이콘 엑토르 라보에의 음성으로 Triste y Vacía 슬프고 공허한 이런 제목의 곡인데요. 이 곡은 엑토르 라보에 혼자 발표한 곡은 아니고요. 74년 이후로 윌리 콜론과 따로 솔로 커리어를 개척하던 엑토르 라보에가 83년에 윌리 콜론과 다시 한번 두 사람의 이름을 걸고 이 음악을 발표했죠. 비질란테라는 음반을 발표했는데 같은 명칭의 범죄 영화 사운드트랙으로 이 윌리 콜론이 음악을 작업하면서 이 만들어진 앨범이고 또 곡입니다. 그리고 영화에 또 악역으로 출연까지 했다는데요. 안타깝게도 음악은 거의 쓰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그 영화 볼 수는 없겠구나. 제가 인터넷 유튜브에서 이렇게 사진은 봤는데요. 예, 아주 악당스럽게 분장하고. 그런데 이 곡의 의미는 좀 누아르 범죄 영화 그것과는 좀 다른 의미가 또 있네요. 우리 최 작가님이 리서치한 바로는 세상의 오해와 냉대 속에서 슬프게 공허하게 살아가지만 자존을 잃지 않는 여성들에게 바친 음악이랍니다. 세 번째는 수요일에 소개한 프랑스의 다중인격 작곡가, 싱어송라이터, 아티스트 윌리엄 실레르의 Le Nouveau Monde, 신세계라는 제목의 곡이죠. 87년, 그러니까 70년 후반부터 87년까지 거의 10년의 이 시기를 그의 디스코그래피를 심포닉 시기라고 또 표현을 하던데 그렇게 심포닉 작품에, 스타일의 작품에 집중하던 시기에 발표한 Universe라는 음반에서 골랐습니다. 여기에는 뭐 당연히 오케스트랄 악기 위주로 편곡하고 전자악기 등 이런 것들은 배제한 그런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화려한 뭐 관현악 그런 금관 편곡 모두 예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시기의 음반 딱 두 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도는 72년도에 벌써 어마무시한 팝록, 심포닉 록 형태의 미사곡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설명이 길어졌네요. 세 곡 이어서 듣고요. 세 음행이 전하는 노래 이어갑니다.

노래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곡은 브라질의 엘리스 헤지나가 부르는 노이스 브라라 노이스 브라카, 왼쪽으로 투스텝, 오른쪽으로 투스텝입니다. 제목부터 설명드리면은 브라질 사교춤의 기본 스텝을 가리키는 표현이라죠. 엘리스 헤지나의 1974년 앨범 엘리스 수록곡으로 주앙 보슈코가 곡을 썼고요. 노랫말은 아우지르 블랑이 썼습니다. 참고로 편곡과 피아노 연주는 당시 엘리스 헤지나의 남편이었던 세사르 까마르구 마리아누가 맡았습니다. 노랫말의 화자는요, 사랑하는 사람과 댄스클럽에서 춤을 췄던 기억을 매우 아프게 회고하죠. 그 사람에 대한 희망을 품고 설레는 마음으로 춤을 췄지만 이후 그는 매몰차게 떠났고, 화자에게 남은 건 그날의 기억을 서럽게 곱씹는 것뿐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영혼 속 찬바람을 느끼며 당신에게 춤을 청했지. 당신의 목소리가 곱은 내 영혼을 달래줄 것 같았어. 왼쪽으로 투스텝, 오른쪽으로 투스텝. 말을 안 듣는 내 심장은 봉고보다 더 세차게 뛰었지. 마라카스보다 더 심하게 흔들렸고, 사랑 때문에 리듬이 다 꼬였어. 머리는 계속 빙글빙글 돌았지. 빙글빙글 돌며 춤추는 어떤 커플도 내 머리처럼 빠르게 돌지 못했고, 당신에게서 풍기는 치자꽃 향수는, 아니야, 더는 말 안 할래. 묻지 마. 내 목을 스치는 당신의 손, 당신의 부드러운 등, 그 후로 공허하게 이어지던 나의 밤을 어른어른 채웠지. 당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 그와 참 어울리는 귀걸이와 목걸이, 반창고를 붙인 당신의 발 뒤꿈치. 오늘 나는 과라나 소다수를 섞은 위스키에 빠져 죽으려고 해. 귓가를 간지리는 당신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리네. 왼쪽으로 투스텝, 오른쪽으로 투스텝. 당신이 저버린 거야. 내 심장 속 당신에게 품었던 희망을 당신이 두고 떠난 거다. 내 심장 속 한때 당신에게 품었던 희망을 당신이 모조리 저버린 거야.

EBS FM 이승열의 세계와 기행세 음악이 전하는 노래. 오늘은 브라질의 엘리세지나의 1974년 곡 도이스프라라 도이스프라카, 왼쪽으로 투스텝, 오른쪽으로 투스텝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하고요. 오늘 2부 순서 율디 앨범 반장 잠시 후 이어집니다. 쿠바의 싱어송라이터 실비오 로드리게스가 부릅니다. Historia de las Sillas, 의자 이야기, 이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첫 곡은 콜롬비아의 알테시오 벨라도스의 마냐나 내일 듣고 출발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이죠.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아르헨티나의 아티스트 피토 바에스의 마리포사 테크니콜로 나비 이 노래 듣고요. 오늘의 2부 순서 율디의 앨범 반장 이어갑니다.

금요일 2부에서의 음행에서는 DJ 싱어송라이터 이승열이 한 장의 음반을 선정해 듣는 음감회를 엽니다. 저의 사적인 해설을 곁들이고요. 음반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듣는 시간이죠. 열디 앨범 반장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연 남겨주신 분들의 코멘트 좀 보고 갈게요. 지난주 아티스트는 브라질의 배우이자 뮤지션 세우 조르지였죠. 26년을 기해서 발표한 묵혀둔 신작 녹음은 좀 한지 오래됐는데 이제야 나온 The Other Side라는 음반 만나봤죠. 최영경님께서 에이수 아이 아일랜드의 데미안 라이스 곡 The Blower's Daughter의 리메이크로 충분히 좋아했던 사람인데 신곡도 너무 좋다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 곡이 참 힘이 컸어요. 근데 이제 그가 출연한 신작 영화를 보고 그 많이 깎아먹었죠. 예. 7837님께서는 멜리자 바르바라라는 마지막으로 제가 선곡한 그 곡에 대해서 아주 좋은 얘기, 그 곡이 특히 좋았다 뭐 이렇게 코멘트 달아주셨는데요. 열심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아티스트 소개하죠. 멕시코와 콜롬비아의 연합 프로젝트인데요. 두 아티스트, 멕시코의 멕시칸 인스티튜트 오브 사운드, 뭐 한국말로 풀자면 멕시코 음악학회 또는 음향학회 뭐 이렇겠죠. 좀 독특하죠.

그리고 콜롬비아의 메리디안 브라더스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최신 음반 루이도 토바르. 이 앨범 제목에 대해서는 좀 이따 약간의 설명이 추가될 것 같은데요. 이게 루이도 하면 잡음, 소음 뭐 이런 뜻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요. 메리디안 브라더스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의 프로젝트고요. 뭐 브라더스라는 이 명칭을 쓰고 있지만요. 그리고 멕시칸 인스티튜트 오브 사운드는 만약에 그런 협회가 실제 있다면 아직 협회 회원은 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재밌는 두 뮤지션 프로듀서들의 나름 학구적인, 학구적보다도 이런 경우에는 약간 집념의 오타쿠적인 뭐 이런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음반을 가져왔습니다. 과거에 DJ 선곡 시간을 통해서 제가 전자 키보드 악기 특히 로 이뤄낸 독특한 작품 세계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인도의 차란짓 싱 같은 사람이 있었죠. 10곡의 인도의 전통음악 라가를 디스코 비트로 재현한 그런 시도였고요. 이게 또 나중에 미국의 시카고 애시드 하우스의 뿔이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도 돌았던 접점이 전혀 없는데 음악이 너무 닮았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지구에서 다른 곳에서 이런 현상이 동시대적으로 일어났을까 뭐 이런 흥미로운 지점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기억은 차랑짓 싱보다는 덜 아실 텐데 예전 DJ 선곡 시간에 치차 리브레라는 그 꿈비아 일렉트로 꿈비아를 하는 그 미국에 거점을 둔 뮤지션 그룹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들의 음악 중에서 이들은 오리지널 뭐 꿈비아 넘버보다 약간 서구의 뭐 클래시컬이나 뭐 이런 그 장르의 어떤 대표곡들을 꿈비아 일렉트로 꿈비아로 엮는 풀어서 발표하는 그런 음반을 제가 소개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곡을 만나봤었는데 리하르트 바그너의 심지어 발키리의 기행을 이런 식으로 풀었던 음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약간 결이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은 꿈비아가 주된 재료고요. 일렉트로닉 그중에서도 70, 80년대에 출시됐던 그런 대표적인 악기를 이용합니다. 레트로한 거죠. 근데 오타쿠 얘기는 왜 했냐? 그냥 슬쩍 맛만 내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오랜 탐구와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 이런 음흉스러운, 그러니까 뭐 연주 잘하는 사람들 보면 뭐그 악기를 가지고 논다, 뭐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뭐 이들도 이 꿈비아, 그리고 이 레트로한 전자악기를 다루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냥 가지고 노는 경지에 있는 사람들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소개할게요. 멕시코 시티 출신의 까밀로 라라라는 뭐 DJ 프로듀서로 출발해서 음반사에서 일도 하다가 인디 레이블을 또 설립하고 나중에는 굴지의 세계적인 레이블의 A&R 마케팅 부사장 자리까지 올랐던. 그러면서 자신의 관심사는 2000년 초반부터 늘 멕시코의 민속 전통 음악과 현대적 이 사운드의 융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도 꽤나 했습니다. 그의 음악이 뭐 나르코스나 브레이킹 배드 시리즈 이런 OTT 시리즈물에 사용이 되면서 그래미는 한 번, 라틴 그래미에서는 8번 이렇게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얼핏 요 이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작 코코의 음악 자문도 맡았다는데 약간 전통적인 면에 있어서 이 사람의 역할을 이 멕시코 시티의 이 업계에서는 또 인정을 꽤나 하고 있다라는 생각,

아무래도 음반사 직원 시절이었던 것 같다. 이런 그런 면에서는 김영혁 씨가 이런 작업을 하면 한국에서는 김영혁이 이런 작업 했죠라고 나중에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함께 일을 벌인 사람은 누구냐? 콜롬비아 모고타 출신의 이분은 학교에서 고등교육을, 음악적인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음악원에서 여러 악기를 다루는 작곡가이자 프로듀서 에블리스 알바레스, 콜롬비아 사람. 이분은 좀더 나이가 있나 봅니다. 90년도 말부터 이렇게 솔로 작업을 이어왔고요. 그러다가 이 멕시코의 쿰비아 경향이나 뭐 이런 거를 좀 관심을 갖다가 멕시칸 인스티튜트 오브 사운드라는 그 아티스트, 그런 프로듀서의 존재를 알게 됐고, 서로 교류가 앨범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음반 제목을 제가 뭐 소음 어쩌고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그 루이도 토바르였죠. 여기서 이 토바르라는 단어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카밀로 라라나 에블리스 알바레스의 훨씬 선배격의 과거 70, 80년도에 이 쿰비아 혁신을 이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전통 장르에다가 새로운 악기, 특히나 뭐 전자악기,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사이키델릭한 요소를 섞는다든지 그런 시도로 최초로 인정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통분모가 이두 사람, 카밀로 라라나 에블리스 알바레즈 같은 경우 뭐 나라는 다르지만 토바르라는 공통분모, 이 겹치는 이런 걸로 뭉친 거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 멕시칸 인스티튜트 오브 사운드의 카밀로 라라 같은 경우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아, 여러분, 이건 잘 들어보시면 쿰비아 레코드만은 아니고요. 게러지 록도 들을 수 있고 댄스 곡도 있고 다양한 지형을 건드리는 그런 시도입니다. 뭐 요즘은 사실 모든 쿰비아라고 부르는 게 약간 유행인 것 같지만,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날 때 한창 듣던 그런 춤추게 만드는 음악은 그냥 전부 트로피칼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라고 정리를 해줍니다. 사실 뭐 그쵸. 이게 목적성은 이 단어로 정리가 되네요. 댄스업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 둘의 시도로 탄생한 이 음반의 사운드의 음색 면에서는 재밌다 하면서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장점이 많죠. 저는 이 소리가 너무 재밌어서 좀 자주 들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음악을 들어봐야겠죠? 여기에 근데 또 특이점이, 오늘 소개는 안할 음악인데 제가 일부러 누락은 한 거긴 한데, 미국의 아티스트 백, 그가 두 곡을 함께 작업을 했는데 작곡 그리고 보컬, 그 곡도 있다. 나중에 뭐 시간 나시면은 들어보셔도 되고요. 오늘은 10곡 중에 8곡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듣고 오죠.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기행 금요일의 DJ 선곡 열대의 앨범 반장. 오늘 가져온 음반 멕시코 시티와 보고타 출신의 멕시코와 콜롬비아 출신의 두 프로듀서의 협업작 루이도 토바르에서 8곡 다 듣고 왔습니다. 아우, 이 아티스트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멕시칸 인스티튜트 오브 사운드 앤드 메리디안 브라더스 예, 최신 음반에서 듣고 왔습니다. 참고로 누가 더 좋으냐 요거를 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요게 따로따로 있다면 멕시칸 인스티튜트 오브 사운드나 메리디안 브라더스가 뭐 플랫폼에 보면 따로따로 활동도 하곤 있는데 뭔가 멕시칸 인스티튜트 오브 사운드가 그 이력 아까 뭐 나르코스나 브레이킹 배드나 뭐 이런 작품들의 그런 이력도 보면 좀 더 메인스트림에 가까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메리디안 브라더스의 손을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추천을 하나 하려고요. 이 보고타 출신의 이 프로듀서의 또 다른 부캐가 있는데 로스 비라나스, 로스 비라니아스죠. 예. 아 이거는 굉장히 좀 전자음보다도 약간 좀 밴드 성향에 좀 더 그런 예, 타격감의 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밴드 활동도 벌이고 있다 하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치자리블의 아까 그 바그너 발키리의 기행 이거 소개했었는데 오늘 사실 보너스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생각나네. 보너스로 치차리브레의 에릭 사티 그노시엔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까먹었네. 아무튼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주말 안내를 해드려야죠. 토요일과 일요일 1부 방송인 PD가 소개하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합니다. 토요일 2부는 세계음악인 열전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스페셜이고요. 일요일 2부는 노랫말 낭독으로 이어지는 새음행이 전한 노래 베스트와 함께합니다. 오늘 마무리는 베네수엘라의 Los Amigos Invisibles의 Una Disco Iena 완전한 디스코 이 음악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편안하고 안전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캡틴 씨, 큰일 났어요. 지금 제가 펄펄 끓고 있어요.
3: 아니, 무슨 일이야, 마카이 씨? 열이라도 나는 거예요? 그럼 얼른 병원에 가야 하는데?
2: 역시 저를 걱정해주는 건 캡틴 씨밖에 없네요. 열이 나는 건 아니고요. 제 마음의 온도가 뜨겁다는 얘기입니다.
3: 아이, 난 또 마카이 씨가 아픈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 근데 마음의 온도는 왜 올라간 거예요?
2: 제가 아이돌 한국어 추운 길에 그만 음료수를 쏟은 거예요. 아,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 자리에 돌처럼 굳었는데.
3: 굳었는데?
2: 제작진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괜찮아요, 닦으면 돼요 하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 진짜 완전 감동.
3: 야, 정말 감동받았겠어요. 맞아요. 그런 친절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확 따뜻해지는 기분. 뭔지 알죠? 사람 체온이 36.5도라지만 마음의 온도는 그렇게 예쁜 말 한마디로 확 올라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말을 전해볼게요. 마카 씨, 오늘도 퍼펙트. 정말 완벽해요.
2: 아, 감동. 아, 제 마음의 온도가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100도까지 가겠는데요? Hello, I'm DJ Makaya. Here to send you my boiling hot love.
4: Hi, I'm DJ Camden. Here to warm your hearts with a bright smile.

0: 둘, 셋, we go on and on!
1: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 DJ 마카야.
0: DJ 캠든입니다.
1: Yes, sir. 오늘 첫 곡은 CNBLUE 기억의 온도였습니다.
0: 네. 오늘 오프닝은 마음의 온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봤는데요. 누군가가 건넨 예쁜 말 한마디에 마음의 온도가 금세 따뜻해지기도 하는데요. 최근 내 마음의 온도를 높여준 기분 좋은 말이나 행동이 있어요, 마카야 씨?
1: 아, 혹시 저는 어떤가요, 캠든 씨?
0: 마카야 씨 오늘 so-so.
1: 아, 온도가 내려갑니다.
0: 알겠습니다. 한번 따뜻하게 해볼게요.
1: 네.
0: 마카야 씨 오늘 뭐야?
1: 아, 온 뭐, 뭐,
0: 예, 끝이에요. 예, 끝이에요.
1: 아, 끝이에요?
0: 네, 네, 네.
1: 이건 무슨 온도일까요?
0: 약간 궁금해져서 마음이 따뜻해질 거예요.
1: 아,
0: 마음이 뜨거워질 거예요. 어, 내가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뭐지?
1: 뭐지?
0: 어, 이러면서 제 마음을 한번 따뜻하게 해주세요.
1: 아, 오케이.
0: 네, 네.
1: 따뜻해졌어요? 손 실 때 입김 불잖아요.
0: 근데 이거 방금 제 얼굴에다 한 거 아니에요?
1: 아, 캠디 오늘 잘생겼다.
0: 아, 마음이 확 따뜻해지네요.
1: 아, 오늘 너무 예쁘다.
0: 아, 마음이 확 따뜻해지네요.
1: 아, 진짜 입술이 너무 통통하다.
0: 아, 되게 웃기니까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고.
1: 그죠. 네. 따뜻해지죠.
0: 네.
1: 이겁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네. 근데 저도 최근에 약간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1: 네.
0: 또 저희가 이제 우리 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어플이 있잖아요.
1: 네.
0: 그런 어플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0: 그냥 저는 이제 제 뭐라 해야 될까요?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팬분들께서 나는 약간 너가 너라서 좋아. 약간 그런 말을 해주셨어요.
1: 네가 좋아.

0: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1: 예.
0: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그냥 뭔가 이 말, 이 단어, 아, 이 문장에서 나오는 그 따뜻함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1: 뭔가 되게 진실된
0: 맞아요.
1: 마음이네요.
0: 그래서 예,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았던 그런 에피소드 있었는데 딱 질문에 맞네요. 네, 오늘 질문이랑 딱 맞네요.
1: 저도 약간 비슷한 거 있었는데 저는 그 편지에 어떤 팬분이 써주셨거든요.
0: 뭐라고 썼어요?
1: 너가 20대 초반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건방지지 마라 막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약간 너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니까 너무 모든 걸 어깨에 짊어지려고 하지 마라. 네, 왜냐면 이게 그 편지 이렇게 써 있었어요. 원래 20대 초반에는 뭐 다 친구들이랑 놀고 뭐 밖에서 뭐 하고 뭐 되게 많이 하는 시기인데 바쁘잖아요. 저희는 일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너의 인생을 다 바치지 마라. 너도 너의 인생을 좀 즐겨라, 살아라라는 느낌이었는데
0: 되게 마카야 씨의 뭐라 해야 될까요? 라이프를 그냥 전부 다 생각해서 뭔가 얘기해 준 것 같아요.
1: 뭔가 저랑 잘 어울리는 따뜻한 마음인데 아 근데 그거를 읽고 되게 감동받았어요. 왜냐면
0: 어쩐지 구석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1: 그렇죠. 제가 그날 진짜 대기실이 물로 꽉 찼죠. 제 눈물로.
0: 그 정도는 말도 안 되는
1: 그 정도는 말도 안 되죠.
0: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1: 네,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아 근데 진짜 그런 말이 그냥 너도 너의 삶을 좀 살아도 괜찮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라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0: 네. 좋네요.
1: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팬분들이
0: 저희 따뜻하게 해줘요.
1: 네, 따뜻하게 해줘요.
0: 맞아요.
1: 네.
0: 자, 그러면 막디는 스스로 생각했을 때 평소 어떤 온도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1: 아, 전 좀 그래도 온도가 좀 높지 않을까요? 왜냐면 저는 학과이니까.
0: 네.
1: 네, 그래도 온도가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0: 네. 저도요.
1: 아, 캠디도요?
0: 네. 아, 근데 저 어때요? 딱 좀 차가 보여요?
1: 완전 그냥 냉동실인 줄. 아 장난이고 캔디가 부끄러움은 좀 있지만 그래도 따뜻한 사람입니다.
0: 그렇죠.
1: 약간 뭔가
0: 약간 차가운 좀, 일도 좀 찾아볼 수 없는
1: 챙겨주려고 하고 그리고 약간 가끔은 좀 귀여워요. 뭔가 부끄러워하는 모습 약간 도와주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0: 맞아요 망설이는
1: 모습이 있는데 그래도 마음은 아주 따뜻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캠디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0: 저는요 이제 콘서트하면 마지막 곡 할 때가 제일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특히 텐션 있는 곡이잖아요.
1: 맞아요.
0: 마음이 뜨거워지고 제 머리도 뜨거워져가지고 땀도 엄청 나고요.
1: 많이 나죠.
0: 네. 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건 또 가끔 긴장될 때 진땀 날 때 있잖아요.
1: 그렇죠.
0: 마음이 진짜 좀 뜨거워져요. 그냥 약간 답답해가지고
1: 뭔가 다 땀이랑 연관이 되어 있네요.
0: 네, 스웻보이.
1: 네, You just call me JY Poppy Sweat. 아 근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건 저도 진짜 무대를 할 때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무대를 서기 위한 노력 과정이 있잖아요.
0: 네.
1: 저희가 또 이 춤을 배워야 되고 뭐 노래를 연습해야 되고 이거를 다 연습을 하고 맞춰야 되고 그 다음 이 무대 연출까지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하는 게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들어가요.
0: 그렇죠.
1: 네,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딱 무대에서 보여준다는 거에 또 마음이 설레고 따뜻해지고 또 그거를 진정으로 즐겨주는 팬분들의 마음이
0: 그렇죠.
1: 너무 잘 와닿아서 아, 확실히 그게 좀 이 일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0: 장점이죠.
1: 네, 최고 장점. 진짜 무대를 즐길 수 있다는 점. 너무너무 좋습니다.
0: 네.
1: 오케이. 항공이들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고 싶은 아이돌 한국어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 문자나 반대 메시지로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해주세요.
1: We'd like to become friends with you. Share your daily life with us through our social media at EBS FM Korean.
0: 네, 그럼 잠시 노래 듣고 이대화님과 함께 취향의 발견 코너로 돌아올게요.
1: 오!
0: 이지유나 아이스크림.

0: 네, 오늘의 한국어는 차갑다입니다. 차갑다 means having a cool or chilly sensation to the touch. Or it can describe someone as being emotionally distant, heartless, or unfriendly. In English, it's similar to the word cold.
1: 네, 오늘의 한국어 만나봤는데요. 이번에는 한국인들의 취향이 넓어지는 시간입니다.
0: 보석 같은 노래만 쏙쏙 골라오시는 대중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환님,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2: 너무 더워서요.
1: 네.
2: 네, 수박 많이 먹고.
0: 네. 저번주도 너무 더워서요. 라고 시작한 것 같은데.
2: 아, 요즘 더운 거밖에 그 머릿속에 꽉 채우고 있는 생각이 없어요.
0: 수박 좋아하세요?
2: 좋아하죠.
0: 혹시 수박 주스?
2: 주스도 좋아하는데요.
0: 씨도 혹시 드세요?
2: 저 씨는 그냥 씹어 먹어요.
1: 오, 진짜. 저는 너무 신기해요. 그런 사람 볼 때마다.
2: 아, 근데 뱉어내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냥 씹으면 또 먹을만 하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요?
2: 네.
0: 저도 그냥 먹긴 해요.
1: 아, 진짜?
0: 네.
1: 아, 저는 그거를 씹어 먹은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또 그 안에 뭔가 있는 거예요.
0: 아~
1: 내가 이게 뭔가 아, 내가 수박의 맛을 좀 느끼고 싶은데 아니 이거 씨만 먹다 끝나겠어라는 이런 마인드라 가지고 저는 무조건 씨를 하나하나씩 뽑아 먹는
0: 아~ 확실하네.
1: 하나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쨌든 그 브라운 씨도 있잖아요. 그건 먹거든요.
0: 네.
1: 뭔지 알죠? 그 검은 씨 말고
0: 좀 더 얇은 거.
1: 얇은 거. 그 정도 먹는데 혹시나 그게 검은 씨일까 봐 한 번씩 빼고 확인.
0: 확인하고 브라운이면 먹어요?
1: 아이, 그치. 너무 사람을 더러운 사람으로 만든다. 에이, 그건 아니죠. 그럼.
0: 저는 어렸을 때 약간 그 수박이 동생들이 세 명이다 보니까 살짝 배틀이었거든요. 저는 씨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고 일단 입에 넣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단 먹는 스타일. 네, 그런.
1: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총 이렇게?
0: 아, 해본 적 있죠. 그러다가 아빠한테 혼나가지고
1: 뭔가 그랬을 것 같아서 뭔가 마카야 씨는 약간 뒷마당에서
0: 저희는 서로한테 뱉은 적이 있어요.
1: 그럴 것 같아요.
0: 네, 그래가지고.
1: 근데 그런 장난 많이 칠 것 같아요.
0: 그때 혼나가지고 그 이후로 그냥 씹어 먹습니다. 네. 오케이. 오늘 저희가 또 앞에서 오늘의 한국어로 차갑다를 알려드렸는데요. 아, 요즘 이렇게 차가운 게 반갑죠.
1: 네, 그렇죠. 네,
0: 특히 뭐 시원한 음식, 시원한 음료수가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인데.
2: 네.
0: 자, 그러면 여름 별미 음식 중 좋아하는 음식 있으신가요?
1: 많죠.
0: 오.
1: 많은데. 저는 사실 예전에 냉우동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0: 냉우동?
2: 아, 맛있죠. 네. 맛있어요.
1: 그냥 우동이 또 면발이 되게 탱글탱글하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근데 이게 얼음, 이게 차가운 육수에 가면 더 탱글탱글해져요.
0: 오, 탱탱글글?
1: 그래서 한때 냉우동이 좀 인기가 많았을 때 한 2017년?

0: 정도였는데 그때 냉우동 좀
1: 정확하네.
0: 네좀좀 그때 먹었었는데 그때 냉우동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쉐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쉐이크 like any like vanilla shake
1: 쿠키 앤
0: 뭐
1: 크림
0: 쿠키 앤
1: 쉐이크.
0: 크림 쉐이크도 먹은 거 많이 했지만
1: 역시.
0: 네 근데 쉐이크 먹으면 저는 항상 그 브레인 프리즈 혹시 아세요?
1: 아,
0: 그 딱,
1: 아, 알아요.
0: 딱 두뇌가 으 약간 이렇게 된 느낌이 있는데요. 그 느낌을 받으면 온몸이 차가워지더라고요. 시원해지고. 네.
1: 그쵸. 소름 돋고 막
0: 맞아요.
1: 닭살
0: 근데
1: 돋고.
0: 제가 좀 급하게 먹느라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항상 쉐이크 저는 마시는 걸 굉장히 빨리 마시는 스타일이에요. 마시기보다 사실 마시는 걸 먹는 스타일.
1: 우리 대원님은 어떤 음식 좋아하시나요?
2: 아까 그 냉우동 얘기를 하셔서
1: 네.
2: 저 중국 냉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1: 아!
2: 땅콩버터 이렇게 풀어가지고.
1: 우와, 그런 게
2: 진짜요?
1: 있어요?
2: 네, 맛있어요.
1: 오, 나 처음
0: 와,
1: 들어봐요.
0: 저 그거 처음 들어요.
2: 차갑게 먹는 건데, 냉면하고 비슷한데요.
0: 땅콩버터를.
2: 근데 거기다 이렇게 풀어서 고소하게 먹어요.
1: 맛있겠다.
0: 딸기잼은?
2: 딸기잼은 안 해봤는데.
1: 아, 약간 달달하게.
0: 네, 왜냐면 PB&J.
1: 그쵸,
0: Peanut butter
1: 그쵸.
0: jelly.
1: Peanut butter jelly.
2: 네.
1: Peanut
0: 아니, 나
1: butter jelly.
0: 몰랐네.
1: 제가 또 땅콩버터 하면 진짜 눈 돌아가거든요.
2: 오,
1: 네.
2: 되게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1: 저 최근에 라면에 땅콩버터 먹어본 적 있어요.
2: 아, 그래요?
1: 근데 네, 왜냐면 땅콩버터가 그릇에 남아가지고 라면을 그냥 넣었어요.
2: 근데 그 달달하고 고소한 맛이 어쨌든 배긴
1: 그쵸,
2: 하겠네요.
1: 그쵸.
0: 맛있어요? 어때요? 그냥
1: 어,
0: 라면으로.
1: 맛있던데요.
0: 그래요? 아,
1: 그냥
0: 그래요?
1: 면에만 겉에만 이렇게 맛을 입혔는데
0: 네.
1: 뭔가 요리사 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0: 아,
1: 얘가 저
0: 딸기잼도 넣어보세요, 다음에.
1: 딸기잼.
0: 네.
1: 딸기잼 되게 좋아하시네. 혹시 광고하시는 거 아니죠? 나중에 뭐 광고
0: 아닙니다.
1: 모델로 나오면 의심할 거예요.
0: 네, 딸기잼 부탁드려요.
1: 오케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하는데요. 사실
0: 너무 잘 알고
1: 최근에
0: 있죠. 네. 아,
1: 최근
2: 자주 드시는구나.
0: 전 엄청 자주
1: 자주
0: 먹어요.
1: 먹습니다. 저는 또
0: 약간
1: 그 마아츄라고 마카야 아이스크림 추천이 있는데
0: 에
1: 엄청 많이 공유를 하거든요.
0: 다양한 거 먹었고.
1: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편의점이 지나가면 그냥 아이스크림 메뉴만 보려고 가요. 편의점은. 약간 새로운 아이스크림이 들어왔는지. 왜냐면 최근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이. 특히 여름이다 보니까 이게 또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신메뉴들이 올라오는데
0: 네.
1: 아, 요즘 아이스크림 폼들이 되게 좋습니다.
0: 최근에 그러면 빠진 거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1: 아, 제가 제일 최근에 그 딸기 요거트 아이스크림 위에 초콜릿 코팅을 한거 먹어봤는데요.
0: What?
1: 그게 생각보다 너무
2: 맛이
1: 맛있더라고요.
2: 없을 수가
1: 네.
2: 없겠네요. 네.
1: 특히 원래 그 초코쉘 안에도 딸기 맛 약간 플레이크라고 해야 되나? 살짝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 더위를 싹 날리더라고요.
0: 자, 그러면 자, 저희가 또 오프닝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따뜻한 말 한마디면 마음의 온도를 올릴 수 있으니까
1: 네.
0: 우리 항공인들의 마음의 온도를 올려줄 따뜻한 단어 하나씩 말해볼까요?
1: 아, 오케이. 저 먼저 가볼까요?
0: 네.
1: 따뜻해. 네.
2: 진짜
0: 오케이. 이따 다시 기회
2: 따뜻하네.
0: 드릴게요. 네, 이따 다시 기회. 자, 제가
1: 오케이,
0: 가겠습니다.
1: 오케이.
0: 기회는 한 번뿐이야.
2: 이게 따뜻한
1: 네,
2: 건가요?
1: 이거 살짝 무서운데.
2: 좀 차가운데?
0: 알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차가운 예시. 자,
1: 오케이, 아,
0: 이제
1: 예시.
0: 이래야지 더 따뜻할 때더 엑스트라.
1: 아, 그쵸.
0: 엑스트라 따뜻해지죠.
1: 네.
0: 자, 해보겠습니다. 너밖에 없어.
1: 이거 따뜻하다.
0: 그쵸.
2: 필살기네.
1: 네, 이거
0: 그쵸.
1: 뭐,
0: 그쵸.
1: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대화님.
0: 약간 좀 심쿵 멘트, 약간 심쿵 멘트 부탁드려요.
2: 수고했어. 괜찮아.
1: 근데 목소리 톤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0: 그러니까요. 약간. 오,
1: 약간
0: 약간
1: 뭐지?
0: 피넛버럴 같았어요.
1: 뭔지 알아.
0: 약간, 네.
1: 살짝 스무드 피넛버럴.
0: 맞아요. 자, 이제 마카야 씨 한번
1: 아, 저 다시
0: 마지막으로.
1: 한번 가볼까요?
0: 네.
1: Okay. You're my everything. 나두빈과 예준이의 나랑. 넌할수 있어. 남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 넌 너만의 특별한 게 있어. 그 안에 있는 불씨를 불타오르면서 앞으로 달려가. 넌다 이겨낼 수 있어.
0: 아 진짜 아무 말 하는 건 진짜 최고예요. 그냥 근데 이게 속사포로 그냥 머신이거든요. 기계처럼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안 돼요. 근데 이 말이 나오는 거는 다 되게 그래도 말이 계속 나온다. 너무 신기한 사람이에요.
1: 방금 되게 동기부여 멘트를 한번 제가
0: 네,
1: 그래도 했기
0: 이번에
1: 때문에
0: 되게 참기름이 많이 섞였던.
1: 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불씨를 제가 불타오를 수 있게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
0: 자, 그럼 이제 대환님과 함께 본격적인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취향의 발견.
1: 취향의 발견, Discovery of

0: Taste is a segment designed to broaden your musical taste.
1: 네, 오늘도 대화님이 추천곡을 가져오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노래를 들어볼까요?
2: 보통 7월 말과 8월 초가 이제 전국적으로 휴가철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2: 그래서 어디론가 차를 타고 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 휴가철 드라이브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 너무 신기한 게 항상 저희 멤버들끼리 얘기하면 우리는 무슨 음악을 좋아할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0: 네. 맞아.
1: 항상 나오는 게 이거예요.
0: 드라이빙 뮤직.
1: 되게 드라이브하면서 사실 드라이브하면서 되게 듣기 좋은 노래들은 보통 그냥 진짜 엄청 듣기 좋은 노래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 드라이빙 음악만큼 저도 최고인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네. 저희의 진짜 이루고 싶은 꿈 중 하나가 최고의 드라이브 곡을 만드는 건데 아. 이게 드라이브 곡이 아 참 기준이 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2: 그렇죠.
0: 사람마다 다른데 확실히 멜로디가 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2: 맞아요. 네,
0: 확실하게 멜로디가 좀 좋아야 된다.
2: 맞아요.
0: 그래서 오늘 좀 추천곡들 기대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1: 자, 그럼 제가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0: Come on, baby!
1: 자, 차 안을 콘서트장으로 만드는 떼창곡이 있다면
0: 아,
1: 어떤 곡인가요?
0: 잘 찾아오셨습니다.
1: 저 뭔지 또... 맞춰봐도 돼요?
0: 어? 맞출 것 같아.
2: 많이 하나 보다.
1: 아닌가? 이거 맞나?
0: 뭔데요?
1: Viva la vida.
0: 우와!
2: 우와! 아, 콜드플레이요?
0: 저 진짜 Viva la vida 얘기하려 했는데
1: 제가 무조건 그럴 것 같았어요.
0: 네, 아, 저는 무조건 콜드플레이. 아, Viva la vida인데 일단 콜드플레이 자체가 떼창 곡들이 아, 너무 많아요.
2: 그런 거 있죠.
0: 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Viva la vida를
1: 엄청 좋아해요.
0: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저는 떼창곡이라 생각해요.
1: 저도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저 콜드플레이 노래 추천을 했어요. A Sky Full of Stars.
0: 야,
2: 좋아하시더라고요.
1: 네, 아 너무 좋아합니다.
0: 아 벌써 감동이에요 이런 거 들으면. 네. 그 영상도 상상되는데 콘서트 영상 아시죠? 아 우리도 나중에 진짜 그렇게 네, 떼창 한번
1: 그러니까요.
0: 해봅시다.
1: 네.
0: 네, 꿈입니다 꿈.
1: 그러니까요.
0: 할 수 해줄 수 있죠? 우리 노래 불러주세요.
1: 오케이 좋아요. 왜 울어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슬슬 우리 대화님이 준비해주신 오늘의 첫 번째 추천곡 얼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맨스 준비했습니다. 첫 곡으로. 네. 일단 휴가철 드라이브니까 이 고속도로 로맨스만큼 가사가 어울리는 건 또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0: 그렇죠.
2: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신나는 비트 그리고 이 경쾌한 분위기 이런 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가사 있습니다. 답답한 도시는 버린 지 오래 까맣게 타서 돌아올 거예요.
0: 오.
2: 진짜 휴가 가는 마음.
0: 와우.
2: 재밌게 담은 것 같아요.
0: 네.
2: 그리고 이 음악은 윤종신 씨가 가장 좋아하는 자기 노래 중에 하나라고 해요.
0: 아 진짜요?
2: 네.
0: 진짜요?
2: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들은 내 음반 중에 10집 비하인드 스마일을 가장 좋다고 해주지만 직접 작업을 한 내가 느끼는 나의 베스트는 9집 그늘이다 라고 했는데 이 그늘 앨범에 수록돼 있는 게 바로 이 고속도로 로맨스거든요.
0: 네.
2: 물론 지금은 나중에 월간 윤종신에서 리메이크한 버전이긴 합니다만
0: 네.
2: 네, 원곡도 큰 사랑을 받았죠.
0: 오. 네.
2: 오, 그리고 좋다. 좀 어딘가를 이렇게 심차게 갈 땐 이렇게 기분 좋은 음악을 좀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2: 네, 그렇죠. 네.
0: 확실히 이런 노래를 들으면 그 설레고 행복한 마음이 증폭되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 쓰는 악기를 보면 브라스 같은 게 막 들어가는데 이 에너지를 밝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브라스만큼 좋은 악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기타도 있고 여러 악기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맵게 소드샷 한번 빵 뿜어줬을 때 느껴지는 그 청량감이 있는데
0: 그렇죠.
2: 와, 정말 멋있게 표현한 것 같아요.
0: 확실히 아까 제가 멜로디 얘기했는데
2: 네.
0: 멜로디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2: 아 이게 네. 진짜 잘 만든 곡인 것 같아요.
0: 아, 진짜 너무 따라 부르고 싶고 아 확실히 고속도로 달리면서 들으면 진짜 네. 좋겠네요.
1: 맞습니다.
0: 고속도로
1: 이제 가면 휴게소 들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면 보통 뭐 드세요?
2: 근데 너무 고민이 돼요.
0: 아, 그렇죠.
2: 진짜 다 맞아요. 있잖아요. 다. 핫도그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뭐
1: 저는 가끔 끼니를 그 푸드코트에서 해결해야 될지
2: 네.
1: 아니면 그 앞에 있는 휴게소 간식으로 해결해야 될지 고민이 많아요.
0: 그래서 맞아요. 막 그것도 고민이야.
1: 다 먹으면 너무
2: 배부르게 밥을 먹을 수도 있지만
1: 맞아요.
2: 이것저것 막
0: 그쵸.
2: 네, 막
1: 먹죠.
0: 나는 알감자 일단 되게 좋아하고요.
2: 아,
0: 그 소금 뿌린 것도 좋아하고 설탕 뿌린 것도 좋아하고.
1: 나는 회오리 감자 그렇게 좋은데.
0: 회오리 감자
1: 이게 먹긴 힘들어요. 이게
0: 맞아.
1: 목구멍 이렇게 아픈데 그 설설 뿌려져 있는 치즈 파우더.
0: 어.
1: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0: 그리고 보통 점심을 첫 끼로 하잖아요, 여행지에서. 그래서 아침에 출발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휴게소에서 괜히 많이 먹었다가 첫 끼 되게 맛없게 먹고 저 그런 기억이 있어요.
1: 그런 거 있어요? 아, 이거 다 공감될 것 같은데. 고구마 스틱 아시죠? 그 말린.
0: 네.
1: 그거 먹다가 막 찔리잖아요, 입 안이.
0: 아, 아프죠,
1: 아,
0: 네.
1: 너무 아파요, 그거. 저 같은
0: 맞아요.
1: 사람은 너무 허겁지겁 먹어가지고, 한번 그냥, 그, 상처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계속 따가웠어요.
0: 아, 네네.
1: 네, 그래서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2: 아니,
1: 아.
2: 얼마나 따갑게, 얼마나 바르게 먹은 거야?
0: 얼마나 급하게 먹은 거야?
2: 상처가 나고 막
1: 아,
2: 따갑고 이런.
1: 그니까요. 그래서 살짝, 이제 약간 고구마 스틱 먹으면 이제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2: 아니.
1: 아, 근데 휴게소가, 그 진짜, 그
0: 커스터드
1: 호두
0: 빵.
1: 과자도 있고,
0: 네.
1: 예, 커스터드 빵도 있고, 저는 그두 개도 항상 고민돼요. 왜냐면 그
0: 아,
1: 두 개가 뭔가
0: 비슷한 종류죠.
1: 비슷하면서도 다르잖아요.
2: 비슷한 종류죠.
1: 그래서 그, 아, 캔디는 그래도 고민이 안 되겠네. 팥을
2: 호두를
1: 안
2: 안 좋아해요.
1: 좋아하니까.
2: 예. 네.
1: 아, 저는 항상 고민이긴 해요. 어떤 걸더 좋아하세요?
2: 호두 과자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호두 과자 좋아하죠.
1: 아, 호두 과자
0: 호두
1: 맛있지.
0: 과자.
1: 호두 과자 좋지.
0: 네.
1: 샤라 호두 과자. 호두 과자도 광고 있으시면 언제든지
2: 네.
1: 오픈입니다. 네.
2: 자, 이제 먹는 건 얘기 그만하고. 자, 다음 추천곡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Let's go!
2: Let's go!
0: 네, 김현철의 원더풀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이 노래는 오랜만에 도심 밖으로 나가서 드라이브하는 이야기, 그 낭만을 노래한 곡인데요. 네, 정말 오랜만이야 도심을 떠나 달리니 기분이 한결 좋아진 것 같아. 그리고 지금껏 많이 좋아했던 노래들 그 모든 걸 원더풀 라디오라고 얘기하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쉬러 교회 지역으로 드라이브하러 나가서 라디오를 켰는데 내가 좋아했던 노래가 나오는 거죠.
1: 와.
0: 아, 그때 그 기분 진짜 좋죠.
1: 대박이다.
0: 네.
1: 근데 이 노래가 저랑 똑같은 연도에 태어났네요.
0: 아, 그래요?
1: 네? 친구네요, 저랑. 2006년.
0: 와.
1: 친구네, 안녕? 근데 아까 그 대화님이 곡, 무슨 곡 듣고 있는지 소개할 때
0: 네.
1: 다른 라디오인 줄 알았어요. 아니, 지금 원더풀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뭔가 그 라디오를 듣고 있는 느낌이.
0: 아, 김현철 씨의 라디오 프로그램.
1: 네.
0: 네, 예전에 있었죠.
1: 아, 되게 좋았네요. 아, 근데 이 곡이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더
3: 잔잔한데요.
1: 네, 잔잔하면서
0: 네.
1: 확실히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까 대현이 말씀하셨던 약간 좀 멀리 가서 라디오를 딱 틀었는데 이게 난 좀 쉬고 있는 거죠.
0: 그렇죠.
1: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0: 그러니까 이 정도 그루브가 약간 쉬는 느낌도 주고 너무 심심하지도 않은 네, 적당히 고개 끄덕이면서 듣기 좋은
1: 맞아요.
0: 이런 거랑 딱 맞는 것 같습니다.
1: 이런 건 전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듣기 참 좋을 것 같아요.
0: 좋아요. 그렇죠.
1: 네. 아까 거는 뭔가 친구랑 진짜 다 같이 달리면서 막 다 같이 부르는데 이건 혼자 약간 살랑살랑 있으면서
2: 붉은 노을에 붉은 노을에
1: 그쵸. 아, 너무 좋다.
2: 퇴근길
1: 캠디 또 로망이 있네요.
2: 이런 거 알죠.
1: 좋습니다. 이렇게 두 곡 먼저 맛보기로 만나봤고요. 그럼 이쯤에서 왕곡으로도 노래 들어봐야겠죠?
0: 네, 방금 얘기했던 김현철 음악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더풀 라디오 듣겠습니다.
2: 좋습니다. Play the music.

0: 여러분은 지금 드라이브 하고 싶은 DJ 나캠 등과
1: 트렁크에 숨어있는 DJ 마카야 그리고
2: 보조석에 타고 있는 이대화가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0: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나 반디앱으로 청취 소감과 일사를 공유해 주세요.
1: 네, 오늘 취향의 발견은 휴가철 도로비가 즐거워지는 드라이브 음악을 주제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대화님이 준비해 오신 음악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을 가져오셨나요?

0: 해리 스타일스의 워터멜론 슈가라는 곡을 듣고 계시고요. 준비한 이유는 이겁니다. 한국에서 여름 음악으로 사랑받는 곡들이 있잖아요.
1: 네.
0: 뭐 핫서머 같은 곡도 있고 예전으로 가면 뭐 해변여행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해외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유럽 이런 데서 좀 지금 기준으로 여름 하면 떠오르는 음악.
2: 네. 맞아요.
0: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거인 것 같습니다.
2: 네. 진짜.
0: 일단 뭐 수박이 등장하니까 그거부터가 가사나 네. 제목에서부터 그렇고 그리고 이 음악이 뮤직비디오를 그 말리부 해변에서 찍었어요.
1: 오~
0: 그래서 바다 나오고 수박 나오고 그냥 같이 놀고 있는 모습 나오고 여름 이미지로 처음 나왔을 때부터 각인됐고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노래입니다.
2: 아~ 좋다.
0: 네.
2: 모르는 사람 없죠.
1: 그쵸.
2: 이 곡은 뭐 해리 스타일스 님의 너무나도 유명한 곡이고
0: 네 미국 첫 번째 1위 곡이니까
1: 이 앨범이 사실 진짜 너무 좋죠.
0: 네,
1: 네 저는 그 Adore You라는 노래도 되게 좋아하고요.
2: 네, 맞아
1: Falling도 좋아하고
0: 이때 워터멜론 슈가가 1위했었고 그 다음 앨범에서 이제 As It Was까지 1위하면서 뭐 완전 해리 스타일스가 아, 뭐 차세대 슈퍼스타 됐죠.
2: 그러네요. 아 근데 As It Was랑 진짜 다르네 느낌이
0: 완전 다르죠. 이거는 좀 약간 복고적인 밴드 느낌이라면
2: 네.
0: As It Was는 약간 전자음이 좀 들어간 조금 더 모던한 스타일이었죠.
2: 그러네요. 근데 워터멜론 슈가가 뭔가 해변가가 상상되는 네. 아 그런 곡인 것 같은데 아 이 곡 아 이 들어야겠네. 내가 이 곡을 왜 생각 못했을까? 이번 여름에 저 이 곡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오케이 안 들으면 제가 혼낼게요.
2: 안 들으면 혼나겠습니다.
0: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재밌는 게 이 음악인가 뮤직비디오를 터칭에게 바칩니다.
2: 오.
0: 터칭. 그러니까 그때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2: 아.
0: 네. 그래서
2: 아, 그러네요.
0: 누군가와 이렇게 스킨십을 하거나 만지거나 이렇게 접촉하는 것 자체가 좀 안 될 때였어요.
2: 네.
0: 네. 근데 그게

0: 이제 그립다는 내용을 뮤직비디오 앞에 딱 이렇게 해놓고. 아,
1: 되게 오.
0: 네.
2: 우와.
0: 그래서 좀 코로나 시기에 또 재미도 줬던 네, 그런 뮤직비디오였습니다.
2: 오. 와, 벌써 이게 그렇게 오래됐구나.
0: 네, 오래됐어요. 시간 참 빠르죠.
2: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0: 뒤돌아보면 10년이에요.
2: 와, 이게 5년 전에 나왔, 6년 전에?
0: 네.
2: 장난 아니다. 와, 오케이.
1: 와, 그러네요.
2: 진짜 시간 빠르긴 하네요. 우리 곡도 이제 이런 느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일단 다음 곡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 어우, 좋다.
0: 네, 롤링스톤스의 In the Stars라는 곡이고요. 아, 좋죠.
1: 네.
0: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드라이브 할 때 정말 자주 듣는 음악인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특히 이 파트 기타가 주고받거든요.
2: 네. 오.
0: 와, 멋있잖아요.
2: 네.
0: 네. 롤링스톤스가 오랜만에 새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2: 야.
0: 롤링스톤즈는 1964년에 1집이 나온 그룹입니다.
1: 너무 잘 알죠.
0: 네, 그리고 믹 제거가 이제 보컬인데 83세예요 올해. 근데 지금 83세 어르신들의 에너지를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2: 이야, 이게 전 믿기지가 않아요. 이게 가능? 와.
0: 네, 아 진짜 멋진 앨범을 발표했고, 그리고 앨범 제목이 Foreign Tongue이라고 해서 이제 외국어인데,
2: 네.
0: 각 나라별 언어로 가득 이렇게 써놨어요 앨범 제목을.
2: 아, 진짜요?
0: 근데 거기에 한국말로 외국어 이렇게 크게 써있거든요.
2: 네,
0: 그것도 되게 재밌고 오랜만에 나왔으면 참 예전에 잘하셨던 분들이지 하고 말 수도 있는데
2: 네.
0: 너무 여전히 잘하니까 아 진짜 모장이구나 정말 잘하는구나
2: 진짜 신기합니다.
0: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그룹입니다.
2: 아 근데 이 곡 진짜 좋네. 약간 제 아버지도 이런 곡 많이 좋아하시는데 어렸을 때 생각나네요. 저는 이거 들으면 뭔가 어렸을 때 아빠가 운전해줄 때 이런 노래 많이 들었거든요.
0: 네.
2: 뭔가 이제 또 저랑 캠든 씨 세대는 좀 더 다른 장르를 많이 듣잖아요.
0: 그렇죠.
2: 네, 근데 물론 이런 장르가 아직 이제 좀 돌아오고 있긴 하지만 저희 세대와는 좀 다른 느낌인데
1: 그렇죠.
2: 되게 어렸을 때가 생각나는
1: 네.
2: 락 느낌이네요.
1: 네.
2: 아 너무 좋다.
1: 그러니까요.
2: 이 곡은 약간 찐친들이랑 놀러 가는 느낌이랄까. 뭔가 친한 애들끼리 차 타면서 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0: 네.
2: 아 너무 너무 좋아요.
1: 네. 롤링스톤스 저 티셔츠 되게 좋아하거든요.
2: 그러니까요.
0: 혓바닥.
1: 네, 네 맞아요 맞아요.
0: 유명한 로고죠.
1: 저번에도 내가 웃긴 게 저번에도 밴드 음악 나왔는데 제가 그때도 그 티셔츠 좋다고 얘기했는데.
2: 맞아요 맞아요. 네.
0: 밴드 티셔츠 밴드 진짜 좋아하시네요.
1: 네 맞아요. 여름에는 밴드 티예요.
0: 너바나도 제가 봤었고.
1: 네
2: 맞아
1: 맞아요.
0: 두 분 중에 한 분이 라몬스도 입었던 것 같아요.
1: 라몬스 얘기
2: 맞아요 맞아요. 접니다. 근데 저는 오늘 집에 가서 이거 플레이리스트 넣으려고요.
1: 그렇죠.
2: 집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거 녹음 끝나면
0: 진짜 좋아요.
2: 네,
1: 집까지는 아니고.
2: 왜냐면 이게 방금 그 아까 그 기타
0: 네.
2: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 진짜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 추천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실리 실키라는 국내 아티스트입니다. 역시 제가 요즘 드라이브 할 때 정말 많이 듣는 곡인데 텐저린 페이드라는 곡이에요.
2: 오.
0: 이 브라스 파트가 진짜 중독적이더라고요.
2: 완전
0: 그래서 곡이 끝날 때쯤엔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는데 처음에는 예서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아티스트예요. 그때만 해도 지금 같은 이런 댄서블한 느낌보다는 조금 신스팝에 가까웠다고 생각하는데
2: 네.
0: 요즘은 디제잉도 하고 뭐 하우스나 좀 더 댄서블한 장르의 음악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멋지고 세련된 곡이어서 저는 상반기에 가장 재밌게 들은 음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준비를 했고 하우스 특유의 약간 직선적인 그로브도 있지만 약간 라틴적인 느낌도 있고
2: 오 그러네요.
0: 약간 속삭이는 이런 달콤한 느낌도 있고 여러 느낌이 너무 잘 조화됐더라고요.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2: 이런 게 약간 그런 느낌이죠. 여름에서 뭔가 쇼핑하러 갔을 때 매장에서 나오는 음악.
0: 아 세련된 네, 음악.
2: 딱 그 세련된 느낌.
0: 네, 옷 사러 가면 나오는 음악.
2: 맞아요 맞아요. 어느 매장인지 아실 거예요. 딱 그 매장이
0: 그렇죠,
2: 있거든요.
0: 거기 요새 네. 그 플레이리스트 같은 거 막 제목이 네. 등장하던데.
2: 맞습니다. 네. 딱 거기 맞네요. 제가 네. 상상하는 곳. 이런 음악 찰떡입니다. 아 좋네. 실리 실키라는 이름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0: 네 멋있어요. 개명 잘한 것 같아요.
2: 네 오 좋습니다.
1: 오, 좋아요.
2: 근데 이게 이분이 사실 되게 많은 걸 하시잖아요. 프로듀싱, 노래, 비주얼 디렉팅까지
1: 네.
2: 계속 도전을 하시는데
1: 네.
2: 혹시 캠디도 대원님도 네. 언젠가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나 꿈이 있다면 캠디 먼저 갈까요?
1: 근데 비주얼 디렉팅 재밌을 것 같아요.
2: 비주얼 디렉팅 네네. 또 패션 관심 있으시고
1: 맞아요.
2: 아 맞아 캠디가 그런 게 관심이 좀 많아요. 우리 대원님은 도전해보고 싶은 거 있나요?
0: 저 나이 들면 이제 음악 쪽 글도 쓰지만
2: 네.
0: 그러니까 르포 작가 같은 거 해보고 싶어요.
2: 르포 작가가 뭐죠?
0: 그러니까 르포 문학이라는 장르가 따로 있는데.
2: 네.
0: 실제로 자기가 겪어보고 뭐 수기 같은 걸 적는다고 할까요? 뭐 이런 거 있어요.
1: 저희도 그럼 그 스토리에 들어가나요? 아. 겪어보고 하니까
0: 아, 들어갈 수 있겠죠.
1: 아, 그죠.
0: 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돼지 농장이나 양계장 같은 데 취직해서 한 1년 정도를 일을 해본 다음에
2: 네.
0: 그것을 이제 식용 가축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 같은 걸 이제 표출하면서 쫙 이렇게 써내려간다든가.
2: 되게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한 그런 네. 느낌이네요.
0: 제가 이제 음악 저널리스트 일을 해보다 보니까 논픽션이라는 그 장르에 좀 관심을 갖게 돼서 나중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2: 진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논픽션. 사실 논픽션이 쉽지는 않아요.
0: 아,
2: 제가 느끼기에 논픽션이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0: 네.
2: 그만큼 멋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세 곡을 조금씩 만나봤고요.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곡을 완곡으로 들어볼까요?
0: 롤링스톤스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롤링스톤스의 인더 스타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장항동 정산소로 돌아올게요.

0: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릿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1: 항공인들의 일상에 멋진 BGM을 틀어드립니다. 장동 정산소.
2: 장동 정산소 is a segment where we make background music suggestions tailored to your messages.
1: Please tell us how your day went. You can submit your story to our social media at EBS FM Korean.
2: 네, 오늘 시판은 바로 저 캠든입니다. 자, 두 분은 사연에 딱 맞는 노래를 추천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오랜만입니다, 되게.
1: 그러니까요.
2: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흥미진진한 대결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와우. 그럼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걸로 갈까요?
2: 네, 믹시크릿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Let's go.
1: 네, 믹시크릿님께서 I'm a teacher by profession, but taking care of little kids is sometimes tough.
3: 직업이 교사인데 아이들 돌보는 게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1: 교사시구나.
3: 네.
1: 사실 한때 어린이였던 사람으로서 네, 알죠. 말썽꾸러기들입니다.
3: 그럼요.
1: 너무 많아요. 저 동생들도 있고 한데 아 저는 사실 선생님들 되게 리스펙트합니다. 왜냐면
2: 멋있어요.
1: 진짜 쉽지 않은 일이고
3: 그럼요.
1: 뭔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선생님이 안 계시다면 인류가 얼만큼 그만큼 배우지 못하잖아요.
2: 네.
1: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약간 저도 그랬고 약간 가끔 선생님들한테 아 좀 약간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너무 그랬는데 막상 크고 보니까 선생님들은 얼마나 더 답답했을까.
3: 그럼요.
1: 이 어린아이들이 30명이서 막 선생님한테 뭐라 하고 자기들 숙제하기 싫다고 막 그러는데 이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짜 respect.
3: 저희 어머니가 교사세요.
1: 진짜요?
3: 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1: 네.
3: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지금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어머니 때는 분필 많이 썼으니까 목이
1: 네.
3: 좀 안 좋으셨어요.
1: 아 진짜요?
3: 그래서 항상 목에 좋은 걸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렇게 드셨던 기억이 납니다.
1: 아 이게 진짜 감동 아닙니까?
2: 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1: 아 목 좋은 거요?
2: 네, 네.
1: 여긴 꿀팁을 얻으려고. 아 근데 이런 게 진짜 너무 감동인 거죠. 왜냐면 이게 분필을 너무 많이 써서 목이 나빠지는 건
3: 네.
1: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진짜.
3: 그럼요.
1: 근데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아 진짜 선생님들이 항상 마음이 따뜻한 것 같아요. 진짜 네. 진짜 약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3: 그렇죠. 단순히 돈 때문에는 네. 못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
1: 절대 못하죠. 네. 제가 최근에 또 제 학교 선생님이랑 연락을 했는데 가끔 이렇게 연락을 종종 해요. 근데 최근에 그 지오그래피 티처입니다. 그 지리?
3: 네.
1: 지리 선생님인데 최근에 그 다른 선생님들이랑 모여서 교과책을 냈더라고요. 저한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사진 보내주면서 아 내 사진도 실렸다 이러면서 자기 여행 간 사진 막 이렇게 있는데 아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일단 TMI였습니다.
2: 네. 자 그러면 슬슬 곡 선정을 해볼 텐데요.
1: 네.
2: 자 준비가 좀 되셨나요?
1: 대원님이 준비되신 것 같습니다.
3: 저 준비됐어요.
1: 오 마이 갓 진짜 됐어요?
3: 왠지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1: 오.
3: 네. 아 괜찮은 게 하나 떠올랐는데요.
1: 네.
3: 저는 아이유 씨의 복숭아.
2: 왜죠?
3: 그 저 어렸을 때
1: 네.
3: 요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게 그 선생님 수고하시라고 교탁이나 선생님 책상에
1: 네. 네.
3: 이렇게 음료수나 과일 같은 거 이렇게 하나씩 놓고 그랬어요.
1: 네.
3: 선생님 힘드시니까
1: 네.
3: 학생들이 이렇게 복숭아 하나 딱 놔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 꼭 복숭아야 되나요?
3: 아니 노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복숭아.
2: 복숭아.
1: 오케이.
2: 자, 복숭아 가보겠습니다.
3: 제철 과일이니까.
2: 복숭아. 복숭아.
3: 아, 왜 감동적이잖아요.
1: 아, 좀 감동적이긴 한데 저 약간 내

0: 스타일이다. 아, 솔직히 저 약간 제 스타일이네요. 네. 오케이, 저 가보겠습니다.
1: 저 약간 워터멜론 슈가였으면 오히려 좀 더 괜찮았을 텐데.
2: 아니, 선생님 책상에 수박을 수박 네. 뭐 나쁘지 않네. 네, 나쁘지 않은데. 네.
0: 아 그래도 인정을 바로 하시네요. 네. 저 가보겠습니다.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가볼게요. 네. 아 좀 요즘이 아니라 그냥 원래 어린이들이 말썽꾸러기예요. 네, 그럼 네. 저는 Stray Kids Maniac 가겠습니다. Stray Kids Maniac.
1: 한 소절 불러주세요.
0: Maniac. 나는 저런 자는 down 마치 Maniac. 핑 핑 돌아버리겠지 Maniac. 오. 오. 이게 기세인가?
2: 아 저기
1: 정말 기세네요.
2: 캠디한테는 감동이 안 통하네.
0: 감동은 네. 감동은 좀 더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1: 네, 여기 감동 스타일이고 저 약간 조금 아 맨날 다르네요. 네.
0: 매니악 어땠어요? Stray Kids Maniac.
1: 아 좋았어요.
0: 네, 왜냐면 키즈가 요즘 좀 매니악 같이 you know 활동하니까 약간 제 생각을 하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선곡 요정이 정해졌습니다. 바로 마카야 씨. 와 축하드립니다.
0: 진짜 오랜만이야. 네, 대중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환님과 함께한 아이돌 한국어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도 좋은 음악 들려주신 대환님 정말 감사합니다.
2: 네, 즐거웠습니다. 혹시 지금 휴가를 못 간 분이 계시다면 네. 저희 방송 들으면서 네. 휴가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죠. 아,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드라이브하는 상상 네. 너무 좋습니다.
1: 네, 그럼 마지막 곡으로 10cm 1마리의 가능성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외장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2: 난 입으로 하는데.
1: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2: All in one
1: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이 얼마 전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이 서퍼들 대신 견공 서퍼들의 천국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멋진 고글에 구명조끼까지 차려입고 파도를 가르는 월드 도그 서핑 챔피언십이 열린 것인데요. 이 작은 소형견에서부터 대형견까지 남다른 균형 감각과 묘기로 파도를 타는 모습에 해변 전체가 열광했다고 합니다. 이 크고 작은 파도 위를 유연하게 가르는 강아지들. 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뻥 시원합니다. 자, 우리는 뭐 당장 바다 갈 수도 없고요. 앞으로 2시간 동안 영어의 파도에 올라타 보시죠.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Jack Johnson, Better Together.

0: TGIF Good Evening Everyone 8월 7일 금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이 강아지 서퍼 얘기가 나오니까요. 갑자기 저희 집 강아지 와루 가 떠오릅니다. 제가 수영을 못해서 물을 좀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하필 그런 것까지 닮아서 진짜 목욕물에 담갔더니 공포의 눈빛으로 막 팔다리 막 저으면서 개 살려 하는 그런 느낌. 와루야, 우린 그냥 피서는 산으로 가자. 네, 한 분 모셔야죠. 오프닝 멘트 듣고 별 관심 없는 척 했지만 우리 강아지 위스키도 내년에 월드 도그 서핑 챔피언십 보내볼까 고민하면서 바로 강아지 워터 레깅스 주문할 것 같은 크리스틴 쌤.
1: Good evening, everyone. How did you read my mind? Right? I was like, oh, I wonder if Whiskey can go on that competition.
0: 우리 쌤 강아지 이름이 위스키거든요.
1: Yeah.
0: 근데 왠지 왠지 서핑을 잘할 것 같아요.
1: Oh my gosh.
0: 쌤 캘리포니아에서 왔잖아요.
1: That is true, but right? Whiskey is from Scotland.
0: 잠깐만요.
1: So, I don't know. I don't know.
0: 혹시 강아지가 물을 무서워해요? 어때요?
1: He doesn't like water. But he likes to play with it. Yeah. So, I don't know. We'll have to see.
0: 한번 같이 데려가 보실까요?
1: Why doesn't like water?
0: 어? 와루요?
1: He hates water.
0: Afraid of water.
1: Okay. 네.
0: 같이 한번 데려가 보시죠.
1: Let's do it. 네. Okay.
0: 자,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영어 헤드라인으로 학습하는 시간이죠.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할게요.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봅니다. 그리고 마유표 꽁트 하루 한 문장, 매일 딱 한 줄 한 문장도 배워보시고요. 그럼 오늘의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2: 20 years. As KTX and SRT join forces, passengers can expect reduced fares, expanded scheduling, and a single window ticketing system.
0: 20여 년간 이원화됐던 국내 고속철도 운영 체계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KTX와 SRT 통합이 본격화되면서 요금 인하와 운행 확대는 물론 예매 시스템도 하나로 통합됩니다.
2: The arrival halls at Incheon Airport are seeing major bottlenecks as overseas visitors flood into the country. Passengers are stuck in line for over an hour to clear immigration, far exceeding global recommended standards.
0: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이 연일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대기 시간이 국제기구 권고 기준을 크게 뛰어넘어 입국 심사에만 1시간 넘게 걸리는 상황입니다.

0: web slinger by balancing on one hand. Medical experts warn, however, that blindly copying this demanding pose without superhuman strength could easily land you in the ER with severe joint damage or bone fractures.
1: 신작 영화 개봉과 함께 한 손으로 체중을 지탱하는 이른바 스파이더맨 챌린지가 온라인을 달구고 있습니다. 상당한 근력과 유연성을 요구하는 고난도 자세인 만큼 무작정 따라했다가는 관절 손상이나 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0: South Korea's high-speed rail operations are being brought under one roof for the first time in over 20 years. As KTX and SRT join forces, passengers can expect reduced fares, expanded scheduling, and a single-window ticketing system.
1: 20여 년간 이원화됐던 국내 고속철도 운영 체계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KTX와 SRT 통합이 본격화되면서 요금 인하와 운행 확대는 물론 예매 시스템도 하나로 통합됩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이 KTX 그리고 SRT 20년 넘게 따로 달리던 기차가 드디어 하나로 묶이게 되는 건데요. 아니 그동안에 왜 굳이 나눠서 운행을 했었던 건지 그리고 이번 통합으로 도대체 뭐가 좋아지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0: Well, they created the SR line to introduce competition. And cut Korail's deficit in 2013. Mm-hmm. So now they're bringing them together. 11 years of dual operation caused extra costs, ticket shortages, mm-hmm. and even regional discrimination.
1: 아, mm-hmm. 그러니까 2013년에 사실 철도끼리 이제 경쟁을 시켜가지고 코레일 적자 좀 줄여봐야겠다라고 해서 SRT를 이제 떼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Mm-hmm. 근데 이제 다시 합치는 것이 이제 11년 동안 따로따로 돌리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뭐 두 배로 들고,
0: yeah.
1: 그렇죠? 그리고 표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심지어 방금 말씀하신 지역 차별 예의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시 합치는 것이 맞겠다.
0: Yeah, a lot of people use KTX, and so this should be good news because their fares are going to drop by 10% to match SRT. So this is great, and some of the 30% transfer discount for local trains as well.
1: 와, 일반 열차를 갈아탈 때 30% 할인도 되고 뭐 결제액 5% 마일리지 적립도 뭐 똑같이 받고 뭐 근데 저는 제일 좋은 게 이건 것 같아요. 그 앱 하나로 다 싹 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0: Yes.
1: 예매 같은 거 하는 게. 왜냐하면 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눠져일수록 저는 아이디, 패스워드 그거가 너무 솔직히 골치 아프거든요.
0: And then you have to like, what is it? Download the, what do you call that? Upgrade. Not
1: yes.
0: upgrade, but you
1: software
0: know.
1: Software upgrade, yes.
0: Yes, yes, that's right, the
1: 와,
0: apps.
1: 그것도 다 따로 받아야 되잖아요.
0: And then you got to like remember your passwords again. This is so, the
1: 너무,
0: updates.
1: 너무 불편했는데 이제 하나로 통합되니까 우리 너무 쉬울 것 같아요.
0: I think we need to go to Busan. Soon.
1: Maybe.
0: Let's do it. You know, 10% discount.
1: 그럼 빨리 가야죠.
0: Let's go.
1: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South Korea's high-speed rail operations are being brought under one roof for the first time in over 20 years.
1: 20여 년간 이원화됐던 국내 고속철도 운영 체계가 하나로 합쳐집니다라는 내용입니다. South Korea's high-speed rail operations 들이 이제 드디어 are being brought under one roof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진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아 하나로 통합이 되는구나라는 거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의 지붕 아래로 brought이 된다라고
0: yeah.
1: 표현을 했네요.
0: Yeah. So it's kind of the idea of there's like a house and we've got the roof and you bring all these different elements into that house where we can all do the same thing, do something in one area.
1: 아, 왠지 지붕이 나오니까
0: yeah.
1: 한 지붕에 산다 이러니까 가족이 된 느낌이잖아요.
0: There is that expression like everyone's under one roof.
1: Under one roof.
0: Yeah, we all live together.
1: 우리 다 가족이다. 하나다. 그래서 결국에는 통합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어떻게 보면 위트 있게 표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0: Yeah. So the idea I thought of this example is that what if there was an app that brought all our bank accounts under one roof.
1: 너무 편하죠.
0: How would that be?
1: Password 가지고.
0: Password all the same.
1: 안 되겠습니다. 당장 만들어 주세요.
0: Okay, 네. someone please.
1: 모든 계정을 한 군데 모아 버려 가지고.
0: Yeah.

0: That's right.
1: So bring something under one roof라고 하는 거는 한 대 모으다, 한 곳으로 통합하다가 되겠고요. 좀 쉽게 하면 뭐 bring something together이라고 해도 되겠죠?
0: Mm-hmm.
1: Okay. 자, 연결해 볼게요.
0: As KTX and SRT join forces, passengers can expect reduced fares, expanded scheduling, and a single window ticketing system.
1: KTX와 SRT 통합이 본격화되면서 요금 인하와 운행 확대는 물론 예매 시스템도 하나로 통합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진짜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명절이나 이럴 때 이 티켓 예매로 엄청 거의 전쟁이잖아요.
0: Of course.
1: 근데 그게 오히려 더 편해질 수도 있고.
0: Oh, this will make it easier.
1: 아, 더
0: yeah.
1: 저렴하고요, 그렇죠?
0: Mm-hmm.
1: Right. 근데 그게 그냥 벌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as KTX and SRT join forces 하면서라고 mm-hmm. 얘기를 했네요.
0: Yeah. So when you hear this word join forces, you often picture military forces
1: right.
0: coming together, right? Like different combining different troops mm-hmm. together. So join forces simply just means that they come together and work as a team to work together.
1: 아, 이게 forces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꼭 이게 무슨 무력이라든가 뭐 전쟁 관련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잖아요.
0: No.
1: 그렇죠? 두 뭐 사람 둘이 될 수도 있겠고 두 회사가 될 수도 있겠고 forces를 힘을 한마디로 조인시킨다 이렇게 합친다라고 하는 거.
0: So right. here is the ultimate example.
1: Ultimate example.
0: The ultimate example.
1: Okay. All right.
0: So power English and easy writing.
1: Oh.
0: Joined forces.
1: Wow.
0: The host of these two shows joined forces.
1: And now, who are they?
0: Huh?
1: Who are they?
0: Who are they? Mm. Who could it be?
1: I don't know.
0: Mm, Power English, English writing?
1: 너무 완벽한
0: easy
1: ultimate
0: writing?
1: Example이었습니다.
0: Yeah.
1: So easy writing과 Power English의 host들이 join forces 한다.
0: Boy, we are a strong, unbeatable force.
1: 아.
0: Put us together, we can win everything.
1: 굉장히 강력해진 기분입니다.
0: Yeah, that's right.
1: Right, so join forces라고 하는 거 힘을 합치다, 협업하다. 뭐 비슷하기는 뭐 team up 한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뭐 collaborate 한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가격도 내려갈 거고요. 스케줄링도 굉장히 늘어날 거고요. And a single window ticketing system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0: So the idea of that one roof is very similar. A single window ticketing system is only where there's like one area that you can go to to buy your tickets and get your information. You can do it all there.
1: 아, 그러면 여기서 쌤, 윈도우라고 하는 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어떤 창구에 가서 티켓팅을 한다고 하잖아요.
0: Yes.
1: 그렇죠? 무슨 역에 가서 우리가 어떤 윈도우, 아, 무슨 창구에 가서 뭐 어떤 티켓을 끊는다. 그 창구의 윈도우가 맞을까요?
0: Yes, that's
1: 와,
0: right.
1: 아, 근데 그게 여러 개 있는 윈도우스가 아니라 하나의 윈도우로 해결이 된다.
0: That's exactly it.
1: 오.
0: You know, and so that's why it's so convenient to go to the windows. You can buy any ticket.
1: Right. 하나 가도 한 번에 다 살 수 있다.
0: Yes.
1: 너무 편합니다. So single window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의역하면 뭐 one stop 일괄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0: A one-stop shop.
1: 그런 ticketing system. 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South Korea's high-speed rail operations are being brought under one roof for the first time in over 20 years. As KTX and SRT join forces, passengers can expect reduced fares, expanded scheduling, and a single window ticketing system.
1: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Let's listen to Rudimental with Lay It All on Me.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The arrival halls at Incheon Airport are seeing major bottlenecks as overseas visitors flood into the country. Passengers are stuck in line for over an hour to clear immigration, far exceeding global recommended standards.
0: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이 연일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대기 시간이 국제기구 권고 기준을 크게 뛰어넘어 입국 심사에만 1시간 넘게 걸리는 상황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힘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느낌이지만 그래도 한국으로 그렇게 몰려온다는 내용이다 보니까 좀 흐뭇하긴 한데
1: yes.
0: 실제로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면서 오자마자 여행을 하려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약간 스트레스를 받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해외여행을 많이 거의 못 가봤는데 아마 그 The Philippines, right? 아, 거기 필리핀에 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입국하는데 이거 저 거짓말 아닙니다. 한 3시간 걸렸어요.
1: No! Get out of town.
0: 진짜로요.
1: Really?
0: Yeah,
1: what took so long?
0: I don't know.
1: Oh my God.
0: The lines wouldn't move.
1: You see, here's the thing. When you arrive after a long flight,
0: yes.
1: you can't wait to get out, right? But when you're stuck there
0: yes.
1: for another process to clear immigration,
0: right.
1: that can be very frustrating. And did you know that 2.03 million foreign visitors entered Korea in June?
0: Wow.
1: A lot.
0: 6월에 외국인 입국자가 약 203만 명이요?
1: Yeah. That's right. And so this was up 22.2% from a year earlier. So it is increasing and increasing and increasing.
0: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네요. 결국에 한국의 어떻게 보면 투어리즘 같은 게.
1: Yeah, that's right. So basically they're saying that they're waiting about an hour to an hour and 20.

0: minutes, mm-hmm. when the recommended standard, international standard, is 45 minutes.
1: Okay.
0: And then they also said only 11 of the 20 foreign immigration counters are currently in operation.
1: 아, 지금 이제 국제 민간 항공기구 권고 기준이 이제 45분이라고 해요. 대기 시간에 mm-hmm. 대해서. 근데 그것을 크게 초과를 해서 뭐 1시간, 1시간 20분 이상 소요가 되고 있다. 들어오는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 외국인들 7월, 8월 여름 휴가철 방한 수요가 또 크게 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나라에 갔을 때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음흠. 그래서 한국의 공항들은 또 깨끗하고 여러 가지로 다 좋은데
0: oh, yeah.
1: 기다리는 거가 이렇게 되면은 좀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도 한국이니까 한 시간이다.
0: Oh.
1: 무슨 말인지 아시죠?
0: Yeah, absolutely.
1: 한국은 정말 그래도 빨리 처리가 되잖아요.
0: Oh, and the facility, we've got the AC going. It's yes. really nice.
1: 아니면 이런 건 어떨까요? Oh. 그 기다리는 동안 공연을 막 하는 거예요. 네. 어때요?
0: A fan dance?
1: 약간.
0: 자, 판소리?
1: 나쁘지 않죠?
0: Okay, all right.
1: 네,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The arrival halls at Incheon Airport are seeing major bottlenecks as overseas visitors flood into the country.
1: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이 연일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 도착하는 입국장 있잖아요. 그 입국장이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여요? 뭐냐면 major bottlenecks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병이 나왔고요.
0: Yeah.
1: 그 병에 목 부분이 나왔어요.
0: That's right. 네. Mm-hmm. And usually we hear this in the context of traffic.
1: Right.
0: So this can seem a little new, mm-hmm. but this idea of a bottleneck is any time where there's a point when it should move along, mm-hmm. it kind of gets stuck.
1: Right.
0: And think about it. Mm-hmm. When the flights come in, it's not one flight. Mm. There could be three flights at the same time
1: exactly.
0: coming in. And so, whoa, people descend.
1: Right.
0: And of course, there's going to be a bottleneck.
1: 당연히 이제 똑같은 통로를 다 지나가야 되고.
0: And most of them are foreigners.
1: Right. Yeah. So bottleneck이라고 하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말로도 병목이라고 하잖아요. 병목 현상이라고 해서 병의 목 부분은 갑자기 좁아지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쏠리는 그런 mm-hmm. 현상을 얘기하고 그런 traffic. 잼 관련해가지고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톨부스 지나자마자 갑자기 bottleneck 현상 벌어지잖아요.
0: Mm-hmm.
1: 갑자기 한 군데로 왕 몰리면서.
0: Right.
1: 그래서 major bottlenecks라고 얘기를 하면 주요 병목 현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게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As overseas visitors, 외국 뭐 이렇게 visitors들이 flood into the country 하면서 flood into가 진짜 홍수 쏟아지듯이 pour into 한다는 뜻 아닌가요?
0: Yeah,
1: 막 쏟아지는
0: like
1: 거?
0: It's like flooding in.
1: 아,
0: yeah.
1: Okay, 연결해 볼게요.
0: Passengers are stuck in line for over an hour to clear immigration, far exceeding global recommended standards.
1: 대기 시간이 국제기구 권고 기준을 크게 뛰어넘어 입국 심사에만 1시간 넘게 걸리는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passengers들이 또 제가 싫어하는 단어가 나오네요. Stuck 돼 있어요. They're stuck in line. I mean, wait in line, 뭐 줄 서서 기다리는 거, standing in line 이런 거는 있지만 stuck in line이라고 하는 거.
0: Yeah, it's 나쁘죠? not moving. It's not moving.
1: Yes.
0: And so you're very frustrated. Mm-hmm. You're in this long line and it's not moving quickly.
1: Okay.
0: So you're stuck.
1: 그러니까 줄이 안 움직이는 거네요.
0: Yeah,
1: 그렇죠?
0: almost.
1: Right. So yeah. 어딘가에 stuck 돼 있다는 건 오도 가도 못하는 것이 되겠죠. 그것과 in line이라고 하는 거, 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섞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Mm-hmm. 그래서 oh, I'm still stuck in line 이렇게 얘기를 하면 the lines are not moving.
0: It's not moving very quickly.
1: 마찬가지네요. Mm-hmm. 그렇죠? So 줄에 갇히다, 줄을 서서 오래 기다리다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벌써 1시간 넘게 말이죠. Right? To clear immigration.
0: Yeah.
1: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무 데서나 stuck 된 거가 아니라 immigration을 clear 하기 위해서 1시간 넘게 기다린다라고 했네요.
0: That's right. So the key word here is clear.
1: Clear.
0: Right. We think of clear as something like, oh, that's a very clear I don't know,
1: clear
0: window.
1: Bottle,
0: yeah,
1: whatever,
0: bottle,
1: right?
0: Whatever, right. But here it's the idea of passing through some official checkpoint. So we say clear immigration, mm-hmm. clear customs, clear security.
1: Oh, 약간. Clear the mission.
0: Yeah,
1: 뭐, mission clear,
0: clear the mission. Yeah.
1: 이런
0: okay.
1: 느낌이네요.
0: That's
1: 진짜.
0: It.
1: Okay, so 뭔가를 clear 한다는 것은 검사라든가 절차를 무사히 통과한다는 뜻으로 여기서 쓰이게 된 거고요. Immigr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이민이라는 뜻도 되지만 입국 심사대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So 그거 하는데 거기 지나가는데 1시간 동안.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뉴스 만나보죠.
2: As state-of-the-art AI glasses, virtually indistinguishable from ordinary specs, emerge as a new avenue for cheating, schools are on high alert. Critics argue that manual inspection alone falls far short of keeping pace with rapid technological progress.
1: 일반 안경과 구분조차 어려운 최신 AI 글라스가 시험 부정 행위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교육 현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육안으로 구별하는 수준에 머문 교육계 대응으로는 기술 발전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요즘에

0: 안경테가 얇아지면서 이제 딱 보기에는 그냥 이거는 안경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알고 보니 첨단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그런 스마트 글라스가 굉장히 인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아 이런 거 나와도 누가 써 이랬어요. 왜냐하면 거의 뭐라 그럴까요? Goggles 같은 그런 느낌 있죠.
1: Yeah.
0: 이거 쓰면 무슨 유주인 같잖아요.
1: Or you're a spy and you need information.
0: 그러니까 이걸 누가 쓰겠어 했는데 이제는 뭐.
1: This is how you do it. You right. know, these AI glasses, they were recently used to cheat on national licensing exams and the TOEIC tests.
0: 와. 이것도 영어 관련되니까 갑자기 움찔하네요.
1: That is true. That is true. And so they say that it's really, really hard to tell between ordinary glasses and these AI glasses. You really cannot tell.
0: 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국가 자격증 뭐 시험이라든가 토익 시험장 같은 데서 AI 글라스를 쓴 부정행위가 연달아서 적발이 됐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뭐라 그럴까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다리도 얇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뿔테 안경 아닌가?
1: Yeah.
0: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눈으로 보면 이거는 뭐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이거를 이 사람이 치팅을 하고 있는지는 이 사람이 안경을 이제 다리를 잘 만지는지 보세요. 이런 걸로는
1: Can't do.
0: 힘들다는 거잖아요.
1: Can't do. And you know what? They're thinking they're actually also working on smart contact lenses.
0: 저 지금 소름인 게.
1: Can you imagine lenses? Like how can you possibly?
0: 저 진짜 상상했었거든요. 이러다가 렌즈스 나오면 이건 어떡하지? 이 언젠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시험 1대1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I think so. right? You know, and these random questions.
0: I know.
1: Oh, 네. Can't do.
0: 와, 진짜 훑어보고 감독하는 방식으로는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s state-of-the-art AI glasses virtually indistinguishable from ordinary specs emerge as a new avenue for cheating, schools are on high alert.
0: 일반 안경과 구분조차 어려운 최신 AI 글라스가 시험 부정행위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교육 현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AI glasses가 그냥 안경같이 생겼는데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건 옛날 기술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1: Yeah, right.
0: 굉장히 최첨단의 기술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최첨단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좀 자연스러울까요?
1: So the English expression or the equivalent of that is state of the art. So there's a hyphen after each word.
0: Okay. State of the art.
1: Hyphen. Right, state of the art. So this means the highest level of development in a field. So usually we say state of the art robotics or state of the art hospital cancer treatment center, state of the art security system. This is the best of the best.
0: 이게 뭔가 있어 보여요. 기술이 많이 들어갔다.
1: Totally.
0: 아, totally. 이게 진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아트가 예술이잖아요. 거의 예술의 경지인 거예요. 예술의 경지에 오른 아, 최첨단의 무언.
1: 맞아요.
0: 네. Okay, all right. So state of the art. 뭐 이거는 뭐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cutting edge라고 해서 최첨단의 혹은 최고 수준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진짜 웬만한 그런 평범한 ordinary specs. 여기서 specs는 안경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반 안경들과는 거의 virtually indistinguishable. So 구별하기가 힘들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새로운 치팅의 방법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on high alert 이거 한번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Right. 굉장히 비상이 걸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쌤, virtually indistinguishable이라고 하는 게 방금 나왔습니다. distinguish는 구별하다인 거는 알겠는데요. indistinguishable 이렇게 뭔가 반대가 된 느낌이고요.
1: Absolutely.
0: 그리고 왜 앞에 virtually라는 게 들어갔을까요? 왜냐면 우리는 virtually라고 하면 뭔가
1: virtual?
0: 가상의 세계인가?
1: Yeah, virtual reality.
0: Right.
1: Yeah, it has nothing to do with virtual reality. This word with the ly after virtual, virtually means almost completely or nearly. So if it's not 100%, but it's really close enough. So here, virtually indistinguishable. It's a bit of a long word.
0: Okay.
1: Just means like you really, really, like 99.999% cannot tell the difference.
0: 아, 이거는 뭐 100%가 아니어도 그냥 한마디로 못 알아본다고 보면 된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virtually는 여기서는 가상의 세계 이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군요. 거의 뭐 practically 오히려 더 가깝게 되겠네요.
1: Yeah, but practically... Right.

0: mm-hmm. has like, it's like almost, mm-hmm. it's closer to almost,
1: right.
0: but when you say virtually, uh-huh. it's like, oh, this is almost completely.
1: 그러면 almost completely니까 almost보다 하나 더 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0: 더 갔어요.
1: 아이, 더 갔군요. 네. Okay, so virtually indistinguishable.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한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0: Critics argue that manual inspection alone falls far short of keeping pace with rapid technological progress.
1: 육안으로 구별하는 수준에 머문 교육계 대응으로는 기술 발전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이 정도의 state of the art 수준의 테크놀로지가 나왔는데 이거를 눈으로 그냥 이거 가짜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너무 뒤처지는 느낌이 이제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keeping pace with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pace를 keep한다는 건 결국에는 keep up with입니다. 뒤처지지 않게 뭔가 유지한다라는 게 되겠는데요. 그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거면 모르겠는데 falls far short of keeping pace라고 나왔네요.
0: Mm-hmm. Okay, so this idea of falling short. Mm-hmm. It's really fall short is the original expression.
1: Okay.
0: And it means that you have a goal or you have an expectation or mm-hmm. a standard and you do not meet that goal or expectation.
1: 어떤 목표가 있는데
0: You've got a target and then it goes right below you fell short.
1: 거기 닿지 못하는 거네요.
0: Yes.
1: 결국에는 조금 mm-hmm. 모자란 느낌일까요?
0: Very much
1: It's like, I'm $5 short인 것처럼.
0: Very much so. 아. Very much so. Here far short means it really falls short.
1: 아주 훨씬 강조까지 해주면서 사실 far는 없어도 되지만 그냥 fall short라고 얘기를 하면 기준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될 수가 있겠네요.
0: Exactly.
1: All right.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As state-of-the-art AI glasses, virtually indistinguishable from ordinary specs, emerge as a new avenue for cheating, schools are on high alert. Critics argue that manual inspection alone falls far short of keeping pace with rapid technological progress.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Lasse Lind with Because I.

0: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1: The new blockbuster's release has ignited the viral Spider-Man challenge with fans attempting to channel their inner web slinger by balancing on one hand. Medical experts warn, however, that blindly copying this demanding pose without superhuman strength could easily land you in the ER with severe joint damage or bone fractures.
0: 신작 영화 개봉과 함께 한 손으로 체중을 지탱하는 이른바 스파이더맨 챌린지가 온라인을 달구고 있습니다. 상당한 근력과 유연성을 요구하는 고난도 자세인 만큼 무작정 따라 했다가는 관절 손상이나 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제 마음은 굴뚝하겠죠. 누구나 스파이더맨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1: Oh, sure.
0: 그렇지만 다 될 수가 없고요. 영상을 보면 진짜 이 자세를 일반인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보고요. 아, 몸무게 때문에 팔 부러지겠다. 100%.
1: Absolutely. But the 네. kids though. The kids.
0: Right.
1: But now it's become kind of a challenge. So like I can do it.
0: Mm-hmm. 아, 이거는
1: The challenges. I don't like challenges.
0: 그렇죠. 진짜 이거는 superhuman strength가 없으면 이 뉴스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strength가 없으면 이건 하면 안 된다. 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개봉과 동시에 흥행 질주를 하던 도중에 이제 극장을 넘어서 SNS까지 점령을 하면서요. 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몸을 공중으로 띄우는 그런 일명 스파이더맨 챌린지가 대유행이라고 하네요. 자, 우리 몸은 철저한 일반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The new blockbuster's release has ignited the viral Spider-Man challenge with fans attempting to channel their inner web slinger by balancing on one hand.
0: 신작 영화 개봉과 함께 한 손으로 체중을 지탱하는 이른바 스파이더맨 챌린지가 온라인을 달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화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ignited 했다. 이번에 The New Blockbuster's Release 이번 영화의 개봉이 ignited 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spark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1: Yeah. 그래서 mm-hmm.
0: 뭔가
1: Similar.
0: 점화를 한 느낌, 뭔가 팍 시작을 했습니다. 이 챌린지를 시작하게 했는데 자, with fans attempting to channel their inner web slinger 이렇게 하면서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단어들이 굉장히 생소한 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쌤. 웹 슬링어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웹은 당연히 스파이더 웹이 되겠죠?
1: Okay,
0: 거미줄이겠죠?
1: So what does the Spider-Man do? They kind of do the
0: right, they shoot
1: extend
0: something.
1: The,
0: right,
1: extend yeah, yeah, yeah. the arm and like and the web, yeah,
0: right?
1: it slings out.
0: Uh-huh.
1: That's basically, so they're trying to be Spider-Man.
0: Okay.
1: They're trying to be Spider-Man.
0: Right.
1: And it says here, channel their inner web slinger.
0: All right.
1: Okay. And if you channel your inner something, mm-hmm. it means to act like that
0: mm-hmm.
1: or that you have that deep inside
0: mm-hmm.
1: and it's coming out.
0: Oh,
1: oh.
0: Channeling.
1: Yeah, it's channeling. So you could be, like say for example, we've got Mayu-sam.
0: Uh-huh.
1: But I do feel like one day you're going to channel
0: uh-huh.
1: that inner rock star.
0: Okay.
1: or Michael Jackson.
0: 아, 뭔가 그러니까 끌어내는 거네요.
1: Yes. 아. So you're kind of bringing it out and you are pretending to be that thing.
0: 아, 그럼 제가 만약에 저만의 inner가 내면의 무엇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my inner 뭐뭐를 channel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TV 채널을 돌린다는 것이 아니라
1: no.
0: 내 내면의 뭔가를 끌어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한때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요.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외계인이 내 몸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1: Oh, really?
0: 네, 그래서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하더니 안녕 나는 외계인이야. 막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로요.
1: So he was channeling his inner alien.
0: 네, 그래서 그 뭔가 하는 프로세스를 channeling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1: Mm-hmm.
0: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끌어낸거네요. 외계인을.
1: Oh, there you go.
0: Alright. 근데 여기서는 뭐를 끌어냈냐면 their inner web slingers를 이제 끌어냈다. 여기서 sling 한다는 게 아까 쌤 정말 뭔가를 던진다, 발사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That's right. Mm-hmm. It's kind of his other name. That's why he's called a web slinger.
0: 아, yeah. okay. Uh-huh. So web slinger이라고 하면 거미줄을 쏘는 사람. So 스파이더맨의 별칭이기도 하고요. Sling이라고 하는 게 축 하고 던지거나 발사한다. 이걸 알아둘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연결해 볼게요.
1: Medical experts warn, however, that blindly copying this demanding pose without superhuman strength could easily land you in the ER with severe joint damage or bone fractures.
0: 네, 상당한 근력과 유연성을 요구하는 고난도 자세인 만큼 무작정 따라했다가는 관절 손상이나 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뉴스 자체가 superhuman strength. 한마디로 이게 초인적인 힘이 되겠죠. 그거 없이는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초인적인 힘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겠고요. 아무튼 superhuman strength가 초인적인 힘인데 그거 없이는 It could easily land you in the ER이라고 했네요. ER이라는 okay. 곳에 뭔가 착륙시킨다고요?
1: Yeah. 네. So the structure here is land you in somewhere.
0: Mm-hmm.
1: If you do this, this is the result.
0: Uh-huh.
1: Right? It's going to cause you to end up somewhere.
0: Okay.
1: So we have like, if you do that, it's going to land you in trouble.
0: Uh-huh.
1: If you do that, it's going to land you in jail.
0: 아, 그... 보통 이제 경고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겠네요.
1: Very much so. If you keep spending your credit card like that, it's going to land you in debt.
0: 아, 어떤 상태로 결국에는 끝나버릴 것이다.
1: This is how it's going to end.
0: 아, okay. So 당신이 뭐 하면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특히나 나쁜 상황, right?
1: Yeah.
0: So 당신을 ER이라고 하는 게 emergency room, 응급실을 얘기를 하니까 응급실에 당신을 land, 착륙시킬 것이다. 그 얘기는 결국 거기서 끝나게 된다.
1: You will arrive.
0: 아,
1: you will arrive. You will arrive.
0: 이 얘기가 되겠네요. All right.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The new blockbuster's release has ignited the viral Spider-Man challenge, with fans attempting to channel their inner web slinger by balancing on one hand. Medical experts warn, however, that blindly copying this demanding pose without superhuman strength could easily land you in the ER with severe joint damage or bone fractures.
0: 네, 오늘의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들려드린 내용은요,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부 마무리로 오늘 나온 뉴스 표현들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것만도 좀 뽑아보겠습니다. 자, stuck in line이라고 하면 줄에 갇히다. 한마디로 줄을 서서 한참 기다린다는 뜻이죠.
1: Mm-hmm. We were stuck in line for over an hour at the theme park.
0: 네, 우리 놀이공원에서 한 시간 넘게 줄 서서 기다렸잖아. 거기서 스톡이 됐어. 오케이, 자 그리고 state of the art, 최첨단의 최고 수준의.
1: This phone features a state-of-the-art camera system.
0: 이 핸드폰 카메라 기능 진짜 최고 수준이야. 거의 예술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Bring something under one roof 하면 뭔가를 한 대 모으다가

0: 되겠죠.
1: They brought the design and marketing teams under one roof.
0: 네, 디자인 팀이랑 마케팅 팀을 한 사무실로 모았어. 이제 한 가족이야라고 볼 수 있겠고요. Join forces, 힘을 합치다, 협력하다.
1: Kristen and Mayu decided to join forces.
0: 아, 함께해요. Forever요. Forever and more. 자, 그 두 회사가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Right, Kristen과 Mayu가 힘을 합치기로 했대. 어, 이 정도. 이거 이걸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1: Yeah, I think so.
0: 그럼 머리에 남을 수 있게요. Okay. 자, 표현 리뷰까지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1: This is one of my favorite songs.
0: Oh, yes.
1: It's by Aerosmith. And the song is I Don't Want to Miss a Thing.
0: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I could stay awake just to hear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어서 오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입니다. 원하시는 차가, 아니 책이 있나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밖에 날씨는 어때요? 소설, 시, 에세이, 과학, 역사, 인문학 종류별로 다 있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이 책이 딱 좋아요. 음악은 이게 좋겠네요. 화창한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기분 좋은 날에도, 울적한 날에도 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문을 엽니다. 놀러오세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딥다이브 데일리 뉴욕타임스 기사로 함께합니다. 오늘 준비한 기사는요. 최근 개봉한 영화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 관련 뒷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 출연한 맷 데이먼이나 앤 해서웨이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은 배 이야기입니다. 영문학 전공자이시잖아요. 우리 크쌤이. 그래서 이 그리스 시인이자 이제 저자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그리고 오디세이 읽으셨을 것 같은데요.
1: To be honest, yeah. I did not read the Odyssey, uh-huh. but I did read Homer's The Iliad.
0: Iliad. Uh-huh.
1: And I don't remember anything.
0: 저는
1: All I remember mm-hmm. is Achilles. And we have Achilles. this expression Achilles heel. Uh-huh. And that's where it comes from.
0: 지금 제가 귀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작품에서 정말 배가 중요한 소재로 쓰이는지 했더니 And I don't remember anything.
1: I don't.
0: 좋습니다. 오히려 잘 됐어요.
1: Oh, okay.
0: 오늘 이야기 okay. 들어볼 수가 있으니까.
1: All right. 네. That's right. So of course this is a big movie
0: yes.
1: that we've been talking about right. and it has actually been released here in Korea.
0: Right.
1: And apparently you can't get IMAX tickets.
0: It's sold out.
1: Yeah.
0: 진짜 좀 기다렸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1: I think so. I think 네. I might have to.
0: 너무너무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10년에 걸친 바다 항해기 인데요. 이 항해 장면을 실감나게 연출을 하려면 이 CGI만으로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잖아요.
1: That's right.
0: 그래서 실제로 띄울 수 있는 배를 동원해야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기사는 배가 주인공입니다. 자, 오늘의 article 만나볼게요.
2: Deep Dive Daily.
0: Deep Dive Daily. 자,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보죠.
1: The Odyssey hired their Viking ship. They say it came back damaged.
0: 영화 오디세이에 배 빌려줬더니 망가져서 돌아왔네? 라는 내용입니다. 이 할리우드 대형 제작사들이 이제 대작 영화를 찍을 때 보안을 위해서 일부러 가짜 제목, 그러니까 보안용 프로젝트명을 써서 계약을 진행하곤 한다고 해요. 이 스웨덴의 한 작은 바이킹 체험센터가요, 지난 2024년 말 Charlie's Tale이라는 생소한 영화 프로젝트와 배에 대여 계약을 맺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영화가 엄청난 흥행을 거두고 있는 놀란 감독의 대작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다림 끝에 영화가 개봉하고 많은 관객이 환호를 했지만 정작 이 바이킹 배를 빌려준 센터 대표의 마음은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기사 일부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촬영을 마치고 돌아온 배는 곳곳이 파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고 해요. 계약상 수리비를 영화사에서 내주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첫 파트 들어볼게요.
1: Now, Charlie's Tale has appeared on screen as Christopher Nolan's The Odyssey, which wanted Viking ships despite being set in the world of ancient Greek myth. And Olason said in an interview that his enjoyment watching that fantastic movie this week was a little soured because Universal still owed him $6,000 for the repairs.
0: 알고 보니 그 찰리스 테일이란 영화가 바로 얼마 전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가 배경인데도 바이킹 배가 필요했나 봐요. 배를 빌려준 올라우손 씨는 인터뷰에서 영화 자체는 정말 훌륭하고 재미있었지만 유니버설 측이 수리비 $6,000를 아직 주지 않고 있어서 기분이 조금 상했다고 합니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굉장한 흥행도 흥행인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라고 하면 진짜 뭐 Memento, right? Inception,
1: Last
0: Interstellar.
1: Year, was it 2 years ago? Oppenheimer was a big one.
0: Oh, yes.
1: yes.
0: 그리고 뭐 Dark Knight, 그런 트릴로지
1: oh, Dark
0: 아시죠?
1: Knight.
0: 모르는 사람이 그냥 없는 것 같아요. 영화 배우보다 훨씬 또 유명한 것 같아요.
1: He is right. one of the finest.
0: 그런데 자 제작비가 약 2억 5천만 달러인데요. 그 중에서 6천 달러 미지급을 했다.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Now Charlie's Tale has appeared on screen as Christopher Nolan's The Odyssey, which wanted Viking ships despite being set in the world of ancient Greek myth.
0: 찰리의 이야기는 스크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고대의 그리스 신화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바이킹 선박을 원했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자, 지금 Charlie's Tale이라고 하는 거 가짜 이름인 거잖아요. 그죠? 가명인데 그게 It has appeared on screen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선생님, on screen에 appear 했다라는 게 그러면 이게 영화관에 정식으로 개봉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TV 화면에 뭐 한 번 나왔다 뭐
1: yeah,
0: 정도인가요?
1: That's right. So it means that you are in the film, you are either in the television show or mm-hmm. video, anything where you can watch from a screen and you appear. You can appear on screen.
0: 아, 그게 그럼 다 포함을 하는 건가요?
1: True, absolutely.
0: 아, okay.
1: But usually when you said that they appeared on screen, mm-hmm. usually we're talking about a film or a TV show.
0: Right. Okay, so appear on screen이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직역을 하면 화면에 등장하다, 영상에 나오다인데 그게 TV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쌤 말씀하신
1: yeah.
0: 것처럼
1: yeah.
0: 어떤 쇼 같은 거 아니면은 yeah. 영화관에 개봉을 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1: Sure.
0: 거기도 스크린이 있으니까.
1: You know, Sam, my yeah. name appeared on screen.
0: Really?
1: Like a real movie.
0: 어떤 movie요?
1: 괴물.
0: Are you serious?
1: I'm serious because I did the 성우.
0: 어떤 역할을 하셨죠?
1: I did the 성우.
0: Oh, you did?
1: I did the countdown. And so it says uh-huh. voice actor, uh-huh. Kristen Cho.
0: Oh, my. Oh you know my. What? 오늘 가서 저 바로 봐야겠습니다. 괴물을 2026년에 한번 봐야겠어요. 왜냐면 그거를 보기 위해서라도 아, 좋습니다.
1: No, you don't have to.
0: 자, 연결해 볼게요.
1: And Ullason said in an interview that his enjoyment watching that fantastic movie this week was a little soured because Universal still owed him $6,000 for the repairs.
0: 올라우손 씨는 한 인터뷰에서 이번 주에 이 환상적인 영화를 아주 재미있게 감상했지만 제작자 유니버설 측이 여전히 수리비 6천 달러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기분이 조금 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이 영화를 딱 보면서 얼마나 뿌듯할 거예요.
1: Oh.
0: 와, 이 멋진 영화 너무 좋아. 그리고 oh. 아, 우리의 배가.
1: That's my ship. 어,
0: 그런데 yeah. 약간 a little soured 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Mm-hmm. 근데 어떤 맛이 sour한 거는 좀 시큼하고 신 거잖아요.
1: Yeah, that's
0: 근데
1: right.
0: 여기에는 그냥 sour가 아니라 soured라고 얘기 나왔네요.
1: That if something sours mm-hmm. as a verb,
0: oh, okay.
1: it's a very interesting word.
0: Right.
1: And this means that in the beginning it was okay, but then gradually it turned negative.
0: Mm.
1: So a relationship can sour.
0: 아.
1: A friendship can sour.
0: Uh-huh.
1: You were like best friends, and then something happened.
0: 와.
1: And then like now you don't talk to each other anymore.
0: 뭔가 예전엔 친했는데
1: oh.
0: 어떤 일 하나 때문에 둘이 틀어진 거죠.
1: And we use this word soured.
0: 아,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사이가 좀 틀어졌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씁쓸하다는 느낌보다는 좀 쉬었다.

0: 났다. 뭐 신맛이 났다.
1: Yeah.
0: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네요.
1: It just gradually went down.
0: 어, 오케이. 점점 사이가 틀어진 혹은 뭐 씁쓸해진 상해버린이라고 하면 soured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조금 soured된 그런 느낌.
1: Yes.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The Odyssey hired their Viking ship. They say it came back damaged.
1: 영화 오디세이 촬영에 사용된 배의 수리비를 둘러싼 선박 소유 단체와 영화 제작사의 진실 공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가 대성공을 거두자 제작사 측은 수리비를 포함한 모든 대금을 이미 완납했다며 오해를 풀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배를 빌려준 올라우손 씨 입장에선 이 배가

0: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물건이었기에 씁쓸함이 컸던 모양입니다. 흔히 바이킹 하면 노르웨이나 덴마크를 떠올리지만 스웨덴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바이킹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하네요. 어떻게 만들어진 배였는지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1: Olafsson, 70, said that in 1993, a group of Viking enthusiasts in Värmland, a region in central Sweden, decided to build a replica ship using traditional methods so that visitors could row and sail just as their ancestors once did. The group completed the nearly 60-foot vessel named the Glad of Gjelberga in 1998, and ever since have used it to take school groups and other visitors out on the water.
0: 올라우손 씨에 따르면 1993년 스웨덴 한 지역의 바이킹 동호인들이 옛 방식 그대로 배를 만들어 보자고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방문객들이 조상들처럼 직접 노를 젓고 항해를 체험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였죠. 5년 뒤 약 18m 길이의 배를 완성해 글라드 아브 길베르가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후 승선 체험용으로 배를 써왔던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뜻이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1: Oh, I love that idea.
0: Right.
1: I wish that, you know, I've been on a turtle ship, you know, in
0: turtle
1: Korea.
0: Turtle ship, yes.
1: Yeah. And I wish they could take us out into the sea.
0: Oh, 그거 타고요. 거북선 타고 바다로.
1: Yeah.
0: 역시 굉장히 어떨 때 보면요. 그 쌤이 굉장히 순수하세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기 요정이 돼서 날아가실 것 같아요.
1: Well, you know the Viking, they did that with the Viking ship. So why not do it with the turtle ship?
0: That's right.
1: Yeah, let's go out on the sea.
0: 그것도 하나의 투어가 될 수 있죠.
1: Yes.
0: All right. 자, 그렇다면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Olafsson, 70, said that in 1993, a group of Viking enthusiasts in Värmland, a region in central Sweden, decided to build a replica ship using traditional methods so that visitors could row and sail just as their ancestors once did.
0: 올해 70세인 올라우손 씨 말에 따르면 1993년 스웨덴 베름란드 지역의 바이킹 동호인들이 옛 방식 그대로 배를 만들어 보자고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방문객들이 조상들처럼 직접 노를 젓고 항해를 체험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였죠.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사람들이 나왔고 그 사람들이 뭘 만들자라고 뜻을 모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단순한 그냥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Viking enthusiasts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이킹은 당연히 바이킹이겠지만 enthusiasts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를 하나요? 어떤 nature를 갖고 있어요?
1: Well, I mean, we often hear the word enthusiastic. Mm-hmm. To be enthusiastic about
0: right.
1: something means to really be excited about something. Mm-hmm. So the word enthusiast is a person who is very passionate and almost very knowledgeable about something. So I was thinking about you, Sam. You are a car enthusiast.
0: Oh, yes.
1: Am I right?
0: Yes, I
1: You
0: am.
1: See? Right. So you can also be a food enthusiast,
0: right.
1: which is kind of like me.
0: 아, 뭐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영양가도 좋아하고.
1: That's right. So you have to have that passion and energy for something, and then you are an enthusiast.
0: 아, 뭔가 열정을 가지고 굉장히 뭔가를 좋아하고 심지어 knowledge도 있는
1: you must.
0: 그런
1: yes.
0: 사람들을 enthusiasts라고 부를 수가 있겠네요. 단순하게 뭔가를 좋아하는 사람, 뭐 fanatics랑은 좀 다를까요?
1: Yeah, a fanatic. Fanatics, I do feel the word fanatics means a little bit extreme.
0: Mm-hmm.
1: But when you are an enthusiast, it's like really just right.
0: Okay, so fanatics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어디에 미쳐버린 사람, 무슨 광 이 정도
1: yeah,
0: 수준이라면
1: that's right.
0: enthusiasts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순수하게
1: really love.
0: 약간 적당히 좋아하는
1: yeah.
0: 거네요. 근데
1: yeah.
0: 잘 알면서
1: sure.
0: okay, so 바이킹 뭐 동호회 정도 동호회 사람들 정도로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거 좀 만들어 보자 하면서 그냥 a ship이 아니라 a replica ship을 만들자고 결정을 했네요.
1: Yeah. It just means copy. That's it.
0: That's
1: An exact copy, a reproduction.
0: Okay. Replica라고 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original이 있으면 그거의 복제품을 얘기를 하는데 정말 똑같은 것을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거 전 또 죄송해요. 자동차 진짜 enthusiast잖아요. 자동차 replica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1: Do you like that?
0: Do you 저요?
1: Like-

0: The replicas?
1: Not really.
0: Oh, okay. Mm. You like the real car.
1: 저는 I want the real ones.
0: Yeah, you want the real ones. Yes.
1: 그래서, 자, 그래서 replica는 정말 정확한 정교한 복제품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만들어보자 하고 모이게 된 거고요. 연결해 볼게요.
0: The group completed the nearly 60-foot vessel named the Glad of Yelbelga in 1998 and ever since have used it to take school groups and other visitors out on the water.
1: 이들은 1998년에 약 18m 길이의 배를 완성해 글라드 아브 길베르가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후 학생들과 방문객들의 승선 체험에 이 배를 활용해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아까 쌤이 말씀하신 뭔가 거북선을 가지고 거기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0: Let's go!
1: 바다로 나가자.
0: Out on the water.
1: 그래서 여기 지금 out on the water가 얘기가 나왔네요.
0: It's interesting because you kind of wonder, well, why is it out on the water?
1: Right.
0: When you hear this expression, it's not just riding a boat, but you're doing kind of an activity.
1: Mm-hmm.
0: Or you're doing some sort of, you know, fishing,
1: okay.
0: sailing, kayaking. Mm-hmm. You're out on the water.
1: Right. Mm-hmm. 아,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on을 쓰면 우리는 항상 생각이 드는 게 뭔가 water 위에서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0: Mm-hmm.
1: 그래서 I mean 수영을 할 때는 안에 들어가니까
0: sure.
1: we are swimming in the water, right?
0: right? Mm-hmm.
1: 근데 why is it on the water? 이런 또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0: Well, because usually you're probably in a boat.
1: Right.
0: Or you're probably on a kayak.
1: 떠 있으니까.
0: Yeah.
1: 아, 떠 있다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0: Mm-hmm.
1: 그래서 on the water or out on the water. 이러면 나갔다라는 걸 더 강조해 주는 거죠.
0: Yes.
1: Right? So, mm-hmm. 그래서 바다 위에서, 뭐 바다 위에서 항해 중인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자, part 2 다시 들을게요.
0: Olausen, 70, said that in 1993, a group of Viking enthusiasts in Värmland, a region in central Sweden, decided to build a replica ship using traditional methods so that visitors could row and sail just as their ancestors once did. The group completed the nearly 60-foot vessel named the Glad of Yelberga in 1998 and ever since have used it to take school groups and other visitors out on the water.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Stevie Wonder with Faith.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The Odyssey hired their Viking ship. They say it came back damaged.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이 담긴 이 배는 지난 2024년 계약을 맺고 곧장 지중해 영화 촬영장으로 떠났습니다. 제작사와의 계약서에도 당연히 배를 안전하게 다루고 손상이 생기면 보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멀리 지중해 바다에서 고된 촬영을 마치고 돌아온 배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내용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1: Under part of the contract seen by the New York Times, Charlie's Tale promised to return the vessel in good condition and replace or repair any injury to it aside from reasonable wear and tear. When the boat returned from filming in the Mediterranean, Olausen said there was a crack in its hull. Parts of the rigging needed replacing and it desperately needed repainting.
0: 계약서에는 영화사 측이 배를 양호하게 유지하고 일상적인 마모 외에 손상은 수리나 교체를 해주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촬영을 마치고 돌아온 배는 선체가 깨지고 돛줄도 바꿔야 하는 데다 페인트칠도 급히 다듬어야 할 만큼 상태가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에서는요, 오디세우스 함대를 호위하는 선박 가운데 하나로 등장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6개월 동안 그리스 그리고 이탈리아 일대에서 촬영에 참여를 했다고 해요. 오, 진짜 거의 배가 영화 주인공이었네요.
1: That's really yeah. And of course because they've used this boat for six months.
0: Right. 당연히 어느 정도에는
1: yeah. mm-hmm.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Under part of the contract seen by the New York Times, Charlie's Tale promised to return the vessel in good condition and replace or repair any injury to it aside from reasonable wear and tear.
0: 뉴욕타임스가 확인한 계약서 일부를 보면 영화사 측은 배를 양호한 상태로 반납해야 하고 일상적인 마모 외에 발생하는 모든 손상에 대해서는 교체하거나 수리해준다고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약서에 이런 것들이 다 당연히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배를 좋은 상태로 돌려주겠다. 문제 있으면 우리가 돈을 내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So they promised to return the vessel in good conditio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 그 뭐라 그럴까? 중고 마켓이나
1: yeah.
0: 이런 거 사고 팔고 할 때 이 표현 꼭 나오지 않나요?
1: Of course, absolutely.
0: Right.
1: So the idea is in good condition means without damage.
0: Mm-hmm.
1: It's well maintained.
0: Okay.
1: So like you said, when you're trying to sell something that has been used, we say good condition or if it's even better, it's mint condition.
0: Mint condition. 그럼 거의 새 것 같은 거잖아요.
1: Yes, right. That's right.
0: 근데 so, 다 민트래요. 분명히 딱 봐도 아닌데.
1: Right?
0: So mint는 거의 새 것 같은 컨디션이고 in good condition 이러면 양호한 상태로 이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1: Yes.
0: 아, 그럼 쌤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In working condition.
1: Oh, okay.
0: 이렇게 하면은 이거 약간 주의해야 되지 않아요?
1: Well, if you say in working condition, it means it is just functioning barely. It is just moving but okay. not like at It's best.
0: It's got some scratches and dents here and there, but yeah. it's in working condition. 차가 돌아가긴 해요. 이 정도 느낌이네요. So in working condition까지 알아준다면은 아 이거는 정말 그래도 작동은 하는 상태인
1: yeah.
0: 이럴 수 있겠네요.
1: You sound like a used car salesman.
0: 아 저도 중고 마켓 이런 거 미국에 있을 때도 막 구경하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1: Oh, it's so fun, isn't it?
0: 근데 쓰는 표현들이 다 뻔하더라고요.
1: Oh, it's the 네, same thing, yeah.
0: 맞아요. 자 그리고 물론 그 예를 들어 injury 같은 게 있으면 그거 다 고쳐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이 아닌데도 이런 injury라는 걸 쓸 수가 있나요?
1: Oh, right? yeah. So we say wear and tear,
0: mm-hmm.
1: okay? And the idea is that if you wear it a lot for a long time, it's going to start to tear.
0: Right.
1: So the expression is that it is the natural damage that happens when you use it over a long period of time.
0: 정말 닳고 찢어지고? 이런 걸 얘기를 하네요. 마모네요, 마모. 근데 그게 reasonable이라고 하니까 일상적인 마모. 뭐 이 정도는 좀

0: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마음, so reasonable wear and tear. 이것도 할 말이 있습니다. 뭐만 살려고 하면은 it's got some normal wear and tear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어로 치면은 사용감 좀 있어요. Uh-huh. 그거 알고 사세요라는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
1: That is so true.
0: 저 중고 약간 But 파는 거 전문가 아닙니까?
1: I think you really do. You know, and I like used things too. So right. it is true. When they say that, though, you kind of have to be careful because how much wear and tear?
0: Right. Yeah. Normal, reasonable 정도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게 뭔가 critical하다.
1: Yeah.
0: 그러면 이건 안 되겠네.
1: That's right.
0: Okay. So wear and tear 이것은 마모를 얘기라고요. 그 앞에 reasonable. Or normal 이런 거 쓰면 일상적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aside from이라는 게 여러분 나오는데요. aside from은 뭐뭐 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좀 일상적인 마모 외에 injury가 있다? 그럼 우리가 뭐 replace하고 아니면 repair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자 연결해 볼까요?
1: When the boat returned from filming in the Mediterranean, Olausen said there was a crack in its hull. Part of the rigging needed replacing, and it desperately needed repainting.
0: 지중해 촬영을 마치고 배가 돌아왔을 때 올라우손 씨 눈에 선체는 깨져 있고 돛줄도 교체해야 하는 데다 페인트 칠도 급하게 다시 해야 하는 상태가 보였다고 합니다. 진짜 that's my baby 이러면서 얼마 아꼈을 거예요.
1: I know.
0: 근데 이것저것 있다 보니까 굉장히 속이 상했을 것 같은데요. 자, there was a crack in its hull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crack이라고 하는 게 뭔가 깨지는 거 아닌가요? 그쵸?
1: Yeah, it's kind of like broken a little bit. Yeah, and so it's a crack because probably because it's made of wood. And I mean, if it's completely broken, then it would fall apart. But it's a slight like little open area, right? So the hull, H-U-L-L, is the main body of the ship.
0: 아, 이게 별게 아니라 H-U-L-L은 그냥 그 선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Yeah, it's the main body of the ship or the boat, like the outer frame or the shell.
0: 아, 그러면 그 main body에 그러니까 선체에 균열이 생긴 거네요. 크랙이 갔다, 금이 갔다 이런 거가 보였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쌤, hull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배에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비행기에는 hull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1: No, it's 그렇죠? for the boat or a ship.
0: 아, okay. So 배 몸통에 금이 간 것, crack in its hull 이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part 3 다시 들을게요.
1: Under part of the contract seen by the New York Times, Charlie's Tale promised to return the vessel in good condition and replace or repair any injury to it aside from reasonable wear and tear. When the boat returned from filming in the Mediterranean, Olausen said, There was a crack in its hull. Parts of the rigging needed replacing, and it desperately needed repainting.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Neil Horan with Put a Little Love on Me.

0: Deep Dive Daily. The Odyssey hired their Viking ship. They say it came back damaged.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라우손 씨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인건비도 뺀 재료비 수준으로 청구서를 보내고 크리스마스 전에 문제를 깔끔히 마무리 짓고 싶어서 금액까지 깎아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지급받지 못했고 수리 작업 때문에 올 여름엔 배를 띄우지 못해서 센터 운영에도 큰 차질을 입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언론에 제보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어 속상할 법도 한데요. 그런데 정작 스톡홀름 극장에서 완성된 영화를 본 올라우손 씨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속상함 뒤에 어떤 마음이 들었던 것일까요? 마지막 파트 들어볼게요.
1: Despite the troubles, Olafsson said that he had loved watching The Odyssey at a movie theater in Stockholm. He had seen his boat about 10 times on screen, he said, largely in early scenes as Odysseus's flotilla leaves the siege of Troy. Of course, you can't see any real detail, Olafsson said, but for me it was, ah, there's Glad, there's my ship.
0: 네, 이런 속상한 일은 있었지만 올라우손 씨는 영화관에서 본 영화 자체는 정말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영화 초반 주인공 선단이 떠나는 장면에 그 배가 열 번쯤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올라우손 씨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네요. 화면에 크게 나오진 않지만 내 눈엔 딱 보이더라고요. 저기 있네! 저게 내 배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1: Oh, we're doing a little acting today.
0: Yeah. 아니 okay. 진짜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요.
1: Yes.
0: 이래서 그 뮤직 비디오 같은 데 보면 가끔가다 굉장히 고가의 뭐 슈퍼카들 막 나오고 이러잖아요.
1: Yeah.
0: 그게 진짜 실제로 그 슈퍼카스 오너스들이 그거를 거기에 빌려주는
1: Rental.
0: 거
1: 네,
0: 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돈도 있겠지만 자기 자동차가 이런 유명한 가수 뮤직 비디오에 나오면
1: yeah.
0: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1: Of course.
0: 오케이.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Despite the troubles, Olafsson said that he had loved watching The Odyssey at a movie theater in Stockholm.
0: 이런 속상한 일은 있었지만 올라우손 씨는 스톡홀름의 영화관에서 본 오디세이 자체는 정말 재미있었다고 해요. 라고 했고요. 연결해 볼게요.
1: He had seen his boat about 10 times on screen, he said, largely in early scenes as Odysseus's flotilla leaves the siege of Troy.
0: 영화 속에서 배가 열 번쯤 나왔는데 주로 오디세우스의 선단이 트로이 포위전을 끝내고 떠나는 초반 장면에 나왔다고 합니다.

0: 하루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한 바이킹 센터에서 오디세이 영화에 빌려준 배가 망가진 채 돌아왔대.
0: 아, 심했네. 영화사가 책임을 인정하면 좋겠네.
1: 네가 내 새 셔츠 빌려갔다가 김치 얼룩 여기저기 묻혀서 돌려준 거 생각나네.
0: 난 네가 내 세차 빌려갔다가 스크래치 내고 찌그러뜨려서 돌려준 거 생각나네.
1: 아이고, 뭐 김치 얼룩이나 스크래치나.
0: 그게 같니?
1: 그럼.
0: 너무 심하시잖아요. 김치 얼룩이랑 자동차 스크래치는요. 수리비, 뭐 이거 수리, 옷은 수리.

0: 하는 건 아니지만 차이가 많이 납니다.
1: But it was a very expensive shirt.
0: 아, 그랬군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명품 셔츠였군요.
1: 명품!
0: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마유 대사였습니다. 영화사가 책임을 인정하면 좋겠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Okay, I'll own up to. I hope the studio owns up to it.
0: 음? Own up to. Own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소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1: Yeah. Right. Yeah. It's an interesting word, own. If you use it in this way, own up to it, it means that you should admit that you've done something wrong, that you've made a mistake.
0: Okay.
1: But Sam, we also use this word, you should own it.
0: Uh-huh. 아, 그거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1: No.
0: 받아들여야 된다는 느낌이잖아요,
1: yeah,
0: right?
1: Like just accept it just and be it. Proud it.
0: 아,
1: proud of it.
0: 받아들여다.
1: Or if you made a mistake, just own it. We say. And it's very similar to own up to it.
0: 어, yeah. 어떻게 보면 own up to something을 훨씬 더 줄여서 간편하게 쓰려면 own something도
1: just
0: 가능하겠네.
1: Just own it, okay? 아, just own it.
0: 그냥 그 네 거야. 너가 잘못한 거잖아.
1: Yeah, don't make excuses. Just own it.
0: 어, 이거 한 번에 두 개를 가져가는 느낌입니다. Yeah. 그래서 own up to something 한다는 게 뭔가 예를 들어 잘못, 책임 등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그 something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실수, 범행, 뭐 거짓말 등등 좀 안 좋은 게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1: Usually, 네. usually. It is for something that you've done something wrong or that you're responsible for something. 아하. And you are not saying, I am responsible.
0: 어, 이거 내 잘못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hey. Just own it.
1: Just
0: or
1: own it.
0: Just own up, up to it.
1: Yes.
0: Okay. 대화에서 몇 개 표현 더 보면요. 크쌤이 이런 말을 해요. 오디세이 영화에 빌려준 배가 망가진 채 돌아왔대. 여기에서는 사실 뽑을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빌려줬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돼요.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A를 B에게 빌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까요?
1: So lend A to B.
0: Lend A to B.
1: Yeah.
0: 이거 솔직히 말해서 실수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1: Really?
0: 많은 분들이 lend와 borrow를 반대 개념인데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That can be confusing.
0: So, yes. So lend는 빌려주는 거고 borrow는 빌리는 거고. 그렇죠?
1: That's right. That's right.
0: 그리고 lend의 과거는 lent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소소할 수 있는데 영작 같은 거 할 때 엄청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1: Yeah, that's right. a very good point. Yeah, lend and borrow.
0: 그러면 lend는요, 쌤, 빌려준다라고 할 때 돈만 빌려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뭐 물건이나 이런 게 될 수 있을까요?
1: Oh, yeah, of course. You can like lend, you know, your shirt or your car.
0: Right?
1: Yeah, absolutely. It doesn't always have to be money.
0: 아, 물건이든 돈이든 빌려주는 건 다 lend로 가능하다.
1: That's it.
0: 오케이. 자, 그렇다면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1: A Viking Center says the ship they lent to the Odyssey came back damaged.
0: That's messed up. I hope.
2: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M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That's our show for today.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도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1: Yes, thanks so much for hanging out with us this week. It's our final song for the week. It's Janet Jackson with Together Again.
0: 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Yes, have a great weekend and we'll see you next week.
0: Bye-bye.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 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2: 제임 선생님, My mind went blank라고 하는 문장, 과연 무슨 뜻일까요?
3: Blank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니까 If you say that your mind went blank, you're saying that what you were about to do or say, your thoughts just disappeared.
2: 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군요.
3: Exactly.
2: 자, 두 번만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3: My mind went blank. My mind went blank.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EBT 있는 영어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을 매일매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EBT 있는 영어에서 함께하세요.
3: Join us every day.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친구와 함께 계획을 세울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우고 있죠. Mm-hmm.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울까요?
1: Well, today our sentence is, I'm really glad we did this.
0: 자, 계획을 세우고 이제 만났어요.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에 헤어질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정말 좋아요라는 뜻의 표현이죠. I'm really glad we did this.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개 있죠. 일단 really, 정말로라는 표현이고요. We, 우리라는 표현이고, 뭐 did, do의 과거 형태이고, this, 이거. 라는 뜻의 단어죠. Glad는 뭐 기쁜 뭐 이런 뜻의 표현이잖아요. So I'm really glad we did this.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정말 좋아요 라는 뜻인데 이 단어들이 다 모아서 어떻게 이 표현이 된 건지 먼저 이 문장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은 다시 한번 뭐였죠?
1: I'm really glad we did this.
0: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정말 좋아요라는 표현이죠. 자, 영어는 어순이 반대니까 정말 좋아요가 먼저 나오겠죠. 그런데 누가 정말 좋은 거죠? 내가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I'm really glad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기뻐요라는 말이죠. 영어는 보통 누가 기쁜지 앞에 주어가 꼭 나옵니다. 물론 생략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써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lad는 기쁜이라는 뜻인데 happy랑 비슷하긴 한데 특정 이유로 기쁘다라고 말할 때는 보통 glad를 많이 쓰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m really glad. happy보다는 glad를 이 경우는 많이 씁니다. I'm really glad. 정말 기뻐요. 근데 왜 기쁜지 이제 뒤에 이유를 얘기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기쁜 거잖아요. 자, 우리가 뭐뭐를 했다라고 할 때는 We did 뭐뭐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우리가 했어요. 과거 형태니까 do의 과거인 did를 쓰는 거죠. I'm really glad we did 뭐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는 거를 물론은 뭐 we met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we did this 라고 하면 요 this 자체가 이것이란 뜻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함께 했던 모든 것을 다 대변해 줄 수 있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함께한 활동, 경험 자체를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한 거죠. I'm really glad we did this. I'm really glad we did this.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원래는 I'm really glad that we did 뭐뭐라고 해서 문법적으로는 that이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that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략하고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그냥 그대로 한번 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m really glad we did this. I'm really glad we did this. 이런 식으로요. 그럼 같이 연습해 볼까요?
1: I'm really glad we did this.
0: I'm really glad we did this.
1: I'm really glad we did this.
0: I'm really glad we did this.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practice.

0: practice.
1: 자, 이제 패턴 연습 해볼 텐데요.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2: Well, our sentence, I'm really glad we did this. We'll keep I'm really glad, but we'll change we did this to a different sentence, basically, a subject and verb.
1: 네, 그래서 I'm really glad, 정말 기뻐요 뒤에 다른 주어와 동사를 넣어서 어떠어떠 해서 정말 기뻐요라는 말을 만들어 볼 텐데요. We did this 대신에 다른 문장이 오면 됩니다. 이 패턴도 사실은 that이 있는 건데 생략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Mm-hmm. 자, 그럼 어떤 문장들을 뒤에 한번 넣어볼까요?
2: Well, here's an example. I'm really glad you mentioned that.
1: You mentioned that. 당신이 그거를 말해서 혹은 뭐 그 얘기를 꺼내줘서 뭐 이런 뜻이죠. Mention이라는 게 말을 해서 뭐 언급해서라는 뜻이죠. I'm really glad you mentioned that. 그 얘기를 꺼내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뭐 기쁘다, 다행이다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겠네요.
2: I'm really glad we talked.
1: I'm really glad we talked. Talked. 대언 뭐 말을 하다인데 사실 talk는 그냥 말하다가 아니라 대화하다의 뜻도 있어요. Conversation이 대화잖아요. 근데 talk로 그냥 conversation 대신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talk 자체가 이야기를 나누다, 대화하다라는 뜻이죠. I'm really glad we talked.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서 대화를 해서 정말 좋아요라는 뜻입니다. 잭쌤, 우리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고 즐겁게 노니까 너무 좋았어요. Today was so fun.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2: I'm really glad we spent time together.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서 정말 좋아.
1: 네, 우리 자주 놀아요. 네, today was so fun.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라는 표현이죠. 뭐 비슷한 맥락으로 I'm really glad we spent time together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Spend time together는 함께 시간을 보내다 라는 뜻이죠. 이 spend가 시간을 보내다 라는 뜻이 있어요. 물론 뭐 돈을 쓰다 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we spent time together. 우리가 시간을 함께 보냈다. I'm really glad we spent time together.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서 정말 좋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When else can we use this?
2: You could say, I'm really glad nobody got hurt.
1: I'm really glad nobody got hurt. Nobody. 그 누구도 라는 뜻이고요. Get hurt는 다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라는 말이네요.
2: I'm really glad you came.
1: 당신이 와줘서 정말 기뻐요 라는 뜻이죠. You came. 당신이 왔다 라는 말이니까요.
2: I'm really glad it worked out.
1: 자, work out 이라는 표현이 해결되다 라는 뜻이에요. Work 자체로는 뭐 일하다, 뭐 작동되다, 해결되다 라는 뜻도 있는데 work out 이라고 하면 해결되다 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work out, I'm really glad it worked out. 그래서 여기서는 out이 없어도 사실 it worked 까지만 얘기해도 말이 되는데 out까지 붙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해결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거죠.
2: I'm really glad the rain stopped.
1: 날씨 얘기할 때도 우리가 이 표현을 쓸 수 있어요. The rain stopped. 비가 그쳤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I'm really glad the rain stopped. 비가 그쳐서 정말 기뻐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2: I'm really glad that's behind us now.
1: That's behind us now. 자, 이 표현은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 뒤에 있다? That's behind us라고 했는데요. Behind us, 우리 뒤에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과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은 우리의 과거에 있어서 다행이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논할 게 아니다. 이제 뭐 우리 이제 과거다. 뭐 이 얘기죠, 그죠? 아, 네, 그래서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뭐 한두 개 정도 더 해볼까요?
2: Okay. I'm really glad they found it.

0: really glad you found Start English. 여러분들이 Start English를 찾아서 너무 기뻐요. 그리고 I'm really glad you told someone about Start English. 누군가에게 Start English에 대해서 말해주셔서 너무 기뻐요. 말 안 해주셨다고요? 해주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I'm really glad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I'm really glad 주어 동사라는 이 표현을 같이 연습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연습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1: I'm really glad you mentioned that.
0: I'm really glad you mentioned that.
1: I'm really glad we talked.
0: I'm really glad we talked.
1: I'm really glad nobody got hurt.
0: I'm really glad nobody got hurt.
1: I'm really glad we spent time together.
0: I'm really glad we spent time together.
1: I'm really glad you came.
0: I'm really glad you came.
1: I'm really glad it worked out.
0: I'm really glad it worked out.
1: I'm really glad the rain stopped.
0: I'm really glad the rain stopped.
1: I'm really glad that's behind us now.
0: I'm really glad that's behind us now.
1: I'm really glad they found it.
0: I'm really glad they found it.
1: I'm really glad you got the job.
0: I'm really glad you got the job. 잘하셨어요. I'm really glad 주어 동사 좀 생각할 게 많은 패턴이긴 하죠. 이런 걸수록 여러분들이 많은 예문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대화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보세요.
2: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정말 좋아.
3: 나도. 우리 더 자주 만나야겠다.
2: 그러자. 다음 주 같은 시간 어때?
3: 좋아. 그때 보자.
0: 아, 너무 재밌었나 봐요. 그쵸? 또 만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정말 좋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1: 아하.
0: 자, 이 표현은 여러분 이제 술술 나와야 합니다. 나도. 뭐 이거는 쉽죠. 그쵸? 나도. 우리 더 자주 만나야겠다. 우리 더 자주 만나야겠다. 아, 이 말도 사실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기는 해요. 네, 뭐뭐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we should 이렇게 시작합니다. we should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요. 요거 생각하면서 한번 작문해 보시고요. 그러자 다음 주 같은 시간 어때? 아, 그러자 라고 할 때는 let's do that.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어 하나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다음 주는 뭐 next week인데 영어에서는 맨 뒤에 오잖아요. 그렇죠? 같은 시간? 같은 시간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좋아. 그때 보자. 아,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뭐 see you then?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자, 어떤 표현들이 나왔는지 그러면 영어로 대화를 듣고 오겠습니다.
4: I'm really glad we did this.
5: Me too. We should do it more often.
4: Absolutely. Same time next week?
5: It's a date.
0: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정말 좋아.
4: I'm really glad we did this.
1: I'm really glad we did this.
0: 그렇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로 슬슬 나오죠. I'm really glad we did this. 네, 우리가 이걸 해서 너무 좋아. 즉,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너무 좋다. 우리가 오늘 이런 경험을 같이 해서 너무 좋다라는 말이었죠. 나도 우리 더 자주 만나야겠다.
5: Me too. We should do it more often.
1: Me too. We should do it more often.
0: 나도.
1: Me too.
0: 뭐 이건 간단하네요, 그쵸? 우리 더 자주 만나야겠다.
1: We should do it more often.
0: 자, we should 뭐뭐는 우리 뭐뭐 해야겠다 라는 표현이에요. Do it. 여기서 it은 만나는 거죠, 그쵸? 그래서 do it. 그걸 더 해야 되겠다 라는 뜻으로 we should do it more often. More often은 더 자주라는 말이죠. We should do it more often.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말했더니 그러자. 다음 주 같은 시간은 어때?
4: Absolutely. same time.

0: Time next week?
1: Absolutely. Same time next week?
2: 그러자라는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1: Absolutely.
2: Absolutely라고 했죠? 원래 absolutely라고 하면 전적으로, 틀림없이 이런 mm-hmm. 뜻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틀림없이 하자라는 의미로 그럽시다라는 뜻의 absolutely입니다.
1: 저번에도 definitely 나왔어요.
2: 비슷해요. 맞아요. 비슷하죠. 그래서 definitely, absolutely, for sure 뭐 이런 표현들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다음 주 같은 시간 어때? 라는 표현도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했네요.
1: How about 안 나왔어요?
2: 네.
1: Same time next week?
2: 그쵸. 그냥 same time next week? 이렇게 얘기를 했죠. Same time, 같은 시간, 다음 주, next week?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여기서도 역시 next week이 뒤에 왔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같은 시간이지만 영어로는 같은 시간 다음 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질문으로 이렇게 억양으로 어때? 라는 표현을 해준 거죠.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좋아, 그때 보자 라고 대답했죠.
3: It's a date.
1: It's a date.
2: It's a date? 그러면 둘이 이제 사귀는 건가요? 아니죠.
1: It's not 100% clear.
2: 맞아요.
1: But probably not.
2: It's a date. 여기서 date가 나왔다고 해서 진짜 사귀는 거는 아닙니다. 친구끼리도 쓸 수 있고요. 그냥 뭐 직장 동료끼리도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Mm-hmm. It's a date는 예약 확정.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약속 날짜 확정이다의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Date가 요일을 뜻하는 거잖아요. 날짜. 그래서 날짜 확정이야 라는 의미로 It's a date. 그날 봅시다 라는 의미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굳어진 표현으로 요대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 다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1: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4: I'm really glad we did this.
3: Me too. We should do it more often.
4: Absolutely. Same time next week?
3: It's a date.
2: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2: 자, 오늘의 미션 문장은 I'm really glad we did this 였잖아요. 여기서 억양 중요하죠. Really did. 여기를 좀 더 강조해 주면 돼요. 우리 한 번만 연습해 볼까요?
1: I'm really glad we did this.
2: I'm really glad we did this. 네, 복습하면서 많이 연습해 주세요.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1: Great job, everyone.
2: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였습니다.
2: Speak now.
1: Start English.

0: 안녕하세요. 작가이자 책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북튜버 김겨울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또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꼭 필요한 것, 바로 시간인데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마음을 써서 고민하는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죠. 제가 처음으로 썼던 독서의 기쁨이란 책에서도 책과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책 읽는 시간을 사랑해보세요. 책을 만나고 조금씩 알아가고 천천히 가까워지는 그 모든 순간들은 지금껏 알지 못했던 수많은 세계를 만나게 하고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변화라는 소중한 경험도 하게 될 테고 말이죠.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appy Friday, everyone. This is Juch.
0: 네, 사실 하다 보면 이게 뭐가 easy야 싶으실 수도 있어요. 난 이런 말 생전 해본 적도 없고 할 것 같지도 않다 싶은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따지고 right. 보면 별로 어려운 단어도 없고
1: right.
0: 네, 그리고 살면서 한 번쯤은 할 수 있을 그런 말들만 골라보려고 했습니다.
1: 어렵다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지만
0: 네.
1: 어렵다 해도 우리가 쉽게 easy하게 잘 풀어드릴 테니까 don't think of it as a difficult language.
0: 약장사 같이.
1: We will make it easy for you. 영어
0: we'll
1: 약이죠. 영어 약.
0: We'll try. 정말.
1: Of course.
0: That's for sure. 네, 하여튼 그 쉽다는 게 다른 것보다도 아 맞아 이런 말은 할 것 같아. 알면 좋겠어라는 생각이 쉽게 들고
1: That's
0: 또
1: right.
0: 예, 입에서 나오기에 막 복잡하고 그런 말 아니면은 난 쉽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 Of course.
0: 자 오늘은 말이죠 비가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오는 날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1: Suddenly it's raining.
0: Raining, like
1: it's pouring.
0: 그렇죠, 막 퍼붓는 거죠 지금. 자 이럴 때는 운전할 때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운전하고 있는 도중에 폭우를 만나는 경우, 야 앞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다. 혹은 잠깐이라도 차를 세우자 같은 말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이런 거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 확실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오케이.
0: 자,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1: Okay. 와,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온다.
0: 오, 지금 앞이 거의 안 보여.
1: 잠깐 차를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 야,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운전하는 것보다 그게 더 안전하겠다.
1: 그래, 좋은 생각이야. 조심하게 가는 게 낫지?
0: 그럼. 선생님 이런 yeah. 적 있어요? 비가 팍 오는데 운전해야 되는 경우.
1: Of course. 저는 이제 미시간주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가지고 비도 많이 오지만 여름에 겨울엔 눈이 그렇게 많이 와요. So it snows a lot. When it snows so much, you can't see beyond several meters.
0: 어머나.
1: So it can be just as dangerous.
0: 아, 그러니까 몇 미터 앞까지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like, 할 때 you cannot see beyond a few meters.
1: Beyond several meters. Yes.
0: Oh, several meters.
1: So it's very dangerous. Because we call it severe snowstorm. We have a lot of snowstorms,
0: 그렇지.
1: like rainstorm.
0: 어.
1: So it's better to just stop and wait and then go.
0: 아, 이게 yeah. 거의 생활화되어 있는 일이겠네, 선생님. Yeah.
1: 6 months of winter.
0: 어, what?
1: In Michigan, yes.
0: Really?
1: Yeah.
0: 아, 그렇구나. 자, 여기에서도 지금 눈이 아니라 그러니까 snowstorm이 아닌 지금 rainstorm, rainstorm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1: Right, right.
0: 자, 그래서 비가 갑자기 엄청 많이 온다라고 하면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1: Mm-hmm.
0: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운전하는 것보다는 좀 멈췄다 가는 게 안전하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1: Right.
0: 자, 먼저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오네라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1: It's raining really hard out there.
0: It's raining really hard out there.
1: Right.
0: 자, 일단 it's raining. 먼저 보면은 비가 오고 있네요. It's raining. 그런데 right. 어느 정도로 정말로 세게 really hard. 근데 어디에서? 저기 밖에서 out there.
1: Out there.
0: 네.
1: Outside, right?
0: 그렇죠.
1: It's raining really hard 해도 좋고
0: 네.
1: 한 단어로
0: 네.
1: it's pouring out there.
0: 그렇죠.
1: 근데 그냥 pouring 아니고 응. it's pouring out there.
0: It's pouring out there.
1: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It's raining cats and dogs.
0: 네.
1: 그 표현 자체가 원래 너무 비가 많이 세게 내려서 It's pouring out there.
0: It's pouring out there. 그러니까 개하고 고양이하고 싸우면 굉장히 시끄럽나 봐요. 근데 그게 비 오는 거고 뭐예요, 선생님? 지금 고양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1: Sound effects.
0: 아, 그렇구나. 네, 저희가 사운드 우리가 다 알아서 해야 돼.
1: 아, 예, 예.
0: 아, 정말 가성비 높은 이런 프로그램.
1: CG 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0: 그렇죠. 자, 그래서 it's raining, pouring. 혹은 그러니까 raining이 세게 아주 강조하다 보면 pouring, 퍼붓는다라는 말을 P-O-U-R로 얘기할
1: yes.
0: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풀어서 말하자면 it's raining really hard. 그다음에 out there라고 합니다. out there는 저기 저 바깥에라는 말이 되는 건데요.
1: Right.
0: 당연히 밖에 내리지 차 안에 비가 내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it's raining really hard. 까지만 해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out there라는 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붙이더라고요.
1: Yeah, it's pouring out.

0: outside. It's 네. pouring out there.
1: 그렇죠.
0: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네. it's just the way we talk.
1: 그렇죠.
0: 그냥 하는 표현이에요.
1: 어.
0: Wow, it's really sunny outside.
1: 어.
0: 당연히 outside지.
1: 그렇죠.
0: 건물 안에 햇빛이 쨍쨍하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1: 네.
0: But it's just the way we speak.
1: 네. Yeah. 그냥 그렇게 막 그냥 그런데요, 그냥. 네.
0: 그렇답니다.
1: 네. 네. It's raining really hard out there. 저 바깥에 보니까 비가 저렇게 많이 올 수가 있니? 라고 했더니 지금 앞이 거의 안 보일 정도야 라는 말을요.
0: Yeah, visibility is terrible right now.
1: 네, yeah, visibility is terrible right now.
0: Right.
1: Visibility라는 말이 그렇게 들으시면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실 것 같은데 시야, 가시거리를 말하게
0: yes.
1: 되는데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어릴 때. 사실 이게 일상적인 단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0: Right.
1: 근데 항상 그 날씨에 대해서 저희 이제 my mom is a pilot.
0: Pilot, that's
1: 그러니까
0: right.
1: 항상 시야가 어떠네, 가시거리가 어떠네 라는 얘기를
0: 듣고 자르셨구나. 아.
1: 그게 남들도 다 아는 말인 줄 알았어요.
0: We often ask the question when you're driving a car, truck or how clear is it outside?
1: Right.
0: Another way is what's the visibility like outside?
1: What's the visibility like outside?
0: Yeah. How is the visibility?
1: How's the visibility?
0: That's how we use it.
1: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영어를 또 그렇게 아주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은 아닌데 이 visibility라는 말만큼은
0: 필수죠.
1: 네.
0: 파일럿으로서.
1: 그래서 네. 야, 저 visibility가 참 좋구나. 그게 뭘까? 알더니 그게 가시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시야,
0: right.
1: 얼마나 맑게 깨끗하게 보이는가, 먼 거리까지.
0: Yeah. That's right.
1: Visible 하면은 눈에 보이는 이란 말이 되죠.
0: Yes.
1: 근데 visibility라고 하니까 어디까지 얼마만큼 명료하게 보이는가. 그 visibility가 아주 안 좋다. Visibility is terrible. 아까도 visibility is great, 아주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0: right.
1: visibility is terrible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안 보인단 말이에요.
0: So because it's raining so much, it's hard to see out like beyond certain like distance. So the visibility is really bad.
1: 네.
0: You can't see much.
1: 그렇죠.
0: Visibility is terrible.
1: 방금 보신 것처럼 저렇게 영어로 막 풀어서 얘기하는 게 쉬워 보이진 않잖아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you just can't see beyond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말을 풀어서 하는 것보다 간단히 가시거리가 안 좋네. Visibility is terrible. 이게 훨씬 간단하게 여겨지긴 하네요.
0: 너무 안 좋아요.
1: 너무 안 좋아요.
0: Terrible.
1: Terrible right now. 그렇습니다. 자, it's raining really hard out there. 그다음에 visibility is terrible right now. 유난히 R이란 발음이 여러 번 나오는 그런 right.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2: It's raining really hard out there.
3: Yeah, visibility is terrible right now.
1: Visibility is terrible right now. 아까 right.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런 그 시야 혹은 가시거리가 어느 정도예요? 좋아요? 나빠요? 라고 물을 때
0: right.
1: What's the visibility like today?
0: Right.
1: 하면 돼요. Out there. 이렇게.
0: Out there. That's also perfect. But you can also say how is the visibility?
1: How is the visibility?
0: This morning.
1: 그렇죠.
0: 이 표현은 진짜 많이 쓰는 지역이 안개가 많은 지역이에요.
1: 오.
0: 특별히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가면 아침 저녁으로 안개가 진짜 많아요. 특별히 아침에.
1: 에휴.
0: So there you can see like the haze, the mist like actually covering the road. You can't see very far.
1: 오.
0: So they tell you the visibility this morning is well 50%.
1: 맞아요.
0: The visibility is 60%, 70%. 이렇게 막 이렇게 안내하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네. 주로 잘 쓰는 어휘들이
0: yes.
1: 그 지역마다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0: right.
1: 단풍이라는 단어가
0: foliage.
1: foliage라는
0: That's
1: 단어가
0: right.
1: 그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미국을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어떤 지역에서는 단풍을 별로 볼 일이 없어가지고
0: 없는 지역이 더 많아요, 솔직히.
1: 네. Yeah. We don't use those words 이런 말을 하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았어요.
0: 그럼 우리 안 써?
1: 안 쓰는데.
0: 단풍이 없기 때문에.
1: 그러니까. 근데 저게 단풍이 정말 많은 뭐 캐나다와의 그 접경 지역
0: 맞아요.
1: 같은 경우는
0: Northern U.S.
1: They use yeah. that word all the time.
0: Yeah.
1: 네.
0: Especially Northeast America,
1: a
0: lot of trees. That we have, there, you need to have the fall season to have the foliage.
1: Right. 그렇죠. 가을이라는 시절, I mean, 그 계절이 뚜렷이 있는 곳이, 뚜렷하게
0: 네.
1: 있는 곳이 이 foliage라는 단어를 쓰겠군요.
0: 단풍이 있는 거죠. 네.
1: 그러니까 F-O-L-I-A-G-E. 나중에
0: yes.
1: 이제 가을이 되면 그 단어가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안개가 아주 많이 끼고 또

0: 같은 것이 많이 껴서 이제 가시거리가 많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visibility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쓰인다는 거죠.
1: Yes.
0: How is the visibility? 그러면 oh, visibility is terrible right now.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1: It's raining 자, a lot.
0: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렇다면 잠깐 차를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 I'm thinking about pulling over for a bit.
0: 네, I am thinking about pulling over. For a bit. 자, 사실 이걸 직역하자면 나는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I am thinking, 그 다음에 about, 그 다음에 동사에 ing를 붙여서 뭐뭐 right. 할 것을 이런 말이 되는데요. 결국 이 말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통 위험한 상황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혹은 휴식이 필요할 때 혹은 뭔가 확인해야 될 때 잠시 기다려야 될 때 잠깐 갓길에 천천히 차를 세우는 것이 필요한데 내가 그러려고 하거든? 너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러려고 하거든? 이런 뜻을 하는 말이 바로 I'm thinking about pulling over가 되겠습니다.
1: When you're pulling over, it's a very commonly used expression when you're driving. You're stopping the car temporarily. 잠시, 임시로. Pull over. 가장 많이 쓰는 이 표현을 쓴 사람이 경찰이잖아요.
0: 그렇죠.
1: The police. Pull over. Pull over.
0: Pull over.
1: Diane, pull over.
0: 이제 어떻게 알아듣겠어?
1: 워낙 유명하시니까. Oh, 이보영 쌤, pull over, please. You are speeding. 이렇게 할 수 있겠죠.
0: 그렇죠. Oh, then I would say, I got busted.
1: 아이, 들켰다. 걸렸다.
0: 그렇죠. 걸렸다. 자, pull over. P-U-L-L 하면 당기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문 열 때 당기세요, 미세요. 그러면 꼭 pull 할 적에 미는 사람 있고.
1: 푸시하는 사람 있고.
0: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pull 하면 당기다라는 말이 되는데 pull over. 앞으로 막 질주하는 것을 내가 당겨서 세운다라고 할 때 서지 않잖아요. 좀 서서히 쓰게 되죠.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ull over 하면 이렇게 갓길에 서서히 차를 대면서 일부러 멈춘다는 말이 되는데 stop the car 하게 되면 갑자기 차를 세운다는 말이 되는 거죠.
1: Right,
0: 그러니까
1: right.
0: 당장 차 세워 하면 stop the car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신호등에서 차를 세웠다 하면 stop the car at the light. 하지 그때는 pull over라고 right. 하지 않는다는 거죠.
1: When you're pulling over, you're changing lane to the right. We call it the shoulder.
0: Shoulder.
1: Pull over to the shoulder. 네. 이렇게 표현 많이 해요.
0: 그렇죠. 그러니까 yeah. 갓길에 그 yeah. 어깨길 같다고 그래서 shoulder라고
1: That's
0: 한다면서요.
1: Right. Yeah.
0: 자, 여기서도 I'm thinking about pulling over for a bit. 아주 오랜 아니지만 잠깐 동안이라도 for a bit. 잠깐만이라도 차를 pull over 하는 것을 내가 생각 중이다. 이 말은 나 그러려고 하는데 너 괜찮길 바래. 거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 Right.
0: I'm thinking about pulling over for a bit. 자, 이 부분 들어볼까요?
2: I'm thinking about pulling over for a bit.
0: I'm thinking about pulling over for a bit. 비가 너무 심하게 내리니까 잠깐 차를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제안하는 것에 가깝겠습니다. 그래서 I'm thinking about pulling over for a bit 이렇게 말했더니 그래 그렇게 하는 편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하고 가는 것보단 더 안전하겠다라는 말을요.
1: That might be safer than driving in this mess.
0: That might be safer than driving. 그 다음에 in this mess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요.
1: Right.
0: In this mess. 그 M-E-S-S 다 아시는 단어예요. Yeah. 그 this room is so messy 할 적에 그 mess잖아요.
1: 이게 엉망이야.
0: 그렇죠. 엉망진창인 상태다. 뭐가 막 어지럽혀져 있는 것도 mess가 되는 거고요.
1: Right.
0: 이렇게 쉽지 않은 가시거리도 짧고 그다음에 비도 너무 많이 와서 길도 미끄럽고 정말 엉망인 상황이다. 이것도 mess라고 하는군요.
1: 난장판이다. This is a mess.
0: 네.
1: So something is so not organized.
0: 아,
1: it's a mess.
0: It's a mess.
1: Yeah.
0: 아주 어려운 상황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 Right.
0: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하는 것보다는 than driving. 뭐가 어떻다고요? That might be safer. 즉, pulling over for a bit 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군요.
1: It's safer to just stop and wait until the rain stops.
0: 그렇습니다.
1: Instead of driving in this rain. It's dangerous.
0: 그렇습니다. Yeah. So that might be safer than driving in this mess. 이때 that라고 하는 건 pulling over for a bit를 가리켜서요.
1: Yes.
0: 앞사람이 말한 걸 그대로 받아서 그게 좋겠네 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처럼 that might be safer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자 그랬더니 그래 좋은 생각.

0: 야, 조심하는 게 낫지.
1: Yeah, good idea. I'd rather be careful.
0: Good idea. I'd rather be careful. 나는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조심하는 것을 선택하겠어 라는 말이 됩니다.
1: 이런 표현도 배웠잖아요, 우리. 네. Easy English에서. Better safe than sorry.
0: Better safe than sorry.
1: Better safe than sorry.
0: 그렇습니다. 유비무환이다 라는 뜻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럴 경우에는 better safe than sorry.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것이 훨씬 낫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1: 그걸 더 쉽게 표현하자면 네. I'd rather be careful.
0: I'd rather be careful.
1: That's right.
0: 그렇군요. 그러니까 would rather. 를 이제 좀 짧게 말하니까 I would rather를 그냥 I'd rather라고만 한 건데요.
1: Right.
0: 이거 은근히 자주 나오죠. Rather 이 말이.
1: Yeah, that's right.
0: 네, 차라리 뭐뭐 하는 나 차라리 뭐뭐 할래라고 말할 때 I'd rather.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모험을 하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I don't want to take risks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 I'd rather be careful. 막
1: right.
0: 운전을 계속 빨리 가서 해서 어디까지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전하게 쉬었다 가는 게 낫겠다. I'd rather be careful.
1: It means it's better to be careful
0: 그렇습니다.
1: than not careful.
0: 맞아요. 자,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2: That might be safer than driving in this mess.
3: Good idea. I'd rather be careful.
0: 네, 자, 비가 많이 내릴 때 잠깐 쉬었다 가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 Mm-hmm.
0: 대화 전체 들어보세요.
3: It's raining really hard out there.
2: Yeah, visibility is terrible right now.
3: I'm thinking about pulling over for a bit.
2: That might be safer than driving in this mess.
3: Good idea. I'd rather be careful.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저희와 같이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1: Let's go.
0: 야, 저 밖에 좀 봐. 비가 엄청 오네. It's raining really hard out there.
1: It's raining really hard out there.
0: 어, 지금 앞이 거의 안 보여. Yeah, visibility is terrible right now.
1: Yeah, visibility is terrible right now.
0: 아무래도 잠깐 차를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I'm thinking about pulling over for a bit.
1: I'm thinking about pulling over for a bit.
0: 야,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운전하는 것보다 그게 더 안전하겠다. That might be safer than driving in this mess.
1: That might be safer than driving in this mess.
0: 좋은 생각이야. 조심하는 게 낫지. Good idea. I'd rather be careful.
1: Good idea. I'd rather be careful.
0: 여기까지입니다. Yay!
1: Good job, everyone.
0: 큰 소리로 잘 따라하셨어요. Mm-hmm. 자,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ge.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였고 마감은 가까워지는데 초조한 마음과는 달리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죠. 이럴 때가 아닌데 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내 의지가 부족한 건가 자책하기 쉽지만 대체로는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럴 땐 생각을 단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야 할 일들을 적어서 눈앞에 딱 붙여놓고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1순위, 지금 해야 할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건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일이 잘 되든 아니든 이 시간엔 이것만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나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 때문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꼭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좋아요가 없던 세상을 기억하시나요? 2009년 2월 한 SNS 플랫폼에서 놀라운 발명품을 선보입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 버튼이었죠. 손쉽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이 버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사회적 인정이라는 중독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SNS에 글을 올리면 수시로 확인하고 좋아요 개수가 적으면 왠지 부끄러운 기분이 들죠. 혹시 지금도 좋아요 숫자를 확인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숫자로 다 표현되지 않는 진짜 사회적 소통에 집중해보면 어떨까요?

도미오카는 자기도 모르게 흥분하여 주먹을 꽉 쥐고는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부친이 남긴 낡은 적도통과 증명서가 저쪽 벽에 붙어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토지와 가정과 일과 사회,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의 무게가 어릴 때 메던 책가방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달리기 시작하면 책가방 속에서 셀룰로이드 필통 소리가 울렸다. 그러나 이제 그가 달려도 등에서는 아무 소리도 울리지 않는다. 미시마 유키오 단편집 아름다움이 사람을 죽일 때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션 멘데스의 In My Blood 듣고 왔습니다. 북로드에서 펴낸 미시마 유키오 단편집 아름다움이 사람을 죽일 때의 한 부분으로 오늘 북카페 시작을 해봤습니다. 아름다움이 사람을 죽일 때 이 소설집은 우리 북카페 소설 북클럽 시간에 만난 적이 있죠. 거기서 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이 포함된 거 말고 복수라는 다른 단편으로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여기 수록된 공작이라는 소설의 일부를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심지의 번역으로 만나게 된 책이고요. 지금 이 도미오카는 27마리 공작떼를 살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작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몇 시간씩이나 그 놀이공원의 공작들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좀 수상하게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형사가 도미요카를 찾아가서 좀 이상한 것이 없나 이렇게 살피는 과정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도미요카가 여기서 막 독백을 하는데 그 독백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 소설 속의 인물일 수 있지만 도미요카가 하는 얘기가 묘하게 우리 마음속을 파고들고 흔들어놔요. 마치 내 안에도 있었던 어떤 감정, 근데 그 위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던 그런 감정을 이렇게 막 부추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지점이었거든요. 어릴 때는 달리면 책가방 속에서 그 셀룰로이드 필통 소리가 막 그렇게 크게 덜컹덜컹 울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된 지도 한참 된 지금에 와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어깨 위에 올려진 것이 너무나 많죠. 지금 가정, 토지, 일, 사회, 도미요카가 나열하는 거 말고도 아마 우리 카페인님들도 어른으로서 짊어진 무게가 정말 많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이제 이게 필통 하나처럼 소리를 내지도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잊게 된 것은 무엇인지를 이 책이 부추깁니다. 미시마 유키오의 문장이 또 너무 절묘하고 아름답기도 해서 한번 펼쳐보시면 남양특집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서늘한 기운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2시까지 북카페와 함께 흘러가 주시죠. 션 오노레논의 패러슈트 그리고 레이첼 플래툰의 패러플레이스까지 두 곡 띄워드릴게요.

일간 카페인 만날 시간이죠. 이번 주 주제는 휴식의 기술입니다. 장인은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쉬는데 뭐 기술이 필요한가요? 그냥 집에 누워있는 게 최고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휴식의 기술까지 논할 필요가 있나요? 하시는 분들, 어쩌면 진짜 이 휴식이 이미 몸에 싹 이렇게 흡수된 초고수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늘 또 일카 들으시면 그걸 더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의미를 파헤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일간 카페인 만나보시죠.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건 그냥 집안일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밀린 빨래를 몰아 돌리고 쨍한 햇볕 아래 탁탁 털어넣는 그 시간이 다른 무엇보다 마음 편안해지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반복 안에서 아주 제대로 쉬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격렬한 운동으로 땀을 흘려야 개운해지고, 어떤 사람은 이불 속에서 꼼짝 않고 드라마를 봐야 회복이 됩니다. 누군가는 빨래를 개면서, 누군가는 설거지를 하면서 마음이 가라앉기도 하죠. 쉬는 방법에도 취향이 있다는 것. 그래서인지 우리는 종종 남들이 근사하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쉬어보려 애쓰기도 합니다. 여행을 가야 진짜 휴식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어야 진짜 쉬는 거라고요. 하지만 몸에 맞지 않는 휴식은 아무리 흉내내봐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마음이 끌리지 않으면 그건 쉼이 아니라 또 다른 숙제가 되어버리니까요. 김민철 작가의 에세이 하루의 취향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것이 많을수록 가장 확실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은 나뿐이다. 나의 마음이 향하는 것들로 완성한 나만의 취향 지도 안에서 나는 쉽게 행복에 도착한다. 그 지도 위에서 가장 자주 머무는 곳, 어쩌면 바로 그곳이 가장 쉽게 도착할 수 있는 나만의 휴양지 아닐까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빨래를 개는 그 조용한 손놀림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완벽한 쉼표일 수 있으니까요.

휴일이 다가올 때 그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보고 싶었던 영화들을 몰아보거나 근교로 훌쩍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평일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휴일에 하고 싶은 일에 아주 담담하게 빨래라고 적어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윈터 플레이의 해피 버블 들려드렸습니다. 아, 이 음악은 들으면 정말 세탁기가 떠오릅니다.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는 그 세탁기 돌리고 막 거기서 빨랫감 넣고 빼고 말리고 뭐 개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노동, 집안일, 살림 뭐 해도 해도 티가 안 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오늘 일카에서처럼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나 자신을 말리고, 빨고, 말리고, 널고, 개고 하는 그런 뭔가 휴식을 손으로 만지는 행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빨래가 정말 나를 정화시키는 그런 활동이라서 빨래하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고 신성시하는 분들도 좀 있기도 하거든요. 아마 누군가에게는 빨래일 수 있지만 우리 카페인 분들도 누군가에게는 다른 행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리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청소기 돌리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세차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무엇일지 궁금해요. 남들은 이거 휴식 맞아? 라고 묻지만 나에게는 분명히 휴식이 되는 행위들 한번 찾아보시고 북카페에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이레빗의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 그리고 이무진의 청춘 만화 두곡 듣고 가시죠.

0: 애들 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세상의 끝. 그곳에서 전합니다. 세상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들. EBS 북카페 오리지널 더 클래식.

윤고은의 EBS 북카페 더 클래식 시간입니다. 만약 세상이 멸망하고 나와 도서관만 남는다면 우리는 어떤 책을 꺼내게 될까? 이 질문의 답이 될 작품 오늘도 열어볼게요.

세상의 끝, 마지막 남은 주파수로 전하는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을 보낼 곳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들어주세요. 세상의 끝, 그곳에 쌓아둘 이야기를 말이에요.

사하라 사막의 한복판. 비행기 한 대가 불시착합니다. 비행기에서 빠져나온 조종사는 애타게 주위를 둘러보지만 보이는 건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막뿐. 사람 사는 곳에서 수천 킬로미터는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지친 조종사는 모래 위에서 잠이 듭니다. 그런데 해가 뜨기도 전 낯선 목소리가 그를 깨웁니다. 저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놀라 눈을 뜬 그의 앞에는 신기한 차림의 사내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사방 수천 킬로미터 안에 인가 하나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갑자기 웬 아이가 서 있는 거지? 조종사는 어안이 벙벙하지만 아이는 태연하게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조종사는 얼떨결에 몇 번이고 양을 그려줍니다. 하지만 아이는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시 그려달라고 합니다. 지친 그는 결국 구멍 뚫린 상자 하나를 그려주며 말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양은 이 안에 들어있어. 그런데 뜻밖에도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순간 조종사는 오래전 자신이 6살 때 그렸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원시림에 관한 책을 보다가 코끼리를 삼킨 채 배가 불룩해진 보아뱀을 그렸던 그림. 하지만 어른들에게 그 그림을 보여줄 때마다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모자가 왜 무섭다는 거니? 그는 결국 화가라는 꿈을 접고 대신 비행기 조종사가 됐습니다. 그 후에도 그 보아뱀 그림을 늘 품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지만 누구도 그것을 보아뱀이라 알아보지 못했죠. 그런데 어쩌면 지금 눈앞에 이 아이라면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칩니다. 그는 자신이 그린 보아뱀 그림을 꺼내 보여주었죠. 그러자 아이는 말합니다. 나는 보아뱀 속에 갇힌 코끼리는 필요 없어.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그림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 그렇게 조종사는 사막 한가운데서 소행성 B612에서 온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린 왕자는 며칠에 걸쳐 자신의 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화산 셋과 바오밤 나무, 그리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줄만 알았던 장미꽃이 있는 별이었죠. 그 장미는 아름다웠지만 허영심 많고 까다로워 어린 왕자를 이리저리 부렸습니다. 지치고 실망한 어린 왕자는 결국 철새들의 이동을 이용해 별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죠. 떠나던 날 장미는 뒤늦게 서툰 진심을 내비쳤지만 어린 왕자는 그 마음을 헤아리기엔 너무 어렸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후회합니다. 그 어설픈 거짓말 뒤에 숨어있던 따뜻한 마음을 눈치챘어야 했는데 난 그때 꽃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거야.

프리실라 안의 I See You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더 클래식에서는 생텍쥐 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 펴두고 있습니다. 생텍쥐 페리가 비행사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죠. 공군으로 복무하면서 전투기를 몰기도 했고요. 우편항공회사에 취직해서 우편물도 나르고 화물을 나르는 비행도 했습니다. 파리에서 사이공 간의 장거리 비행기로 갱신에 도전한 적도 있는데 그때 이집트 사막에 추락한 거예요. 닷새 동안 사경을 헤매면서 사막을 걷다가 지나가던 상인에게 극적으로 발견돼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 소설 어린 왕자와도 겹쳐지죠. 생텍쥐 페리가 불시착한 사막에서 진짜로 어린 왕자를 만났던 건 아닐까요?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한 보아뱀 그림을 가진 조종사, 그리고 자꾸만 양을 그려달라고 조르는 어린 왕자. 두 사람 이야기 계속 들어보시죠.

어린 왕자는 조종사에게 그동안 거쳐온 별에서 만난 이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신하 없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 믿는 왕, 칭찬만 바라는 허영쟁이, 부끄러움에 술을 마시는 술꾼, 별들을 소유물처럼 세기만 하는 사업가, 쉬지 않고 가로등을 켰다 끄는 가로등지기, 그리고 한 번도 별을 떠난 적 없이 지도만 그리는 지리학자까지. 어른들의 세계는 그에게 하나같이 이상하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지리학자의 추천으로 어린 왕자가 찾아온 일곱 번째 별이 바로 지구. 그는 하필 장미가 가득 핀 정원에 다다랐고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장미가 사실 흔한 꽃 중 하나였다는 사실에 풀밭에 엎드려 울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같이 놀자는 어린 왕자에게 여우는 자신이 길들여지지 않아 그럴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길들인다는 게 뭐야? 어린 왕자가 묻자 여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야.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헤어질 때 여우는 비밀 하나를 건넸습니다.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여.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내가 장미에 쏟은 시간이 그 꽃을 소중하게 만든 거야. 너는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 영원히 책임이 있어. 그 말을 들은 어린 왕자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정원의 수많은 장미가 자신의 장미와 닮았을지언정 자신이 함께한 시간만이 그 꽃을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이죠. 이야기를 다 들려준 어린 왕자는 이제 자신의 별로 돌아가야 한다고 조종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곤 사막의 뱀에게 부탁해 자신을 물게 하고 나무가 쓰러지듯 조용히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조종사는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면 어린 왕자와 그의 별, 그의 장미꽃을 떠올립니다. 헤어지기 전 어린 왕자가 남긴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의 별들 가운데 어느 별에서 내가 웃고 있을 테니까. 아저씨에게는 마치 모든 별들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아저씨만은 웃는 별들을 갖게 되는 거지.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리지널 더 클래식 생택지 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 꺼내봤습니다. 이어서 로로스의 여기 우리가 만나는 곳 띄워드렸어요. 어린 왕자 펼쳐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카페인 분들. 아, 그런데 아무도 없는 세상의 끝에서 이 책을 펼쳤을 때 어떤 기분일까 상상하면서 오늘 이렇게 다시 읽어봤습니다. 혼자 남겨진 사람을 위해 써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일단 아무도 없어도 무언가를 사랑하는 법을 이 책은 알려줍니다. 여우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 영원히 책임이 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연습을 하게 해주죠. 사라진 것들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일 테니까요. 또 밤하늘을 올려다볼 이유를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어린 왕자는 조종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느 별에서인가 자신이 웃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별이 웃는 것처럼 보일 거다. 이렇게요. 세상 모든 사람이 사라진 뒤에도 하늘의 별들만은 여전히 누군가의 흔적으로 반짝일 수 있다는 그 말. 혼자 남은 사람에게는 정말 유일한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책을 펼쳐야 하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모이죠. 세상이 사라져도 사랑했던 기억만큼은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에 새기면서 더 클래식 마무리할게요. 이제 입으로 건너가면 김신지 작가가 제철 사문 들고 와서 반겨주실 겁니다. 존 레전드의 Under the Stars 듣고 가시죠.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 주인 박훈룡입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그래도 굳이 약국 한 켠 이 작은 책방을 찾아와 준 손님들은 한 분 한 분 기억하게 됩니다. 아, 그분은 비 오는 날 오셨지. 에세이 쪽을 한참 보다가 그 책을 사가셨지. 마치 책의 한 페이지처럼요. 사실 요즘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책을 주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먼 길 마다않고 일부러 동네 서점을 찾아오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종종 작은 이벤트를 열곤 합니다. 20고개로 책 제목을 맞히고 모르는 손님들끼리 책을 선물하고 제가 직접 제주까지 책을 배달하는 이벤트를 한 적도 있죠. 책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경험, 이게 참 특별하거든요. 읽고 싶었던 책을 직접 만져보고 우연히 괜찮은 책을 발견하고 책방 주인이 슬며시 다가와 건네주는 귤의 상큼함까지. 책방에 가서 책을 사보세요. 책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겁니다.

0: 지금 이 계절 가장 알맞게 잘 익은 산문을 찾으세요.
1: 제철 세계관의 첫 번째 펭귄,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0: 제철 산문. 이번 주 정말 여름의 절정이구나 싶은 무더위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더 반갑게 느껴지는 이 시간입니다. 절기 박사 김신지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작가님 잘 살고 계세요?
1: 진짜 너무 뜨거워요.
0: 맞아요. 우리 여기 근처 역에서 이 EBS 방송국까지 오는 길도 모험 같죠?
1: 정말 보도블럭에 그 가까이 있는 종아리가 타들어가는 것 같은 이 작년에는 겪어보지 못한 더위인 것 같아요.
0: 진짜 저는 제가 겪어본 여름 중에 가장 힘든 것 같아요.
1: 근데 요새 뉴스 보도 보면 이제 기상학자들이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한다.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다. 그 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0: 근데 와닿아요. 그럴 것만 같은 느낌.
1: 그러니까 추세적으로는 앞으로 더 더워질 수 있다는 것을 네. 이제 가정하고 하는 이야기여서 아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절기 박사여서 그런지 입추인데 왜 이렇게 더워요라는 이야기를 그렇죠.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0: 진짜 새로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새로 쓰기가 가능한가? 왜냐면 예측이 안 되니까.
1: 맞아요. 그 제가 제철기 쓸 때만 해도 어쨌든 그 전에 그 저의 그 5년 일기장 보면 쓴 얘기를 네.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5년치 10년치에 누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시기쯤에 내가 무엇을 했다 이렇게 그렇죠. 썼던 건데 이제 이게 앞으로의 5년 10년에는 들어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생각하면 정말 이상기후 걱정이 너무 되고
0: 우리 카페인 분들 지금 그래도 좀 이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몸 잘 네. 챙기시면서 맞아요, 지내셔야 합니다.
1: 맞아요. 네. 그 저도 항상 그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낮에 제발 어디 움직이면서 일을 하시지 말아라. 뭐 엄마가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너무 뜨거워서.
0: 저도 걱정하는 딸의 마음과 네. 또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또 이제 얘기하시는 맞아요. 좀 부모님 마음 느껴집니다.
1: 카페인 여러분들도 야외 활동하실 때 항상 조심하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0: 맞아요. 물 많이 드시고요.
1: 맞아요.
0: 그쵸? 자, 요즘에 AI에 대한 얘기는 뭐 사실 이제는 그냥 너무 우리 날씨 얘기처럼 우리 삶에 들어온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
1: 맞아요.
0: AI 뭐 워낙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카페인 분들 궁금해요. 어떤 용도로 어떻게 얼만큼 활용하고 계신지 어학 공부할 때 쓰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1: 작가님 주로 언제 쓰세요? 어떤 AI를? 상황에?
0: 네. 저는 요즘에는 그 아침에 네. 아침이나 이제 저녁에 저 식단을 AI에게 이제 뭐 찍어서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늘 같은 접시에 먹고 이러니까 이제 중량 정도 체크하려고 했었던 건데 처음에는
1: 어머 현대인 같다.
0: 현대인 같다고요?
1: 식단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0: 식단을 뭐 이렇게 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먹은 것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그러면서 전 단백질 뭐 예를 들면 뭐 그 칼로리 이런 것들이 얼마큼 먹었는지 좀 파악하고 싶다는 생각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단백질.
1: 좀 분석을 요청하는 거군요. 내가 오늘 먹은 식단에 대해서
0: 그렇죠.
1: 정보를 네.
0: 그리고 이걸 올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저도 뭐 따로 식단 관리를 하는 게 아니지만 이제 대략은 파악을 하게 된 거죠. 어떤 게 건강을
1: 트레이너가 AI 트레이너에게 보고하듯이.
0: 맞아요. 그래서 저 너무 웃긴 게 AI에게 뭐 이제 식단 얘기만 처음에 하다가 먹은 식사만 기록하다가. 그렇다가 이제 요즘에는 만약에 제가 그 헬스장을 가다가 하루를 안 가게 돼요. 안 가게 될 때 저의 마음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너는 그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말들을 해줘요. 너는 그 너무 성실하게 운동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1: 유료 쓰세요? 괜찮다.
0: 아니요. 아니, 유료 쓰면 그런 말 해주는 거예요? 이 생각도 못했네.
1: 위안을 돈 주고 샀나 싶어서.
0: 아니요. 아니 돈은 안 드립니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위안을. 그러니까 일단 제가 AI에게 이제 얘기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 위주다 보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1: 세상에.
0: 식단 관리하고 단백질 중시하고.
1: 세상에.
0: 그러니까 그 운동을 뭐 오늘은 뭘 얼마 그 했는지 막 몇 세트 했고 이런 걸 기록하는 사람인 거예요.
1: 정말 인간처럼 그 사람의 단면만을 보고 그 사람을 파악하고

0: 이 AI는 아무리 제가 나좀 이, 오늘은 너무 하기 싫은데 꾀가 났는데 이래도 이걸 그래도 기본 그 값을 저를 이렇게 좀 운동에 성실한 사람으로 짜놓은 상태에서 답을 해줘서 제가 좀 민망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
1: 큰
0: 이런
1: 그림일
0: 얘기들.
1: 수도 있어요.
0: 왜요?
1: AI 큰 그림. 그럼으로써 이제 동기부여를 해서 내일은 가게 만들고 이 식단을 계속 성실하게 유지하게 만들려는.
0: 그런가? 신지 작가님은 어때요?
1: 저는 주로 정보를 찾아보려고 할때 뭔가 AI를 활용하게 되면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궁금증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거. 그래서 전 주로 뭐 그런 거 많이 물어봐요. 이 이름의 어원이나 뭐 유래 같은 거 알고 싶을 때좀 그런 정보에 관심이 많으니까 뭐 이를테면 뭐 개나리의 개자는 우리가 개살구 할때 개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
0: 그런
1: 제가
0: 것들.
1: 바로바로 예전엔 검색을 해야 했던 것들을 물어보면 이렇게 알려줄 때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또 뭔가 교차 검증해야 될 때, 내가 그거 알고 있는 사실이 이 지식이 맞나? 이럴 때, 그래서 주로 그런 정보를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대화하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예전에는 A가 맞아 B가 맞아 했던 거 이제 거의 AI에게 거의 판관포청자처럼
0: 그렇죠.
1: 물어보잖아요.
0: 맞아요.
1: A가 맞았네 하게 되기도 하고, A와 B가 다 아니고 C가 답일 때도 있고, 그래서
0: 그쵸.
1: 옛날에는 좀 헤맸던 정보들을 이제 바로바로 확인하게 되니까 그 점은 좋기도 한 반면 빨리 또 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확인한
0: 맞아요.
1: 정보는.
0: 제가 왜길 걸을 때그제 주변 그 천변에도 있는 거 있었던 건데, 이렇게 뭔가 그 사골 뼈처럼 올라와 있는 형태면서 보도블록이 좀 그렇게 돼 있는 게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뭔지
1: 네.
0: 모르겠잖아요.
1: 사골 뼈를 발견했다는 줄.
0: 그건 아니에요. 사골 뼈들이 막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왜 돌을 이렇게 포장을 했지 싶었던 그 산책로의 포장 방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요 정도로만 설명하고 이 이름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해봤는데 아무도 모르죠.
1: 네.
0: 다 이제 뭐 사골뼈가 왜
1: 맞아요,
0: 이러는데,
1: 맞아요.
0: 이걸 제가 AI에게 이렇게 말을 했더니 AI가 이겁니까 이겁니까 이겁니까 하다가 찾아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신기하다 이거 이렇게 부르는구나 했는데 그게 뭔지 지금 또 기억이 안 또 기억이 안 나서 또 사골뼈를 얘기하고
1: 맞아요.
0: 있잖아요.
1: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0: 이런
1: 분명히 막
0: 식이에요.
1: 알았을 때는 너무 신기하다, 너무 재밌다, 너 오늘도 새로운 지식이 플러스 1 쌓였군 이렇게
0: 그쵸?
1: 하고는 저녁에 이제 가족들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면은
0: 또
1: 뭐였지?
0: 기억이 안 나.
1: 그래서 이게 또 쉽게 습득한 정보는 뇌가 그렇게 기억을 못하는구나.
0: 맞아요. 아, 진짜 곡괭이를 들고 파내야 그렇게 해서 얻은 정보들은 좀 오래 가요.
1: 맞아요. 이게 그 유레카가 아닌 거죠. 이렇게 알게 되는 정보는. 그래서
0: 그렇죠.
1: 그냥 신기하다 한 다음에 금세 또 잊게 되는, 그게 또 단점이라면 단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0: 카페인님들의 AI 활용 백서 좀 알려주시죠. 어떤 형태일지 궁금하고요. 우리
1: 네.
0: 음악을 듣고 와서 오늘 어떤 책을 열어볼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오카베의 Every Second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철 삼은 오늘의 책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AI 관련 얘기를 좀 나눴을까요?
1: 네, 오늘 준비한 책은 홍진기 교수의 사고외주라는 책입니다.
0: 사고외주. 네.
1: 바로 확 와닿지 않나요?
0: 오죠.
1: 우리가 뭐이 가전제품 쓰는 거
0: 네.
1: 집안일 외주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제가 기록을 많이 하니까 저희 남편 항상 자기 인생 기록을 저에게 외주를 줬다고 말하기도
0: 묻어가는
1: 하거든요.
0: 거네요, 어떻게
1: 묻어가는.
0: 보면 약간.
1: 근데 사고 외주는 딱 직관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도 AI를 활용하면서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 사고력을 외주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제목인데요. 먼저 저자 소개부터 드리면 저자 홍진기는 서울대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MIT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구했으며 현재는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이 AI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교수님. 이렇게 답이 빨리 나오는 시대에 우리가 왜 굳이 힘들게 생각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몇 마디 대답을 했지만 강의실을 나서면서 그 답이 충분치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날 이후로 그 질문이 오랫동안 마음에 머물렀는데 그거는 결국 한 권의 책 분량으로만 답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사고외주란 책은 그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다 하면서 쓴 책인데요. 이 학생들 리포트를 보면 이전보다 훨씬 매끄러워졌는데도 이 리포트를 쓴 학생의 얼굴 혹은 지문이 보이지 않기 시작한 그런 현실을 직접 이제 교수 현장에서 느끼고 또 연구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산업 현장에서 비슷한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가장 조용하고도 위험한 변화로 이 사고외주를 꼽고 있습니다.
0: 와, 이 지금 책을 보면요. 손한 손에 딱 잡힐 정도의 그 크지 않은 책인데 여기 보면 표지가 너무 강렬해서
1: 그쵸.
0: 이 생각하는 사람 같은 요 조각이 이렇게 뒤로 약간
1: 로댕에, 네, 아마
0: 맞아요.
1: 그것을
0: 뒤로 드러누워
1: 정확히,
0: 있어요. 네, 약간 이렇게 뒤로 있고 팔짱 끼고 그 옆에 휴대폰이 있고.
1: 맞아요. 그 정말 그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는 표지를 보는 그런 짜릿함도 있는 게이 사고외주라는 책인데 어떻게 저런 생각하면서 표지를 만들었을까라고 감탄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0: 맞아요.
1: 와닿잖아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가.
0: 그렇죠.
1: 그래서 AI 시대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책들이 대체로 비슷한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직업이 사라질까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많이 하고 AI를 어떻게 더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책은 많이 나오지만 이 홍진기 교수의 질문은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리는데요. 왜 우리는 더 똑똑해졌는데 더 불안해졌는가? 그리고 정보는 넘치는데 왜 판단은 흔들리는가? 왜 같은 AI를 써도 어떤 사람은 더 깊어지고 어떤 사람은 점점 얕아지는가? 궁금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제철 산문이자 제철 독서라고 생각한 게 이제 막 자기에게 맞는 AI를 찾아서 넌 주로 뭘써 하면 나는 뭐 써라고 대답을 하면서 생활에 그냥 동반자처럼 이제는 옆에 두고 살게 되었잖아요. 그런 시대에 한번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자 답이 담겨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0: 그러면 내용을 펼쳐서 어떤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실 대목이 어디인가요?
1: 네, 이 책의 리뷰를 살펴보면 이 프롤로그격에 해당하는 1장을 읽고 내 이야기인가 싶어서 다시 봤다.
0: 나를 저격한 듯 독을 쓰리다 이런
1: 네.
0: 느낌.
1: 그리고 거의 모든 문장에 밑줄을 그었다 하면서 이 1장에서 제시하는 현실에 대한 어떤 파악과 또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배경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의 일상에서 AI 활용이라는 게 이런 갑자기 닥쳐온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되면서 왠지 미심쩍은 마음이 있었던 분들. 이런 굉장히 공감하시면서 읽을 수 있는 이 1장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0: 좋습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0: 우리 카페인 분들도 나의 AI 활용법 지금 어떤 형태로 활용하고 계신지 사연 주시고요. 우리 수뇌부도 궁금합니다.
1: 맞아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주로 쓰는지.
0: 주로,
1: 지금 저희만 해도 달랐잖아요. 식단, 운동 분야. 그리고 저는 이제 이름이나 어떤
0: 그렇죠.
1: 정보에 대해서 궁금할 때.
0: 자,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낭독도 듣고 갈게요.
1: 언젠가부터 학생들의 보고서를 읽으며 약간의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문장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비문은 사라졌고 구조는 논리적으로 단단해졌으며 서툴렀던 표현들도 매끄럽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상한 점은 제가 오래 보아온 그 학생의 변화가 천천히 자라난 변화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도착한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틀린 곳은 없지만 누군가의 목소리라고 느끼기 어려운 문장. 세련되게 잘 썼지만 사람이 그 자리에 존재한다는 감각이 사라진 글들. 보고서는 분명 더 좋아졌는데 그 보고서를 쓴 사람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글의 한 대목을 가리키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생각했나요? 라고 물으면 학생은 자기가 쓴 문장까지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멈칫합니다. 글은 저만치 앞서 달려가 있는데 정작 본인의 생각은 그 뒤를 따라가지 못한 채 길을 잃은 표정입니다. 같은 장면을 회사에서도 목격합니다. 마케팅 기획안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도착합니다. 시장 분석, 고객 페르소나, 실행 전략과 슬로건까지 예전 같으면 며칠이 꼬박 걸렸을 일이 단 하루 만에 전문가의 수준으로 문서화됩니다. 하지만 데이터 하나를 다시 물어보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 전략이 작동하려면 어떤 사회적 조건이 필요한지 질문할 때 문서의 매끄러움과 달리 흐릿한 대답만 돌아옵니다. 자료도 있고 결론도 있지만 그 결론을 자기 손으로 직접 만지고 다듬어 본 사람 특유의 현장감과 감각이 그 자리에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학술 컨퍼런스에서도 공공기관 회의장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결과물은 점점 더 똑똑해 보이는데 정작 그 결과를 자기 힘으로 떠받치는 감각은 약해진 상태. 저는 이것을 우리가 마주한 똑똑한 무능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답은 손에 쥐었지만 왜 그 답이 나왔는지를 끝까지 설명할 자기만의 언어를 잃어버린 상태 말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AI라는 도구를 써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도구라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 도구가 대신 지나가 버린 인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AI에게 번거로운 일을 맡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 생각이 자라나야 할 가장 고통스럽고도 귀중한 구간을 조금씩 밖으로 넘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료를 찾는 수고, 상충하는 정보를 비교하는 지루함, 숫자를 직접 계산하며 느껴보는 불편함, 문장을 수차례 고치며 논리를 다듬는 고독한 시간. 겉으로 보면 비효율적이고 버려지는 시간 같지만 인간을 잘하게 하는 거의 모든 것은 대개 이런 비효율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이 변화가 성장을 갈망하는 젊은 세대에게 치명적인 이유는 뇌과학적 사실 때문입니다. 뇌는 우리가 반복하는 행동의 모양대로 자신을 다시 설계하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오래 붙잡고 씨름할 때 그 사고의 경로는 신경망의 고속도로처럼 단단해지고 자꾸 해결을 외부에 맡길 때 그 경로는 잡초가 무성한 폐도처럼 천천히 지워집니다. 저는 지금 AI를 멀리하라는 캐캐 묵은 경고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가 대신 지나가서는 안 되는 인간의 구간을 명확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 구간은 되게 불편합니다. 느리고 귀찮으며 때로는 나의 초라한 실력을 직면하게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구간에서만 인간의 생각은 자랍니다. 진짜 실력은 매끄러운 결과물이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동안 남긴 거칠고 투박한 흔적에서 만들어집니다. 한 사람의 내면은 결국 그가 통과한 시간의 모양.

0: 홍진기 작가의 책 사고 외주 한 부분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김결의 글 띄워드렸어요. 아, 이런 경험들 곳곳에서 많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학생들 가르치는 그 교수님들 얘기도 들어보면 AI 문체라고 하는 게 뭔지 알것 같다고, 그게 딱 보인다고 하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요.
1: 맞아요. 저도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제 그 신입사원 서류 같은 거 검토를 할 때 보통은 이 회사의 현재 직면한 문제와 해결 방안 같은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곤 하잖아요. 근데 답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I에게,
0: 같은 AI가.
1: 그쵸. 만약에 AI에게 윤건의 EBS 북카페 개편 방향 같은 것에 대해서 너만의 아이디어를 현재까지 방송한 것들을 분석해서 알려줘라고 했을 때 사실 비슷한 답이 나오는 것을 약간씩 변형해서 그 답안으로 제출을 하다 보니까 AI를 쓴게 금방금방 전략에 있어서도 티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그렇다는 거죠.
1: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 똑똑한 무능함이라고 부르잖아요. 정작 결과물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데
0: 그쵸.
1: 그 결과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이 결론에 도달했는지라든지 혹은 어떤 항목에 대한 수치나 의견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질문을 하면은 정작 그 대답이 흐릿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 이 일장에 정말 그왜 모든 문장에 밑줄을 그었다가 이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0: 그렇죠.
1: 공감하는 마음으로 밑줄을 많이 그으셨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진짜 우리 삶에서 너무나 AI가 많이 되게 들어와서 이미 뭐 AI 써? 이 정도는 사실 너무 큰 질문인 거고,
1: 네.
0: 이제는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AI가 2025년에만 해도 이거 AI가 앞으로 이런 걸 바꿀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2026년에 학술 컨퍼런스를 가면 이미 AI는 그러니까 기정사실이 되어버리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다 쓰고
1: 일상의
0: 있는
1: 배경이
0: 것이고.
1: 돼서 그 이후 그거가 당연한 현실에서의 그 이후를 논하게 된

0: 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저그 얘기가 생각났거든요. 그 작가님과 저희 세대만 해도 너 평소에 그러면 쉬는 시간에 뭐 해? 이렇게 여가 시간에 뭐 해? 하면 나 인터넷 해. 라고 대답하던 세대였는데 지금 세대는 인터넷 해라는 말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인터넷에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1: 그러네요. 진짜 우리 정말 인터넷 서핑하면 정말 그 느낌이
0: 인터넷 서핑이 취미라고 하면 이제 이상한 거죠.
1: 그렇죠.
0: 지금의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것처럼 AI도 이제는 근데 그게 인터넷은 속도가 느리기라도 했지만 그렇게까지 변하기까지 AI는 불과 1년 만에 이제는 그것이 당연히 우리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1: 그렇죠.
0: 질문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그래서 제일 섬뜩했던 부분이라면
1: 네.
0: 이뇌 가소성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어떤 문제를 오래 붙잡고 씨름할 때그 사고의 경로는 신경망이 고속도로처럼 단단해지고 자꾸 해결을 외부에 맡길 때그 경로는 잡초가 무성한 파도처럼 천천히 지워집니다. 정말 제 뇌에 어딘가가 지워지고 있는 것 같은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리고 우리 뇌 내부의 어떤 상황들은 쉽사리 볼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될것 같아요. 우리 몸이니까.
0: 맞아요. 옛날에는 내가 힘들고 불편해도 이 사고를 붙잡고 그 드문드문 갔던 그 오솔길이 있었을 텐데 거기가
1: 네.
0: 이제는 그냥 잡초가 점점 무성해지다가 그런 길이
1: 잡초.
0: 있었나? 하고 지워지는 것이 분명히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1: 자, 한 부분을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부분을 읽어주실 건가요?
0: 네, 이 이렇게 겉만 주면 그렇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사실 책에서 빠른 답이 우리를 도와주는 듯이 보이지만 실상은 깊이 고민하면서 성장할 시간을 소리 없이 앗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금 낭독한 글에서도 도구가 대신 지나가선 안 되는 인간의 구간, 인간의 시간을 명확히 알아보자라고 했는데
1: 네.
0: 그렇게 좀 AI를 우리가 더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는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1: 듣고 가시죠.
0: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학생이 사람들 앞에서는 질문을 하지 않지만 생성형 AI 앞에서는 처음에는 어색해하다가도 점점 더 많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틀릴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고 눈치를 볼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AI는 먼저 말을 걸지 않습니다. 내가 질문을 던져야만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오랜만에 질문하는 사람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곧 질문하는데 거침이 없어집니다. 저는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의 핵심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질문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다는 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AI는 사용자의 질문이라는 입력을 받아 가장 그럴듯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예측 시스템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조금만 다르게 던져도 AI가 탐색하는 정보의 방향과 조합 방식이 달라집니다. 질문에 포함된 단어와 맥락은 방대한 정보 중 어느 방향에 에너지를 집중할지를 결정하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AI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을 넘어 AI가 사고를 전개하는 방향을 설계하고 조율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인간은 질문으로 대화를 이끌고 답을 바탕으로 다시 질문을 던지며 사고의 흐름을 만들어 갑니다. 결국 AI의 논리적 종착지는 언제나 인간의 질문이 정하는 셈입니다. 좋은 질문은 답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답에 가까이 갈수 있는 길을 먼저 찾아냅니다. AI가 답을 내놓는 시대에 인간에게 남는 능력은 결국 그 길을 정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새로운 관점의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생각을 풍성하게 만드는 사람은 사고가 단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다양한 경험이 축적된 다층적인 인지 구조를 가진 사람입니다. AI에게 던지는 질문을 흔히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SNS에는 고효율 프롬프트가 자주 공유됩니다. 이런 프롬프트는 편리하지만 사용자를 성장시키기보다 현재의 수준에 머물게 하기 쉽습니다. 진짜 좋은 프롬프트는 외워서 나오는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손의 방향 자체를 재정의하는 행위의 반복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맥락, 그리고 정직함이 담긴 문장을 바탕으로 AI를 단순한 답변기가 아니라 내 사고의 약점을 공격하고 논리 구조를 검증해주는 파트너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던질수록 내부의 회로가 한 가닥씩 새겨지고 질문에는 점점 더 그 사람만의 경험과 논리가 스며듭니다. 인터넷에서 복사에 붙여넣은 프롬프트가 타인의 거울이라면 스스로 고민하고 도출한 질문은 나의 사고 상태를 투명하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보입니다. 어떤 학생은 이 수학 문제 풀어줘 라고 말합니다. AI는 정답을 줍니다. 하지만 어떤 학생은 이 문제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어디인지 내가 왜 여기서 막히는지 설명해줘 라고 묻습니다. 이 학생은 정답보다 사고 과정을 보고 싶어 합니다. 질문은 단지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질문은 사고의 방향을 정렬하는 도구입니다.

0: 권진아의 새 발자국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제철 산문 만나고 있습니다. 홍진기 작가의 책 사고 외주 김신지 작가가 들고 왔고요. 지금 읽어주신 부분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AI 이름을 써라 쓰지 말아라 이건 이제 너무 옛날 얘기가 된 거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지금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1: 네.
0: 차이를.
1: 이 앞에 나온 이야기가
0: 네.
1: 우리나라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질문하기를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모르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0: 네.
1: 심리도 있고, 또 예전에 학창시절엔 질문하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에 약간 도전한다는 식의 그런 좀 통념도 있었고 해서
0: 네.
1: 유난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질문 있나요? 했을 때 다들 조용해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0: 맞아요.
1: AI를 쓰게 되고 나서 다시 질문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볼
0: 놀라운 발견이에요.
1: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AI는 먼저 말을 걸지 않는다.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만 대화가 시작되고
0: 그렇죠.
1: 어떤 방향에 대화를 이어갈지가 인간의 질문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능력에
0: 네.
1: 그것을 또 단련하고 또 섬세하게 벼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AI 시대에 정보를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는 이제는 그건 편차가 생기지 않을 테죠. 이제 정보는 결국 모으는 건 비슷해지니까 AI를
0: 그렇죠.
1: 활용해서 하지만 무엇을 질문하느냐. 어떤 것을 질문을 통해서 자기 논리 구조를 어떻게 다듬어 가느냐에 따라서 결국 AI 시대의 격차가 생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책에서는 이 질문과 논리, 이
0: 네.
1: 두 가지 키워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0: 신지 작가님은 읽고 쓰는 사람이잖아요.
1: 네.
0: 그 입장에서 이 사고 외주 읽으시고, 아, 이런 부분은 좀, 들여놔야 되겠다라고 느끼신 게 있는지.
1: 저는 이 질문하는 방식에 지금 방금
0: 네.
1: 낭독한 부분처럼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좀더 내가 첨예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제가 그 정보를 구할 때 진짜 이렇게 툭 질문하나 던지고 아, 그거구나 하고 마는데 사실
0: 맞아요.
1: 여기서 인간의 호기심과 상상력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질문들이 있을 텐데
0: 네.
1: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고 대화를 끝내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0: 그걸 질문을 계속 이제 잘 던질 수 있고, 그걸 활용할 수 있으면 AI에게 단지 사고 외주화를 준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도구 삼아서 나를 발전시킨 데쓸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여기 낭독한 글에서도 AI를 단순한 답변기가 아니라
0: 네.
1: 내 사고의 약점을 알게 하고 또 논리 구조를 검증해주는 파트너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말을 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이 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 나 이제 AI 없이는 한 줄도 못 쓰겠다. 나 이제 AI 없이는 보고서 못 써. 가될 텐데
0: 와,
1: 이
0: 네.
1: 후자로 가야지만 이 AI를 활용하고 나의
0: 그렇죠.
1: 논리적인 구조를 다듬어가는 파트너로 삼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굉장히 와닿았고요. 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앞부분에서 예전에는
0: 네.
1: 회의를 하기 전에 아 지난번 회의에서 뭐뭐 했었는데 혹은 저번에 찾은 자료는 뭐뭐 했어라고 서로 자기 그 사이에 서로가 이게 주관을 갖게 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은 대화가 아그 이번엔 다른 AI 생성 AI를 활용해봐라든지 프롬프트를 다르게 넣어봐라고 이제는 서로의 주관이 아니라 그 앞에 이 사고의 도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0: 그러네요.
1: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지금 읽기에 정말 제철 산문입니다. 아마 이 불편함이 뭔지 모르겠는데 은은하게 안고 있던 불편함과
0: 그쵸.
1: 불안감이 있었던 분들께 같이 생각해 볼 여지를 충분히 열어주는 책이어서 오늘 소개한 것도 있고요.
0: 진짜 그 SNS에서 유용한 프롬프트 막에 떠돌아다니기도 하잖아요.
1: 맞아요.
0: 분야별로 던질 수 있는 질문들. 그 사실 AI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방식이 거기서 이제 딸려 나온 답변이 이거 그냥 너무 기성품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1: 맞아요.
0: 모두에게 다 똑같은 프롬프트 넣으면 똑같은 답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더 구체화를 시키느냐, 질문하는 자의 이제 능력 차이가 보이는 거겠죠.
1: 맞아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 인간의 논리를 결국 이 AI라는 강력한 엔진을 움직이는 핸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0: 이 핸들을 쥐고 있는 손이 자체가 이 인간의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질문과 논리로 AI를 이끄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서로 간의 격차가 벌어질 거고, 그리고 사실 이 책이 그렇게만 보면 AI 시대 여러 가지 문제의식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1: 네.
0: 근데 이 책의 추천사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편리함에 속아 결론을 외주주는 시대. 이 책은 역설적으로 다층적 사고를 깨우는 질문의 힘과 시스템의 한계를 읽어내는 거시적 논리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 책의 진정한 미덕은 차가운 분석을 넘어 인간의 주관이라는 가장 빛나는 가치를 응원하는 데 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질문하는 힘, 이 논리
1: 네.
0: 구조를 다듬는 힘, 이거 자체 핸들을 쥐는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에 대한 또 빛나는 가치를 응원하고 있는 책이기도 해서 끝까지 읽고 나면은 AI 시대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태도를
1: 네.
0: 가지고 좀더 AI를 활용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할수 있는 책입니다.
1: 오늘도 좋은 제철 산문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더 발론티어스의 뉴 플랜트 그리고 트레이시 체프먼의 토킹 어바웃 어 레볼루션까지 두곡 듣고 그러면 우리 수뇌부의 AI 활용법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김신지 작가와 함께 홍진기 작가의 책 사고 외주 생각하지 않는 인간의 출연 만나봤습니다. 우리 수뇌부의 사용도 AI 사용도 보겠습니다. 수박 감독님.
1: 네, 요즘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교환 만들 때 AI를 활용합니다. 아주 잘 만들어주고 그 교환으로 강의할 수 있게 스크립트도 써줘요.
0: 이렇게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진짜.
1: 맞아요, 맞아요. 원래 자기가 만들 교환보다 훨씬 낫다고.
0: 아, 진짜요?
1: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0: 이미지도 잘 이렇게 배치해서. 그리고 참깨나라 조연출임은

0: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공부할 때 인강을 주로 보는데 선생님께 질문을 할 수는 있지만 글 쓰고 답 기다리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AI는 바로바로 물어보고 답을 얻을 수도 있어서 진짜 편하고 좋습니다.
1: 학구열에 불타는 우리 조현출님.
0: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우리 두부PD님은 약간 답변이 네. 이제 몇 주째 이제 조금 주저리주저리의 경향이 있어요. 점점 길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하실 말씀이 많으셨던 거예요.
1: 맞아요.
0: 근데 답변 보고 좀 놀랐습니다. 네.
1: 저는 AI한테 사회생활용 언어 번역을 많이 시켜요. 업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문서에 글을 쓸 때 또 제 생각대로 써놓고 보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더 격식 있게 어른스럽게 써달라고 한다든지 윗사람이나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분들에게 연락하거나 답장할 때 이렇게 말해도 되나?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한번 점검을 받습니다. 이런 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긴 좀 그런데 AI한테는 안 부끄러우니까요 라고 하셨어요.
0: 저는 두부PD님이 워낙 이런 그 글과 네. 이런 어떤 것에 좀 능통한 분이어가지고 자 이 언어 번역에 뭐 이거 지금 영어 메일이나 뭐 일본어 메일을 지금 이렇게 감수 받으시는 건가 했거든요. 한국어라고.
1: 아니 그러면 여태 우리와 함께 소통한 것은 AI 청산일 것 같아요.
0: 아니 우리는 근데 윗사람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뭐 그런 건 아니어서.
1: 근데 두부PD님처럼 쓰시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뭘 두부PD님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디자이너인가 그분이 그러셨는데 자기가 업무 메일을 보내면 항상 뭔가 트러블이 생긴대요. 자기는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오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AI를 적극 활용하고부터는 그런 트러블이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인간적인 쿠션어 같은 것을 잘 쓰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0: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조금 교정하는 과정에서 나의 생각도 좀 정리가 되기도 할 테니까.
1: 맞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구나 이런 것에 대한 예시를 계속 습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0: AI는 근데 뭘 이렇게 잘 알까요? 갑자기 사회생활 해봤나? 뭐 우리가 감수 맡길 수 있을 정도인가요?
1: 그래도 너무 재밌네요. 다섯 명이 다 쓴 상황이 다른 것도 이 AI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재미난 포인트인 것 같아요.
0: 네. 카페인님들 사용도 궁금합니다. 오늘 신지 작가님과 함께 즐거운 얘기 이렇게 나눴습니다. 다음 주 또 기대할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끝곡 김동률 존박이 함께한 곡 어드바이스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첨단 IT 기업이 모여있는 미국 실리콘밸리 최신 기술이 개발되는 곳이니만큼 직원 복지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가득한데요. 최근에는 난임시술 지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름난 기업의 직원, 배우자, 동거인이라면 체외수정 시술이나 냉동 난자 시술을 받을 때 회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일하는 동안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가족 계획을 세우고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더 많은 직원이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지지하는 기업.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오늘은 가을이 시작되는 날 입추입니다. 요즘 날씨로 봐서는 다시 선선해질 거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잖아요. 이렇게나 여름이 한창인 때 가을 타령을 하는 게 어딘지 좀 뜬금없는 것 같아요. 한가한 소리나 하는 것 같고요. 우리 조상님들은 그런데 왜 이렇게 뜨거운 날에 하필 입추라는 이름을 붙여줬을까요? 어떤 오류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 안에도 자연의 이치가 숨어 있는 건지 바다님들과 함께 탐구해 보고 싶은 밤 정승재 경청 오늘도 문을 엽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안녕하세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바버레치의 노래 한여름밤의 꿈 들으면서 8월 7일 금요일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설립의 가을추, 가을로 들어서는 날. 오늘은 입추입니다. 근데 좀 궁금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이맘때쯤 선선해서 입추를 이때로 정했을까? 찾아봤더니 아닌 거예요. 옛날에도 더웠대요. 안 시원했대요. 입추에는 관리라 그러죠. 옛날에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공무원 같은 분들, 관리들에게 휴가를 줬다는 기록이 있답니다. 너무 더우니까 오늘은 좀 쉬어라 이런 느낌으로요. 얼음이 좀 귀했을 때니까 얼음이 들어오면 서로 나누어 쓰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참 더운데 입추다, 가을이다 라고 부르는 이유는 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장마가 끝나고 되게 더운 이때잖아요. 벼가 정말 무섭게 자라는 시기이기도 하대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가을의 절정을 향해서 성큼성큼 막 다가가고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입추. 그쵸, 그럴듯하죠. 비도 흠뻑 맞았겠다, 햇살도 뜨겁겠다, 이런 게 이제 성장하기에, 벼가 무럭무럭 자라나기에 딱 좋은 환경이 될 테니까 우리 바다님들도 아우 내 인생은 먹구름, 우중충한 장마철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도 덥고 뜨겁고 힘들고 하는 시간이 잠깐 이어진다 그래도 이제 곧 무섭게 성장해 나갈 우리 바다님들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우리 가을에 풍성하게 수확해야죠. 그쵸? 바다님들은 오늘도 무럭무럭 자라는 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운들 내시고요. 지금 당장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오. 샵 1045 문자,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들고요. 반디엠 메시지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바다님들 마음에 촉촉한 위로가 되어주고 상큼한 또 즐거움도 같이 있는 분이잖아요. 좋은 노래들 선곡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마다가스카르 잠복작전입니다. 예전에 생각의 재료에서 AI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요즘 학생들이 AI를 이용해서 과제를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그리고 반대로 자기가 분명히 썼는데 사람들이 AI로 오해할까봐 너무 억울해질까봐 실제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미국의 한 교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직접 실행에 옮겼대요. 잘 들어보세요.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줬는데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요즘 짧은 영상이 돌아다니는 거 있는데 AI 눈에는 안 보이는 거 사람만 읽을 수 있는 거 그런 것처럼 반대로 AI는 읽을 수 있는데 사람의 눈에는 볼 수 없는 함정을 과제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마다가스카르라는 단어를 의미 없이 끼워 넣어라라는 미션을 AI한테는 보일 수 있게 주는 거죠. 과제를 뭐 어떤 식으로 뭐 디지털 뭐 이메일로 주던가 아무튼 그 과제를 AI에다가 딱 긁으면 AI는 읽어진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완벽하게 수행을 했겠죠. 그래서 35명에게 이 코드를 줬더니 32명이 AI한테 이 코드를 그대로 읽힌 거예요. 32명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AI를 사용하지 않은 친구는 3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노래 한 곡 마다가스카르 하고 저 다시 올게요.

라는 함정에 빠져든 학생들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라고 하네요. 과제는 당연히 이 마다가스카르라는 섬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과제. 하지만 교수님들이 낸 과제를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서 AI한테 넘긴 거고 AI는 그대로 뜬금없이 마다가스카르라는 단어를 등장시킨 거죠. 사람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글씨로 비밀 미션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걸 모르는 학생들일 테니까 당연히 AI한테 과제를 맡긴 거고요. 35명 중에서 32명이란 건 좀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너무한 건 AI한테 과제를 맡기고 제출하기 전에 한 번도 읽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 세 명도 AI한테 맡겼는데 그 부분을 지웠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저 같으면 그거 한 번 딱 읽어볼 것 같거든요. 그래도. 그러면 그거 지우면 안 걸리는 거잖아. 참나. 이 기술이 이렇게 쓰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AI 전문가들도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네요. AI는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없는 사람에게는 답을 해줄 수 없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폴킴이 피처링한 최예나의 노래입니다. 물음표.

어려운 것 빼고는 무엇이든 다 물어봅니다. DJ 생선님의 질문을 덥석하고 물면 선물이 우수수수 떨어지는 그 아름다운 시간. 장르 불문 생선물.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에 있는 섬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요, 정말 유명한 나무가 있대요. 독특하게 생겼어요. 얼핏 보면 나무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가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뿌리처럼 되게 복잡하게 생긴 게 위쪽에 있다라는 거죠. 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어린 왕자에도 이 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렵죠? 진짜 어렵죠? 힌트 나갑니다. 초성 힌트. 비읍. 이응 비읍. 바위밭. 보약방. 이런 것처럼 비읍. 이응 비읍. 배우 박은빈님 아닙니다. 비읍. 이응 비읍. 나무. 이 나무의 이름을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정답을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 앱 메시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제이슨 무라즈의 노래입니다. I'm yours.

선물 오늘은 마다가스카르의 명물인 나무의 이름 여쭤봤죠. 정답은 어려운데 저는 몰랐어요. 바오밥 나무. 바오밥 나무. 어렵죠. 이름도 참 귀엽지 않아요? 예쁘고. 그런데 생긴 거는 더 귀여워요, 여러분. 신비하게 생겼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동화 속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나무가 수백 년, 수천 년까지 산대요. 실제로 보면 얼마나 멋있을까라는 꿈꾸는 기분이 들 것 같다라는 생각. 제가 요 나무 사진을 확인하고 저의 버킷리스트가 생겼습니다. 바오밥 나무를 보러 마다가스카르에 좀 위험할래나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바다님들 여행은 보내드리진 못해도 또 이거 선물은 또 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 네 분 추첨해서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은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당첨 게시판 있거든요. 거기를 확인해 주시고 내 이름이랑 아이디가 있으면 주소와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다가스카르에 사는 바오밤 나무처럼 신비롭고 궁금하고 우리를 꿈꾸게 하는 그분 케이신 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모셔볼게요. 나무라는 노래예요. 카더 가든의 노래입니다.

첫눈에 누군가에게 반해버리는 것처럼 노래를 들을 때도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아직 후렴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외치는 거죠. 어머, 내 스타일이야. 오늘은 과연 그 말을 몇 번이나 하게 될까요? 이 노래를 들어요.

0: KC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어머, 경청 스타일이야. 이렇게 경청 초대석으로 인연을 맺어서 지금은 매주 금요일날 만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비타민 두 알씩 먹게 해주는 케이시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케이시입니다.
0: 케이시님, 왜요?
1: 너무 웃기잖아요.
0: 지금 모자에 해피니스라고 써놨어요.
1: 맞아, 행복이라고 써있어요.
0: 행복을 갈구한다는 것은 현재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 아닐까요?
1: 아니에요, 저는 제가 네.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가 모자 쓴 걸 보고 이 행복이란 글자를 읽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서 썼어요.
0: 정말요? 네. 너무 좋다, 정말. 그런데 너무 더워요. 저번 주에 우리 열대야를 시켜줄 노래라 그랬는데
1: 맞아요. 안 시켜줘.
0: 절대 안 시켜주는데.
1: 너무 더워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0: 저 여기서 밤에 나가면 밤 온도가 35도, 37도 막 이래요.
1: 원래 밤에는 조금 시원해져야 되는
0: 그러니까,
1: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1: 왜 이래? 저 왜 그러는 걸까?
0: 왜 갑자기 반말을 하세요?
1: 아니, 그러니까 저 혼자 독백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 진짜? 독백한 거예요, 선생님. 제가 감히.
0: 아니, 그런데 머리가 좀 길면 더울 거예요. 남자들보다 더워요. 여자가 좀 더 덥지 않을까?
1: 뒷목이 덮이잖아요. 그치? 머리카락으로.
0: 맞아. 그런데 중국 인형 같은 헤어스타일을 하셨다고요.
1: 아, 그것 보셨구나.
0: 예.
1: 아, 제가 말이죠. 잠깐 예. 그냥 예. 갑자기 비는 날이 생기는 거예요.
0: 어머.
1: 그래서 갑자기 그냥 후쿠오카 갔나? 후쿠오카 일본 잠깐 갔어요.
0: 잠깐? 거기서 라면 네. 먹으러?
1: 아니요.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0: 당일로?
1: 네. 아니요. 1박 2일로.
0: 1박 2일로?
1: 근데 제 계획이 없어서 가가지고 그냥 예. 제가 이제 SNS에 올리면서 예. 저 후쿠오카 갈 건데 뭐 할까요? 저 밥 먹었어요. 밥 먹고 뭐 할까요? 이런 거를 계속 받았거든요.
0: 예.
1: 팬분들한테. 팬분들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다닌 거예요.
0: 예.
1: 근데 갑자기 머리를 하라 조금이
0: 좆또예요?
1: 좀 아마 그럴걸요? 좆또가 맞을걸요? 좆또? 좆또? 좆또?
0: 스코시는 뭐예요?
1: 스코시가 조금.
0: 아, 스코시.
1: 네.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0: 그러면 들어가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미용실에서.
1: 히토리 데스! 한 명입니다.
0: 아, 그게 한 명입니다.
1: 히토리 데스! 요약구 나이! 요약구 나이!
0: 한 명입니다.
1: 요약구 나이! 데키마스카! 예약 안 했는데 괜찮을까요?
0: 이렇게. 오, 진짜? 네. 오, 잘하시네, 진짜.
1: 애니메이션을 많이 봐가지고.
0: 그러면 그 춤니 스타일로 해달라고 뭐라 그랬어요?
1: 사진 보여줬어요.
0: 아,
1: 고래 이미지 오네가이시마스 오네가이시마스 했어요.
0: 일본말 되게 잘하신다. 멋지다. 엥? 일본 진출 언제 하세요?
1: 아니, 불러줘요. 가죠. 갑자기 가가지고 저 진출하겠습니다 하면 받아줘요?
0: 아니, 후쿠오카도 안 불러줬는데 혼자 갔잖아요.
1: 아니, 그건 그냥
0: 아, 그런 걸 좀 다른가?
1: 놀러 간
0: 거랑 다르구나.
1: 네. 네.
0: 이렇게 귀엽고 상큼한 케이시님이 노래만 시작하면 사람들이 뭐야 이거? 이렇게 시작하는 도입부에 반주 없이 시작하는 걸로 재미보더니 뭐 거의 많은 노래를 그렇게 시작하시는 그쵸?
1: 아니 그냥 저의 약간 필색이라고 생각해주세요.
0: 그러니까 저 이번에 음원 녹음했거든요.
1: 네.
0: 아 저도 도입부 한번 다음
1: 쉽지
0: 주에
1: 않아요 선생님.
0: 재녹음할 건데 한번 도입부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해주세요. 이젠 나 어떻게 하나 이렇게 가거든요.
1: 이젠 나 어떻게 하나.
0: 좋다. 거기에도 다 바이브레이션이 들어가네요.
1: 넣으면 되죠.
0: 진짜.
1: 저는 원래 좀 바이브레이션 조금 많아요, 그죠?
0: 그래요?
1: 이젠.
0: 그러네.
1: 좀 많아요, 그죠?
0: 그러면 바이브레이션 없이 한번 해보세요.

0: 하나.
1: 이것도 되게 좋은데? 담백한데?
0: 이렇게 쓰고 싶을 때 쓰고 안할때
1: 그러면
0: 안 하고.
1: 다음번에는 제가 디렉 봐드릴게요.
0: 와, 그래,
1: 재밌겠다.
0: 재밌겠다.
1: 재밌겠다.
0: 그러면 한번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수정녹음해도 돼요? 재밌겠다. 좋아요, 좋아요.
1: 좋아요.
0: 감성이 또 있으시잖아요,
1: 그럼요,
0: 선생님이.
1: 그럼요.
0: 그럼요.
1: K씨님은 녹음할 때첫 부분에
0: 네.
1: 신경 많이 쓰세요? 강사는요,
0: 네.
1: 강사는 제1강이 제일 중요해요.
0: 아, 첫인상.
1: 그거 보고 학생이 계속 들을지
0: 아,
1: 말지를
0: 말지 정하니까.
1: 결정하니까.
0: 저도 똑같아요.
1: 첫
0: 저도,
1: 도입 부분?
0: 네, 첫 도입 부고 좋고, 사람들이 솔직히 한몇초 듣고 바로 이게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기
1: 그렇지.
0: 때문에
1: 맞아.
0: 아무리 뒤에 어마어마하게 좋아도 처음에 듣다가 넘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도입부에 집중을 해서 약간 사로잡아야 돼요. 그 사이 몇초 동안에 이 사람이 내 노래를 끝까지 듣고 싶을 만큼 이렇게 사로잡아야 돼요.
1: 와, 그때 모든 매력을 다 보여줘야
0: 그러니까 열심히 해요,
1: 되는구나.
0: 최대한. 도입부에 신경을 좀 쓰죠. 네.
1: 그러면 저는 왜 이번에 후렴부터 녹음을 했을까요? 디렉 봐주신 분이 후렴부터 갈게요
0: 우와,
1: 이랬거든요.
0: 신기하네요.
1: 원래 처음부터 가요?
0: 원래 처음부터 하긴 하죠. 왜냐면 처음이 좀 음역대가 낮게 시작하고 이제 후렴구 갈수록 음도 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을 좀 만들어 놓고 이제 후렴구로 가는데 근데
1: 그렇구나.
0: 스타일이 다 다르신 것 같긴 해요.
1: 스타일이 좀다
0: 아니면 그냥
1: 다르지.
0: 중요한 걸 먼저 하고 싶으셨나 봐요. 집중도 있게 뭔가.
1: 그렇게 중요한 도입부인데 도입부 장인이신 K씨님을 또 사로잡은 도입부가
0: 아,
1: 있다면서요.
0: 제가 이제 노래를 찾아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도 사실 리스너니까 듣고 별로 아니면 넘겨버리잖아요. 근데 진짜 도입부 한 20초 만에 사로잡았던 이 노랜데,
1: 진짜.
0: 네, 로제님의
1: 어머.
0: Number One Girl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1: Number One
0: Number One
1: Girl.
0: Girl이라고 있는데,
1: 일타 소녀네? 일타 소녀.
0: Number One Girl. 그 일타 강사 이런 것처럼요.
1: 일타 소녀. 일타
0: 소녀.
1: 소녀. 예,
0: 네.
1: 그러네요.
0: 뭔가 목소리를 듣고 그 감성이 뭔가 와 하면서 계속 그냥 멍하니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
1: 그러면
0: 들었을 때.
1: 그 블랙핑크 네 분은 다 감성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네분 중에서 취향에 제일 맞는 목소리가 로제님이세요?
0: 로제님이세요.
1: 진짜.
0: 완전 너무 좋아요.
1: 로제님 노래 되게 잘하시대요.
0: 노래도 잘하시는데 일단 목소리가 그냥 대체 불가인 것 같긴 해요.
1: 진짜.
0: 로제님이 너무 네 목소리에
1: 그러니까.
0: 제가 완전 현혹됐어요.
1: 그러니까. 그분, 채영인가? 모모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할 때
0: 아, APT.
1: 그쵸.
0: 네.
1: 아파트 할 때.
0: 맞아요, 맞아요.
1: 그거를 그 사인인 공연에서 딱 하는데, 그거 딱 이렇게 콜 사인을 뭐뭐야 나와 탁 이러는데 나도 로제랑 저렇게 싸이처럼 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아주
0: 너무
1: 매력적인
0: 웃기다.
1: 목소리 보컬의 로제님의 노래였습니다. 그럼 한번 먼저 듣고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님들은 오늘 주제가 첫 소절부터 마음을 사로잡는 노래니까 특히 앞부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라면서 로제 노래 듣겠습니다. Number One Girl.

0: 느낌 완전 알것 같은 노래. 로제의 넘버원 걸. 저는 딱첫 소절 듣자마자, 나 이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의 심지어 플레이리스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팝송인 줄만 알고, 외국 가수인 줄 알고, 누가 불렀는지는 보통 요즘은 그냥 듣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와, 이게 로제님의
1: 너무
0: 노래였구나. 노래
1: 좋죠.
0: 너무
1: 진짜
0: 잘하시네요.
1: 악기도 별로 없는데 그냥 목소리로 그냥 끌고 가는 느낌 너무 좋아요.
0: 그러니까,
1: 아무나 할수
0: 그쵸.
1: 없는 것 같아.
0: 맞아. 악기가 많아야지. 라이브 같은 거할 때는
1: 네.
0: 진짜, 와, 라이브에서 좀 악기가 별로 없고 조용한 악기밖에 없으면 되게
1: 네.
0: 좀 부담스럽겠다, 가수의 입장에서.
1: 근데 약간
0: 예.
1: 더저제 목소리에 사람들이 이제 집중을 해주니까
0: 아,
1: 또
0: 좋긴 또 좋아.
1: 그만의 느낌이 또 다른 것 같아요.
0: 아, 또 그렇구나. 무반주가 어렵긴 어렵죠,
1: 무반주가
0: 그쵸?
1: 어렵긴 어렵죠.
0: 그쵸,
1: 갑자기
0: 그쵸.
1: 한 번에 음을 잡아버려야 되니까 잘못 잡으면 또막
0: 그러니까.
1: 높게 잡으면 어떻게 끝까지 또 불러야 되는데요, 그죠?
0: 그러니까 그때 소향님이
1: 아,
0: 애국가를
1: 맞아요.
0: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그냥 갔다 그러던데, 아유 그냥 가자
1: 근데 또
0: 해가지고.
1: 그게 되시는 게
0: 맞아.
1: 대단한
0: 그러니까
1: 거잖아요. 전 하다
0: 그러니까
1: 아유 그럴 것 같은데 다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1: 이렇게
0: 그러니까
1: 되는데.
0: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첫 소절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가 같이 들었었나, 여기서 이윽고.
1: 아, 제가 그쵸.
0: 그쵸?
1: 거의 도입부 장인의
0: 그러니까
1: 그쵸
0: 그쵸.
1: 표본이잖아요.
0: 그러니까
1: 맞아요.
0: 그런 도입부 잘하는 가수가 또 누가 있어요?
1: 성시경 선배님도 있고
0: 예.
1: 그리고 박효신 선배님.
0: 아, 그분도. 그래서 또 박효신님의 노래를 가지고
1: 네,
0: 오셨네요.
1: 저는 기대해요. 이 박효신 선배님이 음원을 이제 막 매번 이렇게 막 자주 내시는 게 아니니까. 근데 내실 때마다 또 창법이 조금씩 막 업그레이드해 오시고.
0: 제가 자주 안 내는데 낼 때마다
1: 네.
0: 창법이 달라져요. 아니,
1: 아, 약간 박효신 선배님 같은 느낌인가
0: 그렇지,
1: 봐.
0: 그렇지, 그렇지. 이번에는 약간
1: 네.
0: 굵은 목소리로 갔어요.
1: 아, 이렇게요?
0: 에, 아,
1: 아, 이렇게.
0: 앉아주면 살아, 뭐 이런 느낌으로 갔어요.
1: 좋네요. 아니, 왜냐면 그러면 막 기대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지면
0: 그렇지, 그렇지.
1: 너무 막 재밌잖아요. 그래서
0: 너무
1: 기다려져요.
0: 재밌죠.
1: 이번에 또 어떤 창법으로, 어떤 또 도입부로 또 우리를 난리나게 해주실 건지
0: 맞아.
1: 이러면서 기대해요.
0: 아니, 박효신님은 진짜 초창기부터 그 소머리 창법, 그쵸?
1: 맞아요.
0: 진하게 부르셨잖아요. 근데 또 어느 순간 창법이 많이 바뀌시는 것 같아요, 정말. 낼 때마다 그렇구나.
1: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계속 뭔가 갈고 닦고 약간 고수 같아요. 뭔가 무림의 고수가 한 단계 한 단계 뭔가 이렇게 팍팍팍 하는 것처럼 고수 같아요, 진짜.
0: 그러니까. 아, 진짜 장인이지, 뭐, 그분은.
1: 맞아요.
0: 목소리
1: 부러워,
0: 가지고,
1: 부러워.
0: 그쵸,
1: 계속
0: 그쵸.
1: 바뀌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죠. 박효진님은 과연 몇 초 만에 바다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역시 노래가 시작하는 그 부분을 귀 기울여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박효신이 부릅니다. 야생화.

0: 정승재 경청 박효신의 야생화 들었습니다. 그런 느낌 생각하면서 들었더니 정말 창법이 되게 많이 가늘어지셨다. 그렇죠?
1: 이제는 소몰이 느낌에서. 느낌이 아니잖아요.
0: 그러니까 아예 아니네요.
1: 너무 좋아요.
0: 그러니까.
1: 왜 이렇게 좋아? 왜 이렇게 좋을까요?
0: 왜 이렇게 좋아할까?
1: 왜 이렇게 좋을까요, 진짜? 이유를 모르겠네. 진짜 쉽지 않아요.
0: 케이시님과 함께하는 금요일의 코너죠. 이 노래를 들어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항상 바다님들에게도 주제를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추천곡을 받고 있어요. 인별그램에 주제를 띄울 때마다 항상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뿐이죠. 뭐 이번에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한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밴드예요. 네. 노래는 2008년도 노래인데 1999년에 결성한 밴드예요.
1: 꽤 선배님이시네 완전.
0: 그러니까 저 일병 상병 때 그때 결성한 밴드.
1: 아니 누가 그걸 그렇게 기억해요?
0: 아, 저 그렇게 연도를요. 그렇게 기억해요 저.
1: 아 내가 일병 상병 때 말이야.
0: 그때 야 나 한참 힘들 때 이때 밴드를 결성했단 말이야.
1: 네.
0: 와 여전히 젊은 층들에게 요즘 젊은 층들에게도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1: 네.
0: 이 노래가 좀 그 이유가 아닐까. 요즘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 딱 듣자마자 이랬대요. 도대체 이 노래 누가 불렀지? 도입부의 이 목소리 누구지? 막 이랬다.
1: 말투가 누구예요? 어? 도대체 이거 누구지? 이건 누가 불렀지?
0: 그러게.
1: 멋진 청년의 말투네요.
0: 그러게.
1: 근데 약간 도입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노래는 도입부 어때요?
0: 뭐 그냥
1: 선생님.
0: 그러니까 보통 딱 사이예요. 성시경, 박효신 사이가 정승재가 아닐까.
1: 선생님 진짜 저 오래오래 하고 싶어요. 경청. 저 진짜 경청 오래오래 나오고 싶어요. 아니, 이거는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0: 아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1: 그 사이 들어가기 꽤 힘들어요 선생님. 근데 그 어떤 느낌이었는데요?
0: 어떻게 되지? 생선님의 편지가 어떻게 해야지? 잠 잘해내고 있어 이렇게 시작한다.
1: 근데 좀 괜찮네요.
0: 괜찮아?
1: 잠 잘하고 있어.
0: 잘 될 거야가 뭐지?
1: 괜찮아 잘 될 거야.
0: 아니에요. 랄랄라 잘 될 거야 이렇게 시작한다.
1: 오
0: 깔끔한 노래고. 어화둥둥 아세요?
1: 어화둥둥 내 사랑아.
0: 어화둥둥 내 사랑.
1: 비슷했다.
0: 어여쁜 내 사랑.
1: 선생님 트로트도 내셨어요?
0: 아
1: 진짜요?
0: 뭐 그냥 모든 분야.
1: 와.
0: 그러니까 박효신님은 창법만 다르게 하잖아요. 저는 장르도 다르게 해요.
1: 선생님은 약간 올라운더구나. 올라운드야. 그래서 나는 그런 장르 같은 거 따르지 않아. 내가 그 장르에 약간 이런 느낌?
0: 그럼요. 이 세상에는 발라드도 있고 트로트도
1: 그쵸.
0: 있고 락도 있고 맞아요. 정승재도 있고. 정승재가 곧
1: 제발
0: 장르를.
1: 제발 오래오게 해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제가 죄송해요. 이렇게 빌 테니까. 나쁜 선생님은 아니에요.
0: 그렇죠. 사람은 참 착한데.
1: 그러니까 사람 착한데요.
0: 1부를 마무리하면서 들을 노래가 우리 바다님의 추천곡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들이 누구냐? NELL, N-E-L-L. 기억을 걷는 시간입니다. 이 노래 듣고요. 첫 소절부터 마음을 사로잡는 노래는 2부에서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어서 오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입니다. 원하시는 차가, 아니 책이 있나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밖에 날씨는 어때요? 소설, 시, 에세이, 과학, 역사, 인문학 종류별로 다 있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이 책이 딱 좋아요. 음악은 이게 좋겠네요. 화창한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기분 좋은 날에도, 울적한 날에도 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문을 엽니다. 놀러오세요.

0: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만나요.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를 맡고 있는 생선님 정승재고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2: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케이시입니다.
1: 가수 케이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다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금요일의 코너죠. 이 노래를 들어요. 함께하고 계시고요. 주제에 맞는 노래를 케이시님이 열심히 선곡을 해주세요.
2: 맞아요.
1: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비우고 하루 종일 선곡을 해주신다 그러고요. 바다님들도 많은 곡을 또 추천을 해주십니다. 한마디로 좋은 음악 많이 많이 듣는 시간으로 꾸려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죠?
2: 네, 오늘의 주제는 첫 소절부터 마음을 사로잡는 노래.
1: 맞아요. 첫 소절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첫 소절 장인 케이시님과 딱 어울리는 주제예요. 정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소개해 줄 노래는 좀 다른 분위기예요.
2: 네. 아니 이거 듣고 왠지 뭐지, 나 왜 이 노래 알지? 이랬었어요. 신곡을 분명히 들었는데 나 이 노래 왜 알지? 라고 뭐지? 생각했는데 뭐지? 예. 그 르세라핌의 붐팔라라는 노래가 있어요.
1: 예.
2: 근데 전주가 약간
1: 전주가 그거 마카레나인가?
2: 그러니까요. 저희 많이 알잖아요.
1: 마카레나.
2: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신곡이 나왔다고 해서 들었는데 갑자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첫 소절부터 야 진짜 이거 대박이다 싶었어요.
1: 이게 1996년에 유행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실까요?
2: 이거 막 춤도 있잖아요.
1: 맞아요. 헤 마카레나.
2: 다 같이 추고 막.
1: 그거를 90도씩.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나 그럴걸요?
2: 진짜요?
1: 네. 근데 회 마카레나 이렇게 가는 거.
2: 본 적 있어요.
1: 이거는 샘플링이라 그러나요?
2: 그럴 거예요 아마.
1: 그쵸?
2: 네네. 그 샘플링을 따서 한다고 하죠. 네.
1: 그쵸?
2: 오마주 한다고도 하고.
1: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익숙한 노래가 들리면 확실히 귀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쵸?
2: 맞아요. 그래서 떠날 수가 없었어요. 첫 소절에 바로.
1: 이 이게
2: 노래를? 이러면서.
1: 그러면서. 추억 속에 잠길 수 있는 노래였고요. 네. K-POP 한 곡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까?
2: 네.
1: 뭐예요? 뭐예요?
2: G-Dragon의 G-Dragon. 무제인데 원래 약간 래퍼시잖아요.
1: 예.
2: 근데 이게 약간 발라드거든요. 발라드 같은 느낌이에요. 노래를 하세요. 그래서
1: 진짜?
2: 저는 이 노래를 아직도 들어요.

0: 이게 그거예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닌데.
1: 돌아오기가 아닌데? 어렵고 쉬운가 알아.
0: 내가 이거.
2: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거는 빅뱅의 노래인 것 같고요.
0: 빅뱅의 사이고. 그러니까 빅뱅의 지드래곤이 있는 거 아니에요?
2: 이건 혼자 부르신 거예요. 지드래곤이 혼자 부르신 건데 이 노래는 뭔가 진짜 진짜 같아요.
0: 뭐가 진짜 같아요?
2: 자기가 자기는 래퍼인데 예. 이렇게 발라드 같은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심 같아. 그러니까 내 진짜 같아.
0: 오, 아,
2: 뭔가 할 말 있어서 나와서 진심을 막 내뱉는 것 같고 가사 한마디가 다 진짜 같고 막 그래요.
0: 오, 그러니까 진심이 느껴진다는 얘기네요.
2: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들어요. 아직도.
0: 와, 두 곡 다 기대가 됩니다. 첫 소절부터 마음을 사로잡는 노래 두 곡 이어서 한번 들어보죠. 르세라핌의 분팔라, 지드래곤의 무죄.

0: 르세라핌의 분팔라, 지드래곤의 무제 들었습니다. 지드래곤의 무제는 후렴구 들으니까 제가 완전히 아는 노래인데 첫 소절이 이렇게 좋은지
1: 너무 좋죠.
0: 몰랐어요. 되게 속삭이네요, 정말. 나에게 돌아오기가 이렇게
1: 오기가
0: 그죠? 그렇게
1: 어렵고
0: 시작하죠.
1: 힘든 거 알아.
0: 그러면 헤어졌나?
1: 뭔가 진짜 같잖아.
0: 근데
1: 그냥
0: 밤에 또
1: 이름도.
0: 이랬나? 톡으로 이렇게 뭐 해?
1: 자니?
0: 자니?
1: 자니? 생선님 자니? 이렇게.
0: 그랬었나
1: 자니?
0: 봐, 그죠?
1: 아이, 다들 왜 그러나 몰라. 그
0: 왜요?
1: 밤에 기운이 있나 봐요.
0: 잔이를 보내본 적 있어요? 받은 적 있어요?
1: 아이, 전안 보내는 것 같아요. 보내본 적은 없어요.
0: 아, 진짜?
1: 네,
0: 받은
1: 받아본 적은
0: 적은
1: 있어요.
0: 잔이?
1: 네.
0: 그럼 어떻게 딱 보고 잔이 돼 있으면 다시 내려놔요?
1: 다시
0: 아니.
1: 내려놔요. 그래, 잔다! 이렇게 하고. 그래, 나 잔다! 펑! 이렇게, 그냥. 왜 물어? 자는데, 잤냐? 자니를 왜 물어봐?
0: 너무 웃겨,
1: 자니,
0: 진짜.
1: 자니 하면 자니까 대답이 없지. 약간 이런 거죠. 왜 물어봐? 이런 느낌. 자는
0: 그렇구나.
1: 걸왜 물어?
0: 그게 한 12시, 1시, 한 2시 정도에, 2시 반에 그러지 않나요? 2시 반?
1: 모르겠어요. 전 12시에 자서요.
0: 아, 12시에 주무세요, 진짜?
1: 12시에 자서 재밌는 일은 다 자고 나서 일어나요.
0: 녹음은 보통 몇시 하세요? 음원 녹음할
1: 음원
0: 때는.
1: 녹음을 한뭐 4시, 3, 4시, 오후
0: 아,
1: 3,
0: 그때쯤
1: 4시. 네.
0: 하시는구나.
1: 전좀
0: 그러시구나.
1: 일찍 해요. 일찍
0: 그러네.
1: 일어나고 일찍 자야
0: 그러네.
1: 돼서
0: 그러네.
1: 일찍 해요.
0: 첫 번째로 들었던 르세라핌의 분팔라는 제가
1: 오!
0: 점점 계속 마음에
1: 너무
0: 들어서
1: 재밌죠?
0: 결국은 플레이리스트에 제가 지금 방금 집어넣습니다.
1: 오.
0: 이렇게 좋은 노래를 왜 저는 한 번도 안 들었을까요? 언제 나온 노래예요,
1: 이거
0: 이거?
1: 최근, 이번 연도에 나온
0: 아,
1: 거예요?
0: 그랬구나.
1: 근데 약간 선생님 플레이리스트에 제 지분이 진짜 많겠네요. 그죠?
0: 지분
1: 제가
0: 완전
1: 이렇게
0: 많아요.
1: 계속 추천해주니까.
0: 그럼, 그럼.
1: 오,
0: 엄청 많아요.
1: 뿌듯한데요?
0: 뿌듯하죠,
1: 네.
0: 그쵸? 너무 좋습니다. 첫 소절부터 마음을 빼앗긴 노래. 케이시님이 가져오신 노래가 이제 두 곡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곡이 모두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에요.
1: OST.
0: 예.
1: 네.
0: 첫 소절이 특별히 중요해요, OST는.
1: 그럼요.

0: 감정이 훅 들어요 저는. 아, 진짜 정말. 저 그런 거 있어요 진짜. 저 감정이 확 가버려요 정말.
1: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OST 어떤 드라마의 노래일까요?
0: 첫 번째 거는 이보람님의 처음 그 자리에라는 건데 이렇게 제목으로만 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1: 예.
0: 근데 프라우스 아시죠? 프라우스. 옛날에 비님이랑 송혜교님이 나왔던
1: 그 상자씬. 상자씬 알아요?
0: 상자씬이요?
1: 송혜교님을 상자에 넣고 네. 비님이 이렇게 네. 쭉 미는 씬.
0: 아, 알아요? 집에서
1: 기억나요?
0: 맞지?
1: 네. 집에서 있을 때.
0: 곰새말 이런 거 부르고.
1: 아, 곰새말이.
0: 뭔지 알죠. 이거 이 노래라서 저는 이 노래 아직 좋아하거든요. 노래방 가면 불러요.
1: 저도 분명히 그러면 들으면 알겠네요.
0: 그럼 바로 아 하면서 약간 후 하는 노래예요. 네.
1: 또 하나는 뭐예요?
0: 다음 노래는요. 예. 이 라이언 고슬링이랑 엠마 스톤이 같이 부른 City of Stars라는 노래인데 라라랜드
1: 예.
0: OST예요. 대표적인 라라랜드 OST라서 이거 네. 이거 바로 하는 노래예요. 이러면서 제 라라랜드 제 노래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1: 아까는 이런다면서요. 지금은 네. 이거예요?
0: 그 장르가 달라요.
1: 뭔데요?
0: 그 약간 프라우스는 이러면서 바로 딱 떠오른 거고
1: 이거고.
0: 이 라라랜드는 하면서 바로 감동.
1: 나 이거 아는데 너무 감동스럽다는
0: 표. 이거 너무 좋지 이런 느낌.
1: 그렇구나. 라라랜드 노래까지도 같이 한번 들어볼 텐데 너무 기대되는데요. 정말 이렇게 좋아하신다니까
0: 진짜 좋아요.
1: 도대체 어떤 노래인지 첫 소절이 시작되면 바로 우리를 그 작품 속으로 데리고 가는 노래입니다. 두 곡 차례로 들어보죠. 이보람의 처음 그 자리에 라이언 고슬링과 엠마 스톤이 함께 부른 City of Stars.

0: 보람의 처음 그 자리에 라이언 고슬링과 엠마 스톤이 함께 부른 City of Stars 들었습니다. 오. 좋은 노래. 이보람님 노래는 막 들으면 예전에 그 드라마가 생각나고 두 번째 이 노래는 시작할 때부터 City of Stars,
1: City of Stars. 로망해요. 저는 예. 이거 피아노 이렇게 영화 장면에서 예. 서로 같이 피아노 치면서 부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피아노 남자한테 이거 나중에 나의 남편한테 이거만 좀 연습하라 그래가지고
0: 같이 부르고 싶어요?
1: 같이 치면서 부르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0: 그러면 가수를 만나셔야겠네.
1: 아니 그냥 피아노만 치면 돼요.
0: 피아노 치는 사람 대부분 가수들이 많이 에이, 치겠죠.
1: 아니죠. 우리 다 칠 줄 알죠. 많나? 네, 그쵸.
0: 많아요?
1: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피아노 네. 학원 가는 게 네. 거의 그냥 태권도 학원 가는 것만큼 많았어요.
0: 근데 보통 남자애들한테는 별로 많이 안 시키니까 여자애들을 더 많이 시키지 않아요?
1: 진짜요?
0: 안 그랬나?
1: 그럼 뭔가 저는 피아노 안 칠 것 같은데 뭔가 잘 치면 뭔가 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칠 것 같은데 갑자기 똥도도 똥도도 이래서 이 노래 치면 오오 반함할 것 같아요.
0: 첫 소절만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노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케이시님이 준비해 주신 여섯 곡 저희가 계약서에 오. 여섯 곡 이렇게 달라 그랬기 때문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님들의 추천곡을 들어볼 시간이에요. 바다님들도 케이시님처럼 추천을 해주셨는데 케이팝도 있고요. 오. 보컬이 돋보이는 노래 그리고 옛날 노래까지 골고루 보내주셨습니다. 한 곡씩 한번 만나볼 텐데 첫 번째는 도입구가 정말 강렬해서 야, 이거 수능 금지곡인데 이런 얘기도 있었던 노래 한번

0: 좀 이렇게 강렬할까요?
1: 에스파의 노래예요. 넥스트 레벨. 오. 와. 강렬한 느낌이 드는 노래였고요. 두 번째 노래는 좀 힘찬 분위기예요. 힘찬 노래. 와, 이것도 도입부가 참 신기하다.
0: 그러니까요.
1: 뚝뚝뚝뚝. 아, 박자감 좋아요. 이제 혼자가 아닌 무대 너무나 감격스러워. 데이식스의 노래입니다. Welcome to the show. Show, show, show.
0: 불러줘서 고마워. 나와 맞이하는 미래가 위태로울지도. 와, 노래 좋다.
1: 좀 약간 그 응원가 같지 않아요?
0: 그쵸? 맞아요. 이 킥 소리가 뚝뚝뚝 이 엄청
1: 맞아.
0: 사람을 힘차게 만드네요.
1: 이 응원가 해서 하는 말인데 지금도 모든 대학교의 응원단에 네. 지금부터 들으실 네. 이 노래가 쓰입니다. 아직도 오. 나온 지 정말 오래됐는데 도입부가 강렬한 노래. 아~ 그냥 끝이죠.
0: 약간 시어리더.
1: 축구.
0: 와. 대박이다.
1: 정말 대박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 그대에게. 신해철의 노래입니다. 야,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시작을 듣자마자 어 대상이네. 그랬었던 기억. 되게 곱상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딱 서강대 철학과 당연이었지. 신해철님이 탁 기억나요. 이 노래를 얼마 전에 신해철님의 아들과 딸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불렀는데 와, 신해철님과 똑같이 생겼어.
0: 진짜.
1: 특히 딸이 아, 너무 반가웠었던. 바다님들의 노래를 추천해주시는 그런 이 시간에 네. 은근 유머와 센스를 뽐내는 분들이 많은데 이야, 저 진짜 이 노래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오, 너무 좋아.
0: 미쳐버리겠다.
1: 아세요?
0: 알죠.
1: 아, 아시는구나.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인을 본 적이 있는가?
2: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와, 짐승의 썩은
1: 똑같죠, 저랑.
0: 이렇게 유니크한 곡이 있을까?
1: 짐승의 썩은 고기를.
0: 짐승의 썩은 고기를.
2: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죽는 눈 덮인 길.
1: 그리고 나 이 부분 너무 좋아. 빰빰빰 짜장.
0: 네.
1: 아, 아니구나.
0: 아, 아직 좀 더 있네.
1: 아, 좀 더 있어. 아주 좋은 노래.
0: 너무 재밌어요.
1: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었고요. 다음 노래는 우리 아까 이야기했었던 음색과 감성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노래. 와. 아, 좋다.
0: 와.
1: 첫 소절 듣자마자 이소라 님의 표정 막 보이지 않아요?
0: 네, 그 집중하시는 그쵸, 표정이 그쵸. 보여요.
1: 막 이렇게 막 눈을 개슴츠하게 뜨시다가 갑자기 그죠?
0: 너무 좋아요.
1: 너무 좋아요.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너무 좋고요. 또 다음 노래는 네 글자만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노래. 와, 도망가자.

0: 그러니까 처음에가
1: 못 넘기죠. 못 노래를 넘기지. 어떻게 넘겨요?
0: 어떻게 넘겨 정말. 오,
1: 정말. 마음이 바로 사라졌어.
0: 회의를 했을 거야. 회의를. 야, 이렇게 시작하고 야,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1: 이 몰입감이 장난이 아니야. 도 하자마자 도. 벌써 도.
0: 그러니까.

0: 아니 진짜 이런 걸 가지고 싶어요. 이런서 이렇게
1: 진짜 진짜 이게 캐시님도 그래요 시작할 때
0: 뭔가 아니 이런 뭔가 경험을 정말 많이 해서 내뱉는 거에 하나하나에 더 많은 감정을 담아내고 싶어요.
1: 제가 다음 디렉 볼 때 분명히 그 느낌 나게 해드릴게요.
0: 많은 경험을 해야 돼요.
1: 저는 뭔가. 아주 빡세게 갑니다.
0: 아니, 제가 경험을...
1: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계속 그럽니다.
0: 울 거예요.
1: 와 이거는 후렴구도 사로잡네요. 그러니까.
0: 내내 사로잡아요 이거.
1: 반칙이죠 뭐. 정말 좋다. 첫 소절부터 마음을 사로잡는 노래 케이시님이 여섯 곡 준비해 주셨고 바다님들이 추천해 주신 노래까지 살펴봤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0: 아니 좋아요.
1: 별로였어요?
0: 아니 너무 좋아요.
1: 너무 좋으셨어요.
0: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감히 역시 첫 소절이 진짜 좋은 곡은 끝까지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막 나중에 좋아지는 곡들도 있긴 하겠죠. 근데 뭔가 첫 소절부터 좋은 건 끝까지 그걸 끌고 가는 힘이 있으니까 첫 소절에 약간 다 비장의 무기를 바로 꺼낸 느낌이잖아요.
1: 맞아 맞아.
0: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 겨루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필살기 쓰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약간 쫄거나 막 이래야 처음부터 필살기를 써서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뭔가 이 고수 형아들 언니들은 처음부터 필살기 쓰는데 끝까지 안 죽는 거지. 끝까지 필살기가 뒤에 더 있어. 그런 느낌. 필살기인데 필살기가 한 1부터 한 70개까지 있는 거예요.
1: 저는 케이시님 나이든 모습을 너무 보고 싶어요.
0: 왜요? 왜요?
1: 15년 후에도 계속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0: 선생님 저도 나이 들겠죠.
1: 15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 정말.
0: 저도 47살이 되면
1: 끊임없이 말이 멈추지 않을 것 같아. 오늘 있었던 얘기를 다 할 것 같아.
0: 나중에 놀러 오세요. 저 약간 빵집 굽는 할머니가 빵집 굽는 그런 거 되고 싶거든요.
1: 그냥 빵을 구우면 안 돼요? 빵집을 구울 거예요? 빵집 구우면 너무 좋다. 빵 좋아하시는구나.
0: 빵 굽는 할머니.
1: 그냥 김밥 하시면 안 돼. 김밥 좋아하시니까.
0: 힘들어요. 힘들어요.
1: 아 힘들어요. 그것도 하나씩 싸기 좀 힘드니까.
0: 네, 힘들죠.
1: 그러네. 손가락도 아프고 할 테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좋습니다. 짧게 들어서 너무 아쉬웠던 추천곡을 우리 케이시님 보내드리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오늘은 행복이라는 글자로 찾아오셨으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모자를 쓰고 오실지.
0: 없어요 이제. 그럼 없어요. 매직으로 쓰고 와야 돼요.
1: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을까요? 세 곡만 한번 선택을 해주세요.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신해철의 그대에게,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선우정화의 도망가자. 두 곡 골라주세요. 저 한 곡 고를게요.
0: 네. 예. 그럼 저는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랑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1: 저는 신해철의 그대에게까지 이렇게 세 곡 들으면서 첫 소절의 마음을 사로잡는 노래 오늘 코너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상큼한 목소리로 찾아오실 케이시님 안녕히 가세요.
0: 감사합니다.
1: 신해철의 그대에게,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듣겠습니다.

정승재의 경청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다님들과 제가 금요일 밤을 마무리하는 방법이죠. 맞습니다. 보내주신 사연도 읽고 신청곡도 같이 들어보는 아름다운 시간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가 도착했을까요? 사연 읽어드릴게요. 3351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생선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새내기입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대학생이 되면서 학교 때문에 엄마랑 떨어져서 살게 됐어요. 방학하고 얼마 전에 잠깐 집에 다녀왔는데 아르바이트를 해야 해서 오래 있지 못했어요. 얼마나 아쉽던지 헤어지고 올라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생각나는 노래 신청해요. 그리고 바다님들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 추억 많이 만드세요. 별거 아니더라도 밥도 더 같이 많이 먹고 산책도 좀 하고요. 저는 그런 시간이 너무 그립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학교 때문이든 어렸을 때 남학생들은 이제 군대 가서 부모님이랑 또 떨어지잖아요. 취직이라도 그렇고 저는 그 첫날이었는데 둘째 날이었나? 그 논산훈련소에서 밤에 12시부터 1시까지 불침번 쓰는데 살짝 눈물 나더라고요. 왜?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진짜로 눈물 났었다니까. 아니 왜 눈물이 나냐면요,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미안해져.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있으면 이렇게 힘든 시간도 보냈는데 왜 그렇게 많이 화내고 나쁘게 엄마한테 이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후회. 나를 되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3351님을 응원하면서 신청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사에 엄마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들으면 엄마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노래라고 하네요. 최유리가 부릅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3351님의 신청곡 최유리의 당신은 누구시길래 기타 소리와 함께 따뜻한 엄마라는 단어만 안 나왔을 뿐이지 느껴지죠 그쵸? 우리 바다님들의 마음도 좀 촉촉해지셨는지 궁금하네요. 분위기 조금 바꿔서요. 더 발랄한 느낌의 노래도 들려드려야죠. 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네요. 김민재 바다님이 생선님 저 경청에서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최준성님의 가짜 사랑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좋아요. 지금 들어볼까요?

김민재 바다님의 신청곡 최준성의 가짜 사랑 듣고 왔습니다. 되게 상큼한 이 느낌 저 너무 좋은데요. 언어 유의도 들어있어요. 가짜 사랑, 각자 사랑. 오우, 이런 말 들어있는 거. 사운드도 되게 재밌잖아요, 지금. 그쵸? 저도 요거 즐겨 찾는 노래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다님들 덕분에 처음 들어보는 노래도 많이 생기고 바다님들의 취향도 알게 되고 너무 좋습니다.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사연과 신청곡이라는 게시판 마련되어 있거든요. 반디 앱 이용하셔도 되고요. 문자 이용하셔도 돼요.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되는 샵 1045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노래는 신지훈의 노래입니다. 별이 아는 바다. 역시 바다님들 이 노래 들으면서 푹 잘 자야 되고요. 우리는 월요일 날 만나겠습니다. 안녕.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외장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라디오.
1: 이 독특한 여우울음 소리와 함께 맹렬히 돌아가는 쌍절곤으로 헐리우드 빌런들을 무차별 응징한 무협스타 브루스 리 이소룡이 공식 기념일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법적 절차를 거친 후에 매년 5월 17일을 브루스 리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역사상 중국계 미국인의 이름을 딴 첫 번째 주 공식 기념일이랍니다. 5월 17일 브루스 리에게는 각별한 날이라는데요. 1959년 당시 18살이었던 그가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온 날로 그의 무술가이자 배우로서의 인생이 시작된 날이거든요. 헐리우드에서 아시아 배우들을 고정관념에 고착된 역할로 소비하던 시절, 브루스 리는 중국 무협의 세계관과 함께 강인하고 주체적인 아시아인의 정체성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8월 7일 금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출발했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1973년 개봉한 무술 영화 용쟁호투 엔터 더 드래곤의 메인 타이틀 테마 들으셨는데요. 작곡가는 무려 미션 임파서블로 유명한 랄로 시프린이었습니다. 브루스 리는 뭐 전기 영화도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미스테리, 뭐 이런 추정 그런 거에 좀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기도 한 그런,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진지하게 인터뷰 자료나 이런 거 보면은 인터뷰를 이끌고 가는 그 진행자, 주로 그 백인 방송인 뭐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굉장히 집중합니다. 이 브루스 리가 하는 이야기에 그 마치 그 철학, 그의 그 정신세계에 스피리추얼한 그런 면에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무술가이고 배우로도 활동한 거 중요하지만 이 어떤 자신만의 그런 철학, 스피리추얼한 그런 수련이나 훈련법, 정신적인 체계도 정립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몰랐는데 그가 남긴 명언들이 꽤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동양의 자존감뿐만 아니라 당시 그 브루슬리 영화로 그가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이 유색인종 커뮤니티의 젊은이들, 특히 뭐이 소외되고 낙후한 게토의 그 흑인 커뮤니티에도 이 바람이 불었죠. 동양인이었지만 유색인종 커뮤니티 전체에 끼친 영향이 또 대단한 사람이다. 뭐 유색인들뿐만 아니라 젊은 백인 그 다수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죠. 또는 EBS 반디앱을 통해서도 사연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브루스 리 소식을 전한 김에 이번에는 헐리우드의 아시아 문화를 알리는 데 일조한 또 그런 영화 두 편의 주제가 골라봤습니다. 중국 출신의 이안 감독의 2000년 블록버스터 작품이죠. 와호 장룡 엔딩 테마. 이 곡은 2001년 아카데미 시상식 주제가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중국 가수 코코 리가 부르는 A Love Before Time. 그리고 이어서 일본 전통 무술이죠. 영어로는 카라테라고 하고 공수도. 가라테를 또 알리는 데 일조한 영화죠. 한국 개봉 제목은 베스트 키드였습니다. 좀 특이한 제목이긴 한데 가라테라는 단어를 또 쓰기 쉬운 시절은 아니었으니까. 랄프 마치오와 일본계 미국 배우 팻 모리타 주연의 이 원도 받고 투도 받는데 저는 이 영화

무척 재밌게 봤죠. 왜냐하면 랄프 마치오의 팬이 됐던 시점이라서 랄프 마치오가 크로스로드라는 그 블루스 관련 그 영화에 출연해서 기타를 치는 장면이 그렇게 멋있었거든요. 크로스로드의 음악을 라이 쿠더가 또 담당하기도 했어가지고 그 영화 말고 오늘은 카라테 키드 파트 2의 테마송 골랐는데요. 피터 세테라가 부르는 Glory of Love. 이렇게 두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중국 가수 코코 리가 부른 A Love Before Time, 이안 감독의 2000년 영화 와호장룡의 엔딩 테마 들었고요. 이어진 곡은 카라데 키드 파트 2, 한국어 제목은 베스트 키드 2의 주제가였죠. 피터 세테라가 부른 Glory of Love였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8월 7일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음악을 통해서 세계 음악 역사에 또 다른 갈래를 찾아봅니다. 매주 금요일에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그리고 베스트 오리지널 송 부문 수상작을 연대순으로 소개하고 있죠. 오늘은 2007년 제80회 수상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코어 주제가 부문 모두 유럽의 음악인들이 수상했습니다. 먼저 스코어는 영화 어톤먼트를 맡은 음악을 맡은 이탈리아의 거장 다리오 마리아넬리가 수상했습니다. 주제가 부문은 지난주에 부고를 전한 아일랜드 뮤지션이죠. 음악 영화 원스의 주연과 함께 음악도 담당한 글렌 헨세드 그리고 체코의 싱어송라이터 마키타 얼글로바가 함께 부른 Falling Slowly가 수상했습니다. 스코어와 주제가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매주 금요일에는 역대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 수상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7년 제80회 수상작을 살펴봤습니다.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영국의 조 라이트 감독이 만든 영화 어톤먼트의 음악을 담당한 이탈리아 출신의 작곡가 다리오 마리아넬리 그의 페어웰 왔고요. 조 라이트 감독의 오만과 편견, 안나 카레리나의 음악도 이또 다리오 마리아넬리가 맡았었죠. 이렇게 또 손발을 맞춘 파트너십, 조 라이트와 다리오 마리아넬리. 이어서 오스카 주제가 수상작은 아일랜드의 존 카니. 감독의 음악 영화 Once의 음악이었죠. Falling Slowly. 아일랜드의 글렌 한사드와 뮤지션 체코 출신의 마르케타 얼글로바의 듀엣이었습니다. 참 묘하네요. 예, 부고를 전하고 또 우리가 아카데미 주제가를 소개하는 데딱요 시기에 맞춰서 80회 오스카 수상작을 돌아보는 요 타이밍이 좀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금주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뒤풀이감회로 이어갑니다. 이번 주에 만난 아티스트 세분 다시 한번 만나보죠. 칠레 출신의 지금은 멕시코 시티가 제2의 고향이 된 몽라페르테. 최신 음반 올해 6월에 발표한 Femme Fatale Volume 2에서요. A pensar de ti y de mí. 우리 사이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라는 곡 먼저 들어보고요. 푸에르토리코가 고향인 뉴요리칸 아티스트죠. 살사 보컬의 또 아이콘 엑토르 라보에의 음성으로 Triste y Vacía. 슬프고 공허한 이런 제목의 곡인데요. 이 곡은 엑토르 라보에 혼자 발표한 곡은 아니고요. 74년 이후로 윌리 콜론과 따로 솔로 커리어를 개척하던 엑토르 라보에가 83년에 윌리 콜론과

다시 한번 두 사람의 이름을 걸고 이 음악을 발표했죠. 비질란테라는 음반을 발표했는데 같은 명칭의 범죄 영화 사운드트랙으로 이 윌리 콜론이 음악을 작업하면서 만들어진 앨범이고 또 곡입니다. 그리고 영화에 또 악역으로 출연까지 했다는데요. 뭐 안타깝게도 음악은 거의 쓰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그 영화 볼 수는 없겠구나라는 제가 인터넷 유튜브에서 이렇게 사진은 봤는데요. 예, 아주 악당스럽게 분장하고 그런데 이 곡의 의미는 좀 누아르 범죄 영화 그것과는 좀 다른 의미가 또 있네요. 우리 최 작가님이 리서치한 바로는 세상의 오해와 냉대 속에서 슬프게 공허하게 살아가지만 자존을 잃지 않는 여성들에게 바친 음악이랍니다. 세 번째는 수요일에 소개한 프랑스의 다중인격 작곡가, 싱어송라이터, 아티스트 윌리엄 실레르의 Le Nouveau Monde, 신세계라는 제목의 곡이죠. 87년, 그러니까 70년 후반부터 87년까지 거의 10년의 이 시기를 그의 디스코그래피를 심포닉 시기라고 또 표현을 하던데 그렇게 심포닉 작품의 스타일의 작품에 집중하던 시기에 발표한 Universe라는 음반에서 골랐습니다. 여기에는 뭐 당연히 오케스트랄 악기 위주로 편곡하고 전자악기 등 이런 것들은 배제한 그런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화려한 뭐 관현악 그런 금관 편곡 모두 예.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시기의 음반 딱두 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도는 72년도에 벌써 어마무시한 팝 록, 심포닉 록 형태의 미사곡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설명이 길어졌네요. 세곡 이어서 듣고요. 세 음악이 전하는 노래 이어갑니다.

노래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향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곡은 브라질의 앨리스 헤지나가 부르는 노이스 브라라 노이스 브라카, 왼쪽으로 투스텝, 오른쪽으로 투스텝입니다. 제목부터 설명드리면은 브라질 사교춤의 기본 스텝을 가리키는 표현을 하죠. 앨리스 헤지나의 1974년 앨범 앨리스 수록곡으로 주앙 보슈코가 곡을 썼고요. 노랫말은 아우지르 블랑이 썼습니다. 참고로 편곡과 피아노 연주는 당시 앨리스 헤지나의 남편이었던 세자르 까마르구 마리아누가 맡았습니다. 노랫말의 화자는요, 사랑하는 사람과 댄스클럽에서 춤을 췄던 기억을 매우 아프게 회고하죠. 그 사람에 대한 희망을 품고 설레는 마음으로 춤을 췄지만 이후 그는 매몰차게 떠났고, 화자에게 남은 건 그날의 기억을 서럽게 곱씹는 것뿐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영혼 속 찬바람을 느끼며 당신에게 춤을 청했지. 당신의 목소리가 곱은 내 영혼을 달래줄 것 같았어. 왼쪽으로 투스텝, 오른쪽으로 투스텝. 말을 안 듣는 내 심장은 봉고보다 더 세차게 뛰었지. 마라카스보다 더 심하게 흔들렸고, 사랑 때문에 리듬이 다 꼬였어. 머리는 계속 빙글빙글 돌았지. 빙글빙글 돌며 춤추는 어떤 커플도 이 내 머리처럼 빠르게 돌지 못했고, 당신에게서 풍기는 치자꽃 향수는, 아니야, 더는 말 안 할래. 묻지 마. 내 목을 스치는 당신의 손, 당신의 부드러운 등, 그 후로 공허하게 이어지던 나의 밤을 어른어른 채웠지. 당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 그와 참 어울리는 귀걸이와 목걸이, 반창고를 붙인 당신의 발 뒤꿈치. 오늘 나는 과라나 소다수를 섞은 위스키에 빠져 죽으려고 해. 귓가를 간지리는 당신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리네. 왼쪽으로 투스텝, 오른쪽으로 투스텝. 당신이 저버린 거야, 내 심장 속 당신에게 품었던 희망을. 당신이 두고 떠난 거다, 내 심장 속 한때 당신에게 품었던 희망을. 당신이 모조리 저버린 거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세 음악이 전하는 노래. 오늘은 브라질의 엘리세지나의 1974년 곡 도이스브라라 도이스브라카 왼쪽으로 투스텝 오른쪽으로 투스텝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하고요. 오늘 2부 순서 율디 앨범 반장 잠시 후 이어집니다. 쿠바의 싱어송라이터 실비오 로드리게스가 부릅니다. Historia de las Sillas 의자 이야기 이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꼽히는 작가 호르헤 보르헤스. 젊은 시절 도서관 사소로 일했던 그는 훗날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의 관장이 돼 18년 동안이나 근무했는데요. 누군가가 어떻게 하면 책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물었을 때 보르헤스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억지로 책을 읽으려 하는 것은 황당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강요된 행복에 대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독서는 큰 행복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책을 읽어야 한다는 중압감에 짓눌려 오히려 책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헤아렸는지 보르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읽고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작가는 여러분을 위해 그 작품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 책을 그냥 한쪽에 놔두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을 끌 작가는 분명 또 있을 겁니다.

0: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아직도 영

0: 동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첫 곡은 콜롬비아의 알테시오 벨라도스의 마냐나 내일 듣고 출발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이죠.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아르헨티나의 아티스트 피토 바에스의 마리포사 테크니컬로 나비 이 노래 듣고요. 오늘의 2부 순서 율디의 앨범 반장 이어갑니다.

금요일 EVS의 음행에서는 DJ 싱어송라이터 이승열이 한 장의 음반을 선정해 듣는 음감회를 엽니다. 저의 사적인 해설을 곁들이고요. 음반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듣는 시간이죠. 열디 앨범 반장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연 남겨주신 분들의 코멘트 좀 보고 갈게요. 지난주 아티스트는 브라질의 배우이자 뮤지션 세우 조르지였죠. 26년을 기해서 발표한 묵혀둔 신작 녹음은 좀 한지 오래됐는데 이제야 나온 The Other Side라는 음반 만나봤죠. 최영경님께서 에이수아이 아일랜드의 데미안 라이스 곡 The Blower's Daughter의 리메이크로 충분히 좋아했던 사람인데 신곡도 너무 좋다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 곡이 참 힘이 컸어요. 근데 이제 그가 출연한 신작 영화를 보고 그 많이 깎아먹었죠. 예. 7837님께서는 멜리사 바르바라라는 마지막으로 제가 선곡한 그 곡에 대해서 아주 좋은 얘기, 그 곡이 특히 좋았다 뭐 이렇게 코멘트 달아주셨는데요. 열심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아티스트 소개하죠. 멕시코와 콜롬비아의 연합 프로젝트인데요. 두 아티스트, 멕시코의 멕시칸 인스티튜트 오브 사운드, 뭐 한국말로 풀자면 멕시코 음악학회 또는 음향학회 뭐 이렇겠죠. 좀 독특하죠. 그리고 콜롬비아의 메리디안 브라더스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최신 음반 루이도 토바라. 이 앨범 제목에 대해서는 좀 이따 약간의 설명이 추가될 것 같은데요. 이게 루이도 하면 잡음, 소음 뭐 이런 뜻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요. 메리디안 브라더스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의 프로젝트고요. 뭐 브라더스라는 이 명칭을 쓰고 있지만요. 그리고 멕시칸 인스티튜트 오브 사운드는 만약에 그런 협회가 실제 있다면 아직 협회 회원은 딱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재밌는 두 뮤지션 프로듀서들의 나름 학구적인, 학구적보다도 이런 경우에는 약간 집념의 오타쿠적인 뭐 이런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음반을 가져왔습니다. 과거에 DJ 선곡 시간을 통해서 제가 전자 키보드 악기 특히 로 이뤄낸 독특한 작품 세계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인도의 차란짓 싱 같은 사람이 있었죠. 10곡의 인도의 전통음악 라가를 디스코 비트로 재현한 그런 시도였고요. 이게 또 나중에 미국의 시카고 애시드 하우스의 뿔이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도 돌았던, 접점이 전혀 없는데 음악이 너무 닮았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지구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이런 현상이 동시대적으로 일어났을까 뭐 이런 흥미로운 지점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기억은 차량지 싱보다는 덜 아실 텐데

음반을 제가 소개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곡을 만나봤었는데, 리하르트 바그너의 심지어 발키리의 기행을 이런 식으로 풀었던 음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약간 결이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은 꿈비아가 주된 재료고요. 일렉트로닉, 그 중에서도 70~80년대에 출시됐던 그런 대표적인 악기를 이용합니다. 레트로한 거죠. 근데 오타쿠 얘기는 왜 했냐? 그냥 슬쩍 맛만 내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오랜 탐구와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 이런 음흉스러운, 그러니까 뭐 연주 잘하는 사람들 보면 뭐그 악기를 가지고 논다 뭐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뭐 이들도 이 꿈비아 그리고 이 레트로한 전자악기를 다루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냥 가지고 노는 경지에 있는 사람들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소개할게요. 멕시코 시티 출신의 까밀로 라라라는 뭐 DJ 프로듀서로 출발해서 음반사에서 일도 하다가 인디 레이블을 또 설립하고, 나중에는 굴지의 세계적인 레이블의 A&R 마케팅 부사장 자리까지 올랐던, 그러면서 자신의 관심사는 2000년 초반부터 늘 멕시코의 민속 전통 음악과 현대적 이 사운드의 융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도 꽤나 했습니다. 그의 음악이 뭐 나르코스나 브레이킹 배드 시리즈 이런 OTT 시리즈물에 사용이 되면서 그래미는 한 번, 라틴 그래미에서는 8번 이렇게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얼핏 아, 요 이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작 코코의 음악 자문도 맡았다는데, 약간 전통적인 면에 있어서 이 사람의 역할을 이 멕시코 시티의 이 업계에서는 또 인정을 꽤나 하고 있다라는 생각, 아무래도 음반사 직원 시절이었던 것 같다. 이런 그런 면에서는 김영혁 씨가 이런 작업을 하면 한국에서는 김영혁이 이런 작업 했죠라고 나중에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함께 일을 벌인 사람은 누구냐? 콜롬비아 모고타 출신의 이분은 학교에서 고등교육을, 음악적인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음악원에서 여러 악기를 다루는 작곡가이자 프로듀서 에블리스 알바레스, 콜롬비아 사람. 이분은 좀더 나이가 있나 봅니다. 90년도 말부터 이렇게 솔로 작업을 이어왔고요. 그러다가 이 멕시코의 꿈비아 경향이나 뭐 이런 거를 좀 관심을 갖다가 멕시칸 인스티튜트 오브 사운드라는 그 아티스트, 그런 프로듀서의 존재를 알게 됐고, 서로 교류가 앨범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음반 제목을 제가 뭐 소음 어쩌고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그 루이도 토바르였죠. 여기서 이 토바르라는 단어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까밀로 라라나 에블리스 알바레스의 훨씬 선배 격의 과거 70~80년도에 이 꿈비아 혁신을 이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전통 장르에다가 새로운 악기, 특히나 뭐 전자악기,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사이키델릭한 요소를 섞는다든지 그런 시도로 최초로 인정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통분모가 이두 사람, 까밀로 라라나 에블리스 알바레스 같은 경우 뭐 나라는 다르지만 토바르라는 공통분모, 이 겹치는 이런 걸로 뭉친 거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 멕시칸 인스티튜트 오브 사운드의 까밀로 라라 같은 경우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아, 여러분, 이건 잘 들어보시면 꿈비아 레코드만은 아니고요. 게러지 록도 들을 수 있고, 댄스곡도 있고, 다양한 지형을 건드리는 그런 시도입니다. 뭐, 요즘은 사실 모든 꿈비아라고 부르는 게 약간 유행인 것 같지만,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날 때,

한창 듣던 그런 춤추게 만드는 음악은 그냥 전부 트로피칼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라고 정리를 해줍니다. 사실 뭐 그쵸? 이게 목적성은 이 단어로 정리가 되네요. 댄서블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 둘의 시도로 탄생한 이 음반의 사운드의 음색 면에서는 재밌다 하면서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장점이 많죠. 저는 이 소리가 너무 재밌어서 좀 자주 들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음악을 들어봐야겠죠? 여기에 근데 또 특이점이 오늘 소개는 안할 음악인데 제가 일부러 누락은 한 거긴 한데 미국의 아티스트 백 그가 두 곡을 함께 작업을 했는데 작곡 그리고 보컬 그 곡도 있다. 나중에 뭐 시간 나시면은 들어보셔도 되고요. 오늘은 10곡 중에 8곡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듣고 오죠.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금요일의 DJ 선곡 Your Day 앨범 반장. 오늘 가져온 음반 멕시코 시티와 보고타 출신의 멕시코와 콜롬비아 출신의 두 프로듀서의 협업작 루이도

토바르. 그래서 여덟 곡다 듣고 왔습니다. 아우, 이 아티스트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멕시칸 인스티튜트 오브 사운드 앤드 메리디안 브라더스의 최신 음반에서 듣고 왔습니다. 참고로 누가 더 좋으냐 요거를 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요게 따로따로 있다면 멕시칸 인스티튜트 오브 사운드나 메리디안 브라더스가 뭐 플랫폼에 보면 따로따로 활동도 하고는 있는데, 뭔가 멕시칸 인스티튜트 오브 사운드가 그 이력, 아까 뭐 나르코스나 브레이킹 배드나 뭐 이런 작품들의 그런 이력도 보면 좀 더 메인스트림에 가까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메리디안 브라더스에 손을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추천을 하나 하려고요. 이 보고타 출신의 이 프로듀서의 또 다른 부캐가 있는데, 로스 비라나스, 로스 비라니아스죠. 예. 아, 이거는 굉장히 좀 전자음보다도 약간 좀 밴드 성향에 좀 더 그런 타격감의 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밴드 활동도 벌이고 있다 하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치자리블의 아까 그 바그너 발키리의 기행 이거 소개했었는데, 오늘 사실 보너스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생각나네. 보너스로 치자리블의 에릭 사티 그노시엔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까먹었네. 아무튼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주말 안내를 해드려야죠. 토요일과 일요일 1부 방송인 PD가 소개하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합니다. 토요일 2부는 세계음악인 열전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스페셜이고요. 일요일 2부는 노랫말 낭독으로 이어지는 새음행이 전한 노래 베스트와 함께합니다. 오늘 마무리는 베네수엘라의 Los Amigos Invisibles의 Una Disco Iena, 완전한 디스코, 이 음악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편안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직장생활.
2: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였고 마감은 가까워지는데 초조한 마음과는 달리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죠. 이럴 때가 아닌데 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내 의지가 부족한 건가 자책하기 쉽지만 대체로는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럴 땐 생각을 단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야 할 일들을 적어서 눈앞에 딱 붙여놓고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1순위, 지금 해야 할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건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일이 잘 되든 아니든 이 시간엔 이것만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나 우울증, 불안 장애 같은 정신 질환 때문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꼭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0: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하면은 살리다, 이까세르 살릴 수 있다란 뜻으로 이까세 소단에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 これからはAIを使いこなすスキルを持つ人材の価値はますます高まるだろうね。
0: 使いこなす 능숙하게 뭐 활용하다, 잘 다루다란 뜻으로 앞으로는 AI를 使いこなす 스킬을 모두 진짜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의 가치와 ますます 다가마르, 더욱더 높아지겠지.
1: 私も AI をもっと勉強して仕事に役立てられるようにしたいな.
0: 役立てる, 役立つが 도움이 되다. 役立てられる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AI를 좀 더 공부해서 仕事に 役立てられるように 일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고 싶다.
1: よし! AI と 仲良くなろう!
0: 좋았어! AI와 친해져야겠다.
1: その域その域! AI に 負けないためじゃなくて AIを味方にするための勉強が必要な時代なんだよ。
0: その域, その域. 자, 이거는요, 격려하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 자세 또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야. その域, その域.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AI に 負けないためじゃなくて AI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AI を 味方にするため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공부가 필요한 시대인 거지. 그러니까 AI를 넘어서야겠다, 쟤를 이겨야 되겠다가 아니라 AI와 내가 어떻게 공존하고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공부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하이, 의미를 考えながら 요거 聞いて 下さい.
2: 最近 AIに仕事を奪われる時代が来るってよく聞くけど、本当にそうなるのかな?
3: 単純な作業は AI に任せる仕事がもっと増えるだろうね。でも高度な対人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要する仕事や複雑な判断や責任を伴う仕事はなくならないと思うよ。そっか。
2: 想像力が求められる仕事もまだ人間の強みが活かせそうだね。
3: これからは AIを使いこなすスキルを持つ人材の価値はますます高まるだろうね。私も
2: AIをもっと勉強して仕事に役立てられるようにしたいな。よし、 AIと仲良くなろう。その域、その域。AIに負けないためじゃなくて
3: AIを味方にするための勉強が必要な時代なんだよ。
1: 36페이지 락락言葉相談所.
0: 4월호 88쪽에 모리아가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모리아가루와 후쿠라무 어떤 차이가 있나요?
1: はい、ちょっとニュアンスが違いますね。 모리아가루というと上に持ち上がっていくという意味ですけれども、 膨らむというと中にあるものが膨張するというような違いがあります。
0: 자, 모리아가루, 위에 持ち上がっていく, 持ち上がる라고 하는 것은 들려 올라가다, 솟아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솟아오르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반면에 후쿠라무 하면은 나카니 아르모노가 보조스르, 즉 안에 있는 것이 보조스르, 팽창되다, 즉 부풀다 라는 뜻입니다.
1: 예, 맞다 ですね. 盛り上がるという言い方には雰囲気が盛り上がる, 会話が盛り上がるのような活気づくというような意味を表す言い方もあります。
0: 또 盛り上がる에는요, 活気づく, 활기를 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盛り上がる는 위로 솟아오르거나 부풀어 오르는 모양, 활기를 띠는 모양을 말하고, 膨らむ는 안에서 밖으로 동그랗게 부풀어 커지는 모양을 이릅니다. 예를 들어서,
1: 虫に 刺された ところが 赤く 盛り上がってる.
0: 벌레에 물른 곳이 벌겋게 부어올랐어.
1: このクッション、空気を入れると膨らむんだね。
0: 아, 이 쿠션은 공기를 넣으면 부풀어 오르는구나 하는 건데, 이거는 안쪽에서부터 차올라서 둥그렇게 부풀어 오르는 모양을 말할 때는 후쿠라무라고 합니다. はい、それでは AIはどこまで進化するのか、もう一度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近年、人工知能 AI の進化は目覚ましく、私たちの生活や働き方に大きな変化をもたらしています。 特に文章や画像、プログラムなどを自動で作り出す生成AIの登場により、AIは

0: 안녕하세요. EBS 국어 강사 윤혜정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가 너의 꿈에 날개 달아주길. 국어 공부를 통해 아이들의 태도가 변하고 삶이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랄까요? 독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책을 통해 만나는 사람, 책을 통해 알게 되는 이야기, 책을 통해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수많은 의미들. 전부 소중한 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더 풍성한 여정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 읽어야만 많이 배우고 깨닫는 건 아니니까요. 억지로 공부하듯 책을 읽어야 한다는 압박에 스트레스 받기보단 좋아하는 작가, 분야, 장르를 찾아서 재미있게 즐기시길 권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에 나비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3: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4: 大家好,我是王乐.
3: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4: 이진환향.
5: 금이 환향.
4: 아이야야. 这个是古不仅是古人,包括现代人也是.
5: 그렇죠.
4: 매우 기대的人生啊.
5: 没错,没错.
4: 最重要的一部分啊,이진환향.
5: 금이 환향인데 이제 중국어에서는 의금환향.
4: 아,对对对对对.
5: 이런 이런 재미가
4: 그러니까요.
5: 그러니까 이런 재미가 있어요.
4: 네네네.
5: 똑같은 뜻인데 이제 한자에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바뀌는 단어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또 완전히 동일한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금의 환향인데 의금 환향.
4: 我觉得锦衣换香好像更好理解，对吧？没错，没错。对对。
5: 아무튼 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의 환향. 이진환향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이환향.
4: 이진환향.
5: 알아차리다 깨닫다.
4: 파현.
5: 파현. 운동선수.
4: 운동员.
5: 운동员. 성공하다.
4: 成功.
5: 成功. 시험에 합격하다.
4: 成功考过.
5: 成功考过. 다이어트에 성공하다.
4: 成功减肥.
5: 成功减肥. 减肥가 다이어트죠. 발전하다.
4: 发展.
5: 发展. 예 본보기
4: 리즈
5: 리즈 후에 나중에
4: 后来
5: 后来 선택하다
4: 选择
5: 选择 각도 관점
4: 角度
5: 角度 경력 이력
4: 经历
5: 经历 직접 겪은 경험
4: 亲身经历
5: 亲身经历 유명해지다 이름을 날리다
4: 出名
5: 出名 그런 후에
4: 然后怎么样这样以后然后
5: 농구 옆에
4: 篮协或者叫篮球协会
5: 그렇죠. 그대로 직접적으로 이제 그 글자를 그대로 풀면 란치오 농구 协회 협회 근데 줄여서 란协 이렇게 그래서 란协 의장 주석 회장
4: 주시
5: 주시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주로 이 단어를 많이 쓰죠.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회장이라는 말이나 의장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4: 对对对.
5: 중국에서는 주시.
4: 坐在最主要的位置上的那个人.
5: 그렇죠. 그렇죠. 농구
4: 란球
5: 란球 리그전 연맹전
4: 联赛
5: 联赛 영향력
4: 影响力

0: 영향력이 영향력이 크다.
1: 영향력이 다.
0: 다로 갔습니다. 영향력이 다. 영향력을 확대하다.
1: 扩大 영향력.
0: 扩大 확대죠. 영향력. 브랜드 파워.
1: 品牌 영향력.
0: 品牌가 그대로 브랜드가 됩니다. 그래서 品牌 영향력. A 할 뿐만 아니라 B 하기도 하다.
1: 부진 A, 而且 B.
0: 많이 쓰여지는 고정 격식 중에 하나죠. 부진 A, 而且 B. 명예, 영예.
1: 荣誉.
0: 荣誉. 영예를 얻다.
1: 获得荣誉.
0: 获得荣誉. 명예를 소중히 여기다.
1: 珍惜荣誉.
0: 珍惜荣誉. 경험.
1: 经验.
0: 经验.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最近我发现一个有意思的事，很多运动员在国外成功以后，还是会回国发展。是啊，中国的姚明就是个例子。他在 NBA 打得很好，后来选择回国。从这个角度看，他的经历很像衣锦还乡，在国外出名了，然后回来。 他回国以后没有休息，后来还当了篮协主席，一直在为中国篮球做事。韩国的金软景也是这样，在国外联赛成功以后回国，在国内很有影响力。看来现在衣锦还乡的人不仅把荣誉带回家乡，而且也把成功的经验带回来。
0: 요즘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는데 많은 운동선수들이 해외에서 성공한 후에도 결국은 귀국해서 활동을 이어가더라고.
1: 最近我发现一个有意思的事，很多运动员啊，在国外成功以后，还是会回国发展。
0: 네, 이런 경우 많이 있죠.
1: 没错.
0: 네. 不管是运动员,
1: 哪个行业都有，对，做生意啊，做贸易啊，还有科学家呀，是都有，文学家呀，非常多，都有。文学家少一点，文学家少一点，有可能，少一点。对对对对对，文学家不容易，他的活动范围如果已经适应好了的话，可能换个一个另外一个环境，可能他的创思想，对，但是什么物理学家呀。 什么化学家呀，科学家方面，科学都一样，他们很多人愿意回国来帮助自己的国家，可能待遇更好。实在，实在。
0: 最近我发现啊，요즘에 내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알게 됐습니다. 이거 有意思的事, 아주 재미있는 흥미진진한 일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很多运动员, 많은 운동선수들이 在国外, 해외에서 成功 이후, 성공하고 나서. 성공 이후 하시 여전히 역시 회 회고 파잔 귀국을 해서 다시 또 활동을 또 재개하고 또 성공적인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 회고 파잔. 맞아. 중국의 야오밍이 바로 그런 예지.
1: 是啊, 중국의 야오밍就是个例子.
0: 그냥 농구 선수죠. 중국의 야오밍 농구 선수 是个例子. 하나의 그런 예라고 볼 수 있겠지. NBA에서 정말 잘했는데 나중에 귀국을 선택했어.
1: 타在 NBA 打得很好,后来呢选择回国.
0: 그러니까 타在 NBA 打得很好. 농구 하다는 打. 그래서 打得很好,后来 그 나중에 후에 选择 선택을 했습니다. 回国 귀국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의 행보는 금이 환향이라고 할 수 있지. 해외에서 유명해진 뒤에 돌아왔으니까.
1: 从这个角度看，他的经历很像衣锦还乡，在国外出名了，然后回来。
0: 그러니까요. 네,
1: 衣锦还乡。这个衣锦还乡的这种幸福感啊。
0: 아,对对对，我觉得是刻在那个儒家。哦，你看西方国家的人很少有这样的。嗯，比如美国是移民国家，到了美国有名了就有名了，我就是美国人。嗯，可是韩国也好，中国也好，受这个儒家影响的人，嗯，还是愿意回去报答自己的家乡和祖国。归根，哎，落叶归根，有一点点啊，有一点点不一样。对对对，从这个角度看。
1: 이런
0: 관점, 이런 각도에서 본다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타더 징리 그의 그러한 경력이 很像

0: 마치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이진 환상. 금이 환영 것 같습니다. 자에 고와이 추밍러. 해외에서 유명해졌어요. 란허 호야라이. 그런 후에 성공한 후에 돌아왔으니까요. 귀국 이후에도 쉬지 않고 나중에 농구협회 회장을 맡으며 계속 중국 농구를 위해 일했지.
1: 他回国以后没有休息。 后来呢，还当了篮协主席，一直在为中国篮球做事。
0: 그러니까요, 다 회고이호 교육하고 나서 매여 쉬우시 그냥 쉬지 않았어요. 매여 쉬우시 后来 그런 후에 하이 또 뭐를 했죠? 당러 못못을 하다 못못을 맡다 篮协主席 농구협회 회장 一直在为中国 중국을 위해서 篮球 중국의 농구를 위해서 为中国篮球做事 중국 농구를 위해서 일을 했지. 한국의 김연경도 그래. 해외 리그에서 성공한 뒤 귀국했고 국내에서 영향력이 상당하잖아.
2: 한국의 金软景也是这样的，在国外联赛成功以后回国，在国内很有影响力。
0: 그러니까요. 한국의 金软景 그대로 김연경이죠. 예, 金软景也是这样. 그 똑같습니다. 이와 같아요. 在国外联赛 그 해외 리그에서 성공 이후 성공한 후에 회고 귀국했어요. 在国内 국내에서 很有影响力.
2: 회고 이후 为国家的这个体育事业继续做贡献.
0: 그래서 요즘에 최근 들어서 그 여자 배구에 관심 있는 사람 많이 늘어났거든요. 제종 펀스 越来越多. 오, 보아니 요즘 금이 환영한 사람들은 명예뿐만 아니라 성공의 경험까지 고향으로 가져오는 것 같아.
2: 看来现在衣锦还乡的人啊，不仅把荣誉带回家乡，而且也把成功的经验带回来。
0: 오, 很好，很好，很不错。看来啊， 보아니까 现在 衣锦还乡的人, 금이 환영을 하는 사람들은 不仅 A, 而且B죠. 把荣誉, 그러한 영예, 명예를 따이호이 자샹 그 고향으로 가져왔을 뿐만이 아니라 또 얼치에 예바 전공도 징엔 그 자신이 성공한 그런 경험도 따이호일라이. 그런 다음에 이제 후배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워더 전공 징엔 지금 니만 쪼 루고 요 싱취 쉐시
2: 이치 펜샹
0: 아 이치 펜샹 또이 메이소 허허 좋습니다. 자 해설 볼까요 선생님. 34쪽입니다. 첫 번째, 왜 什么什么做事, 뭐뭐뭐를 위해서, 왜 뭐뭐뭐를 위하다죠. 그래서 왜 뭐뭐뭐뭐做事, 일하다, 做事. 그녀는 줄곧 이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왔다.
2: 她一直尽心尽力为这家公司做事.
0: 그렇습니다. 她一直, 그녀는 一直 계속해서 줄곧, 여기서는 지금 사성입니다. 尽心尽力, 尽可能 가능한 할 땐 삼성, 진, 근데 여기서는 진, 전체적. 전부 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진신 온 마음 진리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왜 저자공스 저자공스 이 회사죠. 이 회사를 위해서 왜什么什么做事 일해 왔다. 설령 남을 위해 작은 일을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다.
2: 哪怕只是为别人做一件小事也能带来温暖.
0: 당연 大事小事没关系. 나파 설령 只是 단지 为别人 다른 사람을 위해서 做一件小事 작은 일을 했더라도 하는 것만으로도 也能带来温暖温暖 따뜻함을 가져온다 전할 수 있다 带来温暖 아이가 커서 동물 보호를 위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2: 孩子说长大了要为保护动物做事.
0: 孩子说 아이가 자신의 꿈을 얘기합니다. 长大了 성장하고 나서 이 다음에 크고 나서 要为保护动物为某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保护动物 동물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做事라고 했다. 네, 그래서 为保护动物做事. 두 번째, 不仅 A 而且 B A 할 뿐만 아니라 B 하기도 하다. 이 식당은 가격도 저렴할 뿐 아니라 맛도 정말 좋다.
2: 这家餐厅不仅价格实惠，而且味道特别好。
0: 그러니까요, 这家餐厅, 이 음식점은 不仅 뭐뭐 할 뿐만 아니라 价格实惠. 实惠라는 단어가 참 또 많이 쓰여지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실용적이고 그러니까 아주 실속 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가격이 좋다, 착하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价格实惠，而且味道特别好. 맛이 아주 좋아요. 그는 공부를 잘할 뿐만 아니라 운동도 아주 잘한다.
2: 他不仅学习好，而且

0: 라고 할 수 있다.
1: 算是什么什么.
0: 에이, 算是什么什么. 됐어.
1: 아야, 得了得了.
0: 得了得了. 야근하다.
1: 加班.
0: 加班. 승진하다.
1: 升.
0: 升. 관리자 총감독.
1: 总监.
0: 总监. 세를 얻다. 함께 세를 얻다. 공동임대하다.
1: 合租.
0: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학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1: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Saway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8월 8일 토요일입니다. 숫자도 좋네요. 88. 여러분 기분 좋게 오늘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따 밤에 들으시는 분도 계시죠. 아무튼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그리고 내일은 토익 시험 12시 15분에 제가 끝나자마자 라이브를 켜죠. 그럴 때 시험 보신 분들은 함께 김대균 토익킹을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그래서 딱 보면 이제 답을 이거 답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돼요. 부탁 그럴 때 제발 그 파트 7에서 파트 5에서 이거 좀 말해 주시고 이거 답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말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뭐 어떤 단어가 이슈가 그 답이죠 이래 버렸는데 지난 시험에는 이슈가 5의 답으로도 나왔고 그 7에는 이슈의 동의어가 또 나왔고 그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확 그냥 들어오면 저 질문이 뭐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파트별로 파트 몇에서 뭐 질문 답이 뭐죠? 뭐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더 저도 이해하기 좋고 여러분도 서로 좋은 거예요. 알았죠? 자, 그렇게 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제 풀어이죠. 이 독해가 항상 상당히 그 시간이 걸리고 부담이 되는 파트인데 우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147번 이 호턴 하우스에 대해서 지금 암시되고 있는 거 그 호턴 하우스의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그리고 이벤트에 대해서 암시되는 거 The Event 이렇게 밑줄을 그어두시면 되죠. 그러면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Calling all independent creators 해서 모든 독립적인 그런 크리에이터들을 부릅니다. 이렇게 됐고 Riverton Arts Committee라는 이 위원회는 Will present a lively makers showcase 해서 보면 생기발랄한 창작품 전시 행사를 진행합니다. 직역하면 이제 창작자들의 전시 행사죠. 메이커가 이게 크리에이터와 같은 말이죠. On 4월 14일에 10시부터 5시까지 This year's event 올해 행사는 will take place on the upper level of Hawthorne House. Hawthorne House 위층에서 열리게 될 겁니다. 자, 이거 집중해야죠.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Hawthorne House.

0: 근데 이거는 located at 27 Bennett Lane에 위치하고 있고 This charming structure 이거 계속 잘 읽어야 돼요. 요즘에 3, 4에서 두 문장 이상 잘 들어야 풀리는 거 7에서 두 문장 이상 잘 읽어야 풀리는 거 이거 This charming structure가 바로 Hawthorne House죠. 이 매력적인 구조물은 once operated as a busy furniture workshop. 아주 한때 옛날에 아주 바쁜 그런 가구를 만드는 워크숍, 장소로 운영되었었는데 in the early 20th century, 20세기 초에 그랬었는데 and now 지금은 contains a local history gallery. 현지 역사 화랑을 담고 있죠. On the lower level, 아래층에는. 자, 그거의 upper level에서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한때 뭐였어요? 한때 옛날에는 퍼니처를 만드는 그런 가구 공장이었죠, 일종의. 그래서 가구 작업장, 직역하면. 그게 바로 첫 번째 문제 정답을 D번으로 만들죠. It used to function as a busy furniture workshop. 이렇게 됐어요. Used to, 과거엔 그랬고 지금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 번화한 그런 가구 작업장으로 기능을 하곤 했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게 D번이죠. 지금은 화랑으로 쓰이잖아요. 그죠? 예, used to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로 가죠. Designers and makers, 디자이너와 메이커들이 may reserve a display table, 진열 테이블을 예약할 수 있어요. For 30 pounds, 30파운드에 to present their work, 그들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발표하기 위해서. Our promotion staff, 우리의 그 홍보 직원들이 will advertise the event, 그 행사를 홍보할 거예요. Through community newsletter와 and regional event listings, 이 지역 그 이벤트 목록에 이제 이걸 홍보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we hope to feature a diverse range of homemade items. 우리는 다양한 그런 집에서 만든 핸드메이드죠. 홈메이드가 아니라 수제 제품을 특징으로 하길 바라고 이 중에는 including glasswork이나 candles, paper crafts. 그래서 유리 작품 뭐 초 그리고 또 종이로 된 어떤 그 세공품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and leather goods 가죽 제품도 포함해요. 여기 including 있죠. 이게 답으로 많이 나온 단어 자리란 말이에요. 주어 동사 점점점 comma ing 목적어 including 1등 아마 이게 한 20번 이상 정답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뭐 confirming, rendering, necessitating 이런 게 다 ing형 분사구문으로 출제가 됐죠. 파트 5에. 그 다음 계속 보죠. Space is limited. 공간이 제한돼 있어요. So secure your place by emailing 블라블라에 이메일하거나 or calling함으로써 전화함으로써 예약을 하십시오. 자리를 확보하세요. 예약해라 이거죠. 148번. B번. Artists need to reserve space before the event. 행사 전에 공간을 예약할 필요가 있다. 148번 정답은 B번입니다. 147-8 본문 같이 들어보시죠.
1: Calling all independent creators. The Riverton Arts Committee will present a lively maker showcase on the 14th of April from 11 a.m. to 5 p.m. This year's event will take place on the upper level of Hawthorne House, located at 27 Bennett Lane. This charming structure once operated as a busy furniture workshop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now contains a local history gallery on the lower level. Designers and makers may reserve a display table for £30 to present their work. Our promotions staff will advertise the event through community newsletters and regional event listings. We hope to feature a diverse range of handmade items, including glasswork, candles, paper crafts, and leather goods. Space is limited, so secure your place by emailing makersshowcase@rivertonarts.org.uk or calling 0141-582-1647.

입니다. 149번 보시죠. 4시 21분에 미스터 파크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데 무슨 뜻이냐? 그러면 저는 이제 4시 21분 가서 All of these storefronts look very similar. 이걸 밑줄을 그어둡니다. 여러분, 시험장에 갈 때 연필 두세 자루. 연필 깎을 때 여러분 그 기계도 설명드린 적 있어요. 제가 영상 때도. 좀 연필이 좀 길게 깎이는 거 가져가세요. 알았죠? 이 조금만 쓰면 그냥 다 달아버릴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 말고 그런 것부터 자기 소비로 이렇게 하세요. 저는 일본 가면 긴자 이런 데 그 100년 된 문구점이 있어요. 그 저는 문구 욕심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생일이라 그럴 때 제 동생들은 아무것도 안 사주는 것 같죠? 사요. 제가 이제 동생들한테도 뭘 해주지만 꼭 첫째라고 아,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필요 없겠지. 왜 필요 없어요? 저 연필 필요해요. 그래서 연필 지우개 뭐 펜 뭐 이런 거 좋은 거 갖고 있는 거는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욕심이 있는 거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취미상 이런 그 학용품에 취미 있는 거. 그런 데 가서 놀란 게 그 몇천만 원짜리 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거의 보안이 딱 걸려 있고 이 제품이 그런 게 있어요. 구경만 해도 기분이 좋죠. 그죠? 149번 이제 그런 인용 문구인데 이런 거 밑줄을 딱 긋고 연필은 여러분 아끼지 말고 좋은 거 쓰십시오. 알았죠? 그리고 150번. 미즈 리드는 다음에 무엇을 할 것 같으냐? 이런 건 이제 미즈 리드 두 넥스트 이런 식으로 밑줄을 그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같이 보시죠. 에반 파기 말합니다. Hello, this is your driver. 이거부터 잘 읽어야 돼요. 저는 당신의 운전기사입니다. My name is Evan Park이고 I'm having a little trouble locating you. 당신 찾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죠? 이 콜택시 불렀는데 아 그분이 지금 좀 위치를 못 찾겠는데요? 이러면서 연락이 온 거로 상황을 파악하시면 딱 좋아요. 그 아래 보니까 I'm standing outside the Sunset Plaza Cinema 바깥에 서 있는데요. On Avenue, 8th Avenue, 8번 Avenue에 그랬더니 All of these storefronts look very familiar. 또는 여기서 look very similar 했네요. 아, 여기 모든 그 상점 앞부분이 다 똑같아 보여요.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하고 있죠. 지금 당신 찾는데 뭐 여기가 거긴 것 같고 거기가 여긴 것 같고 다 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바로 149번 B죠. He's having difficulty identifying the cinema. Have difficulty ing요. 시네마를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읽어봐야죠. 뭐. I can't spot the entrance. 입구를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And 그리고 my navigation app은 isn't showing the exact place. 정확한 곳을 지금 보여주지 못해요. 아, 그랬더니 이제 말해줍니다. The cinema has a large neon sign. 아주 큰 네온 사인이 있어요. Above the doors, 그 문 위쪽에. 여기 시네마가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게 이게 결국은 한 세 문장을 이렇게 듬성듬성 떨어져 있는 거. 이걸 종합해야 아, 이거 극장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풀리는 문제예요. 요즘에 여러분 이 대화문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저 잘 봐야 돼. 특히 이건 둘이라 쉬운 편인데 세 사람이 막 대화할 때 한 사람이 막 질문했는데 팍 끼어들어서 딴소리하고 그 뒤에 답 나오고 막 이래서 대화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당연히 읽어서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I also stepped closer to the curb. 커브가 보도의 연석이죠. 연석에 더 가까이 제가 지금 서 있어요. 발을 거기에 하고 있어요. 예, 걸어갔다 이거죠. I'm wearing a bright red scarf. 밝은 빨간색 스카프를 제가 착용하고 있는데요. Oh, I see the sign now. 이제 그 알겠어요. 그 네온 사인이 뭔지 보입니다. I should be there in about a minute. 한 1분 후에 가겠어요. There is a delivery truck blocking part of the lane. 그 차선을 막는 그 배송용 트럭이 한 대 거기 있네요. Great. Thank you. 고마워요. 아, 이렇게 됐으면 이제 곧 이 사람은 택시를 타겠죠. 예, 콜택시란 말은 안 나왔어요. 근데 상황을 보고 아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150번 정답은
see.

0: get into the vehicle. 그 운전기사가 왔는데 이제 드디어 만나서 그 차를 타겠죠. 그래서 C가 정답이 됩니다.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149, 150 본문 함께 듣습니다.
1: Evan Park, 4:18 p.m. Hello, this is your driver. My name is Evan Park. I'm having a little trouble locating you.
2: Sophie Reed, 4:19 p.m. I'm standing outside the Sunset Plaza Cinema on 8th Avenue.
1: Evan Park, 4:21 p.m. All of these storefronts look very similar. I can't spot the entrance, and my navigation app isn't showing the exact place.
2: Sophie Reed, 4:23 p.m. The cinema has a large neon sign above the doors. I also stepped closer to the curb. I'm wearing a bright red scarf.
1: Evan Park, 4:25 p.m. Oh, I see the sign now. I should be there in about a minute. There's a delivery truck blocking part of the lane.
2: Sophie Reed, 4:26 p.m. Great, thank you.
0: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토익킹 자료실 8월 토익 만점 강의 노트 9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최연소인데 지금 우리 김대균 토익킹 듣고 있다. 또는 최연장자인데 듣고 있다. 부탁의 말씀. 지금 듣고 계신 그 교재 인증샷을 그래마킹 골뱅이 다음덧넷으로 보내주세요. GREMAMARKING 골뱅이 다음덧넷. 그러면 인증샷을 봐야 제가 듣고 있는지 알죠. 그죠? 그냥 듣고 있으면 제가 선물을 못 보내드리잖아요. 알았죠? 그런 분은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MP3도 그 이메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재미도 또 서로 있어야죠. 그죠? 게믹, 얄팍한 판매 수법, 홍보용 꼼수. 이렇게 나왔는데, Our company focuses on high quality products. 우리 회사는 고품질 제품에 집중합니다. Not gimmicks. 얄팍한 판매 수법이 아니라. 이 기믹이 파트 7에 들렸어요. 7에 보였어요. 이 단어를 모르면 못 푸는 문제, 문맥을 파악하기 힘든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최근입니다. The new feature is just a marketing gimmick. 그 새로운 기능은 그저 마케팅용 눈속임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할때 기믹을 쓸수 있어요. 이 기믹은 제품의 본질적 품질보다는 그냥 사람을 혹하게 하는 부정적 느낌의 단어라는 거. 그래서 이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번, supply, present, provide. 이거는 이제 어떤 뒤에 그 전치사와 함께 어떻게 어울리는가? supply, 물건이 나오면 투 사람이에요. 투 사람. 그래서 the vendor supplied new laptops to all employees. 그 공급 업체는 새로운 휴대용 컴퓨터를 모든 직원들에게 공급했다. 물건이 먼저 나오면 뒤에 전치사는 투입니다. 뒤에 전치사는 투고요. 그다음 2번 supply 사람 with 물건. 그래서 이게 제공의 위드다. 이렇게도 많이 공부를 해본 적이 있죠. 사람 따라서. The vendor supplied all employees with new laptops. 그 상인은 모든 직원들에게 새로운 휴대용 컴퓨터를 공급했다. 그래서 supply A with B.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resent A with B. The director presented the winner with a certificate. 해서 그 감독자는 우승자에게 자격증을 제공했다. Present, supply, provide A with B. 제공의 with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정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Provide 같이 보겠어요. Provide 사람 with 물건. 그래서 the company provided new hires. 그 회사는 새로운 직원들에게 with detailed training materials, 아주 상세한 훈련용 자료를 제공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렸죠. Supply something to someone. Supply someone with something.

알았죠? 이게 구분돼요. Present someone with something, provide someone with something 이런 식으로 전치사를 잘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내일은 토익 시험을 제가 다시 풍문고에서 봐요. 풍문고에서 시험 보고 시험 후기하니까 그때 뭐 같이 참여해 주셔도 좋아요. 알았죠? 12시 15분에 뵙겠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happy Saturday. So 선생님, are you ready?
1: Oh yes, I'm ready.
0: Are you sure?
1: I think so. Okay. Yes, I am.
0: To review everything we learned this fabulous week.
1: 네, 자, 한 주 내내 또 우리 손형작 해봤는데요. 입형작 같이 또 복습해봐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theme이 있었어요.
0: 네.
1: 뭐였냐면 이사 관련해서 포장 이사 관련한 거였죠.
0: 으흠.
1: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광고라든가 후기라든가 무슨 고객센터 뭐 연락해서 하는 대화.
0: Not to mention a dialogue between friends.
1: Not to mention이었나요?
0: 네.
1: 그렇습니다. 아, 맞아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얘기하면서 소개 좀 해달라.
0: 네.
1: 자, 목소리 키워서 같이 한번 입형작 가보겠습니다.
0: Let's head on over to Monday. On Monday, we took a look at an ad for a full-service moving company.
1: 네.
0: 선생님, moving company는 아는데 full-service가 왜 들어가나요?
1: 자, 포장 이사 서비스를 또 그렇게 부르게 되겠죠.
0: 맞아요.
1: 외국에서는 좀 없는 개념이었다가 최근에 더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0: 예.
1: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삿짐 포장부터 풀기까지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처리할 것입니다. 자, 짐 싸기부터 짐 풀기까지
0: From packing to unpacking
1: 저희가 모든 걸 처리할 것입니다.
0: We'll take care of everything
1: 시작부터 끝까지
0: From start to finish
1: mm-hmm.
0: From packing to unpacking We'll take care of everything from start to finish
1: 네, 자, 여기서 지금 보면 packing, unpacking pack, unpack 자체가 동사죠. 그래서
0: 네.
1: ing를 건 것뿐이고요. 그래서 뭐에서 뭐에 이르기까지 다 한다라고 할 때 특히나 from A to B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맞아요.
1: Right.
0: 그리고 여기서도 from A to B 하나 더 있잖아요.
1: 맞아요.
0: From start to finish.
1: 음흠.
0: 처음부터 끝까지.
1: 맞습니다.
0: From start to finish.
1: 자, 두 번째는요. 고객님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는 동안 저희가 발로 뛰겠습니다. 자, 당신은 손가락을 들지 않아도 됩니다.
0: You don't have to lift a finger.
1: 저희가 그 다리 일을 하게 해주세요.
0: Let us do the legwork.
1: 당신이 커피를 잡는 와중에.
0: While you grab a coffee, you don't have to lift a finger. Let us do the legwork while you grab a coffee.
1: 네, do the legwork라고 하는.

0: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리로 한다는 거. 진짜 돌아다니면서 뭐 발품을 판다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저기에서 뭐 서치를 해본다든가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다 포함입니다.
1: 맞아요. 그럼 뭔가 좀 힘들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는
0: 노력을
1: 거죠.
0: 노력을 하는 거죠. 네. 오케이. 그리고 grab coffee or grab a cup of coffee 이러면 커피 한 잔을 가볍게 한다는 느낌.
1: 네.
0: 자, 세 번째는요. 나중에 가서 예상치 못한 일이 없도록 무료 방문 견적을 제공해 드립니다. 자, 저희는 무료의 집에서의 견적을 제공합니다.
1: We offer free in-home estimates.
0: 서프라이즈들이 없도록.
1: So there are no surprises.
0: 그 길을 따라.
1: Down the road. We offer free in-home estimates. So there are no surprises down the road.
0: 네. estimate이라고 하는 것은 견적을 명사로 나타낸 건데 그때 발음할 때 made이 아니었죠.
1: 맞아요. estimate.
0: Uh-huh.
1: 그래서 방문 견적은 in-home estimate.
0: 맞습니다. 무슨 visiting 이런 걸 쓰지 않고 in-home을 또 쓰게 된다는 거. 그리고 down the road 여러분 기억나시죠? in the future 정도로 나중에. 하지만 좀 막연하죠. 언젠지 모르겠지만.
1: That's right.
0: 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은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Let's take a listen.
2: From packing to unpacking, we'll take care of everything from start to finish. You don't have to lift a finger. Let us do the legwork while you grab a coffee. We offer free in-home estimates, so there are no surprises down the road. We are fully insured, so if anything gets damaged, you will be compensated accordingly. Our crew treats your belongings like our own. Call us today.
1: And on Tuesday, we took a look at a positive review for the moving company.
0: 네, 긍정적 후기 가보겠습니다. 포장 이사 업체를 이용하는 게 처음이라서 긴장했어요. 자, 저는 긴장했어요.
1: I was nervous.
0: 그게 나의 처음이었기 때문에.
1: Because it was my first time.
0: 풀 서비스 이사 회사를 이용하는 게.
1: Using a full service moving company. I was nervous because it was my first time using a full service moving company.
0: 네. It was my first time doing something. 뭐 이거는 나 이거 뭐 해보는 거 처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It was my first time. 근데 뭐 두 번째면 second time, 뭐 third time 이렇게 응용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 대신에 이번이 처음이에요라고 하면 this로 쓰면 되겠죠. 그렇죠?
1: 맞아요. This was my first time using a full service moving company.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패턴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는요. 알고 보니 다 괜한 걱정이더라고요. 모든 걸 조심스럽게 취급하시 더라고요. 자, 그건 드러납니다.
1: It turns out
0: 그게 전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한 것이었다는 게.
1: It was all for nothing.
0: 그들이 모든 걸 다뤘기 때문에.
1: Because they handled everything.
0: 주의를 가지고.
1: With care. It turns out it was all for nothing because they handled everything with care. 네, 알고 보니 할 때는 It turns out it was 뭐뭐뭐.
0: Right. 그래서 평소문을 뒤에다 넣으면 그렇게 사실이 드러났다. 알고 보니 그거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걱정은 했었는데 별게 아니었다라는
1: 맞아요.
0: 것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1: 네.
0: 그리고 for nothing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무것도 아닌 결과를 위한 거니까 허무하게 뭐 괜한 걱정으로 이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1: 그래서 그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0: Right.
1: 이런 느낌이죠?
0: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with care. 이거 사실은 carefully랑 의미는 같지만 조금 더 격식이라고 했었죠?
1: 네.
0: Alright. 자, 세 번째 문장 보면 숨은 비용은 없었고 최종 금액이 견적이랑 한 푼도 틀리지 않고 일치했어요. 자, 숨겨진 요금들은 없었어요.
1: There were no hidden fees.
0: 그리고 그 가격은 그 견적과 일치했어요.
1: And the price matched the estimate.
0: 아래로 1센트까지
1: down to the penny. There were no hidden fees and the price matched the estimate down to the penny.
0: 네. hidden fees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hidden fee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원래 몰랐는데 나중에 추가 요금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1: 맞아요.
0: Right.
1: It was not said in the beginning and then later they bring up these hidden fees.
0: Right. 그리고 down to the penny가 무슨 말이었죠?
1: 이거는 정말 정확하게 진짜
0: 아하.
1: 1센트만큼 아하. 틀리지 않다는 느낌이죠.
0: 완벽했다. 정말 뭐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1: 네.
0: Alright.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또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Alright. Let's take

0: Glisten.
1: I was nervous because it was my first time using a full-service moving company. It turns out it was all for nothing because they handled everything with care. There were no hidden fees, and the price matched the estimate down to the penny. Everyone was super friendly, professional, and willing to go the extra mile. I'd recommend Mayu Movers any day of the week.
0: On Wednesday, we looked at a negative review for the moving company.
2: 네, 부정적 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를 멀리하세요. 저희 짐을 제대로 풀지도 않고 내 던지다시피 하고 갔어요. 자, 이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으세요.
0: Stay away from these guys.
2: 그들은 방금 저희 것을 버렸어요.
0: They just dumped our stuff.
2: 아무것도 제대로 짐을 풀지 않은 채.
0: Without properly unpacking anything. Stay away from these guys. They just dumped our stuff without properly unpacking anything.
2: 네, 여기서 stay away from이라고 하는 건 거리를 유지한다. 근데 실제로 물리적인 거리 말고도 사회적인 거리까지 다 포함이었습니다. 그렇죠?
0: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부터 떨어져 있어요라고 할 때 stay away from these people라고 해도 괜찮은데
2: 네.
0: 이 더 캐주얼한 느낌이 these guys.
2: 맞습니다.
0: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어요.
2: Right. So 왠지 these people 하면 더 차가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0: 어, 그럴 수도 있네요. 네.
2: 자, 그리고 without properly unpacking anything 이라고 했는데 without ing라고 하는 패턴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So ing 하지 않은 채 혹은 ing 하지 않고 정도가 되겠죠. 두 번째는요. 제 기억으로는 포장 이사 비용을 다 지불했는데 말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0: As far as I remember
2: 전 풀 서비스 이사에 대해 지불했어요.
0: I paid for a full service move.
2: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0: How ironic. As far as I remember, I paid for a full service move. How ironic.
2: 네.
0: 내 기억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할 때는 as I remember가 아니고 as far as I remember라고 하셔야 돼요.
2: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move에 대해서 돈을 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뭔가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은 pay for something 이거 잊지 마시고요. 예외가 있다면은 그런 bill이라든가 이런 단어 나올
0: 네.
2: 때는
0: 네.
2: 그 청구서는 낸다라고 할 때 pay the bill. 얘는 for가 필요 없죠.
0: 네, 맞아요.
2: Right. 자, 세 번째는요. 주방 테이블하고 냉장고는 긁히고 까져 있었어요. 자, 그 주방 테이블과 냉장고는 나타났어요.
0: The kitchen table and fridge showed up.
2: 긁히고 까진 채.
0: Scratched and chipped. The kitchen table and fridge showed up scratched and chipped.
2: 네, 이거는 이제 이사 새로운 집에 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등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런 배송 같은 거 뭐 주문을 했는데
0: 네.
2: 도착했을 때 이랬다. 그럼 뭐 쇼업도 좋지만은 arrive 같은 거 가능하겠죠. 그렇죠?
0: 네, 맞아요.
2: Right.
0: 네.
2: 자, 나머지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0: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1: Stay away from these guys. They just dumped our stuff without properly unpacking anything. As far as I remember, I paid for a full service move. How ironic. The kitchen table and fridge showed up scratched and chipped. What really got me was how they kept brushing everything off. They even asked me to pay for their lunch like I was supposed to.
0: And on Thursday, we called to customer service to complain about this matter.
2: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칭찬 표현하기 위해서 연락할 때도 있겠지만 불만 표현하기 요거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0: 네.
2: 자, 이사 중에 가구가 여러 점 파손되어 전화 드리는 건데요. 자, 전 전화하고 있어요.
0: I'm calling.
2: 제 가구에 여러 개의 조각들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0: Because several pieces of my furniture were damaged.
2: 그 이사 중에
0: during the move. I'm calling because several pieces of my furniture were damaged during the move.
2: 네. 자, 여기 지금 several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 그러니까 딱 하나가 아니에요. 그 several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0: 네.
2: 그리고 꽤 많은 숫자를 얘기할 때 특히 많이 좀 쓰이는 편입니다.
0: 맞아요. 그리고 이사하다라는 동사는 move이지만 그냥 명사로 이사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2: 아, 맞아요.
0: 그럴 때는 the move.
2: The move.
0: Yeah.
2: All right. 그리고 furniture는 셀 수가 없으니까 세 개 만들려면 어떤 단어를 쓰면 되죠?

0: piece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1: Okay.
0: 그래서 여기서는 several pieces of my furniture가 되겠죠.
1: 자, 두 번째는요. 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저희는 끔찍하게 죄송합니다.
0: We are terribly sorry.
1: 자세히 말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Could you elaborate?
1: 그것에 대해 제발.
0: On that, please. We are terribly sorry. Could you elaborate on that, please? 네, explain in detail 아니면 뭐 explain further.
1: Right.
0: 이거보다 elaborate가 좀 더 격식적이죠.
1: 맞습니다. 근데 이게 격식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생활 영어에도 많이 쓰기 때문에
0: yeah.
1: 이거는 무시할 부분이 아니라 꼭 여러분 마스터하셔야 됩니다.
0: 네, 맞아요. 그쵸? 그리고 전치사 on을 사용해야 되겠네요. 네.
1: 그리고 나서 도대체 뭐에 대해 설명하는지를 그 뒤에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할 때 물론 We sincerely apologize도 좋겠지만 terribly sorry라고 하는 것도 좀 같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Right. 자, 세 번째 문장 보면 게다가 직원들 태도도 너무 안 좋았어요. 자, 그것 위에도
0: On top of that
1: 당신의 이삿짐 옮기는 사람들은 심각한 태도 문제들이 있었어요.
0: Your movers had serious attitude problems. On top of that, your movers had serious attitude problems.
1: 네. On top of something이라는 건 뭐뭐 외에도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뒤에 다른 것도 있었다라는 문장이 이어져야겠고요.
0: 네.
1: 이거 in addition 이것도 가능할까요?
0: 네, 좋아요. In addition to that, 아니면 in addition, your movers had serious attitude problems. 하지만 회화체에서는
1: 네.
0: in addition보다는 on top of that 훨씬 많이 써요.
1: 아, 그러면 in addition은 오히려 더 formal한 느낌도 있고 사용 빈도도 조금 떨어지네요.
0: 네, 맞아요.
1: Okay.
0: 그래서 writing에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1: 아,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나머지 문장들은 여러분 직접 도전해 주세요.
0: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I'm calling because several pieces of my furniture were damaged during the move.
3: We are terribly sorry. Could you elaborate on that, please?
2: On top of that, your movers had serious attitude problems. They kept mumbling under their breath and speaking to us in a really rude tone.
3: We will look into this matter and compensate you for any damage.
0: And on Friday, we took a look at a dialogue between friends talking about moving companies and recommending a moving company as well.
1: 맞습니다. 지인에게 믿을 만한 이사업체 소개받기.
0: 네.
1: 한번 가보겠습니다. 괜찮은 이사업체 아는 데 있어? 나 지난번 이사로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잖아. 자, 넌 아니?
0: Do you know?
1: 그 어떤 괜찮은 이사 회사들이라도?
0: Any good moving companies?
1: 난 여전히 트라우마가 있어.
0: I'm still traumatized.
1: 내 마지막 이사로부터.
0: From my last move. Do you know any good moving companies? I'm still traumatized from my last move.
1: 네. 여기서 너 아는 데 어디 좋은 데 있어? 라고 할 때 Do you know any good 어디 어디 어디들?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이렇게 사실 여기 지금 보면 companies 복수로 돼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꼭 한 군데만 꼭 얘기할 필요 없이 뭐 여러 군데 있으면 알려줘 달라.
0: 맞아요.
1: 라는 느낌이 되겠네요.
0: 네, 이거를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죠. Do you know any good cafes? Do you know any good museums?
1: 내가 그 동네 가는데 좀 가보고 싶거든.
0: 네.
1: 이렇게. 자, 두 번째는요. 아니 그렇게 안 좋았어? 얼마 냈는데? 자, 그들이 그렇게 나빴어?
0: Were they that bad?
1: 얼마나 많이 그들이 너에게 청구했어?
0: How much did they charge you? Were they that bad? How much did they charge you?
1: 네, 여기서 so bad보다 that bad 하면 방금 당신이 얘기한 것만큼이나 어땠냐? 라는 뜻으로 강조가 되죠.
0: 맞아요. 그래서 right. 이거 읽으실 때는 that를 더 강조하면 훨씬 더 좋아요.
1: 한번 주세요.
0: Were they that bad?
1: 아하. 자, 세 번째는요. 아, 3,000달러. 강제로 뜯긴 팁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 점심값까지 내야 했다니까? 자, 3,000달러.
0: $3,000.
1: 난 심지어 그들의 점심에 대해 지불해야 했어.
0: I even had to pay for their lunch.
1: 그 강제적인 팁들은 말할 것도 없고
0: Not to mention the forced tips. $3,000. I even had to pay for their lunch. Not to mention the forced tips.
1: 네, 나머지 문장들 직접 도전해 주세요.
0: Let's take a listen.
2: Do you know any good moving companies? I'm still traumatized from my last move.
3: Were they that bad? How much?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us here on 귀가 트이는 영어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Bint.
3: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자, 매주 토요일은 그 주에 했었던 기사들을 다시 한 번씩 정리를 해보고 요약까지 하는 연습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재밌는 기사들로 시작을 했어요. 일단 월요일은 K-뷰티 대표 기업인 올리브영의 미국 오프라인 매장 진출 소식이었습니다.
2: Yeah, one of the attractive points of having an actual store in the US is personalized skin consultations.
3: 그렇죠. 이 현장에서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맞춤형 피부 상담을 해준다든가 하는 등의 그런 체험형 쇼핑을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그 셀링 포인트라고 언급이 됐잖아요.
2: 그렇죠.
3: 자, 이 문구를 기사에 있었던 문장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Visitors
2: can explore numerous trending items while enjoying personalized skin consultations and interactive trial stations.
3: Interactive trial stations는 거기 현장에 가서 제품을 직접 발라보면서 상호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형 공간을 말하는 거겠죠.
2: 그렇죠.
3: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쇼핑이란 것 자체가 몰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험형이다. 이런 의미로 immersive란 단어도 썼어요. Immersive shopping experiences. 문장에서 듣고 이해해 보세요.
2: Experts attribute the brand's massive appeal to a frequently rotating inventory that emphasizes emerging independent labels and immersive shopping experiences.
3: So 신생 인디 브랜드 중심의 상품 구성과 그다음에 체험형 쇼핑 환경을 제공하는 점 이런 것이 이 브랜드의 높은 인기를 끄는 핵심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 내용 다시 한번 집중해서 그럼 들어보고 두 개의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4: K-Beauty expands into brick-and-mortar stores in the United States. A prominent South Korean beauty retailer has officially launched its first brick-and-mortar store within the United States. This extensive flagship retail space is located in California, offering a massive variety of popular cosmetics and wellness products. Visitors can explore numerous trending items while enjoying personalized skin consultations and interactive trial stations directly on the premises. The corporation plans to expand rapidly by opening another branch soon and establishing a major partnership with Sephora. This strategic alliance will introduce specialized Asian skincare sections across multiple international markets later this year. Experts attribute the brand's massive appeal to a frequently rotating inventory that emphasizes emerging independent labels and immersive shopping experiences. Skin protection products remain a massive draw, featuring advanced formulations tailored to meet strict local regulatory standards. Additionally, the store showcases innovative hair care masks focused on scalp health alongside unique hydrating mists and highly sought-after makeup. Consumers can now easily acquire these acclaimed expert-approved items either online or through the newly opened physical location.
3: 자, 두 개의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약문 1번,
2: A major South Korean beauty retailer has officially

0: launched its extensive flagship store in California.
1: 유통기업을 의미할 때 항상 나오는 단어가 retailer였었죠.
0: And the second word, flagship.
1: 그렇죠. 대표적인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걸 말하겠죠. 그래서 flagship 자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양문 2번 두 번째 문장, the rapidly.
0: The rapidly expanding brand offers innovative skincare, interactive testing stations, and upcoming Sephora partnerships.
1: 그렇죠. 혁신적인에 해당하는 단어 여기도 나오네요. AI 그런 기사에만 나올 법한 단어가 스킨케어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innovative 첫 번째 단어는 그거 넣어주셨으면 되고.
0: And the second one, interactive testing stations.
1: 오늘 핵심 단어 중에 하나였었죠. 그 체험형 테스트 공간을 선보일 예정이다. 좋습니다. 자, moving on to Tuesday.
0: Yeah, we looked at the first of two episodes on Elon Musk. This was bad news for him in terms of the legal defeat against OpenAI. Mm-hmm. And his main argument was that the company had shifted away from its foundational humanitarian mission.
1: 그렇죠. OpenAI가 처음에 창립된 이후에 어떤 인도주의적 사명을 저버렸다. 위반했다. 이걸로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제 패소를 한 거죠. 자, 그래서 foundational humanitarian mission. 자, 그 문구가 들어가 있는 문장 들어보세요.
0: The litigation centered on accusations that OpenAI violated its foundational humanitarian mission by prioritizing commercial profitability.
1: 그렇죠.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먼 사이에 아주 뿌리 깊은 개인적 갈등도 이제 수면 위로 노출이 된 그런 소송이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deep-seated personal friction. 자, 이 문구 문장에서 듣는 연습해 보세요.
0: The courtroom confrontation exposed deep-seated personal friction, a multi-year strategic maneuvering between the high-profile co-founders.
1: 좋습니다. 전체 기사 내용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2: Elon Musk suffers legal defeat against OpenAI.
3: A federal jury has decisively rejected a massive lawsuit brought by Elon Musk against OpenAI and its chief executive, Sam Altman. The litigation centered on accusations that the tech enterprise violated its foundational humanitarian mission by prioritizing commercial profitability. However, the legal challenge collapsed when jurors determined that the filing had missed the mandatory statutory deadline. The major ruling keeps the current business balance in Silicon Valley unchanged, even as the race to build advanced AI speeds up. The outcome effectively removes a major roadblock for the startup, clearing its path toward a historic initial public offering later this year. Despite this victory, the firm still faces intense marketplace pressure from surging independent competitors. The courtroom confrontation exposed deep-seated personal friction and multi-year strategic maneuvering between the high-profile co-founders. During the trial, defense attorneys demonstrated that the plaintiff had previously advocated for similar corporate restructuring before exiting the venture. Consequently, the tech industry moves forward with the commercial framework of its leading startup firmly solidified.
1: 자, 두 개의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책의 빈칸 채우기 꼭 한번 해보세요. 자, 1번 문장, A federal jury.
0: A federal jury has decisively rejected Elon Musk's massive lawsuit against OpenAI and Sam Altman.
1: 그렇죠. 자, 원천 기각했다 의미로 첫 번째 빈칸에는 rejected, 과거형으로 써주시면 되고.
0: Yeah, and the second word for 소송, lawsuit.
1: Lawsuit, 좋습니다. 자, 요약문 2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0: The courtroom outcome solidifies the tech firm's commercial framework ahead of a major public offering.
1: 자, 첫 번째 단어는 the courtroom outcome, 즉 이번에 나온 판결을 부르는 말이죠. 법정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것 자체가 판결을 의미할 테니까요. So 첫 번째 단어는 courtroom 한 단어로.
0: Yeah. And the second one, commercial framework.
1: 그렇죠. 이제 상업적인 기틀 같은 걸 말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화요일 기사 요약도 해봤고요. 자, 수요일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전망에 대한 기사였어요.
0: Yeah, and the way they were both described was as highly disruptive tech giants.
1: Disruptive가 원래는 이제 분란 같은 것을 조장하는 안 좋은 뜻이지만 혁신 기업을 부를 때도 은근히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에는요.
0: 그렇죠. 예.
1: 혁신을 통해서 판세를 완전히 뒤엎는다는 그런 의미로 disruptive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1: 자, 문장에서 들어보겠습니다.
0: Combining these two highly disruptive tech giants could establish crucial connective tissue to advance the ongoing global artificial intelligence revolution.
1: 앞으로 글로벌 AI 혁명에 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중요한

0: 연결고리를 두 회사가 합병하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시장 전망이었습니다. 혹은 기대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자, 앞으로 어떤 토대를 마련하다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Pave the way for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1: This existing cooperative framework could ultimately pave the way for creating a singular, all-encompassing technology corporation.
0: 그렇죠. 한 회사에서 좀 통합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그런 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것에 토대를 마련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그 텍사스 오스틴의 공동으로 짓고 있는 거대한 반도체 공장이 그렇다는 얘기죠.
1: 그렇죠.
0: 자, 기사 내용 전체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2: Is a Tesla and SpaceX merger on the horizon? Experts are anticipating a potential future unification between Tesla and SpaceX under their shared chief executive Elon Musk. Combining these two highly disruptive tech giants could establish crucial connective tissue to advance the ongoing global artificial intelligence revolution. The strategic consolidation appears increasingly plausible as the prominent aerospace manufacturer moves forward with its groundbreaking public offering. However, market participants remain heavily divided over the precise timeline for such a massive restructuring event. Active traders on popular prediction platforms have significantly slashed the probability of this union occurring anytime soon. Their general skepticism recently caused the projected odds to plunge sharply following a temporary surge in optimistic speculation. The timing could prove beneficial for the automotive company as it faces intense electric vehicle competition overseas. Both entities are already collaborating deeply on a multi-billion dollar semiconductor fabrication facility to manufacture advanced processing chips. This existing cooperative framework could ultimately pave the way for creating a singular, all-encompassing technology corporation.
0: 자, 두 개의 문장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experts.
1: Experts are anticipating a future corporate merger between Tesla and SpaceX.
0: 자, 뭔가 합병을 전망하고 있다에 해당하는 전망 단어, or anticipating, 첫 번째 단어였고요.
1: And the second one, merger.
0: Merger가 일단 합병이라는 그 단어죠. 자, 두 번째 요약문입니다. 들어보세요.
1: The strategic consolidation aims to advance their shared goals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revolution.
0: 첫 번째 단어는 consolidation, 통합이란 단어, 이제 결국엔 합병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다고 봐야겠죠.
1: And the second word there, revolution, 혁명.
0: 혁명이란 단어, 좋습니다. 자, 목요일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서 생활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주유를 하러 갔다가 편의점 같은 데서 뭘 사 먹는 건수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다. 미국의 이제 소비자 심리에 대한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1: Yeah, and so these gas prices increasing were hitting household budgets. That's the key reason.
0: 맞아요. 가계 예산에 타격을 입힌다는 의미로 썼던 표현이죠. 자,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Specialists.
1: Specialists express concern that this downward turn reflects broader pressure hitting household budgets.
0: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냥 딱 들어와서 껌 한 통 혹은 요거 과자 하나 먹을까 이런 식의 어떤 충동 구매를 많이 줄였다는 얘기도 있었죠. So, cutting back on everyday impulse purchases. 자, 그 문구 문장에서 들어볼게요.
1: Commuters are cutting back on everyday impulse purchases amid the lowest consumer confidence in years.
0: 소비자 신뢰 지수가 그만큼 수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그 상황 얘기도 같이 들어가 있던 문장. 자, 기사 내용 집중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High gas prices hit beverage sales at U.S. convenience stores.
3: Surging fuel prices have begun hurting beverage sales across the United States. Data indicates that market volumes for beer, ciders, and malt drinks have suddenly dropped. Specialists express concern that this downward turn reflects broader pressure hitting household budgets. Consequently, consumer purchasing habits are shifting rapidly as commuting expenses continue to climb. The slowdown is affecting roadside convenience properties hard due to diminished gas station traffic. Commuters are cutting back on everyday impulse purchases amid the lowest consumer confidence in years. This contraction is especially visible within states burdened by the most expensive fuel options. Major multinational brewers are currently experiencing highly volatile demand across their portfolios. Meanwhile, specific premium brands are holding their ground while traditional labels are suffering steep double-digit drops. Others face tough challenges

0: in maintaining their marketplace footprint. In contrast, resilient operations such as Constellation Brands continue to capture valuable market share from rivals. This changing commercial environment demonstrates how quickly volatile energy prices spill over into ordinary retail goods.
1: 자, 두 개의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요약은 1번.
2: Surging fuel prices have caused a noticeable drop in U.S. beverage sales.
1: Noticeable, 그쵸? 눈에 띄는 감소를 이제 목격하게 했다라는 얘기죠. 자, 뭐에 있어서의 감소? In
2: U.S. beverage sales.
1: 그쵸? 주류나 음료 판매를 총칭하는 단어죠. Beverage sales. 자, 요약문 2번입니다. The ongoing.
2: The ongoing downturn heavily impacts roadside convenience retail while changing consumer purchasing habits.
1: 이 도로변 편의점 매출을 특정해서 이제 조사한 자료였기 때문에 roadside라는 단어가 한 단어로 들어가야 됩니다.
2: And the second word, their purchasing habits.
1: 그렇죠. 소비자들의 구매 습관을 말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어제 만났던 기사 가겠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가 안보 동맹을 통해서 그 신형 해저 드론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이제 AI 신기술에 있어서 안보 분야에서 3개국이 협력하겠다는 동맹을 말합니다. 자. 그 이야기죠.
2: Yeah, and the first key phrase here, this is the whole aim of the first project, uncrewed undersea vehicles.
1: Uncrewed란 건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조종하지 않는 무인 잠수정을 말합니다. Undersea vehicles.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2: The AUKUS military coalition, consisting of Australia, the UK and the US, recently declared its intention to engineer advanced uncrewed undersea vehicles by next year.
1: 자, 이런 다양한 계획들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진행 속도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제기하는 그런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방장관들의 얘기였대요. 자, implementation is on track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었어요. 계획이 진행 중이다.
2: Although some critics initially questioned the overall speed of these military projects, leadership insists that implementation is on track.
1: 오케이. 자, 전체 기사 내용을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3: The US, the UK, Australia, partner on new undersea drone technology. The AUKUS military coalition, consisting of Australia, the UK, and the US, recently declared its intention to engineer advanced uncrewed undersea vehicles by next year. This initiative will focus on enhancing maritime surveillance and protecting critical infrastructure like seabed cables. During a security summit, defense ministers of the partner nations revealed that the project aims to counter growing geopolitical threats. To kickstart this strategic development, Britain announced that it will provide a substantial financial injection. This initiative marks the inaugural signature project under the alliance's Advanced Capabilities Framework, which covers areas like robo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e new undersea technology is expected to be utilized across various regions, including the Pacific and Atlantic Oceans. Meanwhile, the U.S. Secretary of Defense affirmed that broader naval plans regarding nuclear-powered submarines are moving forward. His Australian counterpart also stressed that establishing necessary domestic construction yards remains a top national priority. Although some critics initially questioned the overall speed of these military projects, leadership insists that implementation is on track.
1: 자, 두 개의 문장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2: The AUKUS alliance plans to develop advanced uncrewed undersea vehicles by next year.
1: 그렇죠. 동맹이라는 단어, 첫 번째 단어는 alliance.
2: And the second word, 무인의 의미도 uncrewed.
1: 두 번째 문장 갈게요. New.
2: New collaborative technology will protect vital maritime infrastructure and counter rising global threats.
1: 공동기술의 의미로 collaborative 형용사 형태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2: Yeah, and 해양의 의미로 maritime.
1: Maritime infrastructure.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다섯 개 기사 다시 만나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또 찾아뵐게요.
2: Great job, everyone. Goodbye.
1: Have a great weekend, everyone.

0: 자동차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왠지 몰라도 찬바람 쌩쌩 부는 옆자리 동료에 하루 종일 눈치 봤던 적, 찌푸려진 상사 얼굴에 보고도 못하고 근처만 맴돌았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 일만 잘하면 되는 거면 참 좋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많죠. 동료와 상사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챈 순간부터 나 때문은 아닐까? 괜히 불똥이 튀는 건 아닐까? 눈치 보고 어떻게 분위기를 풀어야 하나 고민하게 되죠. 여기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감정, 생각이란 건 어차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신경 쓰면서 상처받거나 오해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내 감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에 싸늘한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피해 입은 게 아닌지, 내가 원하는 건 뭔지, 내 마음, 감정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게 나를 잃지 않는 첫 걸음이니까요.
1: 웰컴 어보드
2: 입이 트이는 영어.
1: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Thank you for joining us and welcome to our weekly review. I'm Jennifer Clyde.
2: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자, 우리 8월호 첫 번째 주에 했었던 주제들을 다시 만나보는 토요일 복습 시간입니다. 이번 달 첫 번째 사연은 영어를 내가 여태까지 주변에서 잘하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래 나 영어 못한다라고 인정하고 나니까 오히려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됐다. 이런
1: 맞아요.
2: 이야기를 해주셨던.
1: 좀 홀가분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2: 맞아요. 뭐 인정을 하게 되다 이런 표현들 나왔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사연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자, 좋은 표현들 복습을 해볼게요.
3: My English isn't great. For 40 years of my life, I pretended I was good at English. After graduating from a university in Japan, I naturally ended up working as a Japanese interpreter and translator. People thought, she studied abroad, so she must be good at English. I guess I just went along with that image. 2 years ago, I traveled to Paris with my family. But my husband, who speaks English well, came down with the flu and had to stay at the hotel. I went all around Paris with our two kids. At some restaurants, we even experienced racial discrimination. I was so upset, but all I could do was say thank you and walk away. I felt small and helpless. As soon as I got back to Korea, I started studying English again. I take online English classes, listen to Eep to Young every day, and participate in a study group. I also use AI to correct the English I speak. The biggest change is that I admitted to myself, "Yeah, I'm not actually good at English." That really took a load off my chest. I hope to confidently express my thoughts in English someday.
2: 자, 여행 가서 이제 의사소통이 잘 안 됐을 때 좀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실제 여러분의 사연 내용의 어떤 문구들을 저희가 영어로 바꾸면서
1: 네.
2: 거기서 아주 좋은 영어 표현을 뽑아내는 게 우리 입티형의 묘미죠. 초라하게 느껴졌다. 영어로 어떻게 썼나요?
1: Feel small and helpless.
2: 그렇죠. 이게 이제 한 단어로 좀 부족해서
1: 네.
2: 붙여서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Small, 작게 느껴졌다. And helpless, 이렇게 붙이면 초라하게 느껴졌다. 자, 문장에서 드릴게요.
1: I felt small and helpless because of that.
2: 때로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다.
1: It's normal to feel small and helpless sometimes.
2: Everybody feels that way sometimes.
1: Yeah, sure.
2: Not just you or me or anyone in the world living, right?
1: Of course, we're only human, right?
2: Of course.
1: Uh-huh.
2: 자, 그래서 it's normal to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건 지극히 정상이다. 뭐 특별히 이상할 것도 없다. 그럴 때 쓰는 말이죠. It's normal to feel small and helpless sometimes. 자, 그 다음에 스스로 인정하다에 해당하는 말, what do you say?
1: Admit to oneself.
2: 자, to 붙이면 되죠. Admit to oneself.

0: myself, yourself. 자, I admit it to myself. 해볼게요.
1: I admit it to myself. Yeah, I'm not actually good at English.
0: 그런 이제 인정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나 영어 못한다. 이런. 자,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할게요.
1: I had to admit to myself that I needed help.
0: 그렇죠. 그때까지는 좀 부정을 하다가 아, 이거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1: 네.
0: I had to admit to myself that I needed help. 오케이. 자, 그다음 대화문에서 우리가 너무 좋은 문장 하나 배웠습니다. 갈 길이 멀다. 아직 멀었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데 쓰는 말.
1: Have a long way to go. 문장 드릴게요. I have a long way to go, but I'm glad I decided to try again.
0: 그렇죠.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은 참 잘한 것 같다. 오케이? 자, 우리 갈 길이 멀지만 나는 긍정적으로 내다봅니다.
1: We have a long way to go, but I feel optimistic.
0: I feel optimistic 하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Okay, moving on to Tuesday.
1: Yes, Tuesday we talked about vibe coding. 그 AI slop이라는 단어도 있었잖아요.
0: 그렇죠. Uh-huh. 네. 요즘에 뭐 핫하죠?
1: Yeah.
0: It's a buzzword these days. Mm-hmm. And a lot of people are trying to make their own apps using AI tools.
1: Yeah.
0: 뭐 앱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도 많고 영어 학습 툴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좋은 표현들 다시 한번 볼게요.
2: Vibe coding. I have been working at an IT company for 15 years. I majored in computer engineering in college. But I realized I didn't really have a talent for programming. So I have worked as a systems engineer instead. But with the recent AI boom, I have gotten back into programming. I don't actually write the code myself. I'm doing what people call vibe coding, a hot topic these days. Instead of coding myself, I simply explain what I want, and the AI does the programming for me. Some people look down on this kind of code and call it AI slop. But I'm just using it for myself, so I don't really care about that criticism. I've even built a program that organizes key vocabulary from EBS textbooks in the form of flashcards, and I use it all the time.
0: 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꼭 쓰는 표현들 혹은 써야 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최근의 AI 열풍 하면요?
1: 최근, recent, 열풍, boom 기억하시죠?
0: 그죠.
1: The recent AI boom.
0: 이걸 하나의 묶음으로 입에 좀 붙여두세요. 자, 문장에서 드릴게요.
1: I have started programming again because of the recent AI boom.
0: 최근에 AI 열풍으로 내가 공부하는 방법도 크게 바뀌었다. 특히 영어 쪽에서는 내가 말을 했거나 이제 써본 거를 이제 AI한테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란 거.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없었던 거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The recent AI boom has really changed how I study. 이런 문장 딱 표현하기 좋죠. 자, 그 다음에 요즘에 핫한 화제다라는 말 할 때 hot topic, 그 다음에 these days까지 붙여서 연습을 해볼게요.
1: I'm doing vibe coding, which is a hot topic these days.
0: 요즘 회사에서도 주식 관련된 이야기가 큰 화제다. 해볼게요.
1: The stock market is a hot topic these days where I work.
0: 그렇죠. The stock market is a hot topic these days where I work.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AI가 전부 다 해준다. 이런 말 영어로 do all the work. 콜로케이션.
1: I just explain what I want to the AI and it does all the work for me.
0: 자, 힘든 일은 전부 그분이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왠지. 자, it seems like.
1: It seems like she's the one who did all the work.
0: 한 번 더요.
1: It seems like she's the one who did all the work.
0: 왠지 일은 그분이 다 하는 듯한 느낌이다. 누구한테 이제 일이 좀 몰려있다는 느낌의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좋습니다. Okay, moving on to Wednesday. 어린이 신문을 이제 구독을 했는데 아이가 생각보다 열심히 읽어서 엄마가 너무 뿌듯하고 보람이 느껴진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문을 찾는
1: 맞아요.
0: 아이의 모습에서 어머, 그래서 엄마도 신문 읽는 거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셨다라는 사연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Children's newspaper. I am a mom in my 40s with a daughter in 5th grade. One day, I happened to come across some information about children's newspapers in an online education community. A children's

EBS 캠페인 사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사내에서 공유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단순하지 않게 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중 자리를 비울 때 쓰던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 잠금 꼭 걸어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사내 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1.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everyone, on this fine weekend.
0: Which means it's time for...
1: Review!
0: 그쵸. 토요일이니까 복습하는 날이죠. 이번 주에는 약속 잡는 표현들, 그리고 하루 종일 같이 놀고 이제 마지막에 할 수 있는 표현까지 같이 배워봤는데요. 영어에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1: Okay.
0: Fashionably late. Fashionably
1: right.
0: late라고 하면 멋지게 늦는다? 패션 감각 있게 늦는다? 뭐 약간 이런 표현인데 어떻게 멋지게 늦을 수 있죠? 한국 사람에게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기는 해요.
1: I guess it's if you're there early, then it's people don't have to wait for you. You don't get to make an entrance.
0: Ah.
1: So it's cooler to arrive after everyone else.
0: 아, 그래요. 모든 사람 도착한 다음에 조금 늦게 도착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봐주니까 약간 그렇게 늦게 일부러 도착하는 건가요?
1: Yeah. But like 1 hour late would not be fashionably late. That 아. would just be late.
0: 아, 1시간 늦게 도착하는 건 진짜 늦는 거고
1: 네.
0: 그럼 한 뭐 10분, 20분 정도 늦는 거를
1: 네.
0: fashionably late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부러 약간 늦게 도착하는 거를 being fashionably late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게 그냥 late한 거에 약간 핑계거리라고 그냥 excuse인데 조금 좋은 excuse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약간 남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7시에 뭐 파티가 시작하면 딱 너무 7시에 도착하면 주최자가 the host가 조금 7시까지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한 10분 정도 늦게 도착해주면 아 그래도 좀 안심이 되니까 그렇게 도착하는 걸 수도 있다. 뭐 남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면접이나 비즈니스 미팅이나 식당 예약 같은 경우 공연은 fashionably late 하면 안 됩니다.
1: 네, 없어요.
0: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사교적인 행사에서는 fashionably late 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가본 문화권 중에 가장 늦게 도착하는 문화권은 Venezuelan time이었어요. Venezuelan time은 거의 3시간 늦게 오더라고요. 저 진짜 놀랐어요. 7시 저녁 약속이라고 해서 생일 파티라고 해서 7시 저는 한 5분쯤 갔거든요. 그런데 다들 저를 이렇게 눈을 휘둥그레뜨면서 왜 이렇게 일찍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7시라며 그랬더니 한 9시쯤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조금 늦게 오는

0: fashionably late라는 이 표현도 같이 알아봤고요. 그럼 이번 주에 배웠던 표현들 이제 복습하러 가볼까요?
1: Let's jump right in.
0: 자, 그럼 월요일부터 복습 시작해 볼게요.
1: Okay, on Monday, our expression was, Are you free this weekend?
0: Are you free?라고 물어보면 당신은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라는 뜻이 아니고 자유가 있습니까? 뭐 이런 뜻도 아니고 시간 있으세요? 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Are you free this weekend? 라고 물어보면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대화의 앞부분 먼저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볼 텐데요. 책 갖고 계신 분들은 46쪽 펴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들리는 만큼만 한번 적어보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2: Are you free this weekend?
3: Yes, I have no plans.
0: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1: Are you free this weekend?
0: 네, are you free this weekend? 이 문장이 바로 월요일의 문장이었죠.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응, 아무 계획 없어.
1: Yes, I have no plans.
0: 네, 그래서 빈칸에는
1: plans, P-L-A-N-S.
0: I have no plans. plan에 S까지 붙이면 계획이 없다, 아무 계획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오겠습니다.
2: Great! Let's do something fun.
3: I'm in. What did you have in mind?
0: 잘 됐다. 뭔가 재미있는 거 하자.
1: Great! Let's do something fun.
0: 네, 그래서 뭔가 재미있는 거 하자에서 재미있는이라는 표현은
1: Fun. Let's do something fun. 그쵸. F-U-N.
0: 맞아요. 그래서 fun이지 funny는 아닙니다. funny는 웃긴이라는 뜻이죠. 좋아.
1: I'm in.
0: 네, 이 표현 기억해야 되죠. I'm in. 나는 하겠다라는 거고요. 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는
1: I'm out.
0: out을 쓴다고 했죠. 뭐 생각해 둔 거 있어?
1: What did you have in mind?
0: Have in
1: mind. M-I-N-D.
0: 네, 그래서 have in mind가 뭐 생각해 두다라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M-I-N-D 써주시면 되고요. 월요일의 대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2: Are you free this weekend?
3: Yes, I have no plans.
2: Great, let's do something fun.
3: I'm in. What did you have in mind?
0: 자,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1: Okay, on Tuesday our expression was, let's meet up sometime.
0: Meet up이라고 하면 만나자라는 뜻인데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 있다고 그랬죠. 업을 넣으면 let's meet sometime이라고 해도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Let's라고 시작하면 이제 뭐뭐 하자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고 했고요. Sometime이 언젠가라는 뜻이라고 했죠. S 붙이면 sometimes는 빈도를 나타내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끔이라는 뜻이라서 S 꼭 빼고 말을 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볼게요.
3: Oh, wow. It's been so long.
2: I know. Let's meet up sometime.
0: 우와, 정말 오랜만이다.
1: Oh, wow. It's been so long.
0: 빈칸에는
1: long, L-O-N-G.
0: 네, 그래서 우리가 long time no see라는 표현도 콩글리시 아니고 영어 표현이라고도 했지만 it's been so long이라는 표현도 비슷한 의미의 표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빈칸에는
1: long, L-O-N-G.
0: 네, L-O-N-G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게...
1: I know.
0: 네, 그래서 I know는 나는 압니다. 나도 알아 라는 뜻도 되지만 그러게 상대방에게 동의할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했죠. 언제 한번 만나자.
1: Let's meet up sometime.
0: 네, let's meet up sometime. 언제 한번 만나요 라는 화요일의 표현이었죠.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또 마무리해 볼게요.
3: Definitely. How about next week?
2: That works for me.
0: 물론이지.
1: Definitely.
0: 다음 주는 어때?
1: How about next week?
0: How about?
1: Next. N-E-X-T.
0: 네, 그래서 next week가 다음 주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시간을 제한할 때 how about 다음에 시간을 넣으면

0: 된다고도 했습니다. 나도 좋아.
1: That works for me.
0: 빈칸에는
1: works. W-O-R-K-S.
0: 네, 그래서 work가 여기서 괜찮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That works for me. 자, 이렇게 해서 화요일 끝났고요. 대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2: Oh, wow. It's been so long.
3: I know. Let's meet up sometime.
2: Definitely. How about next week?
3: That works for me.
0: Let's move on to Wednesday now.
1: Okay, on Wednesday we learned what time works for you.
0: 자, work도 나왔죠. 여기서 괜찮은이라는 뜻이라고 했는데요. 괜찮다. What time works for you라고 하면 그래서 어떤 시간이 당신에게 괜찮아요? 몇 시가 좋아요? 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So what time works for you? 어떤 시간이 괜찮으세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 대화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3: Let's meet on Saturday. What time works for you?
2: I'm free after 2.
0: 토요일에 만나자.
1: Let's meet on Saturday.
0: 네, 그래서 뭐뭐 하자, let's로 시작하고 meet, 만나다이고요. 토요일에 on Saturday라는 표현을 쓰면 되죠. 그래서 let's meet on Saturday, 우리 토요일에 만나자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몇 시가 좋아?
1: What time works for you?
0: 자, 이 표현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What time works for you?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2시 이후엔 괜찮아.
1: I'm free after 2.
0: I'm free after 2 라고 했습니다. I'm free after 2. 자, after가 이제 뭐뭐 후에라는 뜻이죠. 그리고 2는 여기서 2시라는 뜻이고요. 물론 2 o'clock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요거 이제 다음에 나오는 빈칸 채우기 힌트인데요. 이어서 뒷부분 듣고 올까요?
3: How about 3 o'clock?
2: Perfect. See you then.
0: 3시는 어때?
1: How about 3 o'clock?
0: How about 3
1: o'clock?
0: 자, o'clock 스펠링 어떻게 되나요?
1: This has an apostrophe in it. So mm-hmm. O apostrophe, C-L-O-C-K.
0: 그쵸. O apostrophe, C-L-O-C-K, o'clock. 요거 잘 외워두세요. 근데 o'clock은 없어도 되죠. 그냥 how about 3라고만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딱 좋아 라고 했어요.
1: Perfect.
0: 네, 요거 스펠링은?
1: P-E-R-F-E-C-T.
0: 네, 그 첫 번째 P니까 대문자 P로 써야 되겠고요. 네. 물론 완벽한이라는 뜻이지만 오, 딱 좋아, 완벽해요 라는 의미라고 했고요. 그때 봐.
1: See you then.
0: 네, see you까지만 얘기하면 나중에 보자 라는 뜻이지만 then을 넣어서 그때 보자 라는 말이 된다고도 했죠. 그래서 see you then 이렇게 수요일의 대화가 끝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듣고 오겠습니다.
3: Let's meet on Saturday. What time works for you?
2: I'm free after 2.
3: How about 3 o'clock?
2: Perfect. See you then.
0: Now let's move on to Thursday.
1: Okay, Thursday's expression was, I'll be there by 7.
0: I'll be there by 7. 7시까지 갈게요 라는 말이었죠. I'll은 I will을 줄인 표현이고요. 뭔가 좀 강하게 나 뭐뭐 할게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뭐 할게, 7시까지 갈게 니까 I'll be there by 7이라고 했죠. 뭐뭐까지가 by가 있고 until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시간까지라고 할 때는 by를 쓴다고 했죠. I'll be there by 7. 잘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때 대화 또 앞부분 들으면서 같이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볼게요.
2: Are you on your way?
3: Yes, I'll be there by 7.
0: 오는 중이에요.
1: Are you on your way?
0: Are you on your
1: way? W-A-Y.
0: 그쵸. W-A-Y. On 누구누구의 way가 누구누구가 가는 중인이라는 표현이죠. 네, 7시까지 갈게요.
1: Yes, I'll be there by 7.
0: 아, 이 표현은 이제 목요일의 표현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잘 알고 계시죠?

0: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까요?
1: No rush. I just got here too.
2: Great. See you in a bit.
0: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3: No rush.
0: No rush. 자, 이 표현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대로 외우시면 돼요. 서두름 없어도 돼요. 라는 의미로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라는 뜻이죠. No rush.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3: I just got here too.
0: I just
3: got. G-O-T.
0: 그렇죠. 그래서 get here 라고 했을 때 여기서 get은 도착하다의 의미입니다. So I just got here는 막 도착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So I just got here too. to는 나도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자, I just got here too 라고 했더니 좋아요. 곧 봬요 라고 했죠.
3: Great. See you in a bit.
0: To see you. 다시 나왔네요. 그렇죠? 곧 봅시다 라는 뜻인데 in a 뒤에 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3: bit. B-I-T.
0: 그렇죠. B-I-T. bit. in a bit 이라고 하면 좀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후에 봐요 라는 의미로 see you in a bit 이렇게 사용됐죠. 자, 그럼 목요일의 대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1: Are you on your way?
2: Yes. I'll be there by 7.
1: No rush. I just got here too.
2: Great. See you in a bit.
0: Now let's go to Friday.
3: Okay. Friday, the last day of the week, we mm-hmm. learned, I'm really glad we did this.
0: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정말 좋아요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같이 만난 후에 마지막에 인사말로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Glad가 기쁜이라는 표현이었죠. 자, 그러면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I'm really glad we did this.
1: Me too. We should do it more often.
0: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정말 좋아.
3: I'm really glad we did this.
0: I'm really glad we did this. 네,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너무 좋아라는 이날의 메인 문장이었죠. 나도...
3: Me too.
0: Me too. 요거는 다들 알고 있고요. 우리 더 자주 만나야겠다.
3: We should do it more often.
0: More 뭐라고요?
3: Often. O-F-T-E-N.
0: 근데 요 T는 발음이 될 때도 있잖아요.
3: Sometimes people say often.
0: 네, 근데 요즘은 often을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often이라고 해도 되지만 often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We should do it more often 이라고 하면 우리 더 자주 만나야겠다 라는 뜻이죠.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올게요.
2: Absolutely. Same time next week?
1: It's a date.
0: 그러자.
3: Absolutely.
0: 네, 뭐 definitely 라는 비슷한 결로 absolutely도 그러자 라는 의미고요. 다음 주 같은 시간 어때?
3: Same time next week.
0: How about 없지만 의미가 전달된다고 했죠? 근데 대신 다음 주 같은 시간이지만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같은 시간 다음 주라고 했죠. 그래서 빈칸에는
3: same, capital S-A-M-E.
0: 맞아요. 그래서 same이 먼저 옵니다. 좋아, 그때 보자.
3: It's a date.
0: It's a
3: date. D-A-T-E.
0: 네, 그래서 여기서 데이트는 날짜 확정이라는 말이지 남녀가 하는 데이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금요일도 마무리했고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2: I'm really glad we did this.
1: Me too. We should do it more often.
2: Absolutely. Same time next week?
1: It's a date.
0: 자,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복습 쭉 끝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거나 조금 더 복습하고 싶으시면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되죠.
3: Stupendous job, everyone.
0: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케일린과
3: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3: Start English.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appy weekend everyone. This is Juge.
0: 자, 이번 주 내내 자동차에 관련해서 뭐 그 주유소에서 주유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묻는 말도 있었고요.
1: Right.
0: 그다음에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서 아주 애를 먹는 그런 말도 있었고.
1: Oh, I still can't find parking.
0: 그렇죠. Still can't find parking. 아직도 주차 자리를 못 찾았단 말이야? 이런 말도 있었고. Mm-hmm. 운전자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1: Oh, the driver changed lanes without signaling.
0: 바로 저거죠. The driver changed lanes without signaling. 그러니까 뭐뭐를 하지 않은 채라고 말할 때 without 뭐뭐잉 하면 되는 거고 또 어디다 그 누구를 데려다 준다는 말이 있었어요.
1: Oh yeah, do you still need a ride to the station?
0: Right. 아직까지 역까지 너를 태워다 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냐? 라고 할 때 아직도 그런 상황이냐? Do you still need a ride to the station? 그래서 우리가 do you need a ride? 라는 말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1: right.
0: Do you still need a ride to 어디 어디? 조금 문장을 확장해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1: That's right.
0: 마지막으로 어제의 경우는 그 가시거리가 굉장히 좁다라는 뜻으로 가깝다는 뜻으로
1: Yeah, we're talking about visibility, right?
0: Yes.
1: Oh, you know, the visibility is terrible.
0: 그렇죠.
1: Right
0: 맞아요.
1: Now.
0: 그 앞이 거의 안 보이는 상황이란 뜻으로
1: right.
0: 그 뭐 지금 시야가 아주 안 좋다. Visibility is terrible right now. 가시거리가 굉장히 좁다. 이런 뜻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자, 이제 right.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44쪽부터 시작합니다.
1: Okay.
0: 네, 이제 45쪽으로 왔습니다. 그 월요일 3일 내용은요. 주유소에서 지금 카드부터 먼저 넣고 주유기를 작동을 해야 되는데 카드를 먼저 넣는 걸 깜빡 잊어버린 상태에서 주유기가 왜 작동을 하지 않지? 라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1: Yeah, is this pump working? Was the question.
0: 그렇습니다. Is this pump working? 그러니까 주유기라고 하는 것 자체를 pump라고 해서요. Is this pump working? 하니까 이 펌프가 제대로 작동을 하긴 합니까? Is this pump working? 이렇게 시작했었죠.
1: Yeah, we call it pumping gas, right? Putting gasoline in your car, you're pumping gas.
0: Pumping gas.
1: 그 스테이션 자체를 그냥 펌프라고 해요. Pull up to the pump, right?
0: 아, 그러면 yeah. 주유소 자체를 펌프라고 한다는 말이죠?
1: No, each section.
0: 그 주유기 자체를.
1: Yes, yes.
0: 아, 그래서 the 뭐라고 pump. 한다고요? 조금 전에.
1: Pull up to the pump.
0: Pull up to the pump.
1: Yes.
0: 아, 그러면은. 주유구를 거기다 이제 잘 맞춰서
1: yes.
0: 거기다 이제 주유를 해야 되는 거니까
1: right,
0: 갖다
1: right.
0: 차를 대라고 pull yeah. up to the pump.
1: Each pump has a number, right?
0: Yeah.
1: Pump number one, pump number two, three, four. So generally we call it a pump.
0: 그럼 그럴 때 주유구가 자동차에 오른쪽에 있을 때도 있고 왼쪽에 있을 때도 있잖아요.
1: Oh, that's right, that's
0: 헷갈려가지고 맨날 뺑뺑 돌고 막 이랬었거든요. 자, 그런 경우 어떤 말이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주유구가 오른쪽에 있는 거야? 왼쪽에 있는 거야?
1: Is the pump on the right side or the left side, right?
0: 아, is the yeah. pump on the 그 주유를 하는 그 구멍 자동차 자체 구멍을 가리켜서.
1: Right. Oh, that is your tank on the left or the right?
0: 아, is yeah. your tank on the left
1: We're talking
0: or the
1: about
0: right?
1: the car tank, right?
0: That's right.
1: Yeah, gas
0: 아,
1: tank.
0: 그건 gas tank라고 하고
1: yes.
0: 그렇죠. 펌프는 이제 기름이 나오는 그
1: yes.
0: 주유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아유, 네.
1: We learned. We should have talked about this on that day.
0: 맞아요.
1: But that I love this day. We can talk about more.
0: That's the beauty of
1: the
0: weekly
1: beauty.
0: review.
1: That's right.
0: 우리 그러려고 weekly review 하는 거예요.
1: Yeah, gas tank.
0: 네, 자 월요일에 했던 대화 내용 잘 기억 안 나시죠? 들어보세요.
2: Excuse me, is this pump working?
3: Yeah, but you need to insert your card first.
2: Oh, I see. I don't usually drive in this area.
3: No problem. Just select regular unleaded gas after that.

0: Thanks. I was getting a little confused.
1: 네, I was getting a little confused. 제가 조금 헷갈리고 있었거든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2: Confused.
1: 네, 그렇죠. 먼저 카드부터 넣으셔야 돼요. 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2: Oh, you need to insert your card first.
1: 네, 이때 insert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 Mm-hmm.
1: 네.
2: Insert your card.
1: 그렇죠. 자, 우리 응용 문제 2번 해보면 어떨까요?
2: Sure.
1: 이제 순서를 가르쳐주면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라고 한다면
2: Just enter a password after that.
1: 네. Just enter a password after that. 우리가 password라고 하잖아요. 페어라고 흔히 말하는 그 password를 그냥 입력하라. Enter 하라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2: Yeah, enter a password.
1: 그렇죠.
2: Or enter your password.
1: 맞아요. 본인의 패스워드를 그런 순서 다음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2: Yes.
1: Just enter a password after tha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2: Mm-hmm.
1: 자,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화요일 4일 순서로 가볼까요?
2: Let's go Tuesday.
1: 네. So somebody or Jason was trying to find parking.
2: Yeah, I think he had a very difficult time finding parking, finding a parking spot.
1: Yes.
2: So he's been driving around for 20 minutes.
1: 주차할 자리라고 할 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a parking spot 혹은 a parking space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주차할 공간 딱 이렇게 구획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차할 만한 자리라고 할 땐 그냥 parking이라고만도 한다는 거.
2: Poing San, what are you doing? Oh, I'm looking for parking.
1: I'm looking for parking. 그렇죠.
2: Right.
1: 주차할 곳을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parking.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
2: Right.
1: 자, 대화부터 듣겠습니다.
3: I've been driving around for 20 minutes.
4: Still can't find parking?
3: Nope. Every parking lot nearby is full.
4: There's usually street parking behind the bank.
3: Really? I'll go check over there now.
1: 네, 그렇죠. 자, 근처 주차장이 다 꽉 찼거든. The every parking lot nearby is full.
2: Full.
1: 네.
2: 밥 많이 먹은 다음에 I am full 이러잖아요.
1: 그렇죠. 나는 꽉 찼다.
2: I'm so full.
1: 네. 자, 근처에 있는 이 근처 모든 주차장이 라고 말할 때 이 근처라는 말을 꼭 먼저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뒤에 갖다 붙여요. 그래서
2: right.
1: every parking lot nearby 혹은 nearby parking lot 해도 돼요?
2: Every nearby parking lot. I think technically it's okay. But we don't use it this way. Every nearby parking lot. It sounds okay. I think I understand it.
1: Uh-huh.
2: But we always put it at the end. Every parking lot nearby, close by.
1: 그렇구나. Right? Mm-hmm. 그럼 parking lot nearby 하고 뒤에 붙이는 것이 더 안전한
2: yes.
1: 걸로. 그래서 every parking lot nearby is full.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2: It's full.
1: 네. 자, 그래서 이제 대개는 은행 뒤, 은행 뒤로 가게 되면 behind the bank, 거기에 길가 주차 자리가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2: There's usually street parking. Street parking behind the bank.
1: 그렇습니다. There's usually 뭐뭐뭐 혹은 그다음에 위치를 가리키는 말이 와서 대개 어디 어디에는 뭐뭐가 있습니다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요.
2: Right.
1: 자, 응용해서 2번 해볼까요, 선생님?
2: Sure.
1: 호수, 그러니까 호수, lake, mm-hmm. 호수 근처에는 대개 벤치가 있어요.
2: There's usually a bench near the lake.
1: 네, there's usually a bench 대개는 벤치가 하나 있습니다. Near the lake, 레이크 근처에 가까운 곳에는요. 라고
2: right.
1: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2: There's usually a bench near the lake.
1: 그렇죠. 정말 진짜 그렇죠.
2: That's right.
1: 그 레이크를 감상하고 즐기라고.
2: 아,
1: 네.
2: Beautiful scenery.
1: 그렇습니다. 자, 이제 5일 수요일 순서로 가죠. 47쪽입니다.
2: Okay.
1: 자,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너무 공격적으로 혼자 막 하는 그런 운전 습관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2: Yeah.
1: 그때 reckless driving이라는 말을 했었죠.
2: We talked about somebody who drives too aggressively.
1: Too aggressively.
2: We call that reckless driving.
1: 그렇죠. Reckless driving이라고도 한다라고 했었는데요.
2: 그 운전자는 reckless driver.
1: 그렇죠.
2: Yeah.
1: 너무 과격한 운전자가 될 텐데
2: yeah.
1: 여기서는 이제 reckless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aggressive라는 단어가 나와요.
2: aggressive.
1: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거칠게 운전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어요.
2: Oh, some people drive.

0: drive way too aggressively.
1: 그렇죠. Some people drive way too aggressively. 이거 way도 강하게, too도 강하게. 그래서 way too aggressively 이렇게 말씀하셔야 이 맛이 살아나는 거지. Yeah. Way too aggressively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way too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way too aggressively. 네.
0: Right. Sometimes when people drive so fast, oh, he drives way too fast.
1: Way too fast.
0: Diane drives way too fast? You don't. I know.
1: 아니, 아니죠.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달달달달달달.
0: It's better that way.
1: 그렇습니다. I think so too.
0: So anybody who does way too of something, they do it a little too much. Yeah. Way too much.
1: Way too much. Yeah. 너무 지나치게라고 할 때 way를 넣어서 강조할 수 있다고 했었죠.
0: Yes.
1: 자, 대화 들어보세요. That car almost hit us back there.
2: I know. The driver changed lanes without signaling.
3: Some people drive way too aggressively.
2: Seriously, it makes me nervous during rush hour.
3: I'm just glad we're okay.
1: 네, 그렇습니다. Mm-hmm. 자, that car almost hit us back there 라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0: Right.
1: 아까 그 차가 우리를 거의 칠 뻔했잖아 라는 말로 아까 그 차 할 때 that car 그 다음에 back there 로 이제 그 뜻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0: Yeah, that car that just whoom, passed by almost hit us back there.
1: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조그만 자동차를 운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0: Okay.
1: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자 그럴 때 한 어떤 오토바이 그 모터사이클 모터사이클 라이더가 저를 창문을 열라고 하더니 신호 대기에 섰는데 Your little that was the brand of the car.
0: Right.
1: Your little should not zoom like that. 그러는 거예요.
0: Should not zoom like that.
1: 제 차가 좀 빨리 갔나 봐요. 그분 곁을 지나서 그 모터사이클을 운전하시던 분 옆에. 저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my little cannot zoom.
0: My little cannot.
1: 내 이 조그만 조그만 모모는 더 걔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막 지저대더라고요라고 한다면
0: Yeah, that dog barked way too aggressively at strangers.
1: 그렇습니다. Mm-hmm. That car barked way too aggressively at strangers. 그러니까 사실 it's natural for a dog to bark at strangers. 그렇죠?
0: Right.
1: 또 짖을 수가 있어요. 자연스러운 일인데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으로라는 말을 넣기 위해서 way too aggressively를 넣어서 문장 만들어봤습니다.
0: A little too much.
1: A little too much.
0: Yeah.
1: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요일 내용. 을 봤고요. 다음 목요일 6일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0: Thursday.
1: 네, 48쪽 되겠습니다.
0: Mm-hmm.
1: 자, 여기서는 giving someone a ride or getting a ride from someone. 그래서 누군가를 태워다 주고 또 누군가에게 얻어 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0: That's right.
1: 네.
0: So we're talking about somebody offering a ride.
1: Yes.
0: To the station. Can I give you a ride?
1: Can I give you a ride?
0: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1: 그렇죠.
0: 여기서는 do you still need a ride?
1: 네.
0: To the station.
1: 맞습니다. 아직도 그 차편이 필요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느냐. 혹시 그동안 차편을 얻었느냐. 뭐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 Do you still need a ride to the station? 이었습니다.
0: Right.
1: 네. 자, 그랬더니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 차편을 얻지 못해서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버스가 또 지연되고 있거든요.
0: Oh, actually, yes. The buses are delayed again.
1: The buses are delayed again. 네, 또
0: right.
1: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0: That's
1: 그래서
0: right.
1: 괜찮아. 나도 어차피 그쪽으로 가는 길이거든.
0: Right. You know, I'm headed that way or I'm heading that way anyway.
1: 그렇습니다. I am heading that way anyway. 나도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0: That's right.
1: 나도 어차피 그쪽인데 뭐 I'm heading that way anyway. 네, 알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0: 어차피 anyway.
1: 어차피 그렇습니다.
0: Mm-hmm.
1: 자, 그럼 대화 들어볼까요?
3: Do you still need a ride to the station?
2: Actually, yes. The buses are delayed again.
3: No problem. I'm heading that way anyway.
2: Thanks. I really appreciate it.
3: Just hop in. We should leave soon.
1: 네, hop in. 아유, 그냥 빨리 타라고. Just hop in. We should leave soon. 우리 이제 곧 출발해야 된단 말이야.
0: Yeah.
1: We should leave soon.
0: We should leave soon.
1: 네, 그래서
0: hop in이라는 표현은 진짜 많이 쓰는 게 무조건 타라는

0: 라는 표현을 그냥 hop in 또는 hop on, hop in, get in the car.
1: Right.
0: Right? Hey, 보행쌤, hop in.
1: Hop in.
0: Let's go.
1: 그렇죠. 그러니까 가볍게 정말 얼른 타세요. 그게 네. 그게 뭐 뭘까? 공손하지 못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죠.
0: No. It's just a casual expression.
1: 아, yeah. 그럼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0: If you say it in a respectful way.
1: 또 시작이 또. 그런데 나이스하게 말하라고. 예. 네.
0: 언제나 이 태도와 이 말투가 중요하잖아요. Oh, feel free to hop in. Or you may hop in. But if it's like a VIP, I would not use hop in.
1: 아. 거래처 막 회장님 오셨어. Yeah. 그런데 빨리 타시라고요. 이렇게 하긴 좀 그렇구나.
0: 그렇죠.
1: 네. 그럼 please get in the car.
0: Please get in.
1: Please get in. 그렇죠. Yeah. car라는 말까지도 필요 없겠다.
0: Yeah,
1: please
0: right.
1: get in. 여기서는 가볍게 친구들끼리 아유 그냥 타. Just hop in.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0: That's right.
1: 네. 아까 we should leave soon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뭐뭐 해야겠다. We should이라고 한 것처럼 응용 문제 2번 해보겠습니다.
0: Okay.
1: 우리 알람을 맞춰야겠다.
0: We should set the alarm.
1: We should set the alarm. Yeah. We should set the alarm. 안 그랬다가는 뭔가 낭패가 있을 것 같아. We should set the alarm.
0: That's right.
1: 이럴 때 we should 좋겠네요.
0: Mm-hmm.
1: 자, 이제 드디어 어제 했던 대화로 갑니다.
0: Okay.
1: 자, 49쪽입니다.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바람에 앞에 가시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라고 말할 때 앞이 거의 안 보여요 라는 말이 yeah. 있었죠.
0: So we have two expressions. Mm-hmm. It's raining really hard.
1: Yes.
0: 또는 it's pouring out there.
1: It's pouring out there.
0: And the second expression is visibility. Visibility is terrible right now.
1: 그렇죠. Visibility is terrible right now. 그 앞이 얼마나 보이는지를 가리키는 단어가 visibility. Visibility. Visibility라고 한다는 거예요.
0: How's the visibility outside?
1: How's the visibility outside?
0: 안개가 막 심하게 꼈어. Oh, visibility is terrible.
1: 그러니까 안개가 워낙 많이 잘 끼는 동네다라고 하면 sure. 매일같이 그걸 체크할 필요가 있으니까 how's the visibility outside? 라는 말을 많이 하겠군요.
0: That's right.
1: 네. 근데 안개가 거의 끼는 날이 없다. 그러면 또 그런 말 안 하겠네.
0: That's right.
1: 그렇죠.
0: That's good visibility.
1: 네. 자, 대화 들어보세요.
2: It's raining really hard out there.
3: Yeah, visibility is terrible right now.
2: I'm thinking about pulling over for a bit.
3: That might be safer than driving in this mess.
2: Good idea. I'd rather be careful.
1: 네, 응용 문제 우리 2번 어때요?
0: Sure.
1: 자, 저는 그냥 집에서 요리해 먹을래요.
0: I'd rather cook at home.
1: I'd rather cook at home. I'd rather. 내가 선택을 하자면 난 이쪽을 선택하겠다. I'd rather.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0: Let's not go out to eat. Let's eat at home.
1: 그렇죠.
0: I'd rather eat at home.
1: I'd rather eat at home. 그게 아주 최선은 아닐지라도 나는 지금으로선 이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할 때
0: yes.
1: I'd rather 쓰시면 되겠습니다.
0: Okay.
1: 자, 이번 한 주도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감사드립니다.
0: Mm-hmm.
1: 저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0: And this was Juge.
1: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0: Easy English.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포크가 금지된 시절이 있었다고?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식기 포크. 하지만 포크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악마의 삼지창이 연상된다는 이유로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서만큼은 예외였죠. 바로 파스타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이걸로 면을 찢거나 돌돌 말아 먹으면 아주 편리했거든요. 이후 다른 나라에서도 포크를 쓰기 시작하고 면, 고기, 디저트 등 다양한 메뉴에 맞는 포크를 개발하면서 현대의 식탁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도구가 바꾼 식탁의 장면,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Good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Saturday, the 8th of August, and I'm your host, Che Soo-jin. Temperatures this week soared to the highest readings in 122 years, prompting authorities to issue a new top heatwave alert. Hopefully we've reached the peak of this summer heat, and we can begin to gradually transition toward cooler autumn conditions, because of course yesterday was 입춘. 자, 우선 1부는요, 오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방송됐던 모닝 헤드라인 뉴스를 선별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그 뒤를 이어 2부에서는 뉴욕타임스 기사들이죠. 바로 월요일과 화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지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토요일 위켄드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Let's listen to a song first. It's Matt Bianco, Half a Minute.

0: Weekend Special on EBS FM. Morning Special. Yeah. 자, 그러면 이번 주의 Weekend Special Headlines Review 시작하겠습니다. We'll start off with Monday's headlines. Koreans in their 20s and 30s are increasingly being diagnosed with fatty liver disease. Let's have a listen.
1: Medical experts have warned that fatty liver disease is surging among young Koreans in their 20s and 30s, fueled by spiking obesity rates and diets heavy in highly seasoned, stimulating foods that promote overeating.
0: 국내에서 비만율 증가 및 과식을 부추기는 자극적이고 간이 강한 음식 위주의 식습관으로 인해 20, 30대 젊은 층에서 지방간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의료계 전문가들이 경고했습니다.
1: Yeah, so among the 20-somethings and 30-somethings here, this fatty liver disease has risen 46 and 25% respectively over the past decade. And what experts are pointing to is eating habits. Eating habits, especially with things that are highly seasoned, spicy, salty, you know, sugary, these foods, you know, they make you overeat and you get this excessive carbohydrate intake, which causes liver cells to accumulate fat and eventually die off. But the good news is, you know, the liver can regenerate. So if you switch to a healthier diet, you can improve your liver health. But the problem is this disease is very asymptomatic. You don't know that you have it. So 80% of patients discover it during routine health checkups.
0: Routine health checkups. 그러면은 정기 건강검진인데요. 그 검진을 통해서야 아 내가 이 지방간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해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20대와 30대 사이에 지방간이 생긴 환자의 수가 많이 늘었고요. 지방간은 영어로 fatty liver disease.
1: Usually when you think of liver, you think of alcohol consumption, but my guess is alcohol consumption is going down among youngsters, so it could be the foods. But that's my guess.
0: It's mostly because of obesity.
1: Yeah.
0: 대부분 비만 뭐 내지는 과체중이 된 이제 젊은 층이 예전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간 환자가 많은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자, 표현을 좀 볼게요. 이런 음식을 많이 먹죠. Diets, 식단이고요. Heavy in 무슨 무슨 foods.
1: Yeah, means there's a large amount of it inside it. There's a high concentration of it. Like 냉면 is heavy in sodium.
0: Right, heavy in something. 그러면 무엇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뜻이에요. Heavy in sodium은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 있다. 나트륨 함량이 높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이 heavy라는 단어가 통상적으로 많이 붙는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a heavy drinker라고 하면은 음주를 너무 많이, 너무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a heavy smoker. 그러면 이제 담배를 너무 많이 피는. 이게 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거겠죠.
1: It doesn't mean the person is heavy, right?
0: No. Yeah, no. 그렇죠. They could be light, but they could still be a heavy drinker or a heavy smoker, which is very bad. And just a few days ago, I actually kind of jokingly said on the show, because we had the expression a light packer. So I said, are you a light packer or a heavy packer? And I was, of course, joking because we don't say, I'm a heavy packer.
1: Right.
0: That's not an expression.
1: Right.
0: However, you would understand it in that context because I already said light packer.
1: So you're contrasting with that.
0: Yes, exactly. 그래서 이제 light packer라는 표현은 굳어진 표현이고 나는 이제 짐을 적게 들고 다녀. 근데 heavy packer라는 표현 없지만 근데 좀 jokingly, 바로 그냥 contrasting 되게 썼는데요. 이 heavy 뭐라는 게 들어가는 표현들도 마찬가지로 굳어진 표현의 반대가 꼭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 heavy drinker가 있지만 I'm a light drinker 뭐 해도 되기는 하지만
1: yeah, I think so.
0: 근데
1: that works in that
0: 그냥
1: case.
0: 그때는 되긴 하겠네요. I'm a light smoker. Mm-hmm. 이것도 좀 이상하죠.
1: No, there's no such thing as a light. There's 그러니까 no such thing as a light smoker.
0: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right.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어진 표현들이 있어요. Heavy든 light든. 그 반대는 존재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말하면은 이제 유머러스하게 이해는 됩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무엇이 많이 들어갔다. This is heavy in calcium, sodium, something. Mm-hmm.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stimulating foods. 자, 요거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1: Yeah. 네. I'm glad we pointed this out because I believe this comes from the Korean 자극적인 umjik, right? Mm-hmm. But I do want to point out, you know, spicy foods, salty foods, they're all stimulating because it stimulates you, right?
0: Yep.
1: But normally, I think in, you know, in the West, when you say a stimulating food, you think of caffeine. You think of things that really energize you or because these are stimulants, mm-hmm. right? Like coffee. These are stimulating foods. But of course, in Korea, you have a lot of spicy foods, salty foods. So you call these stimulating foods as well.
0: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말 기사를 영어로 옮긴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극적인 음식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뭐 맵고 짜고 이런 것들. 그거를 그냥 영어로 그대로 옮긴 거죠. Stimulating이 실제로 자극적이다라는 뜻이 있기도 하니까. 그런데 영어에서는요. 음식에 관해서 stimulating 한다라고 하면은 각성 효과가 있다라는 인상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맵고 짜고 한 것보다 아마 이제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원어민이 들었을 때는 카페인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좀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기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 기사를 영어로 그대로 좀 옮기다 보니까 그나마 제일 가까운 게 이런 표현이 아닐까 해서 이렇게 예, 표현이 된 것 같고요.
1: Yeah, so I don't think it's incorrect to say it.
0: It's not wrong.
1: Yeah, yeah.
0: 그렇지만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영어로는 stimulant라고 하면은 각성제라는 mm-hmm. 뜻이 되니까 이제 커피 같은 거 많이 떠올린다는
1: energy
0: 거.
1: Drinks.
0: Energy drinks. Energy drink. 어우, 그 뭐 더 하죠. 카페인 함량이. 예. 그런 거 다 stimulant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Medical experts have warned that fatty liver disease is surging among young Koreans in their 20s and 30s, fueled by spiking obesity rates and diets heavy in highly seasoned, stimulating foods that promote overeating. Another headline from Monday. Trees not only provide shade, but also help with depression symptoms among elder adults, according to a new study. Here's the headline.
1: A study reveals that older adults who live in leafy neighborhoods with tree canopies dense enough to cover the sky are less likely to experience symptoms of depression.
0: 하늘을 가릴 정도로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환경에 사는 노년층은 우울증 증상을 겪을 가능성이 더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 Yeah, so researchers in Australia found that this sort of lush wooded environment surrounding the home has a more consistent positive effect on elderly mental health than so-called blue spaces like water, right? Or conventional city parks. Now, it suggests that increased park space or improved air quality may, initially, they thought that it creates depressive symptoms, but that was more because of the move for people that are elderly. But given that 20% of adults over 60 experience these sort of mental or neurological disorders, the study suggests that prioritizing tree canopy coverage in urban environments is much more effective for senior citizens.
0: 네, 호주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고요. 약 12년 동안 70대에서 90대 노년층 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우울 증상이나 우울감이 좀 덜한가 이런 것들을 본 건데요. 나무가 우거진 곳도 봤지만 이제 근처에 물, 뭐 바다라든지 뭐 이런 곳이 있는 곳, 파란 곳에서 사는 노년층도 봤고 그다음에는 뭐 공원이 있는 곳, 대기질이 좋은 곳, 뭐 여러 가지를 다 봤더니 나무가 많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유의미하게 우울감이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나무 아니라 캐노피라고 표현했어요. 거의 지붕처럼 보일 정도로 이 나무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하늘을 가릴 정도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죠. 그 나무 가지들과 잎사귀들이.
1: Yep.
0: 저도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leafy neighborhood라고 하는군요.
1: Yeah, simply a neighborhood with a lot of trees, greenery, as they say, plants, that it makes it very pleasant and quiet. Right?
0: Leafy, 나뭇잎, 그게 leaf잖아요. Y 붙여가지고 이런 이제 녹지가 많은 동네, leafy neighborhood. Enough to do something?
1: Yeah, when you have an adjective enough to verb, I guess you could say, it's something has a sufficient amount of something, right, to result in some sort of ending.
0: 무언가를 할 정도로 충분하다. Mm-hmm. Enough to cover the sky. 하늘을 가릴 정도로 이제 굉장히 풍성한 나뭇잎을 가진 그런 나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 study reveals that older adults who live in leafy neighborhoods with tree canopies dense enough to cover the sky are less likely to experience symptoms of depression. 자, 이번에는 화요일에 방송됐던 헤드라인입니다. Come September, high-speed trains will be unified under one name. Here's the headline.
2: Korea's Fair Trade Commission has officially approved the corporate merger between high-speed rail operators Korail and SR, which run the KTX and SRT services, respectively, allowing them to launch unified services under the KTX name this September.
0: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양대 고속철도인 KTX와 SRT 열차를 각각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주식회사 SR의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9월부터 두 회사는 KTX 명칭으로 통합 운행하게 됩니다.
2: Yes, I mean, this seems to be good news. As a traveler, I'm very glad that the Fair Trade Commission have granted approval because it means they don't think there's going to be a reduction in competition. There's not going to be issues about that. And in fact, it looks like prices may well go down and certainly seat capacity is going to go up. We're going to have to wait till September when everything gets incorporated. But yes, we're looking at maybe an increase of 6% when it comes to extra seats. And there's going to be an increase in train frequency as well. There'll be more trains around to take us on our daily commute or on a weekend trip.
0: Yeah, definitely, I think, good for consumers and people who need to travel by train.
2: Yes, and I have to say, it's quite nice to go on a train sometimes.
0: Yeah,
2: train definitely. Journeys are lovely and peaceful. No traffic jams.
0: So there's going to be unified services?
2: Yes, and here unified meaning as one, to come together. We talk about unified or unification, meaning some groups or some people are coming together and forming one group.
0: Unified라는 게 통합이 됐다라는 뜻이죠. 통일이 됐다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KTX와 SRT가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로 they will provide unified services. They will launch unified service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이름 하에 under the name KTX.
2: Yes, and if something is under the name of something or will be under the name of something, that means that is the name they're going to use. It could be an official name change. It could be a criminal who's using an alias. It could be all sorts of things. We're just saying the name will be this instead of what it was previously.
0: 그러니까 9월부터는 KTX로 통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KTX와 SRT가. The good thing about this is that currently they have different apps for the KTX and the SRT. Of course, there are some apps where you can search tickets for all of the trains, but, you know, then all these different apps make it quite confusing.
2: Yeah, it can be. So, yeah. So
0: now when, you can do it just with the KTX.
2: Yeah, when services are unified, it makes things a lot easier.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9월 기차표부터는 KTX와 SRT를 이제 한 앱으로 KTX 앱으로 예약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좌석 수가 일부 구역에서 좀 늘어난다라는 거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 Korea's Fair Trade Commission has officially approved the corporate merger between high-speed rail operators Korail and SR, which run the KTX and SRT services respectively, allowing them to launch unified services under the KTX name this September.
0: 자, 이어서 역시 화요일에 방송됐던 헤드라인인데요.
3: Breakfast is not only the most important meal of the day, but also a possible answer to expensive evening dinners, at least in the US. Here's the story.
2: A report by financial news outlet Business Insider finds that the US breakfast restaurant market is rapidly expanding as high inflation and health trends drive younger consumers to swap costly evening dinners for casual morning appointments.
0: 미국 경제 매체 Business Insider가 미국의 아침 식사 전문점

0: for an expensive dinner is maybe less attractive than going out for breakfast. Plus, younger people, we're talking about rather the MZs, more the Gen Zs, are interested in health and interested in healthy food. And breakfast is obviously is quite often associated with more healthy consumption. And also it's more relaxed. That's the other meaning. Dinner can be a little more formal. Maybe you have to get dressed up. But when you go out for breakfast, if you go to a diner, you can wear a t-shirt and shorts. You don't have to look fancy.
1: 그래요. 예전에 비해서 아침 식사를 이제 외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들여다봤더니 젊은 층 사이에서 저녁 약속을 잡는 대신에 친구들이랑 우리 아침에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트렌드도 함께 보였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녁 식사, 저녁 때는 좀 더 비싸잖아요. 식사 자체가. 그래서 그런 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분위기 자체도 저녁 때는 약간 더 꾸며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얘기였죠. 아까 좀 더 릴렉스하다는 게 아침에는 뭐 편안하게
0: I think you see it in Korea with coffee shops. You know, coffee shops are so popular these days because you can be relaxed. You can chat with your friends, you can do a little work as opposed to going to a restaurant where there's different etiquette, there's different ways of behaving.
1: 맞아요. 그래서 요즘 미국의 Z세대, 그 Gen Z라고 하잖아요. Gen Z 사이에서는 부담도 없고 그다음에 요즘에 어차피 젊은 세대가 술을 많이 안 마셔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어차피 그냥 식사하고 수다를 떠는 게 목적이라면은 이 편안한 아침 약속이 좋아 이런 겁니다.
0: I'm all for it.
1: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이제 아침형 인간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좋네요. 어떻게 우리 방송 전에 아침 미팅 한번 해볼까요?
0: 좋습니다. 5시 할까요?
1: 5시 좋아요. 5시.
0: Okay.
1: 자, 급속하게 뭔가가 변하고 있다라고 할 때 rapidly.
0: Yes, if something is happening rapidly, in this case rapidly expanding, it means it's happening quickly. It's happening at speed.
1: 네, rapidly 여기서는 expanding이라고 했기 때문에 급속도로 늘고 있다 이런 뜻인데요. 뭐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Expanding은 뭐가 그러냐면은 the U.S. breakfast restaurant market 미국의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들의 매출이 점점 늘고 있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swapping something은 뭘까요?
0: If we swap something for something else, it means we're going to replace it with that thing. We're going to interchange them.
1: 맞바꾸다 이런 뜻인데. 저녁 식사 대신에 아침 식사하는 걸로 저녁 약속 말고 이제 아침 약속을 하는 것으로 바꾼다 이런 뜻이 되겠죠. So now they are swapping costly 이건 expensive라는 뜻인데 costly evening dinners for morning appointments.
0: 5 a.m.
1: Swap A for B.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A report by financial news outlet Business Insider finds that the U.S. breakfast restaurant market is rapidly expanding as high inflation and health trends drive younger consumers to swap costly evening dinners for casual morning appointments. Well, that was a look at two headlines from Monday and Tuesday. Let's take a break. We're going to listen to Atomic Kitten, Locomotion.

0: for finger, thumb, or toe.
1: 손가락, 발가락을 다 통틀어서 영어로 digits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양이는 다 발가락이라고 하면 되겠죠.
0: Yeah.
1: 근데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도 digits에 포함이 되고요.
0: Mm-hmm.
1: 여기서 이제 28개의 digits가 있는 고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digits는
0: yes.
1: 좀 다르죠?
0: They're numbers. Yeah.
1: 그래요.
0: It's 숫자. a single numerical symbol from 0 to 9.
1: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a six digit salary?
0: Yeah.
1: 이런 식으로 무슨 무슨
0: That's a high salary.
1: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this is a three digit number. 그럼 이제 몇 자리 수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는데 자, 그런 의미보다는 여기서는 손가락 또는 발가락이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A 10-month-old rescue kitten in the U.S. has tied the Guinness World Record for the most toes on a cat, possessing a confirmed total of 28 digits. 자, 다음은 목요일에 방송됐던 헤드라인입니다. A man swims from Sweden to Poland without stop, without assistance. This was an incredible feat. Let's have a look at the story again.
2: A Polish swimmer has successfully crossed the Baltic Sea from Sweden to Poland, becoming the first person to complete the 160-kilometer solo journey without sleep or a single break in 55 hours.
1: 폴란드의 한 수영 선수가 스웨덴에서 폴란드까지 헤엄쳐 사상 처음으로 발트해를 건너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55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휴식 한 번 없이 160km 거리를 단독으로 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ust thinking about this gets me out of breath.
2: Oh 55 hours of continuous What? Swimming, yeah.
1: And this wasn't his first attempt, right?
2: This was actually his fourth attempt. And in one of those instances, he had to give up because of a severe physical exhaustion when he was only 15 kilometers short of the coast. So he was almost there. I mean, less than 10% to go. And he had to give up because his body just wouldn't allow him to do it. So, yeah, not his first try. It was his fourth attempt and finally pulled it off.
1: He had four failed attempts. So this was his fifth.
2: Oh, yeah, you're yeah, right. Yeah, yeah, four failed attempts.
1: Yeah, exactly. 그래요. 이번이 다섯 번째 도전이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날씨가 좋지 않아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세 번째 때는 해류가 너무 강해서 또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네 번째는 거의 성공했는데 마지막 한 11에서 15km 정도 남겨두고 의식을 잃었대요. 그러느라고 이제 뭐 당연히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의식을 잃죠. 어떻게 50시간 이상
2: hours, yeah.
1: 이렇게 수영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다섯 번째 시도 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5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수영을 해서 이제 스웨덴이 북쪽에 있고 폴란드가 유럽 내륙에 있으니까 남쪽에 있죠. 이렇게 160km를 북에서 남으로 수영을 한 건데 도착하자마자 비틀비틀거리면서 거의 이제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정말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상태로 이제 비틀비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또 기자들이 다 기다리고 있으면서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그냥 아무 생각 안 합니다. 이랬대요. 아 대단하네요. 자 폴란드의 그 Kupkowski입니다. This was his solo journey.
2: Solo, meaning alone or by yourself. So he didn't do it with a group of people or others helping him out. It was just him doing it by himself. The journey being, an adventure or something that he's going on.
1: Yeah.
2: But he did it alone, solo.
1: Solo journey는 단독. 여행, 단독 여정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혼자 수영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and he didn't take a single break?
2: Yeah, he didn't take a single break, meaning he did no breaks along the way. So it's not like he got out into a boat, had a meal or took a nap and then went back in. He didn't take a single break. So
1: yeah.
2: The entire time for 55 hours straight, he was in the water the whole time.
1: Single은 여기서 이제 단 한 번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e didn't take a single break.

0: 한 번의 휴식도 취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 이제 솔로도 나왔고 싱글도 나왔는데 이거 우리가 콩글리시에서는 많이 섞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으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 journey 앞에다가도 single journey라고 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러면은 의미가 달라져요. single journey는 단한 번의 여정이에요. 근데 solo journey 그러면 혼자 한 여정이에요. 의미가 좀 달라지죠?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A Polish swimmer has successfully crossed the Baltic Sea from Sweden to Poland, becoming the first person to complete the 160-kilometer solo journey without sleep or a single break in 55 hours. All right, of course, that was moving on, swimming, I guess, from Sweden to Poland there. Another story from Thursday was about a person in Italy who almost lost a lottery winning ticket, but later found it. Let's have a listen.
1: An Italian lottery winner who accidentally discarded a lottery winning ticket worth 1 million euros managed to recover it after waste management workers spent over 2 hours searching through 6 tons of trash inside a garbage truck.
0: 1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6억 4천만 원의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복권을 실수로 버린 이탈리아의 한 당첨자가 쓰레기 수거 차량에 실린 약 6톤의 쓰레기를 폐기물 처리 직원들이 2시간 넘게 뒤진 끝에 복권을 극적으로 되찾았습니다. Wow. So he won the money.
1: He won it, accidentally threw the ticket away and then was able to find it again. And
0: wow.
1: the reason was because he took the ticket to a retail machine and, you know, he checked the ticket and then it basically came up with an error message saying that, well, this cannot be paid.
0: What?
1: And I think he took that as a, oh, it's not like a valid ticket.
0: Mm.
1: But the reason that the error happened was saying that, well, it just means that you can't receive that money here out of that machine. So like
0: okay.
1: you have to actually go and claim it, you know, through the organization or through the agency, as we mentioned earlier, but upon the realization that, oh, wait a minute, this was actually a winning ticket, he had to go and find this ticket and received a little bit of help to be able to, and after a good amount of time, he eventually was able to find it.
0: This is so interesting. So in Italy, they have machines that give you the lottery winning money, if it's, you know, smaller cash, of course. 와, 이탈리아에서는 복권 당첨금을 기계를 통해서 약간 자판기 같은 곳으로 당첨금을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아마 소액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이 해당 당첨자가 자신의 티켓을 일단 그 기계에다가 넣어봤대요. 그래서 당첨금이 있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 화면에 cannot be paid. 지불할 수 없음 뭐 이런 문구가 뜬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간적으로 아 당첨 안 됐나 보다 하고 티켓을 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액수가 너무 커서 이 기기에 이 자판기에서는 돈을 줄 수가 없는 것이지 당첨이 사실 된 거였어요. 아 그러면은 당첨됐습니다. 이런 거 한마디 좀 이렇게 떴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아 잠깐만 그거 표 어디다 내가 버렸지? 해서 결국에는 회수했습니다. 자, 표현을 한번 볼게요. He initially discarded the ticket.
1: Yeah, if you discard something, then you are throwing it away.
0: 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He threw it away. 자, 그런데요. 네, 당첨이 됐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부랴부랴 이제 waste management workers의 도움을 받았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은 거죠?
1: Yeah, so waste management workers is honestly, it's kind of like a nice or a different way of basically saying garbage people or garbage workers, as we would have said maybe 30, 40 years ago is what we used to call them. But now, you know, titles have changed as of late, but it's someone that is taking care of your waste.
0: Waste는 폐기물, management는 관리, workers는 뭐 그런 사람이니까 폐기물 관리자 뭐 이렇게 직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이제 폐기물 처리업체 직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6톤의 쓰레기를 이 환경위원들이 직원들이 다 뒤져서 결국은 찾아낸 거네요. 그럼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이 lottery winner가 이 그 뭐죠?
1: Sharing the ticket, sharing the wealth.
0: 폐기물 처리 업체 직원들한테 약간 수고비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저 그냥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1: He must have.
0: 뭐 나와 있진 않지만 yeah, 뭐 좋겠죠, yeah. 사례금.
1: I think we have to assume that he must have.
0: 그리고 아마 이렇게 의뢰하는 자체가 또 돈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n Italian lottery winner who accidentally discarded a lottery winning ticket worth 1 million euros managed to recover it. After waste management workers spent over 2 hours searching through 6 tons of trash inside a garbage truck. That was a look at 2 headlines each from Wednesday and Thursday.
2: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방송됐던 헤드라인을 선별해서 두 개씩 다시 들려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0: Here's Jerry Halliwell with It's Raining Men.

Right, let's have a look at some of the main expressions from today's headlines. The first one is to be heavy in something. 뭔가 많이 들어갔다, 풍부하다, to be rich in something. For example, you might say, this dessert is heavy in sugar. So that means there's a lot of sugar in this dessert. 자, 뭐 그 외에도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을 수 있죠. The speech was heavy in technical terms. 그 연설은 전문 용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요. Under the name of something 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이름으로, 어떤 이름 하에 이런 뜻인데요. For example, you might say she published the book under the name Jane Doe. 그래서 Jane Doe라는 이름으로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My reservation is under the name Choi.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최, 영어로는 이제 성으로 많이 reserve 하기도 하니까 이런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세 번째 표현은 to fall behind입니다. 이건 바로 뒤처지다 이런 뜻인데요. If you fall behind, you're having a hard time keeping up. You're getting behind. For example, when you're sick, you might fall behind in your studies. 아프면은 공부가 좀 이제 밀릴 수 있죠. 진도가 뒤처질 수 있겠죠. 아니면은 the team is falling behind their competitors. 그 팀이 지금 경쟁 팀에 비해서 많이 뒤처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We don't want to fall behind on our rent payments. 이거는 이제 월세 같은 경우 뭐 밀리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Moving on to another expression from the headlines, we had the word digit. Now, digit can mean numbers, but it can also mean your fingers or your toes.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digits라고 하기도 해요. So humans, how many digits do we have? We have 20 digits. We have 10 fingers and 10 toes, so 20 altogether. And I learned something really interesting during the week, and that's that cats have 18 digits normally, five front toes on each side, so 10 front toes, and then 8 back toes.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예, 앞발가락, 뒷발가락 이렇게 해서 고양이는 총 원래 18개의 발가락이 있다는 거. I didn't know that, but there was a cat that had 28 toes and broke a record this past week. 자, 그 외에도 solo journey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If we say solo anything, that means you do it alone. 혼자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독 뭐뭐뭐라는 뜻으로 많이 쓰는데 solo journey라고 하면은 이제 혼자 하는 여행 아니면 여정이라는 뜻이겠죠. 기사 속에서는 물론 혼자 이제 수영을 했다라는 뜻이었는데 you might say I love going on solo journeys. 나 혼자 여행하는 거 너무 좋아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he first hour. Let's move on now with a song. This is Dami Im, Super Love. See you in part two.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오에 겐자부로는 노년에도 꾸준하게 글을 썼습니다. 22살에 데뷔한 이후 60년 넘게 현업 작가로 활동하면서 가장 아름답고 정확한 문체를 찾기 위해 노력했죠. 그의 노력엔 특별한 독서법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3년 독서법입니다. 오에 겐자부로가 스승에게 배웠다는 이 3년 독서법은 읽고 싶은 작가나 시인, 사상가를 한 명씩 골라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작가의 생각과 문체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내 안에 새로운 언어 감각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데요. 오에 겐자부로는 이 3년 독서법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언어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건 바꾸는 게 쉽지 않죠. 그럼에도 새로워지기를,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이 3년 독서법을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